0: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박과 식언, 가짜뉴스를 지렛대 삼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쇼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주입니다.

0: 실감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은 입추입니다. 저 왜 웃으세요?
1: 진짜 실감이 안 났어요.
0: 네, 저 멀리 까마득한 곳에 보일 듯 말 듯 가을이 서 있나 봐요. 네, 가을님도 우리처럼 성질이 급해서 성큼성큼 다가와 주시길 바라게 됩니다. 오늘도 몹시 뜨거운데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눴죠. 조사에 의하면 젊을수록 아침밥 드시는 비율이 낮다. 결국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를 공개했는데 아침밥 조사 결과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1: 네,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각 세대가 식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점수를 매겼습니다. 과일과 채소, 잡곡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트륨과 당류는 제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100점 만점인데 야, 집밥의 힘인가요? 70대 이상이 1등, 음흠. 점수는 66.1점을 획득하셨고요. 네. 꼴등이 아이고 20대입니다. 20대 젊은이들 50.3점. 그러니까 짐작하시듯이 나이 들수록 점수가 높아지네요.
0: 네, 20대와 30대가 건강한 식생활 면에서는 분발하셔야 되겠다. 아무래도 바쁘고 이 매식이 잦고 또 야식도 좋아하시고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시고 불규칙한 식사시간 편식하기도 쉽고요. 아침도 거르고 사정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타깝죠.
1: 네.
0: 왜냐하면 내 몸을 조금 더 챙겨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또 안심도 돼요. 나이 들수록 잘 챙겨 잡수네 뭐 이런 생각이죠.
1: 맞아요. 질병청에서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 잘 조절하고 있고 단백질도 잘 드시고 있다고 하면서 우유와 유제품, 잡곡과 과일은 좀 더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기억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자, 으라차차 금요일이다. 건강부터 챙겨볼까요?
3: 양손 하늘 높이 올리면서 만세.
2: 네.
3: 겨드랑이가 햇빛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살짝 보여주세요.
2: 예. 네.
3: 이어서 옆구리도 늘려볼게요. 이번엔 오른손 한쪽만 올려서 몸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네. 또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반대로 왼손을 올려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보자.
2: 네.
3: 국민체조에 나오는 동작이죠.
2: 네네.
3: 왼쪽 옆구리 늘어나는 걸 느끼시죠? 숨을 길게 길게 뱉어주세요. 예.
2: 자, 내 옆구리가 여기 있구나. 쫙쫙 한 번씩 늘려주시면서 귀로는 두뇌 운동하겠습니다.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오늘은 나라 이름 맞히기입니다. 나라 이름 맞히기 세 글자의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요즘처럼 더운 여름이면 출퇴근을 수영으로 한답니다. 정말? 가방이나 지갑, 옷 이런 거는 젖지 않는 방수 가방에 넣고요. 버스나 전철, 자전거 대신에 헤엄쳐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도시가 있는 나라.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3: 네, 초성은 시옷, 이응, 시옷. 시원하다 할 때 시옷, 아싸 할 때 이응, 또다시 시원하다 할 때 시옷 한 번 더.
2: 네. 정답은 미니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의 시옷, 이응, 시옷.
3: 네.
2: 아유, 딱 나오죠?
3: 네, 호수가 많아야 되죠.
2: 예, 나라 마치는 거야. 그런데 야, 진짜 헤엄을 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3: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런가 봐. 그럼 저도 가양대교를 차 타고 넘어올 게 아니라
3: 또 사람들이 죄 나가서 보겠다고.
2: 아니야. 상 할 수도 없어. 수영 못해. 예, 그냥 상상.

0: 해본 거.
1: 아니 워낙에 키가 크니까 몇 번만 휘저으면 오겠구만. 아유,
0: 못해. 수영을 못해요. 예, 수영을 못합니다.
1: 아그 요새 강아지 보니까는 이 머리를 놓는 그
0: 구명조끼, 강아지용 구명조끼.
1: 네, 물 안 먹게 네. 이렇게
0: 얼굴을 딱 받쳐주더라고요.
1: 얼굴을 받쳐주는 구명조끼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몇 번만 오시면 되겠구만.
0: 그러면은 내일 방송을 위해 저는 오늘 밤에 출발을.
1: 아이고 언젠가 끝나겠죠 이 더위도 정말.
0: 예 오늘이 입추라고 하니까.
1: 네.
0: 예 다음 주가 이제 말복이고.
1: 네.
0: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자 오늘 첫 사연은 너무 귀여운 손편지입니다.
0: 네.
1: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의 문미선님. 오전 11시쯤 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종종 걸음으로 아스팔트 길을 걸어오는데 무엇인가 내 앞에 툭 하고 떨어졌다. 어머 뭐지? 생각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참새 새끼였다. 아기 참새가 거기 그대로 있으면 보도블럭 색깔이랑 비슷해서 밟힐 것 같았다.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 아주 작고 귀여운 참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털이 보송보송하고 날개가 제법 자라 따뜻했다. 꼭 잡으면 죽을 것 같고 불면 날릴세라 어쩔 줄 몰라 하다 옆에 풀숲이 있어서 풀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어머 여기 새둥지가 있었나? 생각하며 바로 옆 가로수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파란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까만 둥지가 보였다. 어, 저기 둥지에서 비행연습을 하다 떨어졌구나. 아기 참새는 눈만 깜빡깜빡거리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날갯짓을 할 생각도 없고 날아갈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전 시간이라 아줌마들이 근처 마트에 갔다가 몇몇이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요,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아줌마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번에는 아저씨 한 분이 오고 있었다. 아저씨 참새 새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아고 난 참새 새끼 갖고 가서 키울 수 없어요 하고는 지나가 버린다. 맙소사. 아니 누가 참새 새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라 그랬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 또 몇몇 아줌마들이 와서 아기 참새가 둥지에서 떨어졌네요 했더니 못 날면 죽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다. 아니 나도 오후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저 어린 생명을 그냥 두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한 청년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다. 청년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내 말을 못 듣거나 듣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쩌지? 하며 마음 졸이다 다가온 청년에게 말했다. 아기 참새가요 떨어져서 풀숲에 있어요. 청년은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눈을 반짝이며 참새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저기요 저기. 나는 풀숲을 가리키며 참새 있는 곳으로 갔다. 참새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청년에게 은행나무 둥지에서 비행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나는 혼잣말 비슷하게 청년에게 물었다. 어, 저 구청에 연락하면 구조하러 올려나?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리곤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적혀 있다며 주위에 어미새와 아빠새가 숨어 있다가 사람 없는 조용한 때 구조하러 온다고 했다. 아 맞다 맞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언젠가 수리부엉이가 어느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웠는데 그 새끼가 이소하다 떨어져서 아빠 수리부엉이 엄마 수리부엉이가 울면서 찾아다녔는데 새끼 수리부엉이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는 것을 청년과 그 이야기 주고받는

0: 있는 사이 갑자기 아기 새는 포로로 날갯짓을 하더니 풀이 더 많은 곳으로 홀연히 날아가 버렸다. 어머, 아기 새가 날 수 있었네, 세상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청년과 나는 박수를 치며 어머 다행이다, 아유 엄마 새 아빠 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안심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같이 고민해줘서 고맙다며 청년에게 인사를 했다. 청년은 씩 웃으며 말했다.
1: 아닙니다. 어린 생명이 죽을까봐 가던 길 멈추고 아기 참새를 풀숲에 데려다 주셨다니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0: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청년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걸었다.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1: 와, 문미선님의 사연은 한편의 동화 같아요.
0: 그죠?
1: 예.
0: 근데 정말 참새일까요? 참새? 참새도 있고 콩새도 있고 참새 콩새? 비슷한 새도 많아요.
1: 그래요?
0: 네네.
1: 근데 이런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참새이지 않았을까? 아기 참새가 떨어져가지고.
0: 예. 그 아줌마들은 참 냉정하다.
1: 지나가시는 분들의 그 대화 하나하나가 참 다 개성 있으시네.
0: 네, 그렇지.
1: 예.
0: 아유,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러고 지나버리고. 뭐 어떤 아저씨는. 그거 난 참새 새끼 갖고 가서 못 키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줌마 몇몇이.
1: 이분들이 웃겨. 못 날면 죽겠지.
0: 아유.
1: 못 날면 죽겠지. 뭐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네요. 이제 아무래도 그 참새도 야생 동물이니, 그죠? 그러니까 엄마 새, 아빠 새가 여기 뭔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람들 없을
0: 있죠.
1: 때
0: 그럴
1: 이제
0: 수 있어요.
1: 도와줄 수 있다. 구하러 간다.
0: 네. 이 청년이 제일 고맙네.
1: 그러니까요.
0: 젊은 사람이, 그죠?
1: 네.
0: 아, 구청에 연락하면 구조하러 올래나? 뭐 이러면서 아기 참새 떨어져서 풀숲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청년이. 두 분의 나누는 대화들이 참 좋아요.
1: 그러니까.
0: 네네, 네, 따뜻했어요.
1: 맞습니다. 우리 문미선님이요. 이야, 워낙에 여성시대의 그 유명한 당당이 분이시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0: 세상에.
1: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듣고 계신 찐 당당이 분이십니다.
0: 이야, 정말 아기 참새 너 살려고 운 좋았다.
1: 우리 문미선님을 만난 거니까.
0: 그러게, 그러게.
1: 나중에 뭐 하나 씨앗 같은 거 하나 또 물고 오는 거 아니야? 동화 같은 사연이었으니까 정말 동화처럼 우리 아기 참새가 씨앗 같은 거를 하나 물고 오면 좋겠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당당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 이름은 민들레, 둘째는 채송합니다. 독특한 이름.
0: 네.
1: 얼마 전 큰딸 민들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0: 엄마, 남자친구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
1: 덩치도 크고 까무잡잡하고 식성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큰딸에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성실해? 따뜻한 사람이야? 알뜰해? 너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니? 민들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0: 다 합격이야.
1: 거기에 우리 아빠에게는 없었던 유머 감각까지 있어서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의문의 일패, 우리 아빠. 그런데 민들레가 갑자기 걱정 하나를 털어놨습니다.
0: 엄마, 내가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
1: 뭘?
0: 우리 아빠 안 계신 거.
1: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성실했고 가정적이었고 새 여자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딸 민들레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둘째 채송화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사업을 하며 제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빠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순간 앞에서는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는 것, 혼주석에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것,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0: 말했습니다. 민들레야, 네 잘못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숨기고 살아? 그랬더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 그럼 엄마도 나랑 같이 커밍아웃 하자.
0: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0: 송화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송화도 말했습니다.
1: 엄마, 나도 그래.
0: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말한답니다.
1: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셨다.
0: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채송화가 말했습니다.
1: 엄마, 나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엄마랑 알콩달콩 잘 지내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던 다이어트는 성공하셨을까?
0: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세상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생각해보니 우리 새 모녀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아빠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들레와 채송화는 아이들 아빠가 생전에 아이들을 부르던 별명입니다. 아이들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준 겁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지어준 이름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커밍아웃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 네, 아유,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꺼내기 힘들겠죠.
0: 그러게, 가족 간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1: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네. 우리 첫째 따님.
1: 네. 그러네.
0: 와도 이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래 당당하게
1: 어떡할 거야 뭐
0: 우리의 잘못 너희의 잘못도 아니고
1: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0: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빠를 온전히 우리 기억 속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정말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1: 네 맞아.
0: 아,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새 모녀를 그죠?
1: 그러게.
0: 네.
1: 그래도 새 모녀 사이가 돈독하니까
0: 맞아.
1: 네. 좋아요. 이게 최고죠. 네.
0: 맞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을에 함께.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바라십니까? 어릴 때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셨던 분들도 바라는 항목이 늘어간다고들 하세요. 키도 쑥쑥 컸으면 좋겠고 친구도 잘 사귀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대학도 잘 가면 좋겠고 취직? 아 좋은데 하면 좋겠고 기왕이면 결혼도 부모가 바라는 배우자와 하면 좋겠고 나중에는 노후에 부모를 보살펴주면 좋겠고 그런 바람도 사실 다 사랑해서 출발했겠죠. 그러다 보니 참견과 간섭도 하게 되는데 요즘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풍속도로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지적받고 있답니다. 부모가 자녀 이력서를 들고 신입사원 지원처에 찾아오고 아들딸이 아프면 병가 내겠다는 전화를 아들딸 회사의 부모가 하고 취업 앞두고 화상 면접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견도 하고 뭐 해고가 되거나 인사 고과 점수가 낮으면 부모가 자녀 회사에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대요. 그쪽 언론에서는 자녀의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던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Z세대 자녀의 직장 문제까지 통제한다. 한편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관념을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미세, 아미세라는 말이 등장했대요. 표현이 과격해서 참 전하지도 못하겠는데 엄마, 아빠에게 몰두하는 자녀, 친구처럼 지내는 자녀를 뜻한대요. 일종의 뭐 마마걸, 마마보이인데 외식, 놀이, 쇼핑, 여행, 수다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부모와 하는 자녀들이랍니다. 한쪽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는 일이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해야 해서 힘드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거라는 지적도 들리고요.

가족과의 정서적 밀착을 계속 추구하니 괜찮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하는 대신 생활비를 받는 전업자녀라는 말도 등장했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요즘의 사회적 배경도 같이 지적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당당이님들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부모 자녀 관계의 최종적 목표이자 성공은 자립과 독립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자녀의 자립과 독립뿐 아니라 부모의 자립과 독립까지도 네, 출발은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인데 서로의 독립이 목표라고 하니 그것이 쉽지 않다니 참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많아지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타이타닉의 달팽이 듣고 네. 왔습니다.
1: 네.
0: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 헬리콥터 부모, 뭐 헬리콥터 맘, 이거는 네. 전에도 있었거든요.
1: 아유, 좀 됐죠. 그쵸? 좀 됐죠.
0: 자녀 주변에서 그냥 촥 이렇게 마치 프로펠러가 네. 돌듯이 맞아요. 모든 네. 걸 해결해 주는.
1: 네.
0: 아, 근데 지금도 여전하군요. 아니 부모의 자녀 이력서를 부모가 들고 다니고
1: 아유 참,
0: 야 병가 내겠다는 걸 부모가 전화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뭐해?
1: 진짜 이도령 성춘향 시대만 해도 10대 중반기에
0: 예.
1: 일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남녀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분들이 벌써 10대 후반이면 일가를 이루고 하나의 부모가 되셨으니까
0: 예.
1: 훨씬 어른스러웠죠 그때는.
0: 그랬나 봐요 정말.
1: 네 부모님 댁에서 살더라도 따로 이렇게 지킬 거 지키면서 네 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자기 자식을 또 예뻐라 해도 안 되고.
0: 맞아.
1: 아니 있었어요.
0: 이게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예, 제 아내가 이제 그 직장의 부장
1: 네.
0: 직급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사에. 그 또 사원을 뽑겠다고 면접을 했대요.
1: 네네.
0: 근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뭐 간단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대요. 뭐 이런 그 일정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말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쌓았고요. 뭐 아니까.
1: 딴 얘기를 하는 거구나.
0: 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고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어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1: 아니 말의 뜻을 못 알아주는 게 뭐요?
0: 아니 왜 그 물어보는 대답에 질문을 못해?
1: 대답 물어보는 대답에 질문을 못해가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죠. 지금 일중 씨가 아니 물어보는 대답에 왜 질문을 못해?
0: 이래서 제 아내가 저를 답답해하나 봐요. 에이,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식 사랑 물론 알지만 혼자 설 수 있을 때는 도와주시고.
1: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예. 빨리 어쨌든 한 사람으로 독립된 한 인간을 키워내는 게 교육의 목표라면. 그죠? 18, 19이면 독립해야 돼.
0: 맞아요. 예. 우리 자녀들도 독립할 때는 이제 확실하게 좀 부모님 물론 부모님 아끼고 함께 여행 다니고 효도죠. 예. 근데 계속 붙어 있는 건 또 그것도 문제다.
1: 조금 민폐다.
0: 예. 네. 어머 다음 사연도 칠공주를 키운 엄마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1: 와 대단하신 분이다.
0: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시에서 이선숙님이세요.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작년 7월 칠공주를 지켜준 저전동 보안관 아빠의 사연을 썼던 전남 순천의 칠공주 막내딸이랍니다. 작년 희미해져가는 아빠의 의식 너머로 선명하게 귓가에 들려드릴 수 있었던 라디오 사연은 아빠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연이 나가고 7일 후 아빠는 모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잘 떠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준 여성시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년 후 또 한 번 부족한 글솜씨지만 용기 내 여성시대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요즘 세대 집에 들여야 하는 3대 이모님을 혹시 아시나요?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모님이랍니다.

0: 저는 이 이모님을 모두 다 집에 모셨습니다. 왠지 부의 한 끝자락을 누리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에도 끝없는 집안일과 체력이 바닥나는 육아에 지쳐버리곤 한답니다. 부모님의 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게 편해졌고 육아의 모습도 바뀌었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나의 시간과 체력을 반납하고 욕구와 경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많은 부족한 나와의 끝없는 싸움이자 때때로 희생을 덧붙여야 하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두 딸의 엄마로 살아가며 새삼스레 칠공주를 키워낸 저희 엄마의 세월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1: 이번 주 이발소 쉬는 날에는 만성리 해수욕장 가자.
0: 여름방학이 되면 저에겐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방학이었지만 엄마는 왕솥단지에 백숙할 닭, 각종 음식과 반찬에 냄비, 그릇, 텐트까지 그 많은 걸 둘러매고 가는 길이었죠. 초중고생이 다 있는 집이니 누구 하나 소풍 가는 날이면
1: 아가 도시락통 좀 줄줄이 놔봐.
0: 제겐 맛있는 김밥 먹는 날이었지만 엄마는 김밥집 단체 주문 못지않은 수십 줄의 김밥을 말아야 하셨죠. 재료 딸랑 서너 개 들어간 엄마 김밥은 지금도 어쩜 그리 꼬숩고 맛있는지. 초등학생 시절 어느 해 새벽 제가 방 안을 뒹굴며 엉엉 우는 소리에 부모님이 놀라 깨어보니 매캐한 연탄가스에 온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도 떠오르네요. 간혹 우스갯소리로
1: 아유 딸만 일곱이니 생리대 값만 모았어도 건물 하나 올렸겄다
0: 하신 적도 있으셨고 엄마 아빠가 이발소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했어? 라고 물었을 때
1: 한 녀석 등에 업고 한 녀석은 손 붙들고 보찜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물건도 팔러 다니고 안 해본 일 빼곤 다 해봤어
0: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하신 일곱 번의 출산은 줄줄이 딸만 낳으셨으니 그 마음 또한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달체 안을 배터리를 장착하고 계신 듯 쉼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엄마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한 평생 너무도 한결같은 모습이었기에 너무도 당연히 그게 그저 엄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심으로 엄마께 엿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냐고 무엇으로 버티셨느냐고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냐고 얼마나 눈물을 훔치셨느냐고 어쩜 엄마의 인생은 힘듦도 슬픔도 아픔도 쉼도 꿈도 일곱 무지개를 피워내기 위해 이미 잊은 지 오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신 채로요. 일곱 빛깔 무지개 하나에 엄마의 주름은 깊게 팼고 두 개의 귀는 멀어져갔고 세 개의 시력은 흐려져가고 네 개의 두 무릎과 발목은 인공관절이 되었고 다섯 개의 한 걸음 내딛는 걸음에 숨이 가쁘고 여섯 개의 인공 심박동기를 달아야 했고 일곱 개의 걸음을 의지하는 지팡이는 두 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의 다리는 네 개입니다. 이제는 두 개의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게 쉽지 않은 엄마지만 늘 그저 엄마에게 돌아온 대답은 엄마 괜찮아. 엄마가 혼자 해도 돼. 엄마 아직 멀쩡해. 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입니다. 그렇게 네 개의 다리로 딛고 가는 엄마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또 익숙해져만 갑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건 없는데 말이죠.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게는 하지 못하실 겁니다. 나의 엄마, 칠공주의 엄마, 그 이름 김길순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평생 닳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 배터리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해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올 때까지 엄마의 두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을게. 더 효도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도 하지 않을게. 그저 엄마랑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엄마의 지팡이 옆에 동행할게요. 그리고 같이 웃어줄게요. 엄마, 죄송합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이

0: 엄마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리게 해서 엄마 미안합니다. 자신보다 늘 우리를 바라보게 해서 엄마 고맙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에 계셔주셔서 엄마 감사합니다. 일곱 빛깔 잘 피워내주셔서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또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괜찮다고. 우리 딸들 사랑한다고. 꽃을 좋아하시는 때론 소녀처럼 마냥 귀여우신 엄마의 사진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시며 아~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1: 네, 네. 세상에.
0: 정말 꽃보다도 더 환하게 웃고 계신 우리 어머님 표정이 네, 너무 좋으시다.
1: 네. 좋아요, 좋아.
0: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거 웬일이야.
1: 일곱 딸.
0: 예.
1: 칠공주가 뺑 눌러 있어요.
0: 이 캐릭터처럼 아주 귀엽게 요정들처럼
1: 네 해놨어요.
0: 엄마 그렇게. 주변을 아유, 참. 감싸고 있네요.
1: 그래도 누군가가 어머니한테 꼭 꽃다발을 드렸군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네.
0: 네.
1: 아
0: 정말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이시다.
1: 예전에는 그 아드님 한번 보시겠노라고 그렇게.
0: 칠공주.
1: 예, 예.
0: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사님.
1: 뭉치는 힘도 아마 굉장할걸요. 따님이 일곱 분이면.
0: 그럼요, 그럼요.
1: 엄마 편이죠, 뭐 다들.
0: 천하무적이지 뭐.
1: 뭐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0: 네.
1: 그렇게 아시면 돼. 든든하시지 뭐 얼마나 좋아.
0: 정말 그러시겠네요.
1: 네.
0: 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0: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2: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1: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2: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씨.
3: 영차, 영차, 영차.
1: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문미선님과 이선숙님께는 굿데이 꾸러미가 가고요, 이 광주의 당당이님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리겠어요.
1: 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휴가 얘기하면서 저의 로망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왜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운 듯 기대서 책을 읽고 싶다. 예. 이번 주 피서 가시는 분들, 예, 그 로망을 대신 좀 실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
2: 들고 가시면 좋을 책 선물 나누고 있죠. 오늘까지네요.
1: 이근우의 필사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책도 읽으시고 필사도 한번 해보세요.
2: 좋죠. 우리 필사 경험은 진작에 있잖아요.
1: 우리 50주년 특집.
2: 네, 특집.
1: 네. 네. 우리 여성시대에도 필사책이 있죠.
2: 네. 이명현 박사는 9월 한 달 동안 일요일 여성살롱에서 우주 이야기로 우리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1: 네. 어우,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우주 이야기. 일요일 여성살롱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근우의 필사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오늘도 10분께 선물합니다. 받고 싶으신 이유 적어서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미니는 무료고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듭니다.
2: 자, 뇌풀기 퀴즈 정답 맞춰야죠.
1: 그렇죠. 자, 더운 여름에 출퇴근을 수영으로 한다는 바로 이 나라. 시옷, 이응, 시옷 이 나라는요?
2: 스위스. 스위스. 똑바로 말해도 스위스, 거꾸로 말해도 스위스.
1: 네.
2: 오늘의 선물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1: 자,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10시 10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공전자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와 경기 충북도, 경기 김포, 의왕시와 충북 진천군, 서울 서초구, 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은 각 투표구의 투표율 수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선관위의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 출발하며 지수 6,365로 시작했지만 장 초반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르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148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53% 오른 813.93으로 출발했는데 엿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24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8%, 0.06% 내린 가운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 발표 후 모두 주가가 급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4.97%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해 브렌트유는 3.8% 오른 배럴당 82.49달러, 미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8% 상승해 배럴당 77.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따라 특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엔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또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하게 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하나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참고할 만한 교육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상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만들었죠. 기후변화의 원인과 위험성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래프나 도표로 전달되던 정보를 점자 문장으로 풀어써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들이 지식을 얻어서 대응력을 키우도록 맞춤 교육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7: 남편 말고 내 편을 소개합니다.
8: 나의 편 누굴까요?
9: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10: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오른쪽 어깨 회전 근개 파열로 수술을 해서 나을 때까지 팔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대신 남편이 퇴근해서 빨래며 음식, 설거지, 저 머리 감겨주는 거랑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네요. 우리 남편 퇴근하고 힘들 텐데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평생 동반자인 남편.

0: 장명봉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듣고 네, 왔습니다.
1: 네, 아유 정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후다닥 퇴근해서는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0: 맞아요.
1: 네, 퇴근해서 빨래, 음식, 설거지, 아내 머리 감겨주기 아유. 등등을 다 하신다.
0: 아니, 그 팔을 사용을 못하시니까 이건 뭐 얼마나 불편하세요.
1: 그럼요.
0: 아유. 야,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내의 팔이, 두 팔이 되어주셨네. 우리 남편분이.
1: 오죽하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그러셨겠어요.
0: 그 말이 절로 나오시네요.
1: 네. 예. 정말 그럴만하다. 네.
0: 아니 우리 장명봉님을 비롯해서 남편분도 박두식님이신데 부부가 모두 당당히 분이십니다.
1: 예. 아 그래요.
0: 네네.
1: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명봉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잘 챙겨 드셔야 또 빨리 나으니까 남편분과 함께 통닭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0: 네, 한 손으로 이제 닭다리에 하나는 내 입에, 하나는 저 아내분 입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다리 두 개 만나게 드세요. 자, 오늘이 입추를 하는데 아직 너무 덥죠. 아, 여름아 이제 그만. 여름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거나 수박아 고마워. 너 덕분에 여름 버틴다. 이렇게 올여름 가장 고마운 사람, 물건, 음식에게 음성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자,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성인보다 조금 먹고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은데 잠시만 한눈을 팔면 온 집안을 휩쓸고 다니죠. 갓 태어난 아기들이요.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도 그들에겐 온몸으로 부딪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모험일 거예요.
5: 그런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속도로 눈높이를 맞춰보는 시간이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서천석 박사님. 아이돌 뺨치게 바쁜 아이돌 엄마 코미디언 김경아 씨,
6: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예. 반갑습니다.
5: 우리는 아이를 겪었지만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 성인이 보는 세상과 확실히 좀 다르게 보겠죠. 다르게 느끼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7: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 애들은 그 냄새를 엄청 그 감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6: 냄새?
7: 뭐 어디 보면 뭐 여행 갔을 때 보면. 그 뭐 리조트 로비에서 맡았던 내 냄새 그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5: 맞아, 냄새 오래 가지.
7: 뭐 어땠는데? 그런 거에 대해 강하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8: 감각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7: 네.
8: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6: 네.
8: 어른은 어떤 생각, 그다음 네. 논리적인 거, 그다음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지금을 판단하는데 아이는 그 순간을 가지고 전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순간순간.
8: 예.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이 아이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6: 네.
8: 어른들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5: 네.
8: 예를 들어서 뭐 일중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산 어떤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떤 뭐 가족과의 관 관계나 그다음에 다음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생각까지 많은 생각 속에서
5: 다양한
8: 방송이 있는 거잖아요.
6: 네.
8: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 중심으로
7: 딱 그 생각, 딱 그 예. 현장.
8: 예.
5: 지금 때문에 사는구나.
8: 어른들 보면은 답답하죠. 맞아. 그 생각만 할 게 아니지.
7: 딱 지금만 사는 친구들이구나. 예.
6: 지금 이 세, 지금 이 순간.
7: 지금 이 순간.
5: 네. 좋은데.
7: 순수한 거지.
6: 자, 아이들은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입으로 먼저 가져간다.
7: 야, 진짜.
6: 그런 거 아닐까요?
8: 아기 때는 좀 더 그렇죠.
7: 예. 다 들어가요, 입으로.
8: 예. 그쪽이 감각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6: 네.
8: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할지
7: 먹어보는구나.
8: 입으로 느낀 거는 알 수 있다. 귀여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5: 그걸 꼭 먹어봐야 하니
7: 먹어봐 다 들어봐 그러니까. 별게 다 나왔어요.
5: 그랬던 것 같아 진짜.
6: 네.
5: 이게 보는 시각도 달라요 혹시? 색깔 감각이나 이런 게 다른
8: 색깔은 이제 빨리 안정이 되죠. 하지만 아주 어릴 때는 좀 다른데
6: 네.
8: 색깔은 이제 4개월이면 완전히 안정이 됩니다.
6: 4개월이면
5: 아니 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러니까 무슨 수술을 또 눈 수술 관련해서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안 보이던 색깔들이 보인다며.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안경 있잖아. 그 초록색이야.
7: 초록색이었어요?
5: 렌즈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그런 색이 막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한다.
7: 뭐 초능력이 생긴 건가요?
5: 그러니까 빛 번짐과 함께 갑자기 안 보이던 가시광선들이 보인다며.
6: 아, 그랬군요.
7: 시력이 네. 좋아져서 당신이 이렇게 생겼어?
6: 아, 처음으로
7: 저희 신랑은 처음에 그 라식 수술을 하고
5: 네.
7: 야 이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안경을 벗은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늘 안경 끼고
5: 아이의 마음으로 봐줘요.
7: 네.
6: 아이의 마음. 어른들은
7: 싫어요.
6: 이제 이렇게 눈에 관한 뭐

0: 내장 수술 같은 걸 하면 순서가 그 다음에 피부과를 가요. 내 얼굴이 보니까. 이렇게
1: 맞아. 잘 보이니까
0: 아주 환하게 잘 보여요. 얼굴에 너무... 모든 흠집이.
1: 그러니까
2: 너무 잘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0: 맞아.
1: 근데 우리 아이들은 4개월 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저 오색 찬란한 색깔을 다 못 보는 거예요?
3: 잘 못 보니까 이제 흑백으로 된 우리
2: 보여주잖아요.
3: 모빌 같은 거, 네. 모빌 같은 거 이렇게 도는 거 자꾸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엔 컬러 못 보고 정확한 어떤 형태도 조금 못 느끼고 감각이 좀 떨어지죠.
2: 예. 그렇구나.
0: 그럼 결국엔 신생아를 위한 모든 건 어른들이 고르는 거네.
1: 그래 보이기에 우리 엄마 아빠 눈에 이쁘면 입히는 거지 뭐.
2: 보여주려고 입히는 거죠 뭐.
1: 그럼 엄마 아빠 만족이야.
2: 그럼요.
1: 예. 자 모두가 지나왔지만 모두가 쉽게 기억 못하는 동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충전해 보시죠. 동심 퀴즈.
0: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4: 눈에 들어가면 아파요.
5: 세수를 엄청 잘해야 돼요.
6: 밖에 나갈 때는 이걸 꼭 발라야 해요.
7: 이걸 바르면 얼굴이 하얘져요. 햇빛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0: 와,
1: 뭔 줄 알 것 같은데. 네. 얼굴 바르면 얼굴 하얘지는 건 백탁 현상인데 이거.
2: 저는 이거 진짜 박사님께 여쭈고 싶어요. 박사님 이것도 좀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지.
3: 예. 뭐 일반인보다는 알겠죠. 예.
2: 오.
1: PA 뭐 플러스.
2: 뭐 그리고 무기자 유기자 뭐 이런 그래, 차이 그래. 막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걸 난 모르겠어.
3: 그 얼굴이 하얘지는 거는 물리적인.
1: 물리적. 네.
3: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1: 그게 이제 무기자.
3: 예예. 예.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거고.
2: 네.
3: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화학적으로 차단할 거는 하얘지지 않을 수도 있죠.
2: 아 그런 차이가
0: 아, 네. 네.
2: 물리적이랑 화학적인 건
3: 그러니까 무슨... 입자가 있어가지고 입자가 자외선을 튕겨내는 거예요.
2: 아
3: 입자가 그 입자가 네. 이제 근데 피부에 붙어야 되니까 기름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그래서 미끈미끈하고 네. 하얗게 되는 거죠.
2: 네네.
3: 그, 그래서 얇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가루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튕겨내게 하는 거고.
2: 튕겨내는
3: 네.
2: 거.
3: 예. 화학적인 거는 그게 아니라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거가 근데 눈시림이 심하죠. 기본적으로.
1: 아. 눈에 들어가면.
2: 그래서 애들 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그냥 그런 거 발라주고.
3: 애들은 이제 네. 기본적으로 뭐 물리적인 것도 눈시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2: 네.
3: 애들이 바르는 건 아무래도 더 하얗게
2: 네.
3: 되도록 이제 되는 거죠. 이제.
2: 그렇군요. 예. 그렇구나. 배웠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1: 자, 정답 주시는 동안 이제 첫 번째 상담 사연 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20대 때부터 여성시대를 즐겨 들었고 지금은 40대 초반에 34개월 만 2세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회복지 전공 후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코너는 다시 듣기로 꼭 챙겨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작년 말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육아를 위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워킹맘일 때는 출퇴근에 쫓겨 아이에게 여유롭게 대해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좀 더 유연하게 대해주고 있고 그래서인지 아이도 언어가 풍부해지며 어린이집도 잘 적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발달에 맞춰 잘 자라고 있다 싶었는데 최근 특정 상황만 되면 아이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불과 바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불은 올 초부터 시작됐어요. 어릴 때부터 쓰던 작은 애착 담요가 있고 최근엔 좋아하는 하츄핑 담요도 생겼습니다. 둘 다 잘 때 필수인데요. 문제는 꼭 이불을 쫙 펴달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누운 아이 목부터 구김없이 쫙 펴주면 이게 아니야 라며 일어나 자기가 다시 피다 울기 시작합니다.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10분이 넘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안아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줘도 그치지 않고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면 더 심하게 웁니다. 결국 제가 자꾸 울면 버린다 하고 화를 내거나 마지막으로 쫙 펴주면 혼자 흐느끼다 잠이 드는데 매번 깜깜한 방에서 2, 30분씩 이런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째 바지는 기저귀 떼기 시작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현재 대소변을 가리고 스스로 바지를 입고 벗습니다. 바지가 뒤집혔을 땐 도와달라고 해서 뒤집어주는데 문제는 아침 또 잠들기 전이나 주말 낮에 바지를 쫙 펴달라고 할 때입니다. 바닥에 바지를 쫙 펴주면 또 아니야 하면서 칭얼거리고 웁니다. 바지 입는 걸 도와주

0: 만 2세 반 올라간 뒤 인형 재우기 놀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거실에 손수건을 구김없이 쫙 깔고 인형이나 공룡 피규어를 눕혀 토닥토닥 재웁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멘트까지 똑같이 합니다. 어쩔 땐 어린이집 다녀올 때까지 치우지 말라 하고 치우면 하원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떼를 써요. 인형이 자고 있는 손수건을 제가 실수로 밟아서 구겨줘도 화를 냅니다. 이런 게 다 미운 4살의 단순한 생떼일까요? 잠투정일까요? 아니면 특정 상황의 강박인 걸까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저도 답답해서 같이 울고 싶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형 재우기 놀이 사진도 올려볼게요. 사진엔 인형이 3개뿐이지만 초창기엔 거실을 점령할 정도로 집안의 모든 장난감을 다 눕혔는데 설득 끝에 조금 줄었습니다. 네, 아우, 하시면서
1: 보내주신 사진으로 보면 참 귀여워요.
0: 너무 귀여워. 이제 어린이집에서 재운 그 모습이야.
1: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2: 눈도 있고 덮어주고. 이불도 있고 다 있어요.
1: 사진으로 보긴 귀여운데. 근데 뭐 자꾸 각 잡아야 그쵸. 되고 쫙 펴야 되고 주름 잡아야 되고 요거 약간 군대 체질인데.
0: 집집마다 다르지만 뭐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근데 부모는 쫙 폈잖아. 이게 아니야.
1: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2: 그러게.
1: 이런 게 혹시 강박이 아닐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3: 자기 생각에 어떤 기준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쫙 펴진 상태.
0: 네.
3: 아마도 뭐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게 이불을 아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재밌게 쫙 펴줘 주시지 않나. 아마 어쩌면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이불부터 쫙 펴지 않으실까. 이불이 또는 쫙 펴져야지 잠이 잘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낮에 낮잠을 자는 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클수록.
2: 그렇죠.
3: 근데 낮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이 쫙 펴지면 잠이 잘 들 거야. 여기에 좀 꽂히는 거죠.
1: 응?
3: 또는 잠을 잘 때 뭐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 이불이 쫙 펴져야 나쁜 꿈을 안 꾼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인형 재울 때도 이불을 손수건을 쫙 펴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네, 네.
3: 뭔가 이 쫙 펴야만 한다. 그래야 잠자리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엄마가 거기에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규칙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0: 네?
3: 엄마가 한번 이불을 쫙 펴준다. 근데 그건 한 번만이야.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한번 고칠 수 있어요.
2: 아, 네.
3: 그다음은 자야 되는 거야.
1: 근데 그렇게 규칙을 정한다 한들 자꾸 이제 생떼를 쓰니까 힘들어서
3: 생떼에는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지도 말고 떼 쓴다고 해서 너 떼 그만 쓰면 엄마가 한 번 더 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죠.
1: 단호하게 그냥.
2: 한 번.
3: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내 옆을 지켜는 주지만 두 번은 안 한다. 요걸 받아들일 때까지 엄마가 버티면은 괜찮습니다.
0: 근데 고집이 있는 친구 같은데 보통
2: 그러네요. 그러네.
0: 한 며칠 정도
3: 며칠 더 갈 수도 있죠.
0: 더
3: 이거 가지고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얘가 조금 잠을 조금 더 빨리 들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3: 왜냐하면 이거 잠투정일 수도 있거든요. 잠투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일찍 자면 잠투정을 덜 할 수도 있고 시간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잠투정을 조금 덜 하도록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해결 안 돼도 아이가 운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그냥 한 번밖에 안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한 몇 주 지나면 적어도 아이가 그거는 받아들이거든요.
1: 예.
3: 이게 떼써서 될 문제는 아니다.
0: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3: 예.
1: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어머님께서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3: 그 옆을 지키면서 아이고 괴롭지 이불이 쫙 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엄마는 최대한 했어 한 번밖에 안 해.
0: 엄마는 한 번 해주는 거야.
3: 그렇게는 확실히 하는 거죠 이제.
1: 네. 아 저도 오랜만에 칼각 한번 잡아볼까요?
2: 네.
1: 우리 당당이님들 주목. 지금부터 광고를 듣겠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0: 와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0: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0: 천천히 오라니까.
2: 괜찮아요.
0: 어?
2: 에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0: 아!
1: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0: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방학 맞은 아이들 때문에 스펙타클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내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SOS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는 게시판이 24시간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는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연 익명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0: 자, 이어지는 사연 소개해 볼까요?
2: 네, 자 이번에는요. 뭐 방학이기도 하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격하게 공감하실 만한 현실적인 고민 사연입니다. 아이의 간식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는 초콜릿, 젤리,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 단것 러버, 초등학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성장기라 뭐든 잘 먹는 모습은 정말 예쁜데요. 문제는 먹을 때 적당히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뚜껑을 열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 엄청난 흡입력.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서 제가 먹으려고 하면 이미 없어요. 단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엄마 마음엔 늘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운동학원에 매일 가고 있어서 살이 찐 체격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문제는 이제 방학이라 지금처럼 먹다가는 살이 훅 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냥 놔두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못 먹게 말리자니 한창 자라는 성장기인데 스트레스 줄까봐 망설여지고 매일 이 사이에서 갈등의 줄다리기를 하느라 제 속이 타들어가네요. 우리 아이 먹는 즐거움은 지켜주면서 스스로 적당히 멈출 수 있게 고삐를 채워주는 현명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지혜로운 팁이 정말 간절합니다.
0: 야, 이 간식 문제 아니면 예전 저기 건강한 간식 옥수수, 감자
1: 고구마
2: 그런 거 먹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게 너무 가까이에 많이 팔아요.
0: 아유,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저도 좋아하거든요. 실은 우리 집도 그 과자 창고가 따로 있어. 과자 서랍장이
2: 있죠. 무조건 있죠.
0: 그걸 또 우리 아내가 제일 열심히 채워놔.
2: 아니 그거를 안 채우고 싶거든요. 근데 또 비어있으면 애들이 궁금할 때 또
0: 그러니까
2: 실망할 텐데 그러니까 또 채워놔요 꾸역꾸역.
0: 맞아.
2: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거 뭐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뭐 어른들도 좋아하는데 이 단 음식이 왜 더 땡기는 걸까? 이게 뭐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3: 단 음식 땡기는 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0: 어쩔
3: 있는
0: 수 없는
3: 거죠.
2: 유전자에 새겨져 있나요? 있는
3: 거예요. 예. 네. 단 음식이 땡기고 과당, 과일이죠 기본적으로.
0: 예.
3: 과일인데 요즘은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0: 그러니까요.
3: 액상과당을 모든 과자나 우리가 먹음직하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거에는 인위적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2: 네.
3: 이 과당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아주 원시시대에 보면은 음식을 늘 먹을 수는 없잖아요.
0: 네.
3: 다음 끼는 못 먹을 수가 있어요.
2: 또 있죠.
3: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음식을 먹어서 지방으로 이렇게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못 먹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맛있어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 그 배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때도.
3: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계속 먹어서 이걸 지방으로 빨리 만들게 해놓는 장치예요.
2: 네.
3: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평소에 못 먹어가지고 굶을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2: 대부분 이제 뭐 억지로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먹으면 안 돼.
3: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먹으면은 좀 위험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2: 결국은
3: 지방을 늘리고 어릴 때 성장기에는 그나마 살이 좀 덜 찔 수도 있지만은 나이 먹으면은 결국은 이게 먹으면 바로 지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
3: 포도당이 있는 상태에서 과당을 먹으면 100% 지방이 됩니다.
2: 바로 가나요?
3: 예, 바로 갑니다. 간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요.
0: 무시무시한.
2: 뭐 절차 없이?
3: 절차도 없죠. 뭐.
2: 절차 없이.
3: 예, 그냥 지방으로 바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2: 조절해줘야죠.
3: 이제 내가 앞으로 3끼 정도는 못 먹을 것 같다. 앞으로 한 달간은 음식을 못 먹는 곳에 간다. 요럴 때는 먹어도 괜찮지만
2: 그럴 일이 없잖아요.
3: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2: 근데 이미 막 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막 혈당 떨어 당 떨어져나 먹어야 돼.
0: 탄수화물 중독. 네.
3: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어느 정도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탄수화물 중독은 없어요. 탄수화물 중에 제일 당장 쓸모 있는 건 포도당이거든요.
2: 네.
3: 그럼 한번 포도당을 한번 먹어보시면 압니다. 일단 포도당 캔디라고 있거든요.
0: 있어요.
3: 한 두 개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당 떨어졌다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2: 자체는
0: 포도당 자체는 죄가 없다.
2: 문제가 맛이 없다. 없구나. 예,
3: 당 중에 제일 활용도 높은 당은 아무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2: 네.
3: 그냥 과당을 먹고 싶은 거예요.
0: 과당을 먹고 싶은 거.
2: 근데 저 먹는 즐거움은 지켜주면서 스스로 적당히 멈출 수 있게 고삐를 채워주는 현명한 방법을 요청하셨어요.
3: 그거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 음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왜 당을 통제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는 음식이 없을 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우린 즐거움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일정 양만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간식은 단 간식은 하루에 한 번 식탁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먹는 걸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디저트일 수도 있죠.
0: 예.
3: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를 요만큼 분량으로 식탁에서 먹는 건 괜찮지만 소파에 대충 누워서 계속 집어먹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얹어놓고.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계속 집어먹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단 음식은
2: 맞아.
3: 기본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 오늘 먹을 분량을 먹으면 내일 또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나치게 먹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좀 습관을 들여주면 제일 좋아요.
2: 맞아요.
3: 아예 끊으면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는 식으로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만나면 풀어져서. 그냥.
3: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끊고 아예 못 먹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이 한꺼번에
2: 그러네. 몰래 먹을 수 있어.
3: 되는
0: 맞아,
3: 몰래 먹는 몰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 거 먹고 싶고 이거 조금 먹고 싶은 마음 그 본능 이거는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있다. 엄마도 그러니까. 하지만 일정량을 매일 조금씩 먹는 거지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하자고 하고 요거를 일단 많이 사놓으면 안 돼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사놓질 말아야 돼.
0: 쟁여두면 안 돼. 예. 과자를.
3: 뭐 과자 서랍, 과자 창고 이런 건 안 될 일이고.
2: 예. 제일 커요.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3: 일주일 분량을 일주일마다 사야 돼요. 일주일 분량을 일주일마다 사고 그 이상은 사놓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죠. 일단 그런 간식류는 뭐 일요일에만 산다. 그거 다 먹으면 이제 다음 일요일이 올 때까지는 못 먹는 거죠.
2: 진짜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금요일쯤에 좀 동날 것 같으면 밤새 채워놨는데 그거 동나면은 마음이 막 옥죄어 와.
3: 그다음에 이제 운동 전후나 공부 전후는 배가 고프면은 그때 좀 과식하게 되거든요.
0: 네. 네.
3: 그때는 딴 간식, 약간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먹여서 애가 허기지거나 배고픈 느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해요.
2: 그래 맞아. 예. 일단 배를 좀 채워놔야지 좋은 걸로.
0: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나셔가지고 관리, 통제, 습관을 이게 만들어준 게 중요하네. 근데 여긴 분명히 엄마 아빠도 같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어.
3: 그러면 똑같이 해야 돼. 그걸 부모님도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면 과자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면
2: 맞아.
3: 거의 못 고쳐요.
0: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약간 가풍처럼.
2: 여기 어머님도 제가 먹으려고 하면 이미 없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먹고 싶으신 거야.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더라고.
3: 일주일치만 사놓는다.
0: 좋은 방법. 일주일치만 딱 사놔서 넣어놓는다.
1: 네.
0: 마치 용돈 같은 건죠. 일주일치 용돈. 뭐 다 땡겨 쓰든 어떠든 일주일은 그걸로 버티는 거야.
2: 우리 저기 30일을 월급 내면 20일부터 배 쫄쫄 굽는 거랑 같은
0: 그래도.
2: 거네요. 그날만 기다리고
0: 조절해서 먹든지 해야지.
3: 달짝지근한 간식은 엄마가 식탁에서 준비해 준다.
0: 식탁에서만 먹는다.
3: 식탁에서만 먹어야지 다른 곳에서 자꾸 먹는 습관이 들면
2: 네.
3: 아, 위험할 수가 있죠.
1: 네. 식탁에서
2: 네. 소파에서 누워서 먹는 게 맛있긴 한데.
0: 근데 그게 큰 봉지로 사면 얼만큼 먹는지 몰라.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만한 그릇이나 이런 데 담아서 먹어야.
2: 예. 식탁에서.
0: 그죠?
2: 예. 담아줘야 돼. 그렇지. 안 좋으니까. 예. 규칙을 정합시다.
0: 네. 규칙 정하는
1: 그만 먹어라 뭐 어쩌다 그런 소리 다 필요 없이
2: 맞아요.
1: 규칙 딱 정하고 그냥 딱 정해서.
0: 부모님도 함께 하셔야 되고.
1: 네.
0: 자, 다음 사연도 소개해 볼까요?
2: 자, 다음 사연은요. 사춘기와 ADHD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부모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다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딸 셋을 키우고 있고 막내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는 중1 때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어느덧 3년이 흘렀네요. 작년엔 엄마 아빠를 향한 적개심과 불만이 너무 커져서 집안 분위기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아이 마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4, 5개월간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너무 강하게 통제하는 게 갈등의 원인일 수 있으니 아이를 믿고 스스로 쓰게 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맡겨보았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새벽까지 SNS를 하거나 친구와 밤새 통화를 했고 아침엔 못 일어나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엔 안 깨우면 오후 5시, 6시까지 잠을 자고 친구 약속도 못 지켰습니다. 밤엔 잠을 못 자고 낮엔 학교와 학원에서 졸고 있다는 선생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엔 일주일짜리 휴대폰 없는 캠프도 보냈습니다. 다녀오고 2, 3일은 달라지는 것 같아 희망을 품었지만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더군요. 허탈함이 참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든 아이 손에서 휴대폰을 치우다 SNS에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욕을 해둔 글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아이를 더 이해해보자는 마음으로 모른 척 넘어가며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먼저 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것 같다. ADHD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난달 검사를 받았고 ADHD 진단을 받아 현재는 약을 복용 중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희망이 생겼는데 이번엔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가는 문제로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 감정을 노트에 친구들 욕으로 적어뒀는데 한 친구가 그걸 몰래 보고 다른 아이들에게 공유했고 결국 담임선생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고 선생님도 반 아이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마무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아이가 그 메시지를 캡처해 자기 SNS에 올리고 밑에 욕설이 섞인 자기 감정을 또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또 친구가 보고 선생님께 전달하면서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전부 SNS에 올립니다. 옷 하나를 살 때도 친구들 의견부터 묻고 온종일 통화를 합니다. 친구들 반응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걸 보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젠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통제하면 부모를 미워하며 갈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생활과 학교, 친구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상담, 캠프, ADHD 약물 치료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요? 예전처럼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평범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꼭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0: 네, 사춘기 딸인데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2: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휴대폰을
0: 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박사님?
3: 뭐 아이가 이제 어머님은 이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하는데
1: 네.
3: 사실 저는 같은 자리를 맴돌는 것 같지는 않고
1: 네.
3: 이 아이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2: 맞아요.
3: 자기가 직접 자기 좀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진단도 받고 치료하는 네. 거에 동의를 했잖아요. 네. 이 아이도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는 네. 상황이다. 네. 또 핸드폰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무조건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으로 인해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아요. 절대 못 쓰게 한다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삶이 핸드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핸드폰이 없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2: 내가 없지 뭐.
3: 그렇죠. 뭐 팔다리 자르고 생활하는 거하고 우리 비슷하게 우리 느껴지기 우리 때문에
2: 내 존재가 없어지는 네. 것 같다.
3: 그거를 아이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밤에 핸드폰을 늦게까지 사용하느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낮에 졸리고.
2: 그러니까 네. 약순환이죠 뭐.
3: 낮에 그렇죠. 졸리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학교 수업을 못 듣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요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응? 네.
3: 평일에는 적어도 학교를 가는 다음 날 학교를 가는 날은
2: 그렇죠.
3: 밤에 몇 시에는 우리가 자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하도록 해야 돼요. 밤에 나는 그러면 11시엔 자겠다, 12시엔 자겠다. 그러면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거실에 대놓고 핸드폰을 안 사용하고 그때는 좀 딴 활동을 하다가 자도록 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그때 보다가 기분 나쁜 걸 보면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4: 맞아요. 네. 또 그것도 있어.
3: 멈추기가 어려워요.
4: 계속 찾아보게 되죠.
3: 계속 찾아보게 되고 예. 또 감정이 상하니까 계속 떠올라서
4: 네.
3: 잠을 또 깊게 못 잘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너의 건강과 너의 생활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걸 자기가 늘 결심한다고 해서 약속한다고 해서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지키지 못하면은 만약 못 지키면 30분 정도 더 일찍 그 다음 날.
1: 네.
3: 잘 지키면, 잘 지키면 오히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느 정도 네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너한테 터치하지 않을게. 근데 잘 못 지키고 낮에 졸리다든지 밤에 못 잔다든지 이러면 다시 좀 더 규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그러니까 너를 충분히 믿어주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걸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좀 적용을 해보자. 요 정도로 접근하면 여기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4: 네.
3: 아이들이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너는 통제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 관리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통제력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1: 네.
3: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 얘가 흥분할 때
2: 네.
3: 아무 글이나 이제 SNS에 쓰는 게
1: 그쵸.
3: 문제잖아요.
1: 인기처럼 자기 감정을 그냥 예.
2: 막 쏟아.
1: 네. 예. 그래서 막 쏟아내기.
3: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이한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2: 네.
3: 화가 났을 때의 감정 지수를 아이랑 만들어요.
1: 아.
3: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도 화가 안 났을 때가 0이고
1: 네.
3: 진짜 화가 많이 났을 때가 5점 또는 뭐 10점이라고 하면
4: 네.
2: 너 지금 몇 점?
3: 내가 화가 10점 기준이면 8점 이상 화가 났다.
1: 네.
3: 이럴 때는 아무 글도 쓰지 않는 거예요.
1: 아.
3: 글은 어디다만 쓰냐? 노트에만 씁니다.
1: 네. 자기 노트에.
3: 예, 예. 자기 노트에만.
1: 네.
3: 자기 노트에만 쓰는 거예요.
1: 네.
3: 자기 노트에만 쓰지 절대 핸드폰 어딘가에 쓰지 않는다.
1: 아.
3: 화가 정말 났을 때는 그렇게 하자.
4: 응?
3: 왜냐하면 지금 이걸로 인한 어떤 피해를 지금
1: 네,
3: 자기가
1: 그렇죠.
3: 받고 있잖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1: 맞아요.
3: 내가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6점이면.
2: 6점이면?
3: 네. 6점 이상이면
2: 네.
3: 아이한테 글을 쓰고 24시간 동안은 그냥 숨긴 글.
2: 쓰더라도
3: 숨김 글로만 올린다. 24시간 뒤에 보고
4: 네.
3: 요거 지금 올려야 되겠다. 올려도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 올리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때도 지워야 된다. 그래서 8점, 6점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사실 어른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4: 그러겠어요.
1: 네. 네. 네.
2: 그럼 지나서는 나 올릴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오, 내가 이거 올렸으면 어쩔 뻔했어 싶은 게 정말 많을 그치. 것 같아요.
1: 아닌데 왜 친구는 네. 또 그걸 몰래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야? 친구의 휴대폰을.
3: 걔는 완전 잘못된 거죠. 걔는 완전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니까 네가 억울하고 이건 다 인정해줘야 돼. 야, 네 걸 이렇게 몰래 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나서 지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선생님 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얘가 올린 게 이것도 얘 잘못이죠, 그러게. 이제. 그래서 그때 네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감정은 내가 이해한다. 우리가 감정을 이해해줘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감정은 이해하는데 그 뒤에 네가 너무 화가 났다 보니까 선생님 그걸 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괜히 일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말하자면 네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고생하는 게 되게 이렇게 생긴다.
2: 맞아. 맞아.
3: 세상에는 피해 입은 사람이 더 억울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네가 이런 경우야. 엄마가 그래서 지금 두 배로 억울해. 네가 피해자인데 네가 고생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애를 편을 들어서 얘기하면 애가 네. 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엄마 말을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흥분했을 때 흥분했을 때 화났을 때는 네가 10점 기준으로 8점 되면 어떤 글도 쓰지 말고 네. 집에 있는 이 노트 이 노트 분노 노트 여기다가 써라.
4: 응? 본인의 좋다. 감정을 수치로 딱 정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좋다. 중요하겠어요.
1: 분노 노트.
3: 네. 네. 6점이면은 쓰고 나서 바로 올리면 안 된다. 24시간 보류하고 올려라.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거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네. 물론 그래도 또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부모님이 다시 원상복귀됐다, 다시 옛날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몇 번 실수하면서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네,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 받으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또 인사 나누죠.
1: 여기까지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안녕히 가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북대학교.
1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1: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2: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2: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 하셨고요. 오늘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11: 선크림이었습니다.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어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 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의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리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4시 11시 뉴스입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일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해당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이 5년 만에 재발이 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 소속인 에드 마키 의원은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기록을 보면 마키 의원은 같은 명칭의 법안을 지난 2021년에 발의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은 5년여 만에 재발이 된 것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을 이유로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홍해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사우디 국영통신 SPA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군 대변인을 인용해 이 공격으로 사우디인 7명, 이집트인 2명, 예멘인과 파키스탄인 각각 1명 등 민간인 11명이 부상했고 4세 어린이 1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민간인이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17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칠레에서 열린 U17 여자 세계선수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리틀 김연경으로 불리는 손서연의 28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푸에르토리코에 3대1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3대2로 승리했던 대만을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경기 평택 HL 만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29살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HL 만도 평택 사업장 등 두 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 설비 점검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염료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하루 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유출된 화학물질은 표백과 탈색 등에 사용하는 이산화 티오 요소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일대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현지 시간 6일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며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힘차게 밀려오는 파도, 그 속을 헤엄치는 다양한 해양 생물까지. 바다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공간이죠. 하지만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주를 탐사할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심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 지난 시간에 다룬 중력에 이어서 인류가 풀지 못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 심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인어공주의 OST 중에 Under the Sea 듣겠습니다.
1: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지난 시간에는 지구 안쪽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힘, 중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구 안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주보다 더 모른다고 하는 얘기도 많은 것 같고요. 예, 현대과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심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아, 심하죠.
1: 심해에 대해서는 좀 뭐 과학은 워낙 다 공부를 하시니까 심해에 대해서도 많이 들여다보셨어요. 심하죠 하라고 하신 거죠 아까?
2: 아, 유머 쳤는데 안 받아주셔가지고
1: 제가
2: 네, 근데 우리 앞에서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웃어주셨네요. 네.
1: 제가 그거를 흘려들었는데 뭐였지? 죄송해요. 제가 진행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유머는 제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해는 좀 심하게 우리가 모른다고.
2: 아하, 그렇죠.
1: 과학을 다 공부를 하시니까 심해도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2: 아, 심해도 네. 심해 관련된 강연이 또 여름에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예, 바다 그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2: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심해는 정말 너무 보여줄 게 많고 그거에 관련된 과학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진짜 빵빵 터지는 또 주제 중에 하나죠.
1: 심해에서만 사는 생물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네.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2: 너무 신기하고 네. 그냥 우리가 지금 창작물 속에서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형체 캐릭터들이나 뭐 그런 어떤 크리처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심해에서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해요.
1: 아, 네. 그렇구나. 그때는 근데 심해 생물들을 어떻게 볼 수가 없었을 텐데.
2: 아니요. 실제로 꽤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죽은 심해 생명체가 이렇게 물가로 오는 경우도 있고.
1: 아, 떠올라가지고.
2: 실제로 안으로 내려가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예, 예. 내려가서 본 다음에 보는 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1: 스쿠버다이버?
2: 네, 이렇게 또 연결된 관으로 네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고 뭐가 있고 이빨이 어떻게 됐고 하면은 이 위에 배에 타고 있는 화가가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 내가 본 거랑
1: 비교해요.
2: 맞춰보는 거예요. 예. 근데 황당하죠. 막 말을 듣고 화가도 이게 맞아? 그리고 딱 그러는 걸 보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아, 아니야 눈 더 커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하겠죠. 왜냐면 실제 내려가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신기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낙서처럼 아무거나 막 그래요. 그게 또 있을 거야, 막 어딘가에. 그 정도로 다양합니다, 심해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다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끈 막대기처럼 이렇게 끈 달아가지고 여기에 불 밝히는 네. 것처럼.
2: 그렇죠.
1: 전구 달아놓은 네, 것 같은
2: 아귀류들, 네, 네. 네, 무시무시한 애들도 좀 있고. 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분류한 기준이라 절대 공식적인 어떤 학술적인 분류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분류에 따르면
1: 궤도 분류.
2: 네, 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흉측하고 아주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들은 네. 조그매요. 막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막 예. 다 썰어버릴 것처럼 생기고 네. 근데 크기가 2.5cm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너무 귀엽고
1: 평온하고
2: 행복하게 생긴 애들 걔네들이 엄청 커.
1: 아니 그것도 근데 과학적으로 좀 이유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분류라고 한 게 물론 이 분류에 안 맞는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재밌는 게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애들을 보여준 다음에 네. 얘네들의 크기를 말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애들을 보여준 다음에 막 덤보문어 이런 애들 있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얘 크기를 딱 보여주면 너무 크니까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강연을 할 때.
1: 그렇겠네요. 맞춰보세요 크기.
2: 네네.
1: 근데 오 저렇게 작았다고 되게 그리고, 크게 보이는데.
2: 와 무섭죠. 이빨 보세요 막 이런 막 이러는데 내 1.5cm 너무 귀엽잖아요.
1: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작은 애들은 자꾸 잡아먹히니까 네. 자기를 막 험상궂게 막 표정을 보여줘가지고 안 잡아먹히게 하고
2: 험상궂게 잡아먹힐걸요? 그냥 험상궂은 채로 먹힐 거예요. 이게 제가 재밌게 분류를 한 거고 네.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런 분류보다는 이제 뭐 눈의 크기라든지 몸집의 크기 대비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죠. 네. 작은 애들은 에너지를 쓰면서 빨리 움직이고 큰 애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류가 좀 있긴 있습니다.
1: 궤도 분류는 아이들의 주목을 네.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그쵸? 효과적이다. 알겠습니다. 심해 이렇게 여러분들 심해 생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2: 아, 너무 귀여운 거 많아요. 말도 예, 안 돼.
1: 귀여운 것도 있고
2: 무서운 것도 있고
1: 무서운 것도 있고 진짜 네. 너무 신기한 사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네.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심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심해라고 하면 그냥 뭐 깊은 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수밖에 없죠.
2: 네, 그렇죠,
1: 단어
2: 그렇죠.
1: 자체가 그거니까.
2: 예, 예, 예. 예.
1: 근데 그러면 어디서부터를 우리가 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2: 요거 기준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예. 일단 한 수심 200m 정도를 넘어가면
1: 예.
2: 햇빛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1: 오. 네,
2: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심해는 빛이 아예 없는 깜깜한 암흑이거든요. 네, 근데 200m부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 네.
2: 한 1000m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이죠.
1: 네.
2: 그래서 보통 천에서 2000m 요 정도부터는 거의 심해로 보는 경우가 많고
1: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를 어떻게 인지를 할까요?
2: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눈 자체를 아예 태화시켜서 왜냐면 눈이라는 기관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1: 예.
2: 우리가 눈이 두 개인 이유가 그 하나면은 깊이 정보를 못 받아요. 두 눈 사이의 거리로 깊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근데 세 개면 더 좋겠죠?
1: 오, 예. 입체적으로도.
2: 예, 더 훌륭하겠죠?
1: 예, 계산할 수 있으니까.
2: 뒤통수에도 하나 딱 붙이면 또 깔끔하니까.
1: 그럼 완전히 예. 고개도 필요 없겠네요.
2: 그렇죠. 근데 필요도. 이제 문제는 이 눈이라는 기관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예.
2: 하나 늘리는 이 기회 비용이 꽤 클 겁니다 아마. 아, 생명체
1: 에너지
2: 입장에서.
1: 그냥 달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본다는 것 자체로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군요.
2: 그렇죠. 스위치 온오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 네.
2: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이 세 개인 건 비효율이고 하나인 건 깊이를 모르니까 두 개잖아요.
1: 네.
2: 이런
1: 네.
2: 식으로 뭔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1: 네.
2: 심해에서는 사실은 안 보이니까 어차피.
1: 그렇죠.
2: 그러면 눈이라는 거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태화시켜 버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1: 네.
2: 왜냐면 보통 조그만 애들은 막 어떻게든 막 먹이를 찾고 낚고 뭐 유인하고 그래서 빛을 내는 애들도 있고 이런
1: 네.
2: 식의 접근도 있지만 또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 눈도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이러고 있다가 뭐가 들어오면
1: 파리지옥 같은 그런
2: 네,
1: 느낌이구나.
2: 뭔가 안 들어와. 그럼 따라갈 힘도 없어요.
1: 계속 벌리고 있어.
2: 괜히 따라가면 그냥 에너지만 쓰는데. 가라.
1: 가라.
2: 오면 먹고 가면 안 먹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1: 배고라가지고 너무.
2: 배고르니까 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무슨 빗자루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럼 뭐야 빗자루인가? 해양 쓰레기인가?
1: 네.
2: 근데 걔네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양 그 심해로 들어가면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눈도 그렇고
1: 네.
2: 뭐 세발치라던가 이런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 물고기 물속에 있으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죠? 그럼 헤엄을 쳐야 되는데 헤엄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씁니다.
1: 그죠?
2: 그냥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헤엄치니까 너무 에너지 쓴다. 그 세발치는 삼각대 같은 게 있어요. 몸에. 물고기 네. 다리에.
1: 네.
2: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1: 네.
2: 그럼 그냥 삼각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에너지 안 쓰려고. 그냥 버티는 거야. 배고프니까. 이런 네. 네. 네. 식의 전략들도 있습니다. 네. 또 가만히 있다가 진짜 움직여야 될 때도 움직이고.
1: 에너지를 안 쓰는 방법을 네. 굉장히 많이
2: 그쵸.
1: 터득을 해놨군요.
2: 그러니까 적게 먹고 최대한 안 움직이자 전략이 좀 큰 애들. 작은 애들은 이제 몸을 줄여서 조금만 먹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자. 일단 몸이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여러 전략들이 있죠.
1: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들어갔고 어느 면적으로 따지면 또 어느 정도가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고 어느 정도는 아는 건지.
2: 이게 이제 뭐 지도로 보면
1: 네.
2: 전 세계 해저의 한 28.7% 정도는 지도화가 됐습니다.
1: 아 해저 지도가
2: 네,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28.7% 정도는 네. 지도화가 된 지형이고.
1: 예.
2: 근데 이제 카메라로 직접 본 심해 요거 0.001%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1: 아
2: 거의 안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0.001% 미만이요.
2: 네, 0.001% 카메라로 직접 본 게.
1: 그건 깊이까지 다 따지는 거죠?
2: 그러니까 카메라로 직접 가서 본 거예요.
1: 본 바닥을.
2: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심해 자체가 그 땅을 찍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내려가서 본다라는 개념이 또 있으니까. 예. 그럼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높이까지 따지면 사실 굉장히 거대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좀 뭐 그런 얘기 많죠. 우리는 우주보다 심해를 더 모른다.
1: 너무 많이 들어
2: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 우주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빛도 지구를 일단 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관측이 돼요.
1: 예.
2: 어쨌든 중간에 막는 방해물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막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빛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하거나 다른 거를 이렇게 측정하거나 하는 거는 네. 거의 다 빛 주로 하잖아요.
2: 그렇죠. 전자기파 기반으로 뭐 전파라든지 그쵸. 뭐 가시광, X선 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방해물만 없으면 얘가 우리까지 오니까 우리가 우주를 다 관측을 합니다.
1: 네.
2: 근데 이제 그 바닷물 자체가 물이 이제 빛이나 전파를 굉장히 잘 흡수를 해버려요.
1: 예.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 위에서는 볼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1: 예.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보려면 장비를 직접 그 장소까지 내려가서 봐야 되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보는 거는 우리가 전 영역을 우주를 쫙 스캔이 가능해요. 근데 바다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바다를 쫙 스캔한다가 결국 표면밖에 스캔을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해가 굉장히 좀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깊은 바다를 스캔하는 방법은 이 표면에서 뭔가 이렇게 빛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반사되어 나오는 거를
2: 반사도 어려운 게 바닷물이 없애버리니까.
1: 아 그럼 진짜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3: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3: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3: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

0: 주의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예, 우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 현대과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심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면서요?
6: 굉장히 어렵죠.
5: 수압이 높아가지고.
6: 수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미세한 균열 때문에 잠수정이 그냥 바로 네. 쪼그라들 수 있어요.
5: 10m 들어가면 몇 기압 높아지는 거예요? 1m의 1기압인가요?
6: 어마어마하죠. 계산해봐야 되는데.
5: 그러니까 이게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m만 들어가도 네. 절대 못 버틴다고.
6: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의 위치로 같은 그 면적의 물기둥이 이렇게 쫙 쓰는 거잖아요.
5: 10m 정도의 일기압이 높아진다고. 네.
6: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 내 위에 있는 모든 물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5: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모든 네. 물이, 쌓여있는 물이.
6: 뭐 예를 들어 심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냥 캔콜라 같은 거를 딱 심해로 넣으면 정말 손톱만큼 쪼그라드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 내파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5: 내파.
6: 예, 실제로 그 4000m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던 타이탄호라는 게 있습니다.
5: 4000m 들어가려면 한 400기압을 견뎌야 된다는 거잖아요.
6: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근데 요게 사실은 약간 초반부터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이게 타이타닉 호의 잔재를 보는 잔해물을 좀 구경하는 일종의 관광 사업 같은 거였는데 예. 그 1인당 뭐 거의 뭐 수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5명의 억만장자가 이제 탔습니다. 네. 그 딱 들어가서 2시간 만에 내파로 모두 전원 사망. 네. 완전 그냥 촥.
5: 우리가 캔 이렇게 우그러뜨리듯이.
6: 네, 네. 그래서 압력, 굉장히 참혹한
5: 물의 압력 때문에
6: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수압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5: 아, 그래서 아직도 심해가 네.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겠죠.
6: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현재까지 네. 실제 착륙을 사람이 했던 거는 달. 그리고 실제 탐사선이 가서 착륙을 한 것도 뭐 금성이나 화성 정도. 네. 네. 실제 착륙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태양이라든지 뭐 명왕성이라든지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를 뭐 위에서 지켜보고 지나가거나 뭐 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내린 거는 사실을 실제 막 돌아다녀 보고 이거는 달이나 화성 정도. 네. 네. 금성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현재까지 달이나 화성 네. 정도만 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우주를 이제 전자기파로 보잖아요. 네. 근데 심해는 이거를 다 가봐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다 가보는 걸로만 따지면은 우리도 사실 달이나 화성 정도밖에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 예. 우주가 워낙 넓은데. 예.
6: 근데 이것도
5: 그렇게 따지면 우주랑 심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6: 근데 이것도 모르는 조금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예. 어제는 저는 이제 또 우주를 또 사랑하니까 물론 해양학자분들 입장에서도 예. 해양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네. 네. 근데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주는 현재까지 인간이 직접 닿아본 게 달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달에 가는 정도인데 달은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천체거든요. 예. 예, 그나마 제일 낮은 천체예요. 그게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죠.
5: 그렇죠. 예,
6: 그리고 실제 우주에서 난이도가 높은 곳은 아예 시도도 못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심해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0: 중요한 거는 치매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를 가봤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뭐 챌린저 딥 같이 11,000m가 넘는 깊이.
1: 엄청 깊다면서요?
0: 거기가 치매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거든요. 예. 거기를 사람이 가봤습니다.
1: 아, 가봤어요. 네. 어떻게 갔어요?
0: 잠수정을 만들어 내려갔어요.
1: 사람이 타서?
0: 사람이 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은 그 비율로 보면은 치매 연구가 거의 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무언가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치매를 다 내려가 보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뭐 우주로 치면은 우리가 다 우주의 모든 곳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블랙홀을 찍고 온 거예요.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주가
1: 미지
0: 여전히 미지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심해가 더 미지냐 우주가 더 미지냐 해서 우주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0: 네, 하지만 우리 심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1: 그럼요, 지속돼야죠. 네. 또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다른 행성을 또 가보는 것과 심해 속에 있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것이 또 전혀 또 다르다면서요.
0: 되게 의미가 있죠. 네.
1: 네. 심해는 또 심해만의 환경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우리 타이타닉의 감독님, 네. 제임스 카멜론 감독님이 챌린저 딥으로 갔다 오셨어요.
1: 네. 그렇군요. 네. 마리아나 해구 그 끝까지.
0: 네. 근데 제가 이제 제임스 카멜론 감독님을 실제로 만났거든요. 네.
1: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0: 네. 심해에서 어땠는지는 못 여쭤봤습니다. 그 인터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네. 실제로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시는 분이죠. 네.
1: 심해 탐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진들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0: 꽤 있죠.
1: 마리아나 해구까지 네. 내려갔다고 하면 그럼 과장 과학자들이 놀랐던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제일 놀란 게 상식적으로 보면 네. 에너지가 아예 없잖아요.
1: 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0: 빛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의 네.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1: 예.
0: 근데 태양빛이 차단되는 순간 사실 그쪽은 에너지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봐야지 정상인데
1: 그렇죠.
0: 심해로 갔더니 열수분출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의 이 바닥 지구 안쪽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로 네.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던
1: 우리가 뭐 마그마 같은 게 이제 끌어올라가지고 네. 화산이 이렇게 용암이 나오는 것처럼
0: 그렇죠.
1: 근데 화산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열기가 죽고 나오고
0: 에, 에. 네. 매우 높은 온도에 그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 이게 1977년 정도에 확인이 됐었는데 네. 여기 어떤 화학 합성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 열수 분출공 주변에요.
0: 네. 화학으로부터 그래서 햇빛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세균이 있고 이 세균이 여기서 존재하는 황화수소 같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1: 네.
0: 요걸 먹는 다른 생명체가 있고 또 그걸 먹는 생명체가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생명체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더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1: 열수분출공이요.
0: 열수분출공.
1: 그 주변에 생물들이 사는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지방에 갔어요.
1: 네.
0: 야 여기는 뭐 에너지도 없을 것 같고 살 수 있나? 근데 거기도 사는 생명체들이 있잖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1: 네.
0: 여기서 어떻게 살아? 사는 애들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구 표면 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탄소 기반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열수 분출공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황화수소 그러면 네. 황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네네. 거예요.
0: 황화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얘네가 거기 근데 실제로 요 방식이
1: 네.
0: 더 오래된 방식일 수 있어요.
1: 지구 태초를 생각하면
0: 네, 왜냐하면은 초기 지구에서는
1: 예.
0: 어쩌면 바깥쪽으로 나오기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
1: 네.
0: 그래서 어쩌면은 이 광합성이라는 게 네. 그 생명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거든요. 네. 아마 들어보실 수 있는데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0: 얘네들이 기가 막힌 이 발명왕입니다.
1: 예.
0: 네. 얘네들은 원래 물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안쪽에 있는 에너지로는 조금 뭐 좀 불편한 게 좀 있는데 그래서 밖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아이디어를 낸 거죠.
1: 예.
0: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광합성이라는 거를 발명해서 태양 에너지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산소가 이제 바다에 충분해지면서 이제 물 바깥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 산소가 쫙 차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0: 예.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들의 광합성의 발견이 엄청난 발명이다.
1: 그러니까요.
0: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우리는 시아노박테리아의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어쨌든 진화한 덕에
0: 그렇죠.
1: 예, 이 지표면 위에서는 네. 이런 생태계가 잘 꾸려져
0: 그쵸.
1: 있고
0: 식물들도 등장을 하고
1: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0: 인간들이 또 나오고 네. 이렇게 된 거죠.
1: 근데 그 안에서는 어쨌든 태초의 모습을
0: 맞아요.
1: 우리가 추정하긴 하는 거지만
0: 그래서
1: 가지고 있다면
0: 너무 의미가 있는 연구들이 가능한 겁니다.
1: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주에서 다른 행성들의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거기에 물이 있나 산소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사용하는 방식 그거에 비춰서 인간의 관점에서
0: 그렇죠. 탄소 기반 생명체가
1: 그렇죠.
0: 과연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매질, 용매 같은 뭔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역할할 수 있는 게 물이 물이고. 굉장히 유력하구나.
1: 네.
0: 그래서 이제 물을 통해서 혹은 산소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니까.
1: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심해를 깊이 관찰을 하다 보면 막 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쵸.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거죠.
0: 그런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1: 그러면
0: 거죠.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생활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0: 그쵸.
1: 쪽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심해를 몰랐고 열수분 출공을 몰랐다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그냥 뇌피셜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 우리가 탄소 기반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명체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1: 네네.
0: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의 증거가 혹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탄소 기반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 네.
0: 얘네들을 기반으로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1: 그렇죠.
0: 근데 심해 탐사를 해보니까 햇빛이 없는데 화학 에너지로 생존하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극저온이나 아주 아주 강력한 고압에서도 생존을 하더라.
1: 네.
0: 그럼 이런 환경도 심지어 그 원시지구 상태에서 있었을 테니까 이런
1: 예.
0: 환경의 생명체들이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단서인 거죠.
1: 그렇죠. 우주 안에서 다른 행성에서
0: 네.
1: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얼음 아래 바다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 목성의 유로파 같은 위성.
1: 네.
0: 토성의 뭐 엔셀라두스 같은 애들. 얘네들이 이제 그 안쪽에 뭔가 심해 같은 환경이 있지 않을까?
1: 예.
0: 네, 그래서 이것들의 생명을 찾는 연구는 어쩌면 지구상의 무언가보다
1: 네.
0: 심해의 무언가랑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또 도약이죠.
1: 심해를 연구하면 우주로까지 또 확장되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초기 지구의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1: 재밌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탐사를 했는데 28.7% 정도만 이제 알아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70% 이상이 미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0: 그쵸,
1: 아직도.
0: 그쵸.
1: 그러면 지금까지 탐사 결과랑 그리고 쌓여놓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다 가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근데 또 가봤을 때 또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1: 네네.
0: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탐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로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편 본진을 찾았어요.
1: 네. 아 마리아나 해고.
0: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맵을 밝히지 않은 곳이 거의 한 90%라고 해도 뭐 70%라고 해도
1: 네.
0: 그곳에 굳이 오버로드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본진을 이제 알았잖아. 그죠?
1: 네.
0: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다른 곳에 맵을 다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재밌는 건 밝히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멀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쵸, 미네랄이.
0: 네. 그러니까 여기만 본진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1: 그렇죠,
0: 들어 그렇죠. 지금 내가 본진을 칠 병력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가려진 부분을 다 보내서 병력을 분산하는 게 맞을까? 근데 분산했을 때 뭔가 이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그렇죠. 분산해서 보는 게 또 맞을
1: 그렇죠,
0: 수 있고
1: 그렇죠.
0: 아니면은 이 본진 주변에 있는 멀티만 확인하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죠 생각을.
1: 네. 아직까지는 그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0: 그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지금 심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1: 조금씩 조금씩 밝혀나가면서 또 판단해보고
0: 그리고 여전히 본진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많은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런 부분

0: 있고
1: 스타크래프트를 비유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는데
0: MZ분들 지금 좀 모를 수 있어가지고
1: 저그 유저신 것 같아요.
0: 아 저는 또 저그입니다.
1: 아 그죠. 오버로드 네. 얘기를 하시는.
0: 그럼요, 그럼요. 저그가 또 귀엽죠.
1: 귀엽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탐사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 과학자들이 심해에서 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일단은 그 생명체의 한계.
1: 생명체의 한계.
0: 네, 생명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1: 극한의 환경이니까.
0: 네, 여전히 또 미지의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으실 거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생명의 기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생명의 기원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원시 지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 원시 지구에서 처음 시작한 생명의 어떤 기원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되게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네.
1: 엉뚱한 질문 좀 몇 개 드릴게요. 그 심해에서는 기압이 막 뭐 400기압, 뭐 100기압, 300기압 뭐 이렇게 너무 기압이 아니고 수압이죠.
0: 수압이죠. 네. 비율을 이제 기압으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1: 네. 지금 우리 1기압에 막 200배, 300배가 되는 그 압력을 버티던 생물들이 네. 지구 위로 올라오면 올라오면 몸이 터진다거나
0: 이런
1: 이상한 현상을 맞아요.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때요?
0: 이런 도시전설들이 많았죠. 심해 생명체는 그 엄청난 압력을 버티기 위해 바깥쪽으로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네. 얘를 딱 꺼내는 순간 펑 터질 것이다. 약간 그래서 거의 심해 생명체 폭탄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생각해보면은 네. 이런 거죠. 그 심해 생명체 몸 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물론 눌리고 뭐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안에 어쨌든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틴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심해 생명체들이 예를 들어서 안에가 꽉 차 있다면
1: 예.
0: 어쩌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어떤 버티는 힘이 있지 않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심해 비어 있는 깡통이 들어가면 이제 손톱보다 작아질 거예요.
1: 네네.
0: 근데
1: 확 쪼그라들어서
0: 그냥 뭐 비닐봉지가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닐봉지 안쪽에도 물이 꽉 차 있고 바깥쪽도 물이 꽉 차 있고 그럼 얘는 하늘하늘 거리겠죠.
1: 예.
0: 네, 그런 느낌이라면 비닐봉지가 과연 터질까?
1: 비닐봉지에 그냥 물을 담아놓고
0: 그쵸.
1: 그대로 내려보낸다면
0: 네. 그러면 사실상 얘는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잘 지내겠죠?
1: 네.
0: 이런
1: 네,
0: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1: 나와도 그대로 물이 담긴 비닐봉지
0: 네. 물론 나오면 환경이 바뀌니까 많이 힘들겠죠 얘네들이?
1: 네. 그렇죠. 생명이니까 네, 자기 살던 데에서 살아야죠.
0: 뭐 폭발물처럼 뻥 터진다라는 건 안쪽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생명체인 경우일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체액이든 뭐든 아마 꽉 차 있을 테니까.
1: 네. 궤도님은 심해 가보고 싶으세요?
0: 아니요.
1: 왜요? 너무 당황하신데.
0: 궁금하긴 한데 저는 자료로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1: 심해보다는 그럼 우주.
0: 우주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일단 리스크를 좀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너무 가고 싶지만 가게 되면 90세 이후에 좀 잃을 게 없을 때.
1: 늘 예상 외의 답변을 주셔가지고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잃을 게 없을 때 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도 현대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 심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미지세계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또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과학의 연구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궤도님과 함께라면 심해도 우주도
0: 오호.
1: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90세까지는 안 가신다는 거네요?
1: 바로 그 얘기입니다.
0: 저희는 어쨌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아직. 네.
1: 그러나 얘기는 10시간 넘게.
0: 아 그럼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1: 것 같아요.
0: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찾아오시면 네. 이걸 알리는 건 제가 또 지금 열심히 하다가
1: 그렇죠.
0: 나중에 90세 이후에 한번 떠나보겠다. 아 그때는 안 보내줄 것 같기도 하고
1: 그때까지는 충분히 많이 얘기 나눠주시고요. 좋은 과학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해줄 시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뭐 재밌죠. 근데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데 솔직히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0: 재밌긴 한 것 같아요.
1: 청취자분들
0: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는 듣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하나의 플로우가 쭉 있잖아요.
1: 예.
0: 네, 근데 청취자분들이랑 막 소통하는 거는 이분들의 그 질문도 너무 재밌으니까.
1: 네네.
0: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맥락을 갖고 쭉 가는 것도 약간은 일상과는 동떨어진 걸 해볼 수 있어서.
1: 네.
0: 왜냐면 질문들은 조금 일상에 가까운 질문들이 많으니까.
1: 그렇긴 하죠.
0: 아, 둘 다 또 매력이 있네요. 네.
1: 그럼 오실 때마다 저희가 한 번은 암흑과학, 한 번은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90세 이후에
1: 또 오셔야죠.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예.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9: 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조용필의 미지의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0: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 본인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린 것을 잊었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장 본인이 이제 와서 세제 개편안에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실책실장이라 부르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책임론보다 대책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관되게 함량 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면서 예컨대 AI 국민 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인 주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당국이 다음 주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 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 및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최대 전력 수요는 전날보다 2% 증가한 95.044기가와트였으며 다음 주 여름 휴가가 끝난 사업장 조업률이 회복되면 지난 2024년 8월 20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 97.1기가와트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유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 비서실에 청탁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문답 조사를 금지하고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 대면 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이 이번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9, 광주와 대구 38, 대전 37도 등 전국이

0: 1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정오 뉴스 엄정호였습니다.
1: 한여름밤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입추 때 벼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절기는 가을이 들어선다는 입추지만 어느새 어느 해 입추이든 여름의 정점이었고 햇살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른들은 말했지요. 그래도 어디서든 가을의 기운은 시작된다. 원래 절기는 기온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로 봐서 계절을 예고하는 것이니 틀림없이 다가올 다음 계절을 약속하는 것. 윌슨 필립스의 Hold On이 첫 곡입니다. Hold On For One More Day. 하루만 더 잘 견뎌내라고 노래하는데 실제로 오늘이 더위의 정점이고 내일부터는 조금 꺾일 거라는 예보도 나와 있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예, 손석희의 12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이나 어플 미니 또는 손석희의 12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아침까지 나온 소식은 60일간의 임시 개방 물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출입을 위한 항로는 이란과 오만 양측이 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출입을 아예 금지시킨다. 이게 골자인데 이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나오진 않고 이란 매체를 통해서만 보도를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뭐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숙제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4: 네.
3: 예. 뭐 며칠 전부터 이란하고 오만이 협상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0: 나왔는데 좀 오지럽습니다. 이게 뭐 갈피 잡기가 좀 어렵고 각자 네. 하는 말도 다르고
1: 네.
0: 또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한 말이 또 다르고.
1: 맞습니다.
0: 예, 지금까지 그냥 파악된 것만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1: 네, 일단 예.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뭐 월요일 화요일에 합의가 될 것이다. 또 이 말을 해가지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0: 예, 예.
1: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하면서
0: 오늘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요.
1: 네, 금요일까지 예.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오만과 안전 항로의 좌표에 일단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이 세부적인 디테일 프레임워크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0: 예.
1: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뭐 미국과 이스라엘은 통행을 못 하게 하겠다. 그거는 일단 그런 금지법을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0: 이란 쪽에서.
1: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압박용으로 일단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예.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 더 이제 딜을 계속 할 텐데 핵무기와 예. 관련한 협상은 나중에 또 추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 뭐 예.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외신들을 좀 보면요. 그 사우디나 걸프 지역 쪽의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금요일 정도에는 합의가 나올 확률을 꽤 높게 보는 것도 있고 한 반반 정도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일단 주말에는 어느 정도 이 그 프레임워크가 좀 확실해지면 일단은 호르무즈 관련한 60일 동안의 개방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근데 그 뭐 오늘 나온 얘기는 뭐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겠지만
1: 네.
0: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그 좁잖아요.
1: 네.
0: 거기에 이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그 좁은
1: 네.
0: 지역.
1: 네.
0: 거기에 북쪽은 뭐 들어갈 때 이란 그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
1: 그렇습니다.
0: 나올 때는 오만 허락을 받고 나와라. 그러니까 네. 이란과 오만이 이렇게 남북으로 있으니까
1: 네.
0: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는
1: 네.
0: 가운데 중앙 항로를 열어주는데
1: 네.
0: 수수료를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얼마 받겠다는 얘기까지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 나오진 않았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로이터가 이 보도를 좀 자세히 했는데요.
0: 예.
1: 이란이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7% 수준의 수수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0: 그건 너무 높은데요.
1: 네, 근데 오만은 이거 너무 높으니까
0: 예, 예.
1: 3% 정도로 낮추자.
0: 사실 그것도 낮은 건 아닌데.
1: 네, 근데 예. 이게 이제 서로 그런 어떤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고 미국발 기사로 나오. 니까
0: 예, 예.
1: 이제 이란 측의 로컬 신문에서는 아니다. 우리 이런 어떤 수술 놓고는 분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겉으로 얼마인지는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일단 미국은요.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뭐 그쪽에서는 0%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1: 네. 트럼프가 0% 얘기했다가 중간에 우리도 좀 껴서 그럼 같이 받자. 뭐 이렇게도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수수료도 지금 되게 이게 확실한 어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0: 예. 예, 예.
1: 이것도 이제 디테일적인 걸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게 빠르면 우리 시간으로 주말 정도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60일 동안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0: 예, 예.
1: 일단 60일에 대한 합의안이 이번 주에 한번 나오고
0: 예.
1: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수료나 뭐 법에 대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통행을 금지한 법안 마련 이런 예. 건 조금 더 또 업데이트를 해서 투트랙으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예. 네.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은 아직 없죠.
1: 네,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아직 없습니다.
0: 예, 될 거라고 보질 않는
1: 그렇게
0: 건지.
1: 될 거라 보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일종의
0: 예.
1: 그냥 협박용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어찌됐든. 마지막 쟁점 뭐냐면 그 수수료를 얼마 받든지 간에
1: 네.
0: 그리고 뭐 중앙 통로를 열든 남쪽 북쪽 통로를 열든 말든 좌우지간
1: 네.
0: 그 모든 것을 이란의 통제하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1: 네.
0: 용인을 할 경우에는 뭐 엊그저께 저희가 박현도 교수하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1: 네.
0: 미국으로서는 뭐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걸 일부에서는 용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왜냐하면 빨리 전쟁 끝내고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1: 네. 일단 트럼프의 발언을 좀 지켜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0: 예.
1: 뭐 이란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파괴하겠다,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0: 예.
1: 최근에 이 발언을 보면요. 합의하고 싶다.
0: 예.
1: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거든요.
0: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타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발언은 조금 타코에서도 조금 더 유화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0: 예.
1: 미국 언론에서는 한결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라면서 이 수수료의 인정 부분도 강경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0: 예.
1: 결국에는 그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용어가 이제 수수료가 아닌 뭔가 좀 다르게 포장을 해서 이게 본인이 지고 있지 않다는 예. 느낌으로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0: 그건 뭐 어저께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통행료나 네. 수수료나 서비스료나 뭐 돈 받는 건 똑같잖아요.
1: 네.
0: 예.
1: 근데 일단 지금 유가가 굉장히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거든요.
0: 예.
1: 한동안 또 70달러대로 갔다가 지금 다시 지난밤에 또 88달러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0: 예.
1: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 전에 이렇게 물가 계속 오른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지금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0: 예.
1: 그다음에 뭐 사우디 이런 트럼프와 친한 중국 파트너국들도 지금 만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전과 다르게 좀 받아들이고 대신 본인의 면을 세우는 뭔가가
0: 예.
1: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0: 그것이
1: 무엇인지가 예. 굉장히 미국 기자들도 그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1: 근데 지금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두고 CNN이 계속 단독 보도를 하는 것은
0: 예.
1: 미사일 부족이 맞다.
0: 아, 그런가요?
1: 미사일이 예. 거의 80% 수준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
0: 아, 절반이
1: 나왔습니다.
0: 아니라 80%요?
1: 네.
0: 그건 CNN의 보도입니까?
1: CNN의 보도입니다.
0: 예.
1: CNN에서 80%라는 숫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외신의 모든 일면, 특히 CNN의 페이지에 딱 클릭을 하시면 일면이 트럼프가 very angry 했다.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이 미사일의 이런 부족을 대해서 기자들한테 말한 사람 누구냐. 빨리 색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0: 예.
1: 지금 줄곧 미국에서는 이 미사일 부족이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색출하라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0: 예.
1: CNN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가 됐거든요.
0: CNN 입장에서 뭐 늘 그 트럼프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1: 네.
0: 언론인데
1: 네.
0: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1: 네.
0: 법적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취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1: 맞습니다. 지금 BBC에도 15조 원의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지금
0: 예.
1: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사실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미사일이 정말 부족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미국도 이거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0: 예.
1: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0: 예.
1: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엊그저께 박현도 교수 서강대 박현도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네.
0: 일단 중간 선거 전에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 무기도 없으니까
1: 네.
0: 시간을 번 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에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전문가들 쪽에서는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아직 먼 얘기고
1: 네.
0: 당장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부터 좀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그렇다면 실제로 무기가 그렇게 다 고갈이 돼가는 상태라면 전쟁은 뭐 전면전이든 뭐든 하긴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1: 네. CSIS라는 기관의 분석을 봤더니
0: 예.
1: 지금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전쟁 전에는 2300발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한 700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
0: 예.
1: 그러니까 이 CIS 같은 싱크탱크나 이런 분석하는 기관들도 지금 사실상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처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0: 예.
1: 지금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0: 예.
1: 나오고 있습니다.
0: 뭐 CNN도 그렇고
1: 네.
0: CSIS 여기 뭐
1: 네.
0: 굉장히 나름 권위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1: 예,
0: 네, 죄송합니다.
1: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예.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가 하나 크게 있었는데
0: 예, 예.
1: 네타냐후가 그 비밀리에 접촉을 했고
0: 그러게요.
1: 거기에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껴들어서 이거 금방 끝낼 수 있다. 지도자만 치면 끝나는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전쟁을 하도록 독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랬다면 정말 굉장한 오판이죠.
1: 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의 예.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이 헤그세스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이 전쟁을 했는데 이거 재고 이 미사일 재고까지 부족하게 만들어라고 굉장히 둘이 강하게
0: 예,
1: 좀 충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왜냐하면 뭐 단지 이쪽 이란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선 세계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뭐 나중에 다시 벌충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있죠. 네, 틀림이 없죠.
1: 트럼프 행정부가요. 정말 예. 그 국방 예산을 늘려달라고 계속 의회 요청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더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0: 트럼프가 뭐 핵세스를 엄청나게 뭐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거 가짜뉴스라고 뭐 해간 주장은 하긴 했습니다.
1: 네.
0: 예, 예. 근데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아무튼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뭐 당연히 이란이겠지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서는 이란의 승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내부 여론

0: 있습니다.
1: 그거는 뭐 미국 공화당 내도 마찬가지고요. 분열이
0: 맞습니다.
1: 있는 거는.
0: 지금 뭐 되게 특이한 것은 예.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미국 언론에 기고문을 내는데요. 이런 예. 기고문을 냅니다. USA Today라는 칼럼니스트 니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한테 투표한 거 후회하진 않지만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1: 아, 예.
0: 이게 지금 트럼프 특히 마가 진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0: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1: 예.
0: 유가 급등으로 해서 너무나 물가가 비싸졌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
1: 예.
0: 예, 그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지금까지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음악은 좀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Dangling Conversation. Dangling은 뭐 이제 매달려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속뜻은 이제 서로 합이 맞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는 그런 대화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는 하지만 방향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 이런 것 같은데 사이먼 앤 가펑클의 초기 곡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당신은 에밀리 디킨슨을 읽지만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를 읽고 있군요. 이런 가사들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떠올리는 건 좀 미안하긴 하네요. 들어보죠.

0: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0: 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예, 2부의 국제 뉴스 강다은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인가요?
3: 네, 오늘 조금 전 지구촌 사이트 A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이란 남부 게슘 섬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호르무즈 백길이 금방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다우, 나스닥, S&P 500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지난 2월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인 4.8% 오르면서 배럴당 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엔 미국 주재 외교관 자녀와 테러범의 자녀도 포함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0일 뒤에 발효됩니다. 지난 6월에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결정했는데요. 트럼프와 연방대법원의 불협화음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전략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수입 제한 조치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과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엇갈립니다. 트럼프는 후계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낙점한 걸까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2주 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후원 모임에서 벤스를 2028년 대선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자리를 놓고 벤스와 충성 경쟁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수시로 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취재원은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전화한 적도 있다 말했는데요. 다만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지만 엄연한 독립기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멘의 내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군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38명이 사망했다는 AP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후티 반군은 지난달부터 이란 쪽에서 사우디에 군사적인 공습을 가하며 휴전이 깨졌었죠.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걸프 국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4: 与世界接轨
5: Conectarse con el mundo
6: 世界とつながる
7: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8: Connect with the world
9: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2: 자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좀 오르는 움직임이 있어서 혹시 이게 일본 정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 일본하고 미국이 손잡고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시에 엔화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엔화값을 끌어올린 거죠. 근데 당사자도 아닌 미국은 왜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트럼프는 일본과의 우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또 엔화는 이대로 계속 오를 것인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예.
2: 일주일 전에 엔화가 890원대 네. 지금 900원 조금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조금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좀 오른 셈이죠. 그러니까. 예.
10: 이번 주 초에 91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다시 조금 떨어져서 뭐 89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예예. 예. 이게 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도 원래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대놓고 이걸 밝혔는데 왜 그랬을까요?
10: 되게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고요. 예. 원래는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너무 약세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강세로 갈 때. 좀 몰래 개입을 했었던 예. 경우들이 있었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가끔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을 발표한다더라.
2: 그러게요.
10: 뭐 한국이 뭐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더라. 이런 거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2: 예.
10: 그거를 환율 조작을 했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에 환율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들어가
2: 매우 중요한
10: 있거든요.
2: 거로 들어가 있죠.
10: 예, 그래서 예. 환율 개입은 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축구로 타지면 심판인 거죠. 룰을 세팅해놓고 예. 이거를 체크하는 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라운드로 뛰어든 그런 예. 셈이 되었습니다. 개인 명분이 그러면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 명분 자체는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다.
2: 예.
10: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전에 우리가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예. 그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그 우리나라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온다고요.
10: 네.
2: 엔화에 개입했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같은 날 동시에 엔화를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10: 예.
2: 어느 정도로 돈을 썼습니까?
10: 일단 규모는 다 추정치예요. 어느 정도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계정에서 얼마를 했다 이런 예. 게 안 나오기 때문에
2: 규모까지 밝히진 않겠죠.
10: 예, 그래서 예. 추정인데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일본 돈으로 14조 엔 무려 우리 한국 돈으로 130조 원. 그래서
2: 예.
10: 예, 최대 규모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규모는 모르지만 베세트 장관의 메모를 통해서 50억에서 100억 달러 그러니까 7에서 한 14조 원 정도는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예.
10: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만 해도 막 백몇 조 이러니까 되게 큰 돈이죠.
2: 예.
10: 근데 돈의 규모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엔화의 약세를 그냥 두지 않겠다.
2: 예,
10: 우리는
2: 예.
10: 공개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엔화의 강세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준 게 중요하고요.
2: 예.
10: 예전 사례를 하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환율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 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2: 예, 예.
10: 들으시는 분 중에 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2: 얼핏 기억이 나긴 하죠.
10: 예, 하시는 예. 것 같은데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달러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수출 미국에서도 그때는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수출 기업들이 고전을 하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G5 그때 G5였는데
2: 예, 예.
10: 이 국가들이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우리 동시에 달러를 약세로 만들도록 개입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규모로 개입한 적이 있었고요.
2: 예.
10: 결과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달러는 50% 하락, 엔화도 50%나 상승했던 이런 경험이
2: 예.
10: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다른 나라가 공조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할 때 파워풀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2: 예.
10: 이번에도 이런 신호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될 수 있을
2: 예.
10: 것 같습니다.
2: 그 베센트는 뭐 자기 메모, 그러니까 얼마나치 사겠다 이거를 그 슬쩍 보여줬다는 설도 있더군요.
10: 이게 자기 이제 노트에 적은 것들을 이제 신문에서 그 줌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낸 게
2: 예.
10: 화근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프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2: 예.
10: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환 시장의 신호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은 그 누구보다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10: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환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소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투자하지만 1992년도에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그 당시 돈으로 거의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벌었던
2: 예. 엄청나네.
10: 예. 분이 있는데요. 이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 소로스가 만든 퀀텀 펀드에서 일을 했었고요.
2: 예.
10: 펀드 매니저로.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엔화가 나는 약세로 갈 것 같아. 여기에 베팅을 해서 1조 넘게를 번 경험이 있습니다.
2: 예.
10: 그래서 외환시장 에 대해서 굉장히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한달까요?
2: 예.
10: 그래서 이번에 요 메모와 관련해서도 이게 의도적으로 개입을 이제 시사하면서 외환시장,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2: 예.
10: 관측이 있습니다.
2: 예. 뭐 어찌됐든 트럼프는 뭐 우정을 운운하면서 개입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0: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종종 그렇게 미국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예.
10: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공조적으로 특히 엔화에 대해서 이렇게 양국 간에 공동 개입한 것은 1998년 우리 외환위기로 고생하던 이후에 거의 30년 만입니다.
2: 아, 그렇게 예, 오래됐나요?
10: 그래서
2: 예,
10: 굉장히
2: 예.
10: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정 이야기를 했지만 좀 철저하게 미국의 계산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2: 예, 예.
10: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2: 예.
10: 팬데믹 이후에 물가 이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를 밀어올리는 것들이 있고요.
2: 예.
10: 그리고 올해는 또 전쟁이 있으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 예.
10: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서 괜찮겠나?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미국의 경제나 금융을 넘어서서 정치권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2: 예.
10: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엔화 얘기하다가 왜 미국 금리 얘기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등 보유 국가입니다.
2: 예, 많이 사들였군요. 그 동네.
10: 예,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2: 예.
10: 일본 재무성이 엔화를 방어할 때는 뭐 복잡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를 매도해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2: 예, 예.
10: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는 거는 언뜻 보면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고
2: 예.
10: 미국 금리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2: 아, 그렇게 되는군요.
10: 예, 그래서 예. 미국 입장에서는
2: 일단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야 되니까.
10: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속내로 아마 미국이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0: 네, 맞습니다.
2: 예, 예. 그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엔화가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오르지도 않고
10: 그러니까 네.
2: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0: 예, 가장 좋겠고요.
2: 예.
10: 아까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도 불리하다라고
2: 예.
10: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비중이나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에요.
2: 예.
10: 뭐냐면 이미 2024년도에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20%
2: 예.
10: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방비, 특히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2: 예.
10: 그런데 미국이 국채를 찍어놓은 거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만 거의 9천억 달러에
2: 예.
10: 달하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1,300조 원,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입니다.
2: 예.
10: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미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건 골치 아픈 걸 넘어서서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2: 예.
10: 그래서 미국이 그 엔화에 조차 재무장관이 메모지를 보여줄 정도로 좀 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2: 예.
10: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미국도 일본만큼 급하다.
10: 네.
2: 그나저나 이제 그 이렇게 얘기 나온다 보면 숫자에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10: 공이 네. 너무 많죠.
2: 그러게요.
10: 네.
2: 뭐 셀 수도 없는 공의 나열이기도 한데. 근데 트럼프가 뭐 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난다. 뭐. 타코라고 이렇게 유행어가 있기도 한데
10: 예.
2: 국채 금리가 오를 때마다 타코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10: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매일 보니까요.
2: 예예.
10: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2: 예예.
10: 트럼프 대통령 워낙 많은 언급을 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유독 조금 정말 행동을 바꾸는 경험들이
2: 예.
10: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하면서 어떤 액션을 바꿨는데 바로
2: 예.
10: 중국의 관세를 유예해주는 결정. 내렸었죠.
2: 예.
10: 그래서 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4.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바꿀 거야라고
2: 예, 예.
10: 어떤 가늠자로 쓰기도 합니다.
2: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4.5%에서 숫자의 변동은 없나요?
10: 지금은 한 4.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10: 기준이요.
2: 예, 트럼프가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반 청취자들도 생각하시기에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4.3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10: 네.
2: 5 넘어서 뭐 4.67 넘어가면 아 이거는 뭔가 조짐이 있어라고 판단할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 사실은 4.5%가 왜 4.5%냐 하면 굉장히 명백한 근거는 없어요.
2: 예,
10: 그런데
2: 예.
10: 팬데믹 때 이전 미국 국채 고점이 4.5% 정도가 됐기 때문에
2: 예, 예.
10: 국채 시장에서는 그걸 넘어서면 뭔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심리적인 지지선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경제는 이래저래 심리인 것 같긴 합니다.
10: 네.
2: 그런데 예. 일본은 왜 그러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10: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일으키면서
2: 예.
10: 계속해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걸로 꾸준히 약간 적립식 펀드 사는 것처럼 미국 국채를 사 왔었는데
2: 예.
10: 조금 특히 좀 찝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사지 않고 저희 재투자라고 하는데 예, 예. 다시 사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다시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2: 예.
10: 그래서 금액이 계속 줄어서 이제 3위로 내려왔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서 지금 거의

0: 가장 거의가 아니죠. 유독 많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 예, 예.
0: 특히 그냥 이게 규모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사실은 미국 국채를 좀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1: 예, 예.
0: 한국 대비해서 거의 8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그 1위가 일본.
0: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영국이고요.
1: 예, 예.
0: 3위가 중국입니다.
1: 우리는 몇 위 정도 됩니까?
0: 우리는 한 3위 정도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GDP 대비로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보통 뭐 한 3% 좀 많으면 5% 가지고 있고요.
1: 예.
0: 한국은 GDP 대비해서 한 7% 갖고 있어서 사실은 경제 규모 대비 뭐 좀 그럭저럭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 예.
0: 일본은 GDP 대비해서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미국 국채를 미국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예,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인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예.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신 내용 중에 배센트 재무장관이 엔화 방어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0: 예.
1: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우리도 목격해왔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이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화는 왜 세트로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잘은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1: 모르시는 것도.
0: 예. 그래서 한국은, 한국 원화 변동성이 커져 있고 많이 올라가, 우리 1,55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으니까요.
1: 예, 예.
0: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약간 레벨이 높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1: 예.
0: 이미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원달러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엔화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원화도 좀 같이 따라왔다. 뭐 이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은 그것을 빼고도 너무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예.
0: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숫자를 하나 뽑아왔는데 한국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요.
1: 예.
0: 이게 작년이 역대 최고치였었거든요. 작년에 한 달에 한 100억 달러 정도를 한국이 벌었습니다.
1: 예.
0: 근데 5월에 역대 최고치여서 400억 달러 벌었고요.
1: 예.
0: 6월에는 500억 달러 한 달에.
1: 점점 늘어나네요. 게다가.
0: 진짜 공이 하나씩 더 붙고 있는 그런
1: 예,
0: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원달러는 그냥 내비둬도 좀 안정되어가 하락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1: 예.
0: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글로벌 외환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1: 예.
0: 한국도 좀 곁다리로 멘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냥 딸려 들어간 상황. 멘트 하나에.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뭐 아무튼 미국까지 개입했는데 엔화 오른 속도가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것 같다.
0: 예.
1: 지금 다시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한 번의 개입으로는 진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0: 일단 더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1: 예.
0: 사실은 자주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좀 약발이 떨어진달까요?
1: 예.
0: 그래서 연속적으로 굉장히 개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1: 그것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꾸 저희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 더 할 수 있다.
1: 예, 예.
0: 계속해서 이거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 예.
0: 결국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좀 많이 좁혀져야 이게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가 해소가 될 텐데.
1: 아, 결국은 일본 금리를 높이라는 거군요.
0: 예, 그런데 예. 미국을 위해서 일본의 금리를 높이라는
1: 예, 예.
0: 건데 지금 미국 일본의 기준금리가 부지런히 올려서 1%입니다.
1: 예.
0: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평균 기준금리가 0.1%예요.
1: 예.
0: 예, 그러니까 이건 또 공이 너무 작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이미 0.1%에 굉장히 일본 가계와 기업은 익숙해져 있는데
1: 예.
0: 지금 이미 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더 올리겠다. 물가가 올라서 뭐 미국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더 올리겠다라고
1: 예.
0: 이야기는 해도 미국하고 격차가 줄어들긴 좀 어렵지 않을까
1: 사회
0: 생각해요.
1: 구조가 지금 저금리에 워낙 오랫동안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리요.
0: 맞습니다.
1: 예, 예. 그건 좀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엔화의 개입에도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는 거에 브레이크를 건 건 알겠다. 근데
1: 예, 예.
0: 이게 일방적으로 엔화가 쭉 강세로 가게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입니다.
1: 예. 또 금리 뭐 함부로 올렸다간 그 뭡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0: 맞습니다.
1: 들썩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 네.
1: 정말 경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0: 네.
1: 예.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0: 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효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엔화 방어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런치박스 프렌즈를 들을 텐데 런치박스 프렌즈란 게 이제 말 그대로 점심 도시락만 먹을 때 그때만 친한 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친하게 지낼 뿐인 그런 관계. 보면 미국하고 일본도 그런 관계일 테고 또 따지고 보면 외교란 게 전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듣겠습니다. 런치박스 프렌즈 멜라니 마르티네즈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7: 미니의 유영수님 오늘이 입추라고 해서 그런지 새벽 공기가 아주아주 아주 약간 다른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공기가 좀 달라진 게 없나 바람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 아침부터 이렇게 다 측정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덥고 아무리 더워도 입추라고 하니까 그게 반가워서 그러셨겠죠 문자로 8382 쓰시는 분 집에서 라디오로 듣고 계시다고요 다양한 매체로 들어봤는데 돌고 돌아 역시 라디오가 편안하게 듣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LP코너 나올 때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매체로 들으신든지 간에 저희들은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6572 쓰시는 분께서 그 손석희님의 점잖은 유머도 그렇고 들을수록 듣기 좋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점잖은 유머라고 저한테 하진 않고 썰렁한 유머라고 하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8894 쓰시는 분께서 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들었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린다고 하셨네요 어제 마지막 LP 코너에 나간 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게리 무어의 라이브 음반 블루스 라이브 중에서 파리지앵 워크웨이즈라는 곡이었습니다 좋은 곡이었죠 오늘의 LP 코너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는 오래된 대답 박연준 시인과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실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5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6: MBC 한시 뉴스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제라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재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면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아직 조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 요구를 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같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 특검팀으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소환조사 없이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혜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차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작전 환경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며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은 성과에만 몰두해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돼 작년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총 1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서 1,296억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부정수급한 기관과 개인에게 500억 원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논밭에 농업기불금을 신청해 받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아 챙긴 사례,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이 이번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9, 광주와 대구 38, 대전 37도 등 전국이 31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라권 일부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경상권 내륙으로 확대 발효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4.5도입니다. MBC 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7: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8: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9: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0: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매일 3부는 이렇게 성시경 씨가 열어주고 계시네요. 자, 유튜브에 바다노을님께서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박연준 시인님 어서오세요 하고 벌써 인사를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3부는 오래된 대답, 고전에서 해답을 찾다. 박연준 시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청취자 추천곡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저희가 3부 끝나고 4부 시작할 때 1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서머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서머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예,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오늘 나와주신 분, 2주에 한 번씩 나와주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는 물론 황정은 작가께서 나와주고 계시고요. 교대로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이죠. 박연준 시인님, 끝내 책을 사고야 말게 만드는 고전의 영업왕.
4: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준입니다. 네.
3: 더우시죠?
4: 무척 더운데 예. 저는 사실 여름을 좋아합니다.
3: 아, 그러세요?
4: 네.
3: 적당히 더운 여름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4: 더위를 잘 안 타요. 하지만 요즘은 덥습니다.
3: 아, 타고나셨네요. 더위를 안 타신다니.
4: 몸이 차요.
3: 그러세요?
4: 네.
3: 예, 이럴 땐 부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뭐 더위를 피하는 혼자만의 방법 뭐 이런 건 따로 없으시겠네요.
4: 저는 그 선풍기도 잘 안 틀고 자거든요.
3: 요즘도요?
4: 네.
3: 예.
4: 그래서 춥지 않다 정도인데 예. 너무 더워하시고 또 온열환자 많이 생겨서
3: 예.
4: 죄의식을 가지며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3: 아, 예. 네. 참 부럽습니다. 좌우지간. 자, 오래된 대답.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4: 오늘은 저의 최애책을 가져왔습니다.
3: 최애책.
4: 네. 예. 그 제이비드 떨려서 갑자기 최애책이라니까.
3: 몇 번째 출연하고 계신데 아직도 떨리십니까?
4: 제롬 데이비드 셀림저의 홍해밭의 파수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3: 그 뭐지? MBTI로 치면 극 I로 시작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4: 아, 셀림저는 은둔 작가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3: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장기 스테디셀러 1, 2위를 다툰다고 들었습니다.
4: 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누적 판매 부수가 6,500만 부.
3: 아, 대단하군요.
4: 더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3: 예. 네. 아니 뭐 매년 30만 부씩 팔려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4: 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뭐 팔리고 그러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일단 작가인 제롬 데이빗 셀린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4: 네, 셀린저는 1919년생이고요.
3: 예.
4: 뭐 아버지가 유대계인이고 어머니는 아일랜드 쪽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
3: 예, 예.
4: 그 사이에서 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3: 예, 예.
4: 그 홀든 코어필드 이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인데 그 홀든 코어필드가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산층 계급의 남자아이거든요.
3: 예, 예.
4: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기 자신을 투영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군요.
4: 네, 그렇죠. 그 예. 여기서 나오는 학교 펜시라는 그 기숙 사립학교가 있는데
3: 예.
4: 셀린저도 그 비슷한 학교를 실제로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 이력을 보니까 2차 세계 대전 중에 보병으로 이제 소집이 돼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
4: 네.
3: 또 그 유명한 발지 전투. 그리고 강제 수용소 해방 작전 여기에 다 참전했다면서요?
4: 네, 맞습니다.
3: 예.
4: 그래서 실제로 그 셀린저에게 이 전쟁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해요.
3: 예.
4: 그 전쟁 후에 뭐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3: 아, 그랬군요.
4: 예. 그런데 전쟁 중에 이 호밀밭의 파수꾼 초고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집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 아, 전투에 참여하면서.
4: 네, 네.
3: 예, 예.
4: 그 와중에 해밍웨이를 만나서
3: 예.
4: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해요, 원고를. 그런데
3: 예, 예.
4: 그 원고를 해밍웨이가 굉장히 극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장편은 이거 하나밖에 안 썼다면서요?
4: 장편은 그런데 이제 한 권이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3: 이 책, 호밀밭의 네. 파수꾼.
4: 이 책이 1951년에 출간이 되는데
3: 예.
4: 셀린저는 53년부터 은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너무 큰 성공을 거둬서
3: 예.
4: 원래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셀린저가 아주 유명세를 극혐하며
3: 아, 예. 평생을 은둔자로.
4: 네, 그렇습니다. 예. 죽기 전까지 2010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예. 그 원래 맨하탄에 살다가 어디 저 그 시골 산꼭대기로 갔다면서요?
4: 뭐 그 시골에 하여간 어디 주였죠? 그 주 이름을 제가 뉴햄프셔 주에
3: 뉴햄프셔. 예.
4: 인구가 곧 한 몇백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3: 예.
4: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도 낳고 예. 거기 주민들하고 아주 교류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3: 예.
4: 매스컴에 알려지는 거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3: 아, 그렇군요. 예. 그 책 표제도 뭐 자기 사진 멋있게 하고
4: 이게 좀 괴벽한 작가예요.
3: 이력도 멋있게 하고.
4: 그렇죠. 자기 예. 양력을 이제 여기 표 2라고 하는 이 책 날개에
3: 예.
4: 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책 저작들만 이렇게 몇 권 오늘 보여드릴까요?
3: 예. 아, 안 뺏겠습니다.
4: 아니요. 네. 예. 그 저작들만 좀 싫고
3: 예.
4: 미눔사에서 나오는 세계전집은 원래 작가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3: 예.
4: 사진도 못 싫게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3: 아, 예.
4: 그리고 표지에 그림이나 이런 걸 넣는 것도 아주 싫어해서 그냥 예. 타이포그라피로 디자인을 한 책으로.
3: 정말 심플하네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네.
3: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읽으신 좀 주안점을 둬서 읽으신 네. 부분은 다 네. 이렇게 접어놓으셨네요.
4: 아 제가 저의 책을 못 찾아서 집에서
3: 예.
4: 이거는 새로 샀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몇 백만 부를 계속
3: 예.
4: 뭐 이렇게 파는 작가이라서 절판될 위험도
3: 저기요,
4: 없고요.
3: 저 집에 이 책이 있습니다.
4: 아 그렇죠.
3: 예.
4: 네.
3: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렇게 나오시면 책을 뺏는 걸로

0: 오해하실까 봐.
1: 아, 아니 예. 저의 기쁨이기도
0: 예.
1: 하죠.
0: 그럼 오늘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네. 1965년 이후에는 새로운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1: 네.
0: 예. 출판을 하지 않으면 대단한 평온이 찾아온다. 누가 또 이제 찾아와서 뭐 미디어니 뭐니 달려드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글 쓰는 것을 사랑하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글을 쓴다. 작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너무 부러운 작가입니다.
0: 그래도 한 권으로 장사 다 했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셀린저가 잘 안 팔리는 책이 잘 안 팔리는 작가였으면 예. 이렇게까지 완벽한 은둔을 하지 못하고
0: 먹고 살아야 되는데
1: 그렇죠. 나와서 예. 뭔가를 하고
0: 예.
1: 책이 아, 전혀 안 팔리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0: 저희가 이 셀린저의 그 깊은 속마음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1: 그 셀린저의 성격상 예. 이렇게 저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너무 싫어할 것입니다. 아, 예. 하지만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0: 그 하여간 작가로서는 셀린저의 말에 다 공감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은둔하는 것에 대해서는.
1: 저는 사실 꿈이 은둔 작가인데.
0: 아직 크게 아직도 크게 팔린 책이 없습니까?
1: 그 정도는 소소하게 조금씩 팔리고 있어서 예. 꾸준히 천천히 나가는 편이어서
0: 예.
1: 이렇게 대박을 한 권 내면 이제 제 예. 꿈을 실현할 수도 있을 텐데. 예.
0: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리 박연준 시인
1: 저의 은둔을 좀 도와주시려면
0: 아니요 시인을 계속 보시려면 시집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1: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20대 때는 이 셀린저와 홀든 콜필드라는 캐릭터를
0: 예.
1: 너무너무 좋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홀든 콜필드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좀 그 시기가 있잖아요.
0: 사람 다 때가 있는 거니까.
1: 네, 예. 네.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겪고 나면 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힘들고
0: 예.
1: 뭐 어려운 게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때는 저도 굉장히 홀든 콜필드와 저를 동일시하면서
0: 예, 예.
1: 이 캐릭터에 굉장히 빠져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0: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1: 네, 예.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0: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싶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1: 아, 그런가요? 예. 아쉽습니다.
0: 예, 아니 뭐 사람 다 자기 취향이 달리 있는 거니까.
1: 아, 그 정영수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나와서
0: 예.
1: 청소년기나 혹은 뭐 20대 초에 두 파가 있대요.
0: 예.
1: 데미안 파와 호밀밭의 파수꾼 파.
0: 아, 예.
1: 그래서 약간 이 데미안을 열렬히 좋아하는 쪽이 있고
0: 예.
1: 약간 시니컬하고 좌충우돌 그리고
0: 예.
1: 정말 천둥벌거숭이 같은 예. 캐릭터를 좋아하는 홀든 콜필드 파가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 제 아들놈은 호밀밭의 파수꾼 파였는데.
1: 아 그런가요?
0: 그렇게 네. 천둥벌거숭이 같지는 않은데.
1: 속은 또 모르죠.
0: 예,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예. 호밀밭의 파수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존 레논이기도 하죠.
1: 아, 네. 예. 존 레논의
0: 암살범 그... 마크 체프먼이 탐독한 소설이라고 하고.
1: 네.
0: 범행 현장에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책을 태연하게 읽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걸로 더 유명해졌죠.
0: 예.
1: 가뜩이나 유명한데 이제 사회에 부적응하는
0: 예.
1: 자들이나 혹은 뭐 암살자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0: 예.
1: 아니
0: 그러면 이 책을 소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이 책을 하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이 저는 문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예. 하여간 이게 불온하다는 이유로 20세기 미국에서는
1: 네.
0: 저 금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필독서였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종잡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1: 네, 미국의 그 법률 제도상 이 금서로 완전히 지정되는 건 아니고,
0: 예.
1: 뭐 학교 단위나 도서관에서 일부 금서로 계속 지정이 되었다 풀리고. 예.
0: 금서로 권장한.
1: 그렇죠.
0: 말이 좀 이상하지만.
1: 네네.
0: 예, 그렇게 된 거군요.
1: 네.
0: 자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줄거리가 궁금하실 테니까
1: 네.
0: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저는 이 모든 소설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0: 예.
1: 납작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0: 그건 또 어떤 표현이십니까?
1: 아,
0: 너무 축약돼 버리니까.
1: 그렇죠. 어떤 이야기든
0: 과정이 생략되고
1: 몇 줄로 다 내용을 요약할 수는 있으나 예.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줄거리 이야기하면 굉장히 납작해져요.
0: 아, 예.
1: 그래서 아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 하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그 동의합니다.
1: 네. 어,
0: 정말 납작해진 것 같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지금 요만해졌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0: 그러나 아무튼 궁금하긴 하니까.
1: 그렇죠.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홀든 콜필드라는 1인칭 화자가 주인 나오고요.
0: 예.
1: 이 화자의 독백인데 한 네 번째 퇴학을 계속 당하는
0: 예.
1: 홀든 콜필드가 펜시라는 학교에서 또 낙제를 받고 퇴학을 받게 되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집에 간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부모님은 한 월요일쯤에 알게 될 거다. 너의 아. 퇴학을. 그래서 그 한 3일 정도
0: 예.
1: 주말부터 수요일까지 한 3일 정도에 집에 가기 전까지의 뉴욕시에서 방황하는 홀든 콜필드의 그 일화들이 나오는
0: 아,
1: 거죠.
0: 예, 예.
1: 근데 그 중간에는 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계속 뭐 술을 사준다고 하고 막 방황을 하는 거죠. 횡설수설을 예. 하면서 그리고 내내 이 내러티브를 따라가면 그 홀든 콜필드의 시니컬한 독백을 들을 수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투덜투덜 말을 하는
0: 예.
1: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0: 너무 납작하게 만드셨는데요.
1: 아 어떡하죠. 지금 셀린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1: 네.
0: 예. 그 더 너무 또 다 알려주셔도 네. 그러니까.
1: 근데 이 소설의 백미는
0: 예.
1: 목소리예요. 이 화자의 목소리.
0: 예.
1: 그래서 직접 이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구어체와 속어가 아주 많이 들어간 작품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듬으로 문장의 리듬으로 좀 느껴야
0: 예.
1: 빠져들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주인공 콜필드,
1: 네.
0: 홀든 콜필드는 과연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1: 네.
0: 우리 제작진이 여쭤봤더니 간단치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1: 제가 매주 예. 제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황정은 작가님이 간단치 않다는 그 평을 이제 들으며
0: 예.
1: 저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0: 예.
1: 간단치 않은 인물입니다.
0: 예.
1: 네, 홀든 콜필드.
0: 함께 탐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작품을 읽으면서
1: 네.
0: 뭐 홀든은 사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짜. 라고
1: 네.
0: 비난하기도 하죠.
1: 네.
0: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말을 걸고 또 만나러 가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그 상반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 이해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1: 맞아요.
0: 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고요.
1: 그러니까 뭐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0: 예.
1: 뭐 학교 교장 선생님 뭐 거리를 가다가 마주치는 어떤 어른들을 다 싫어하거든요.
0: 예.
1: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홀든에게는.
0: 나름대로요.
1: 네.
0: 예.
1: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홀든 콜필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0: 아.
1: 아이인데
0: 예.
1: 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 시스템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0: 예.
1: 괴로워하는 인물인 거죠.
0: 아무튼 그 우리 박 시인께서 20대 시절에 제일 많이 읽은 이야기는 맞는 거죠?
1: 맞습니다.
0: 왜 이 책이었습니까? 박 시인께는?
1: 저는 홀든 콜필드와 제 마음이 똑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0: 예.
1: 저 같은 이 추종자들 때문에 아마 셀린저가 은둔했을 텐데
0: 예.
1: 너무 열렬히
0: 이게 영화화도 좋아했죠. 안 됐더라고요.
1: 그쵸.
0: 내 작품 영화하지 마 이래가지고.
1: 네, 홀든 콜필드가 실제로 이 책에서 영화라는 그 매체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셀린저가 홀든 콜필드가 싫어할 것이다라고
0: 예.
1: 말하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1: 네.
0: 영화를 매체를 싫어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1: 할리우드는 돈이 좌우하는 곳이잖아요.
0: 예.
1: 홀든이 아주 극혐하는
0: 예.
1: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자기는 이 소설로 돈을 많이 벌고.
1: 그게 참 아이러니고.
0: 예. 은둔하고.
1: 그렇습니다. 네.
0: 어쩌면 그 마이클 채프맨 그 저 존 레논을 암살한 그 범인도
1: 네.
0: 존 레논이 그렇게 자기 눈에 비쳤을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 암살자가 제가 알기로는
0: 예.
1: 굉장한 존 레논의 굉장한 팬이었다고 들었는데
0: 예, 예.
1: 자기가 보기에는 존 레논이 노래하는 뭐 이매진이나 뭐
0: 세상의 평화,
1: 평화,
0: 예, 무정부주의자이기도
1: 네네.
0: 하고, 예, 예.
1: 그런 것과 이 사람의 삶이 좀 다르다, 간극이
0: 너무
1: 있다.
0: 너무 상반된 게 아니냐?
1: 네, 그렇게 예. 생각해서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0: 예,
1: 네.
0: 그렇죠. 예, 그럼 네.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1: 네.
0: 예. 혹시 뭐 그 다 이렇게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도
1: 네.
0: 정말 싫다 싶은 어떤 어른들의 위선이 있기도 합니까?
1: 저는 너무 효율을 따지고
0: 예.
1: 너무 그 부가가치에 연연하고
0: 예.
1: 쓸데없는 것을 쓸데없다고 부르짖는 어른들이 싫더라고요.
0: 쓸데없는 것을

0: 어떤 뜻인지. 예. 예, 소개해주고 싶은 문단도 골라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박연준 시인님의 낭독으로 또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1: 네.
0: 음악을 약간 좀 넣어드릴게요.
1: 아, 이걸 예. 잠깐 낭독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아, 그러시죠. 예.
1: 홀든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여동생 피비라는 10살짜리 아이인데 예. 여자아이인데 집에 잠깐 몰래 들어갔다 만나요.
0: 예.
1: 근데 이제 피비가 오빠는 왜 아무것도 세상에 무엇도 좋아하지 않나 하고 예. 정말 좋아하는 거, 되고 싶은 거 하나만 말해봐 하고 채근하거든요.
0: 예, 예.
1: 그때 홀든 콜필드가 너무너무 우물쭈물하다
0: 예.
1: 겨우 말하는 대목이에요.
0: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1: 어쨌든 나는 그 모든 어린 꼬마들이 호밀밭이나 그런 커다란 밭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봐. 어린 꼬마 수천 명,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은 없고 나를 빼면. 그런데 나는 어떤 미친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어. 만일 꼬마들이 절벽을 넘어가려 하면 내가 모두 붙잡아야 해. 그러니까 꼬마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마구 달리면 내가 어딘가에서 나가 꼬마를 붙잡는 거야. 그게 내가 온종일 하는 일이야. 나는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그런 노릇을 하는 거지. 나도 그게 미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유일한 거야. 나도 그게 미쳤다는 거 알아.
0: 예. 아, 그 작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만 듣고 싶은 생각이 계속됩니다. 예. 멈추게 하지 않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이 대목이었을까요? 시간은 벌써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1: 아, 예. 저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다가 예. 이게 유머도 많아서 킥킥거리면서 읽다가
0: 예.
1: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으면 많이 울어요.
0: 아.
1: 이번에도 제가 안 울 줄 알았는데 또 울더라고요.
0: 예.
1: 그 홀든의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0: 예.
1: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고
0: 예.
1: 은둔한 사람은 사실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아, 반대로.
1: 네. 상처를 예. 너무 받고 싶지 않고 차마 눈 뜨고 못 볼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은둔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씩 와닿기도 합니다.
1: 네.
0: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늘 왠지 슬프고 벅차고 울고 싶어지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 오늘 고전에서 배운다 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준 씨.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MBC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오.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이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4부의 시작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입니다. 오늘은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1085 쓰시는 분.

께서 손석희 12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물론 행복합니다. 퀸의 We Will Rock You를 신청하셨는데 지금부터 나갑니다.

0: 10월 7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쿠팡을 두둔하고 있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을 압박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서한은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의 X계정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문제 삼은 건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및 조작 정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입니다. 뭐가 허위인지 명확치 않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 내정 간섭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외교부는 미 기업 차별 요소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하락세죠. 자고 나면 떨어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향후 1년 내 12,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JP모건도 목표치 12,500포인트를 유지했고요. 왜일까요? 최근 코스피의 급락이 시장의 펀더멘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롤러코스터 랠리에도 우리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괜찮다고 본다고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18살이 돼서야 글을 깨우친 자폐 소년이 37살이 되던 해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최연소 흑인 교수로 임용됐다는 뉴스. 3년 전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인간 승리의 주인공 제이슨 아데이가 표절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에 사임했습니다. 아데이의 2015년 논문을 분석해보니 6년 전 다른 박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건데요. 자선단체를 위해서 4일 동안 482km를 달려 96억 원을 모금했다는 것도 과장됐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0: 네, 오늘은 매년 세계적인 셀럽들의 패션 자랑으로 화제를 모으는 세계 최대 패션 행사, 패션계 아카데미상이라고까지 불리는 맷갈라 소식 들고 왔습니다.
1: 예.
0: 사실 맷갈라는 5월 첫째

0: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행사는 이미 지났고요. 한참 남았거든요. 내년 거는.
1: 예.
0: 하지만 벌써부터 맷갈라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뜨겁습니다.
1: 예.
0: 다음 맷갈라가 벌써부터 논쟁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뭐 때문에 논쟁적이라는 얘기죠?
0: 지금 이 맷갈라의 주인공이 존 갈리아노라는 디자이너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1: 예, 예.
0: 존 갈리아노는 패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뭐 전 그쪽에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에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크리스찬 디올은 아시죠?
1: 그건 뭐 옛날부터 유명하니까.
0: 예, 그 디올의 2011년까지 15년 동안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을 했던 디자이너인데
1: 예.
0: 패션쇼의 형태도 단순한 나열에서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좀 천재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찬사를 받았던 그런
1: 예.
0: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0년 파리에서 유대인 아시아계 여성 손님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1: 예.
0: 나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너 같은 인종들은 전부 가스실에 보내줬어야 해.
1: 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요.
0: 좀 심하잖아요.
1: 예, 예.
0: 이런 발언을 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프랑스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디올에서도 이제 잘렸죠. 소위 말해서.
1: 예. 이거 잘라야지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는 디자이너를 맷갈라의 어떤 정점,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1: 예.
0: Very bad mistake. 정말 나쁜 실수다. 이런 표현을 실은 사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1: 그러네요. 예, 예.
0: 안 그래도 지금 뉴욕이 전쟁 이후에 반유대주의로 인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이런 시점에 이런 디자이너에게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는 뭐 맷갈라의 주인공으로 선정을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1: 예, 예. 근데 그럼 굳이 왜 그 이 사람을 그렇게 했다 뭐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0: 그러니까 주최 측은 존 갈리아노가 그만큼 대단한 디자이너다라는 건데
1: 예.
0: 혐오 발언 이후에도 그 실력 때문인지 메종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로 옮겨서 다시 한번 브랜드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1: 예.
0: 그 디올에서 있었던 시절에 이제 그가 이끌었던 트렌드가 현재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될 정도로
1: 예.
0: 시대를 초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예.
0: 하지만 주최 측은 뭐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이후에 추락이나 뭐 과오, 성찰까지 다 다룰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1: 예.
0: 심지어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 디자이너를 주제로 선정해도 되는지 허락을 맡아서 지지 선언까지 얻어냈다고 합니다.
1: 예.
0: 하지만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후원사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맷갈라에서 1년에 모이는 돈만 500억이 넘거든요.
1: 아, 결국 돈이군요.
0: 네.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1: 예,
0: 보입니다.
1: 예. 뭐 아무튼 뭐 크고 화려한 행사라는 건 잘 알겠는데 요즘 뭐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0: 예.
1: 유가도 뛰고 누구 덕분에 예, 뛰고 있는데 대중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이냐. 그건 좀 미지수가 아니라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봅니까?
0: 이제 지난 5월에 올해 맷갈라가 열렸잖아요.
1: 예,
0: 그 직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맷갈라 소식에 대한 독자 댓글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예.
0: 이게 티켓값만 억대에 달하는 사치스러운 행사인데 이게 도대체 대중에게 뭘 주느냐.
1: 아, 그 억대 돈을 내고 거기 구경을 들어가요?
0: 아, 구경도 할 수가 없고요. 구경을 하려면 레드카펫 옆에 서 있어야 하고
1: 예.
0: 거기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냅니다.
1: 아, 그러니까
0: 후원의 밤 행사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뭐 대중들에게는 그저 위화감과 소외감일 뿐이다 이런 분석이 있기도 했고
1: 예.
0: 안 그래도 올해 행사에는 제프 베조스 부부가 참석을 해서 대기업 및 자산가를 겨냥한 시위가 열리고 또 전 아마존 노조 위원장까지 등장을 해서 또 소동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500억 넘게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1: 예.
0: 이 돈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쓰이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이 화려한 행사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한번
1: 예.
0: 짚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여기 뭐 뉴욕시장도 참여하고 그런다면서요.
0: 원래는 이제 뉴욕시에
1: 맘단이는 안 갈 것 같은데.
0: 네. 주요 네. 행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관례인데
1: 예.
0: 맘단이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역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예,
1: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김학선 선곡위원회 라이브 명반 특집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레드 제플린의 The Song Remains the Same 그 앨범 속에서 Stairway to Heaven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뭐 잘 아시는 곡이죠. 그런데 아마 라이브 앨범에 이런 그 특집의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이만한 곡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튜디오 원곡이 한 8분 정도 되는데 오늘 들을 라이브 버전은 11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아껴야 전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내일 그 토요일에 선곡위원들과의 시간이 있는데 이 앨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죠. 제목이 The Song Remains the Same. 동명으로 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5집에 수록된 같은 제목의 곡에서 제목을 가져왔죠. The Song Remains the Same. 그 영화에는 1973년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사흘간의 공연 실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음반 바로 그 공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라이브 앨범입니다. 네. 두 장이죠. 이렇게 해서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뒤에 뭐 잠깐 이렇게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사이드 1에 예를 들면 네 곡, 사이드 2에 사이드 2는 한 곡입니다. 예, Dazed and Confused 한 곡, 사이드 3가 이제 두 곡, 뭐 이렇게 한 면에 곡이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길게 연주했다는 얘기죠. 록 밴드의 공연이 이렇게 기록 영화로 돼서 영화관에 걸릴 정도였으니까 레드 제플린의 인기가 과연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가 짐작이 가시죠. 딥 퍼플이나 퀸 같은 영국의 대형 록 밴드들도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쉽게 미국 시장을 허물지 못했는데 레드 제플린은 시작부터 말 그대로 이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록 뮤지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자리 잡게 되기도 했고요. 이 앨범에서 6분짜리 곡인 Dazed and Confused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려 27분으로 대곡으로 변신을 했고요. Whole Lotta Love 이거는 뭐 14분이나 됐습니다. 오늘 들을 Stairway to Heaven은 원곡에서 한 3분 정도 늘어났으니까 뭐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컬인 로버트 플랜트 원래 애드리브로 유명하기도 한데 라이브에서 여기서도 그의 자유로운 애드립이 아주 여지없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레드 제플린 Stairway to Heaven 11분 동안 여유를 갖고 감상해 보시죠.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네,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1973년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7: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6: 탄탄 방수
7: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들으시는 곡은 끝 타이틀곡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 With You. 차분하게 오후를 맞으시죠.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8월 들어 온열 질환자는 닷새 연속 100명을 넘어섰고 가축과 양식 어류도 무더위 속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가 권리당원들이 많은 호남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따라 본격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는데 정작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편향적 운영을 지적하며 사퇴했습니다.
1: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충북도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경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한다는 입추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최고 기온 39도의 극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 냉방기기 화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3: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영월과 전남 순천, 전북 김제, 정읍 등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칠곡 등에는 사흘 만에 다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1시를 기준으로 기온은 경기 하남에서 39.4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금천 38.4도, 전북 전주 38.7도, 경남 김해 38.6도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전북 김제에서 7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져 햇볕 아래 2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는 2,665명, 이 중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에어컨 화재 153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돼지와 닭, 오리 등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지금까지 가축 83만여 마리와 양식 어류 56만 6천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위는 주말부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고 다음 주 초에는 33도선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태풍 돌핀이 한반도 근처를 지나가며 폭염의 원인인 이중열돔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은 열기를 밀고 들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1: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대표 후보들 간의 설전과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치팀의 이재욱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재욱 기자, 민주당 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오늘은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4: 네, 오늘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등 3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호남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 호남행 기차를 탔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의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일정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5월 어머니집을 찾은 뒤 전남 광주 서구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 도깨비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뒤 전북 지역 권리당원과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소화했고요. 네. 오후에도 전북 남원 임실 순창과 전남 광주 순천 지역 당원들을 연달아 만납니다. 김민석 후보도 새벽부터 목포수협 위판장을 방문하는 등 전남 광주 지역 어업인들과 농업인들을 잇따라 만나는 일정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해남, 완도, 진도와 영광 등의 지역 당원들을 연이어 만나 강연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1: 네, 세 후보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는요.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죠. 어디서 열리나요?
4: 내일은 오전에 제주, 오후에 인천 지역에서 합동 연설을 회를 열고요.
1: 예.
4: 모레는 오전에는 강원, 오후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

0: 연설회를 엽니다. 정작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는 오는 15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1: 예.
0: 그럼에도 미리부터 당권 후보들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지역의 전체 권리당원의 32.9%포인트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38.3%의 비중인 수도권과 함께 전당대회 판세를 결정할 승부처인 거죠. 또 호남에서 승리한다면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어 후보들이 호남 공들이기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예.
0: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0.99%포인트 차 접전을 벌인 가운데 후보들의 호남 구애 작전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1: 네, 호남 지역의 연설회는 광복절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데 오늘 내려간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당 소식도 잠깐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조 의원과 진 의원,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조 의원은 야당 목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1: 예?
0: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진종호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듯 무리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또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오늘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장덕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리위의 혼란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네요.
0: 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뒤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서 오는 14일까지 특검 후보 2인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추천위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오는 12일까지 각 단체가 3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14일에 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추천위로부터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최종 특검 후보로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정치팀의 이재욱 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요.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등 국유지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3: 최근 군사보호구역에서 규제가 풀린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서울의 핵심 도심 중 한 곳으로 지하철 4호선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정부가 이곳을 주택 공급 용지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과 공급할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천에서 최대 7천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시설 반환부지 등에 1만 3천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도심 공급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이 혼잡해지고 정원을 바라보던 조망권이 훼손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공원뷰가 대신 아파트뷰로 바뀐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원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게는 5억, 많게는 한 8억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성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어린이 정원 일대 주택 공급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청와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각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용산 이외에도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땅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수서 차량기지와 김포공항 앞 사업지 등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늘리고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경기, 충북도 선관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수치 조작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겁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6: 지난달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 충북도 선관위, 경기 김포 의왕시와 충북 진천군 선관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등 9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해온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려고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며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보낸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실제 경기도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부는 이런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 통계 조작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지침이 작성된 경위 등을 파악해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2: 전력당국이 올여름 전력 수요가 다음 주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최대 전력 수요는 전날보다 2% 증가한 95기가와트로 다음 주에 여름 휴가가 끝나고 사업장 조업률이 회복되면 역대 최대 전력 수요였던 97.1기가와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어제까지 예비율은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작전 환경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며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은 성과에만 몰두해서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2: 날씨입니다. 서울과 전주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5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높아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최대 80mm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9도입니다.
7: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울주군 온산읍 소재 울주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울주군 재활용품 선별장은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울주군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맞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울산 소방이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울산 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화재 위험 경보 주의 기간인 지난달 10일에서 27일 사이 하루 평균 3.9건에서 경계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 사이 5.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소방본부는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구조 통제단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울주군 지역 성인 PC방 76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업소 7곳을 적발하고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50명을 투입해 불법 환전 행위와 등급 미필 게임물, 시설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게임기 114대, 현금 487만 원, 휴대전화 11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무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불법 PC방으로 몰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으며 상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중앙의료봉사회가 방문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와 농협은 지난해 울주군 두동 두서 지역 4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지를 웅촌 삼남, 삼동, 상북 언양 등지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8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수체육관 울산 체력인증센터가 10일부터 문을 엽니다. 문수체육관 1층에 들어선 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표준체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울산시 체육회가 담당하며 이용 예약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동구 방어동 울산 학생 창의 누리관이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이달 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의 누리관은 27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990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놀이와 창작, 표현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겠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일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예보돼 있으며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32.8도, 습도는 55%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5: 백윤호
6: 이남미의
5: 화학계는
6: 라디오.
5: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5: 아무리 덥다 덥다 해도 가을은 옵니다.
6: 네.
5: 아, 오늘이 벌써 입추라네요.
6: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5: 그런데 네. 왜 여름이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6: 아시죠? 추석까지 늘 더운 거. 요즘은 아... 더위가 좀처럼 물러설 생각이 없고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를 생각해보면 진짜 추석까지 더웠다니까요. 10월까지 반팔 입었다니까요.
5: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6: 네.
5: 봄하고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6: 그 옷을 산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5: 아, 정말
6: 진짜 여름 겨울 옷만 입는 것 같아요.
5: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6: 아, 실제로 입추가 와도 가을이 설 자리가 없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여서 이중 열돔이 발생한답니다.
5: 이건 이름만 들어도 덥네.
6: 우리가 돔 그 회는 좋아하는데 이 돔은 별로거든요.
5: 이중 열돔. 아, 근데 이 뜨거운 공기가 갇힌 상태에서 지표면은 강한 햇빛에 더 달궈지고
6: 네.
5: 축적된 열은 밤에도 쉽게 식지 않아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거랍니다.
6: 열대야는 대체 언제 사라집니까? 올해 8월은요 평년보다 더 덥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앞으로도 달려보아요.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로 확깨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네, 금요일 화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아,
1: 여름 더위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인데 기상청에 따르면요, 지난 53년간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10년마다 각각 1.8일, 1.6일씩 늘었답니다.
2: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하는데 처서가 지나면 선선해진다는 처서매해직은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입추 매직은 없어도요.
1: 예.
2: 인간적으로 처서 매직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매직은 있었잖아요. 양산 뭐. 39도.
1: 깜짝 놀랐어요. 그거.
2: 대구보다 울산이 더 높은 36도.
1: 어.
2: 이건 매직이 아니라 전쟁 수준인데 말이죠.
1: 왜 이럴까요?
2: 이러지만 진짜 너무합니다.
1: 이러다가 지금 터지는 거 아니에요?
2: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1: 지구가 뿡 하고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
2: 여러분들 무조건 시원한 데 계셔야 됩니다. 네. 네.
1: 잠시 후에는 같이 가서 수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2: 네.
1: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시크릿이 불러줍니다. 매직. Hey, listen up.

0: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1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죠.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서 수자씨
0: 남선영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0: 아, 네, 선영씨 반갑습니다.
2: 오늘도 새로운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0: 네.
2: 팟뿌리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분들이 청년들인데요. 보통 청년들이 만드는 콘텐츠 하면은 뭐 또래들의 고민이나 청년 문화를 다루는 일이 많잖아요.
0: 아무래도 그렇죠.
2: 그런데 이분들은 어르신들의 삶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청년인데?
2: 네, 청년인데.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팟뿌리 협동조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팟뿌리 협동조합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고요. 삶을 원 없이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여러 청년분들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친구랑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을까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의 삶을 너무 짧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삶을 더 넓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한다고 하면은 뭐 취업이나 진로 아니면 배우자 요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0: 주식 요런
1: 거 그렇죠.
0: 요즘은요 아무래도
1: 주로 이제 가까운 미래를 생각할 텐데
0: 그렇죠.
1: 좀 더 먼 미래잖아요, 노년이라는 거.
2: 맞아요.
1: 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새로운 생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늙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한 거거든요.
0: 근데 이제 이 해답을 직접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구하겠다. 이것도 네. 대단한데 세대 간의 벽이 뭐 높아진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2: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정말 프로젝트성으로 기획이 됐다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0: 네.
3: 처음에는 단기 6개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단순한 계기는 저희가 학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었다 보니까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형태였거든요. 마지막 회의를 했을 때도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를 처음에 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 해당 프로젝트가 학교 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4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더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확장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8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계기가 좀 굉장히 친구들 다양한데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는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잖아요. 근데 20대 중반인데도 자기는 아직까지 어떤 게 뭔가 재미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인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참여했다. 이런 계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우연히 뭐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0: 그렇죠.
1: 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 순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2: 네, 맞아요. 사실 이 노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런 선입견들을 좀 깰 수가 있었다고
1: 약간
2: 합니다.
1: 네. 꼰대 느낌. 예.
0: 좋은 분이 더 많네? 뭐 이런 거?
2: 아, 그,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팟뿌리 협동조합의 콘텐츠를 제가 좀 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힙한 선배 세대 조합원들이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아니, 힙하다 하면은 네.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1: 불가능한
0: 어떤 선배님.
1: 불가능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0: 왜요? 우리 힐잇 할 수 있죠?
2: 할 수 있죠. 그럼요.
0: 예.
2: 보통 성공한 어른 하면은 뭔가 부잣집 어르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0: 장신구 그런 거, 많이 착용하시죠.
2: 그렇죠. 근데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비보잉을 한다거나
0: 예?
2: 그림을 그린다거나 랩에 심취한다거나 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아낌없이 애정을 베푸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0: 보세요.
2: 만났습니다.
0: 보세요. 힐잇 한다니까요.
1: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달라요.
2: 하면 된다고 해요.
0: 네. 들어봅시다. 예.
3: 생각보다 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랑 하는 대화에 좀 많이 열려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뭐 엄청난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것들 그리고 꿈꿔왔던 삶에 대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진짜 그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크셨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이게 대화를 저희가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의 라포를 쌓아야 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어른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웠던 사람인데 오히려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진짜 넉살 좋게 손녀 손자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수월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제 성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일상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사실 인터뷰라는 게 질문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좀 많이 담기는 편이잖아요. 저희도 네. 해보면 맞아요. 특히 살아온 시간이 훨씬 이제 오랜 분들을 만나는 거니까 본인이 살아오지 않은 세월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되지? 이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런데 인터뷰를 거듭하다 보니까 내가 주는 질문보다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0: 멋지다.
2: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듣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예. 경청하는 자세로 그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1: 아니 그럼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2: 그렇죠. 사실 팀원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씩 마음에 푸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도와주신 최혜림 씨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0: 네.
3: 저는 제일 최근에 뵀던 오광봉 어르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따로 연락처도 없었고 사실 거주하고 계신 정확한 위치도 저희가 몰라서 기사만 보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물어보러서 찾아뵙고 왔었거든요. 듣는 것이 좀 불편하셔서 직접 제가 손으로 써가면서 소통을 했었는데 속도는 느리지만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음이 통하는 과정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저희 인터뷰이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편에 속하시는데 독서에 대한 열정이나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얘기가 물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삶을 마음을 풍요롭게 넓혀서 봐라.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쌓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 콘텐츠를 조금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저도 있었는데요. 독자로서. 네. 인터뷰 말고도 길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어르신들의 하루를 이렇게 기록한 글이었어요. 근데 진짜 평범한 풍경들인데 자세히 보니까 패션들도 하나하나 다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들 다르시고 들고 있는 뭐 책도 다르고 뭐 와. 이렇게 손주와 놀고 있다거나 누군가랑 웃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어른보다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모든 하나의 틀로 이제 놓고 생각을 하면 다른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한 면만
0: 그렇죠.
1: 보이고.
0: 그러니까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이라는 틀부터 깨야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이 보일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팟뿌리 협동조합이 대신 해주셔서 어르신들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활동하면서 주변에 계시던 어른들부터 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 제가 부모님을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때 부모님의 세대가 딱 갱년기 시기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노화를 제일 잘 체감하는 나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뭔가 요 몇 년 새 좀 약해진 모습을 많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어쨌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드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마쳤다면 지금은 제가 만나뵌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삶을 좀 더 길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 조급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마음을 좀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 게 스스로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또 뭐 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럼요.
1: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도 여전히 새로운 건 꿈꿀 수 있는 한 사람 아니겠어요?
0: 아, 당연하죠. 네.
1: 뭐 친구처럼 고민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뭐 서로 응원도 하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아,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넌 없었으면 좋겠고
1: 난 네.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0: 나는 절대 이거 말고 아 어떻게 나이 드는 게 멋진 건가를 네. 배울 수 있는 또 고민도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2: 그래서 사실 두 분께 궁금했는데 네.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는 꿈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화가 좀 반가우실까요? 어떻게 들으실까요?
0: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대답은 그거예요. 나의 꿈은 너지. 이런 대답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네. 저는 최악의 답변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은 있어요.
0: 뭐라고요?
1: 니네들이 나가서 하는 거야. 이런 아빠. 얘기를 했던 기억을
2: 안 돼요. 자녀들에게
0: 빨리 독립을
1: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2: 두 분 개인의 꿈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0: 우리를 알아요?
2: 아이, 모르니까 제가
0: 얼마나 힘든지 나갈 돈이 더 많은 우리 세대를 아냐고.
2: 아, 네.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마워요.
2: 네. 네. 어쨌든 저도 두 분을 보면서 또 꿈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2: 그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원하는 모습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장면들이 다 무의미한 장면들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3: 도전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잖아요. 나이에 뭔가 구애받지 않고, 물론 도전을 하는 과정 자체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뭔가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회 내에서 노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좀 담겨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좀 더 노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열리게 되었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삶을 바라보는 여유 자체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퍼톤스의 레디 겟세고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0: 사실 청년들한테는 잘해야 돼, 빨리 뭐 취업해야 돼, 뭐 이런 부담을 좀 많이 기성세대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근데 나보다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알려준 이 여유가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아, 나이 든다는 건 또 나름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1: 행복한 생각이 드세요?
0: 이거 가고 있잖아요. 뭐 어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아, 행복해야지. 예. 어쩔 거야. 내가 뭐 눈 감는다고 선영 씨 나이가 되겠어요, 제가?
1: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0: 이게 행복해. 이게 행복하다니까.
2: 아, 그럼요. 두 분이 또 다른 분들한테 행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0: 오늘 네. 많이 포장하네, 선영 씨가.
2: 어쨌든요, 파뿌리 협동조합 슬로건이요. 가장 젊은 오늘 원 없이 즐겨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일단은 시작해보세요, 뭐든.
0: 네. 자, 빨리 배우나눠서 내일도 춤 좀 배우시고요.
1: 아, 좋아요. 춤을 배우라고요?
2: 랩도 좋습니다.
0: 랩도 좀 네.
1: 제일 하기 힘든 것부터 배우라네. 예.
0: 아니 근데 도전이죠.
1: 인생이라는 게 이제 정답이 네. 없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실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멋지다.
1: 예, 좌절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2: 그런 의미로 오늘 신청곡을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너무 네. 신납니다.
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려가는 느낌이 나네요.
1: 자, 오늘도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해드리면서 같이 가서 수자 씨, 남작 남세윤 작가와 작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섣불리 협동조합 최혜림 씨가 신청하신 곡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함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내 자신의 내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석준이 부릅니다. 내일 일기.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르보일 구도일 SO1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 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네, 오늘 같이 가서 수자 씨는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청년들 팟뿌리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7: 네,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세대 차이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유현상의 청춘 응원가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6: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한여름 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0여 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준호 의원실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2016년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심판 성접대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2011년과 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에게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성접대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해 1만 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20% 늘어난 319건, 환자 수는 28% 증가한 9,7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식중독 사례를 보면 9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이 42건, 7월 37건, 1월 30건 순이었습니다. 원인균별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79건으로 최다였고 노로바이러스 68건, 병원성 대장균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있던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하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달 운영비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오늘 전국 67개 점포를 임시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12일까지 67개 점포를 임시로 개업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한 뒤 오는 13일 이들 점포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이후 크게 줄었던 멤버십 앱 방문자가 개장 일정 공개 뒤 10만 명에 달했다며 현재 약 30% 수준의 상품이 입고됐고 정식 개장일에는 모든 상품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는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최대 80mm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JK 롤링이 멍하니 기차 창밖을보다 해리포터를 구상한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다면 위대한 발견과 작품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동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볼일 보는 시간조차 의미 없는 정보들을 채우느라 창의력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과잉 정보에서 물러나 쉬어보세요. 새로운 생각은 여백과 이완의 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줌마, 내캉 내일 태화강 국가정원 놀러 가입시다.
1: 아, 더운데 어디 가요?
0: 이거 슈퍼 에어컨이 없어 여기가 더 덥다. 다들 휴가 갔다 가지만 우리도 가까운 데로 나가갖고 콧구멍에 바람 넣고 와야지.
1: 태화강에서 뭘 하는데요 주말에?
0: 이번 주말에 태화강 국가정원 여름축제 열린다 하는데 가수들 와가 공연도 하고 얼라들 시원하게 물놀이도 한다고 대형 워터바운스도 설치해준다네.
1: 더운데 가수 누가 오는데요?
0: 그 바다 알지요? 바다.
1: 바다.
0: 박맹수, 마이티 마우스 이래 온대.
1: 뭐. 바다는 SES 그 바다 말하는 거
0: 맞죠? 맞아.
1: 박맹수는 누구야 근데?
0: 박맹수 몰라. 바다의 왕자.
1: 아, 개그맨 박명수.
0: 박맹수.
1: 바다의 왕자 부른.
0: 어.
1: 아, 근데 그걸 박맹수라고 하니까 모르지.
0: 그런가? 어쨌든 그 다 온다니까는 참말로 진짜 그 DJ 파트도 한다는데 흔들어 제끼야 될 거 아니야. 렛츠 고.
1: 정신 차려. 젊은 사람들 노는데 괜히 물 흐리지 마시라고요. 아, 난 슈퍼 하나 지켜야 되겠어.
0: 에헤이, 맥주 축제도 열린다는데.
1: 진짜?
0: 안 갈라요?
1: 맥주? 맥주면 가야지.
0: 은근히 술을 좋아하는가 봐.
1: 언제 어디서 열리는데요?
0: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열린다 하는데 이래 가까이 축제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대중교통 타고 허이 가야지.
1: 저녁에 태화강 강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기기네.
0: 이거 한 잔이 아닌데 3000cc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말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귀신의 집 있지에 남량축제도 열린다 하니까는 여름에 등골이 선해지고 싶은 분들 다음 주에 대숲 남량축제도 놀러가 보이소. 근데 그거는 미리 예매는 해야 됩니다. 알았지에.
1: 맥주 한 잔.
0: 아따, 벌써 몇 잔 묻네. 바다 온다는데 들어야지요. 바다의 노래 VIP. Yeah. Why don't you tell me baby.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6: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7: 이 곡은
8: 처음이죠.
7: 트로트 발라드 록앤롤 댄스 힙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별 문화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8: 이 곡은 처음 들어보죠. 학계라가 고르고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한 신곡들이 와있는데요. 가수 최유정 양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7: 바로 비장의 무기.
8: 제목 너무 웃기네요.
7: 비장의 무기.
8: 어떤 무기를 갖고 왔을지 지금 들어볼게요.

0: 네,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아, 정말 이 노래는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1: 그 IOI 또 출신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이 노래를 들고 컴백을 했는데 그날 IOI에 갑자기가 1등하는 바람에 아이고. 올라와서 갑자기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0: 아이고 아이고.
1: 갑자기 놀랬더라고요.
0: 그래서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1: 괜찮습니다.
0: 기다리면 됩니다.
1: 아, 이분은 결혼하시고 나서는 네. 약간 사랑 노래보다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네요.
0: 마음의 여행.
1: 아, 가수 폴킴입니다.
0: 이거 혼자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1: 아,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신혼은 어려우니까. 예. 자, 폴킴의 마음의 여행 함께 드릴게요.

0: 네, 폴킴의 마음의 여행. 아, 좀 간절간절하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신곡 듣고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이죠. 하트 투 하트의 노래입니다.
0: 레몬탱?
1: 레몬탱. 아무래도 좀 생기 있는 싱그러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0: 탱글탱글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1: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하트 투 하트입니다. 레몬탱.

0: 네, Heart to Heart의 레몬탱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B2B의 이민혁 씨, 뭐 허타로도 활동을 본인 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허타예요, 이름이?
1: 이분이 그 워터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예, 예, 예, 예. 그곳에서 근육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0: 아,
1: 많은 여심들을 홀리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워터밤은 원래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1: 근데 이분이
0: 또 여자들 또 팬들을 끌어모았군요.
1: 워터밤을 맞춰서 몸도 만들고 곡도 만들더라고요. Icy Spicy.
0: 아이시 스파이시.
1: 여러분 몸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예. 조각입니다.
0: 아이시 스파이시.
1: 허타가 불러줍니다. 갑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자, 화개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 진짜 반가운 손님이죠. 울산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 MC이자 가수 노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5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5,400만 국민이 웃는 그날까지 노래하는 울트라 MC, 비타민 MC, MC 가수 노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아, 사실 뭐 이 억양과 텐션만 들어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 이 더운 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 이열치열이라고 예. 저는 그 행사장이나 노래 부르러 가서 더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1: 이렇게 더울 때도요?
2: 예, 땀 흘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겐 더 비타민 역할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와.
2: 예, 지쳐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브라보 파이팅 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아니, 지금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마이크를 멀리 쓰시는데.
1: 그렇죠.
0: 아, 예, 아니, 조금만 가까이
1: 쓰셔도 괜찮아요. 아, 예. 아, 근데 요즘 어디까지 행사를 가시는 거예요?
2: 지금 뭐 SEOUL, 서울부터 전국까지.
1: SEOUL, 나 어디지?
2: 예, 아주 전국 다 다니고 있습니다.
0: 야. 서울을 영어로 들으니까 되게 낯서네요.
1: 멀리 느껴지네요. 야, 그러면은 보통 정장을 입고 많이 진행을 하시던데.
2: 네, 저는
1: 이런 폭염에 어떻게 하세요?
2: 그러니까 이런 코디라든지 아무 작은 행사도 저는 꼭 예. 예, 정장을 입고.
1: 이 여름에도요?
2: 예, 그렇습니다.
1: 어, 안 힘드세요, 그러면?
2: 예, 추나 추덕 본 게 있기 때문에.
1: 아니, 잊지마. 예. 너무 덥잖아요 지금.
2: 그래도 뭐 잠바나 입고 라운디트는 하나 입고 보는 것도 이 MC라는 직업 자체가 군대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1: 아하.
2: 의식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자이기 때문에 네.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1: 아 그건 예의가 아니다.
2: 예, 그래서 항상 패션적인 것도 좀 진행을 좀 잘 맞춰 입습니다.
0: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동네 가수왕?
1: 네. 네.
0: 그거 진행하시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수라는 생각은 못 들고
1: 그쵸.
0: 그냥 MC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아주 서운해하시네요.
0: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 저 음반 내지 지금 만 신인 가수 6년 차입니다.
1: 아, 트로트 가수는 기본이 10년이니까.
2: 네, 정말 사실 울산에서는 네. 거의 우리 동네 가수왕 MC로 많이
1: 알려져 있잖아요.
2: 20년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0: 와, 20년 됐어요?
2: 네, 네, 2005년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1: 와, 어마어마한 경력의 네, 또 소유자신데.
2: 울산의 54개 읍면동을 2주에 한 번씩 찾아다녔었으니까.
0: 그럼 안 가본 데가 없으시겠네요?
2: 그렇죠. 울산의 5개 구군을 다 다녔습니다.
1: 네. 예. 아니 그러면 이 노래를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서 첫 곡 어떤 곡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2: 첫 곡은 진짜 코로나 때
1: 네.
2: 진

0: 진짜 행사 강의 한 건이 행사가 없었을 때
1: 어머 너무 힘드셨겠다.
0: 과감하게 투자한 노래.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1: 어떤 거?
0: 브라보 파이팅이란 노래인데요.
1: 네. 네.
0: 브라보 파이팅을 외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가사입니다.
1: 좋습니다.
0: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노민의 브라보 파이팅 함께 듣습니다.
0: 브라보 파이팅!

0: 네, 노민 씨의 브라보 파이팅.
1: 네, 듣고 왔습니다.
0: 브라보 파이팅이라고 하셔서.
1: 아자, 아자, 우리 함께 달리자.
2: 아, 경쾌하고 좋죠?
0: 예, 아우 좋네요. 예,
2: 확 깨는 라디오에 답습니다.
1: 제가 예전에 그 삼산에 있었는데.
2: 네네.
1: 남구청에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아니,
0: 원래 노민 씨 목소리가 큰 게 이제
1: 매력이죠, 매력.
0: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크신 거예요.
1: 어때요?
2: 아, 군대를 좀 특수부대를 나와서
0: 진짜
2: 악을 많이 썼었던 부대가 나왔습니다.
0: 아, 어떤 부대 나왔죠?
2: 낙하산을 하나 의지하고 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침투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공수 특전단 출신입니다.
0: 아, 정말요?
2: 특전사를 전역을 했습니다.
0: 까불면 안 되겠네요.
1: 아, 근데 원래 되게 유쾌하신데
2: 네, 예.
1: 그렇게 좀 진지한 업무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2: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 경호원을 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지원했고.
1: 원래요?
2: 경호원 출신 MC입니다.
0: 아, 지원하셨어요?
2: 예, 특전사를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1: 근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2: 아,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고.
1: 아, 너무 안 어울려.
2: 아, 정말 경호원 생활하는 게. 그래서 홍록기 선배님이 예,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98년도에 H.O.T. 고별 콘서트 때 경호로 갔다가 홍록기 선배님이 MC를 보는 거 영감을 받아서 제 롤모델이 돼버렸고 MC로 전향.

0: 아이디어였어요.
1: 직업을 완전히 바꾸신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2: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1: 예. 근데 그전에는 좀 얌전하신 예. 편이었어요, 그러면?
3: 그전에는 좀 소극적인 남자였었죠.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변했죠.
1: 너무 신기하다. 예. 아니, 특전사가 사실 너무 힘들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3: 힘들죠. 우리 대특전사 후배 중에 하나 잘 나가는 가수가 박군입니다.
1: 아, 맞네요. 아, 박군 씨. 예. 야.
2: 아, 그럼 또 울산 출신이잖아요.
3: 맞습니다. 또. 울산 출신들이 정말 예능인들이 많네.
2: 아, 맞네요.
1: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능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3: 네.
1: 그래도 늘 힘이 넘치시는 이 원동력이 있다면
3: 사실 제가 이 웃음이라는 것을 송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제 전국여장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제가 나가서 인기상을 받았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 와, 네.
3: 박남정 노래 한참 유행할 때. 네. 널 그리면서 춤추면서 이거 흉내내다가
1: 아,
3: 인기상.
1: 끼가 원래 있으셨네요.
3: 그래가지고 아 젊었을 때의 즐거움, 행복감을 많이 표출해주면 나이 들어서 젊어지겠구나 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공감을 줘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승 강사가 됐고 MC가 됐던 것 같아요.
1: 아, 그런 생각을 어릴 네. 때부터 하셨어요?
2: 그럼 네. 고향은 울산이 아니시네요.
3: 저는 원래 고향은 저기 서울 밑에 성남입니다.
1: 아,
3: 네, 그런데
1: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터를 잡으시게 된 거지?
3: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그 경호생을 하다가 이제 네. MC가 됐잖아요.
2: 네.
3: 부산 CJ 뭐 각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예, 예, MC 섭외가 들어왔어요. 예. K-공부에서 나온 뒤로.
1: 네.
3: 그래서 이게 인연이 돼서 울산에 발탁이 된 거죠. 이 방송에.
1: 그럼 이제 울산에서 사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3: 지금 이제 23년째 됐습니다.
1: 와.
3: 예, 예. 왜 그러냐면 2005년 이제 21년 지금 됐으니까
1: 네.
3: 23년 정도 됐죠.
1: 오. 네.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경기도 원래 출신이셨다가
3: 네네.
1: 경상도 오셨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3: 아, 너무 좋아요, 여기. 풍경 너무 좋아요.
2: 어떤 면에서 좋아요?
3: 일단 행사가 많아요.
2: 아, 행사가.
1: 아, 경기도 행사 별로 없어요? 아니, 그건 권역은 더 넓을 것 같은데.
2: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막 그 톤이 높아가지고.
1: 그렇지, 이쪽이랑 맞아요.
3: 예. 네, 여기 맞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는 대기업 공기업이다 보니까
2: 예.
3: 일만 하는
2: 그렇죠.
3: 동네잖아요.
1: 맞죠. 어, 그런 느낌 예. 많았죠. 예.
3: 처음 스트레스 풀고 웃음 힐링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일조를 제가 또 하누고 있는 것
1: 그렇죠.
3: 같았습니다.
1: 그걸 줄 수 있어서 좋으셨구나.
3: 예. 예.
1: 아,
3: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 MBC 라디오 시청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노민이가 예. 공익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1: 지금
3: 예예. 제가
1: 어떤...
3: 2015년도에
2: 예.
3: 울산 경찰청에
2: 예.
3: 그 당시 때 사대악 근절이라고 그러죠.
1: 예.
3: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 10분을 근절을 위해서
2: 예.
3: 범국민 차원에서
2: 예예예.
3: 예, 사대악 근절 제가 명예경찰이 위촉이 됩니다.
2: 우와.
3: 순경으로.
1: 진짜요?
3: 예, 지금은 명예경위 진급해가지고 경위 달고 있습니다.
2: 그럼 울산이 살기 좋아진 게 노민 씨 덕분이군요.
3: 예,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도 했었고.
1: 갑자기 작아지셨어. 예. 부담.
3: 아, 역시. 아우, 센스가 있네요.
1: 야.
3: 아, MC.
1: 아니, 그러면 조금 약간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막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진짜 그러네.
3: 정말 예전에는 막 좀 교통도 많이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지금 신호 지키고 정지선 지키고.
1: 경위니까. 경위님인데.
2: 명예경찰인데.
3: 예.
2: 어기고. 법규 어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한 번씩 제복도 입으십니까?
3: 정복 입고 예. 경찰청에 뭐 퇴임식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해소 직장 교육 강의라든지
2: 예.
3: 서생지구대 무거지구대 개소식대 제가 다 사회받으려고.
2: 조언이 많이 하셨네요.
1: 약간 형사님 같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니까.
2: 조언이 많이 하셨네요.
1: 아니 근데 브라보 파이팅만 내신 게 아니고
3: 네.
1: 노래 한 곡 더 내셨잖아요.
3: 사랑가. 왜 그러냐면 이 브라보 파이팅은 약간 좀 씩씩하고 군가처럼
1: 네.
3: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가수이기 때문에 아주 노래가 쉬워요. 아,
2: 바이브레이션이 없는데 어떻게 가수로 하세요?
1: 목소리가 아니, 좋으시니까.
3: 저 노래 만들어주신 그 작곡가님이
1: 뭐라고 예. 하셨어요?
3: 미나
1: 어.
3: 노래 한 곡 가지고 10년만 부르면 이거 제 노래 된다, 만들어준 된다. 노래가 천년지기도 만드신 선생님이시거든요.
1: 아, 유진표 씨의 천년지기를 예. 만드신
3: 예, 채석주로 꽃을 든 남자도 만들었고
1: 아, 그래서 노래가 화장을, 좋구나. 예.
3: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야 너는 진짜 MC답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좀 감동과 감격을 넣어서
1: 가창력을 살려서
3: 어, 발라드는 아니지만 약간 사랑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1: 호!
3: 이리저리 파도 내 사랑
1: 지금도 바이브레이션 없으시네.
3: 하여튼 바이브레이션이 예. 없는 가수예요 제가.
1: 그럼 이 노래 들어보죠.
3: 그럴까요?
1: 예, 노민 가수님의 사랑가 예. 바이브레이션 없게 듣겠습니다.
2: 자 함께 듣죠.

0: 네, 노민 씨의 노래 네. 사랑과 함께
1: 아,
0: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예.
2: 이 노래 예. 가사가 좋잖아요. 기쁠 맞아요.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사랑 최고의 사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1: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집에서는 좀 화 좀 내시죠 솔직히.
2: 솔직히 집에서는요 TV만 보지 잠은 아니 저기 말을 안 해요.
0: 아 진짜 말을 안 하세요?
2: 네, 말 잘 안 해요.
0: 아, 밖에 나와서 너무 많이 하셔서
2: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만 잡으면 말을 하게 돼요.
1: 아 집에서도 마이크를 좀
2: 절대 마이크 안 하네.
0: 가족들하고도 마이크 예. 얘기해요?
1: 아 집에서는 과묵하세요?
2: 예. 근데 우리 뭐 대본 받으면 좀 리딩 할 때나 예. 그때는 좀 소리나게 읽고 그 해는 말 안 합니다.
1: 아 진짜요? 예.
0: 집에서 좀 불만이 있거나
1: 서운하실 것 같은데 식구들이
2: 집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혼자 살잖아요.
1: 아 근데 이렇게 남한테만 사랑을 주시고 좀 외롭지 이제, 않으세요?
2: 이제 가야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1: 아니 왜 그럼 이렇게 행사 많이 하시는데
2: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0: 내가 때가 된 게 아니라 때가 지난 거 아닙니까?
1: 그러면
2: 아 왜 같이 너,
1: 사랑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젠 가셔야 되는데.
2: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랑가 속에 네. 정말 그 여인을 찾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1: 아니, 그러면
0: 이상형 없어요? 이상형.
2: 이상형은 제가 이제 집에 일주일에 행사 때문에 예. 하루 이틀 들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정말 이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1: 일산 해수욕장보다 넓어야 돼요.
2: 넓어야죠. 왜냐면 집에 안 들어와도 이해를 해주고
1: 그러니까. 아니, 같이 다니면 되잖아요.
0: 안 사실, 기다리면 되겠네. 안 기다리면
2: 사실 고생시키 예를 들어 제가 강원도 명태축제를 작년에 사회봤어요. 네. 여기서 가는 데만 7시간이에요.
1: 차로 가시죠. 직접
2: 5시간 사회보고 또 7시간 운전하고 통일대막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럼 누가 아우 고생시키죠.
1: 아 근데 많은 네. 어머님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소개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을 것 같거든요.
2: 어머님들이 뭐 저기 미술 선생님부터 뭐 저기 많이

0: 직업 나왔다 직업.
1: 예, 하려고 하는데. 네.
2: 아. 만나는 보셨어요? 만나는?
1: 두 번 만나봤는데 네. 사실 그분들은 저를 본 순간 자기들은 이제 조신하잖아요.
0: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네. 조신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근데
1: 또 의외로 또 하 또 유쾌한 남자가 좋긴 좋은데 네. 또 생각보다 또 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좀 부담을 느끼셨나?
1: 예, 예.
0: 알려져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 어쨌든 가고 싶으신 거죠? 만나고 싶으신 거죠?
1: 그냥 오히려 이렇게 성격이 쾌활하고 내 스타일 정도 스타일 남미 씨 같으면 뭐
2: 남미 씨 같으면
1: 네,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해를 하고
0: 오래전에 갔죠 저는
1: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2: 남미 남미 씨랑 좀 비슷한 사람 없어요? 남미 씨?
1: 그냥 남미 씨가 이제
0: 찾아봐야 되겠네.
1: 예.
0: 아니 저는 선배님이 눈이 굉장히 높으실 줄 알았는데
2: 높으시네요
0: 지금
2: 보니까.
0: 사람과 부르시고 나서는 좀 가고 싶으신 거 같아.
2: 아니 근데 남미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높아.
0: 제가 결혼하긴 괜찮아요. 연애하긴 별로야.
1: 아니 같이 더블로 한번
0: 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체육대회를 같이 한번 진행했었는데
2: 어땠어요?
1: MBC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예, 예. 그때 그냥 프리랜서라 저를 한번 갔는데 와 진짜 순간순간 임기응변
2: 대단하죠.
1: 예, 예 제가 너무 오버하면 아예 자제를 시키고
2: 아 자제까지 시켜요?
0: 아 저는 뭐 선배님들
1: 순간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0: 아니 근데 선배님 할 줄 아시는 게
1: 생방의 1인자 같아.
0: 분위기가 다운되면 본인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 사랑 바로 부르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전 놀다 왔죠 사실.
1: 정말 생방송의 달인.
0: 자 여러분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가수 노민님과 조금 이렇게 중신을 서주고 네. 싶다 하시는 분들 확계라로 연락 주십시오.
2: 아니,
0: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2: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0: 네.
1: 네.
2: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0: 진짜요? 네. 너무 시간이
1: 아,
0: 짧다.
1: 벌써?
2: 거의 다 됐어요.
0: 이 정도예요.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1: 아, 태어나서 처음 출연했는데 좀
0: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옛날에 한번 오셨는데.
1: 아 옛날에 아 그때는 남자가
2: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1: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0: 아니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세요. 애청자분들께 본인 예. 노래 들려주셨으니까 이 곡 예. 같이 한 곡 듣고 싶다.
1: 제가 행사장 가서. 초대 가수로 온 사람 중에 네. 이 팝송 부르는 가수들이 잘 없잖아요.
0: 어, 그렇죠.
1: 근데 이 팝송 부르는 가수 중에 이 노래를 부르니까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어떤 곡인데요?
1: 아 로버트 팔마.
0: 아.
1: Pieces of Loving You라고.
0: 오, 네.
1: 제가 이 콩글리시 한번 불러볼까요?
0: 네.
1: 이렇게 불러면 다 할 거예요. 닭도 닭도 우리게라 동대가래 Pieces of Loving You 이런 스타일 노래인데.
0: 아니 국악인가요?
1: 아니 내가 콩글리시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나까나까나이 오뚜기까레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익숙한 노래를 행사장에서 불러주니까 야 친구의 그때 달려다녔던
0: 분위기
1: 영화 OST 곡이
2: 개그맨을 하셨어요.
0: 아 진짜 너무 아까운 인재십니다.
1: 진짜. 아 정확히 보시네. 저, 행사장 가면은요
0: 네.
1: 초대 가수로 왔는데. 개그맨인 줄 알고 개그맨이시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0: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네. 개그 선배님으로 아시는 아니,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2: 울산에 이렇게 인재가 있는지 왜
0: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또 노민 가수님 노민 MC님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네. 앞으로 브라보 파이팅 사랑가도 많이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2: 저희가 브라보 파이팅하고 사랑가는 네. 또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0: 자주 틀겠습니다.
1: 아, 네. 야우.
0: 자 멋진 분 노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도 문자 보내서 받아.
1: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0: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1: 진짜 최고다.
0: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1: 와우!
0: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1: 우후!
0: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1: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0: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1: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 오늘 초대석에서는 가수 노민 씨. 울산에서 이런 정말 재간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6: 진짜 어마어마한 뭐랄까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에요.
5: 근데 이분은 방송 끝나고도 네. 그냥 평소 말하는 게 방송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6: 아까 더 하고 가고 싶다고 3개월에 한번 고정으로 오면 안 되겠냐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에너지가 대단하신데 강원도 7시간 운전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5: 근데 저렇게 텐션을 유지하려면 네. 집에 들어가면 말하기 싫을 것 같긴 해.
6: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기를 응원하면서 네.
5: 그러니까요.
6: 그래서 노민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베이스 세고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 자, 저희들은 월요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6: 여러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삼호산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신용의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의 체포 구금 상황 대비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업하에 미 법사위원회의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 속에 개막한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첫 경기 도중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야로고와 제주고의 대회 1회전 6회 말 도중 1루에 출루해 있던 제주고 김서현 선수가

0: 어지럼증을 호소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해당 선수가 수분을 보충하고 안정을 회복하고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기는 약 2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서 폭염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경기를 연기하고 오전 경기만 치르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른바 5.18 성역반론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했고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아우를 기술경제, 국가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서 39.2도, 금천 39.1도, 용산 38.8도 등 서울 곳곳이 39도 안팎을 기록했고 서울의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기상관측소도 38도로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 내일부터는 한풀 꺾여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5도, 대구는 33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9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비 오던 어린 날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있으세요? 어느 어머니가 한 잡지에 쓴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우산을 들고 갈 일이 있을 때엔 하나라도 우산을 더 챙겨서 갑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엄마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 좋은 생각을 왜 진작 많이들 못했을까요? 올여름 우산 챙길 땐 한두 개 더 기회가 있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천식 씨도 뭐 설거지 자주 하니까 신경 네네.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수세미 있잖아요. 네. 이거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해요?
0: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는데 왜요?
1: 이 수세미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떡하니 나왔습니다.
0: 에? 아, 세균 번식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식중독균까지 있어요?
1: 긴장되네.
0: 어이구.
1: 이게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이 연구진이 네? 주방 스펀지 안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0: 네네.
1: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등 식중독 병원균이 이렇게 발견이 됐답니다.
0: 아, 그럼 그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 그릇에 식중독균이 옮겨 붙는 거예요?
1: 그렇죠. 일반 세균은 물론이고
0: 아이고야.
1: 식중독균까지.
0: 그럼 균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볼 때 티가 날까요? 그거 알아야 바꾸는데.
1: 안 나겠죠? 안 난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겉보기엔 너무 멀쩡한데 그 안에는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
0: 아, 그래요. 세균 싫어서 저는 햇볕에 말리긴 했었는데.
1: 그러니까.
0: 아, 그럼 얼마만에 한 번씩 이 수세미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1: 뭐 그것 때문에 SNS

0: SNS에 갑론을박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영국의 임상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매일 바꿔야 된다고 했대요.
1: 알죠.
0: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 또 어떤 사람은 망가지거나 냄새가 나면 그때 교체해라. 아 근데 매일 바꾸는 건 환경을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그쵸.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회용을 쓰자는 건데.
1: 네, 저는 큰 거 여러 개 들어있는 걸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겠네요.
0: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러니까 좀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고
1: 그쵸.
0: 이렇게 좀 수세미를 젖은 상태로 그냥 물 위에다가 두지 않는 걸로.
1: 네, 저는 땡볕에 말리는 네. 편인데.
0: 고, 네. 아무래도 좀 부엌 쪽은 해가 잘 드는 데가 많으니까
1: 네.
0: 아니면 뒷베란다에 살짝
1: 맞아요.
0: 말려놓다가
1: 해 드는 곳에.
0: 네, 설거지 할 때만 쓰더라도 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를 저도 선택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좀 무리인 듯.
1: 그렇죠. 무리입니다.
0: 네.
1: 여러분 뭐든 빨리 상하는 계절이니까 어쨌든 자주 귀찮으면 좋긴 하죠.
0: 그렇죠.
1: 네.
0: 중요한 건 면역력을 키우면 돼요. 중독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1: 중요하죠.
0: 네, 몸의 면역력.
1: 예.
0: 아 여름 이거 언제 지나가요?
1: 글쎄요.
0: 예, 이게 언제 간대?
1: 한 달은 더 더울 것 같은데 그죠?
0: 예, 왜 이렇게 습하고 눅눅하지? 왜 이렇게 질척되지 이번 여름?
1: 10월까지는 버텨야 돼요 정선희 씨.
0: 뭐라고요?
1: 10월까지는.
0: 아니야. 9월 진짜요? 중순 안에는 끝나지.
1: 10월 초까지는 더워요.
0: 아니야 그렇게 확신에 찬 짱구 눈썹. 사절하겠어. 짱구 눈썹으로 자꾸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
1: 저도 9월 중순까지만 더우면 좋죠. 네. 네.
0: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10월달까지 덥지 않을까요? 이래야 되는데 문천식 씨는 일단 잘 몰라도 여러분 질러요. 아니야 누나. 10월까지는 더워. 무조건. 그러다가 야 안 덥잖아 그럼. 그러네. 안 속아 이제.
1: 네.
0: 자 신화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Brand New.

0: 8월 7일 금요일 첫 곡으로 신화의 브랜드 뉴 들으셨는데 네. 아, 입추라는 거 아셨어요?
1: 오늘이 입추라고요?
0: 예.
1: 장난해?
0: 절기상 잠깐, 그래요.
1: 잠깐만. 네. 진짜로?
0: 예. 네.
1: 아, 원래 절기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요. 희한하게 덥다 덥다 하다가 절기가 딱 시작된 꺾이잖아요.
0: 예.
1: 네. 아닌데?
0: 근데 지금
1: 입추 아닌데?
0: 칼 입구로 들어선다 뭐 이러는 것뿐이고 네. 가려 왔다는 건 아니죠.
1: 그죠 그죠.
0: 예.
1: 어, 좀 절기가 뒤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 불안하게 드는데.
0: 근데요 정선 씨, 이 더위에도 가을 계획을 짜는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1: 멋있다.
0: 가을 되면 새우 소금구이 실컷 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런 꿈이 있어야 좀 버티지 않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아주 건전하게 계획 세우신 거예요. 네. 8883님도 이번 가을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중국 여행 갑니다. 본토 음식 맛보고 후기 올릴게요 하셨어요.
0: 네.
1: 맞아. 이런 계획 필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시간이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1: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에 모실게요.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써니 우천세리 삼촌 빵빵 터뜨려주세요.
11: 제목, 10살 인생 최대의 고비와 시련, 그리고 모험. 보라였다. 경기도에서 권민재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천시경 선희 누나.
11: 안녕하세요.
13: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써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0...

0: 17년 전 제가 10살 때 저는 당시 반 아이들 웃기는 걸 좋아했고 현재로 따지면 굉장한 인싸에 짓궂은 장난꾸러기 정도였습니다. 특히 진영이라는 친구를 놀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괴롭히는 사이는 절대 아니었고요. 우리는 서로를 놀리는 것에 재미를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진영이가 화장실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1: 진짜 시원하다.
2: 야 정진영, 너 왜 변기 칸에서 나오냐?
1: 어?
2: 똥 쌌냐?
1: 아닌데?
2: 쌌네 뭐. 학교에서 큰 걸 싸다니. 에이 똥 싸게.
0: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놀릴 거리가 아니었는데
3: 그러게.
0: 당시에는 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깔깔웃던 그런 나이였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진영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약을 올렸습니다.
2: 어이 똥 싸게!
1: 하지 마라 진짜.
2: 왜 또 나올 것 같냐? 메롱 메롱.
1: 하지 말라고!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2: 반드시 복수인데. 해봐라. 해봐.
1: 저건 진짜.
0: 그때까지 안 해도 몰랐습니다. 진영이가 진짜 복수를 하게 될 줄은요. 진영이의 절규와 함께 수업종이 울렸고 실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감자와 고구마 삶는 방법을 배웠고 다익은 감자와 고구마를 우리는 열심히 먹어댔죠. 그리고 다음 시간 저는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 배야.
1: 야, 너 왜 그러냐? 혹시
0: 진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얘기 주시했습니다.
2: 아닌데? 오줌인데?
0: 그러면서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진영이가 저를 감시하러 화장실로 올 것 같았죠. 그래서 1층에 있는 교직원 화장실을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뱃속은 계속 부글부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계단을 뛰어 1층 교직원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1: 왔냐?
2: 네가 어떻게 여기를...
1: 운동장 수도가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네가 딱 보이더라고. 똥 싸러 왔냐?
2: 아니거든.
1: 근데 왜 여기까지 왔냐? 3층도 있잖아. 몰래 뭐 하러 온 거 아닌가?
2: 오줌 누르러 왔어. 말해라.
0: 저는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척 연기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진영이는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1: 쌌지?
2: 안 쌌어. 그렇게 빨리 쌀 리가 없잖아.
1: 그래? 종 쳤다. 야, 가자.
0: 전 다시 엉덩이를 틀어갖고 3층 교실로 향했고 지옥과 같은 3교실을 보내게 됩니다. 10살 인생 태어나서 급똥을 이렇게 참아본 적이 없는 저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온몸이 저정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베베 꼬이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도 내고 있었습니다.
4: 민재야, 얼굴이 왜 이래? 너 어디 아파? 선생님 얼굴 좀 봐봐.
0: 저는 친구들 앞에서 차마 큰 게 마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마침내 10살 인생 최초로 조퇴를 결심합니다.
2: 선생님, 저 조퇴 시켜주세요. 병원 다녀올게요.
4: 너 혼자?
2: 네, 갈 수 있어요. 급해요. 조퇴할게요.
0: 저는 그렇게 일단 살아야겠다는 마음 안으로 집 양변기를 향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교문을 지나 신호등을 건너 분식집을 지나 오락실을 지나서
2: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진짜로 없는 그 관략근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0: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문방구에 뛰어들어가 아저씨께 여쭙지요.
2: 아저씨, 저 똥 좀 잘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이를 왜 지켜? 시방 화장실 수리 중인데 정 급하면 저기 거시기니 옆장에 저거 슈퍼로 가봐라이. 그쪽에도 저 화장실 있을 것이여.
0: 그래서 저는 슈퍼를 향해 걸어가.
1: 왜? 안 돼.
2: 왜? 묵직한 뭔가 빠져나오면 느껴졌습니다. 어떡하지? 하긴 10살 소년의 작고 연약한 관략근이 1시간 반을 버티는 것도 기적이었죠. 저는 이 일을 어쩌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빌라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쭈그리고 앉아 창 속에 있던 것들을 밀어내며
0: 누가 날 불렀어요.
1: 민재야. 민재야, 똥 쌌지?
0: 소리가 나는 위쪽을 올려다보니 빌라 3층 창가에서 진영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 어떻게 네가 거기?
1: 여기 우리 빌라잖아. 선생님이 너 혼자 못 갈 것 같다고 나한테 같이 가랬었는데 난 그냥 집에 왔어. 근데 너 설마 길에서 싸니?
2: 조용히 해!
1: 뭐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조용히 내가 못하지.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싸냐?
0: 진영이의 외침은 빌라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고 이불을 털던 4층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1: 어머!

0: 뭐 하는 거야? 남의 빌라 앞에서 저 노상 방용 아니 방 변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야, 야, 너 끄, 안 끊어? 그만 싸! 어머, 저렇게 계속 나와. 끊어, 끊어!
1: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남의 작은 잎사귀들의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0: 동정아, 우냐?
1: 저는 볼일을 다 끝내지 못한 채 일단 급한 불만 끄고 찝찝한 팬티와 바지를 입고서 도망치듯 집에 왔죠. 집에 오는 내내 울음이 그치질 않았고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냐라고 묻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끝내 오해를 하고 맙니다.
2: 엄마 나 또 개운하지.
0: 아우 너체. 야 너 빨리 다 벗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아유 울지 마 또.
1: 오물범벅이 된 저를 지키며 어머니는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저는 진영이를 똥싸개라고 놀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이후 전 남을 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진영이한테도 무척 잘해줬습니다. 이 산에 빌려 다시 빌라에 사셨던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참고로 엄마와 같이 가서 치웠습니다. 진영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진영아. 아이고야.
3: 블록버스터다 진짜.
1: 몇 살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으면 다 기억해 이거를.
3: 단편으로 끝날 일을 이게 복수에 복수가 꼬리를 물고 싸우다가
1: 그러니까요.
3: 이렇게 아유. 크게 갔네. 놀랬겠다. 근데 그 아 빌라 아줌마도 네. 그 애가 그 싸운데 그 작작 좀 하지 그 나중에 트라우마 생겨서 변 보는데 뭐라고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1: 그때는 20년 전이면 27년 전이죠.
3: 그래.
1: 좀 투박했죠.
3: 그래 투박했어. 네. 막 뒤통수 때렸을 때야.
1: 맞아요. 그때는. 막 뭐라고 하고. 네. 네.
3: 아 근데 어찌됐든 참 어릴 때는 그렇게 노산 방변으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저학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슈가 있어서 고학년 때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5, 6학년에도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잖아.
1: 맞아. 창피해서 참으니까.
3: 그리고 장이 좀 활발하고 방광도 활발할 때니까
1: 그렇죠.
3: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를 못 거니까 애들이 아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 분들도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지금 예, 옛 추억이 소환되시죠?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로 올려주세요.
1: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3: 박진영입니다. 네. 너의 뒤에서.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0: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9: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9: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10: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엄마 콘서트 안 힘들어? 힘들면 의자 앉아요.
0: 어, 얘 힘들긴 뭐가 힘드니? 오빤 깡나살. 우 신난다 얘.
1: 엄마,
0: 너무 좋아.
1: 엄마 지금 3시간째 서 있단 말이야.
0: 기대해 연예.
1: 나의 숨겨진 재능이라는 주제로 전화 연결했던 사연이었죠. 네. 60대 초반이신데 싸이 콘서트에서 3시간 넘게 뛰셨대요.
0: 이 정도면 글루코사민이 바싹 살아있는
1: 와,
0: 분이에요.
1: 체력이 진짜 좋은 거예요.
0: 이거는 허리가 아니라 진짜 관절의 문제인데 대단하신 거죠.
1: 저도 자신 없는데.
0: 싸이 콘서트 안 간 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갈수록 더 난리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워낙 인기가 많고 재밌으니까.
0: 싸이는 계속 뛰죠?
1: 그럼요.
0: 근데 이 어머님도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나 봐. 야. 따님이 표를 구해줘서 처음 콘서트를 가셨는데 네. 여기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신
1: 재능이죠.
0: 거예요.
1: 재능이죠.
0: 야, 아, 나는 네. 3시간 뛸 수 있었어.
1: 재능이죠.
0: 네. 그래서 이분 말고도 놀라운 재능을 가진 분들 그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뭐 혀로 콧등 마사지하는 분 제보도 있었고.
1: 그렇죠.
0: 코에 힘을 빡 쥐어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셔.
1: 그리고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분을 그 발가락으로 엄청 꼬집는다. 네. 이런 분도 있었고요.
0: 그렇죠. 네. 그 회의할 때 눈 뜨고 자는 분도 계셨고. 재능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네. 오늘도 같은 주제로 지난번에 소개 못했던 문자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1: 네,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어드릴게요. 네,
0: 우리 그때 그 싸이 콘서트 예.

0: 네,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볼 텐데요.
1: 네네. 네. 9200님이 첫 번째 재능으로 네. 저에게 이런 제보를 해주셨네요.
0: 뭔데요, 뭔데요?
1: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큰 볼일 보고 나서 휴지가 필요 없습니다.
0: 예?
1: 안 묻어요. 뭐가 안 묻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안 묻어요.
0: 말도 안 돼.
1: 부럽다.
0: 어떻게 하시길래 이거를
1: 깔끔하게 끊기는 절단면이 깔끔한.
0: 그게 경우마다 네. 다르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유익균이 유익균이 많은 거지.
0: 아, 쾌변하시는 편이고.
1: 네, 왜냐하면 점성이 높고 깔끔하게 끊어지니까 흔적이 지저분하게 안 남는 거예요.
0: 그래도 닦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1: 백바지 입고 다니셔도 되겠다.
0: 와,
1: 부럽다. 다른 면에서 되게 부럽네요. 예. 유익균이 많은 분.
0: 걱정. 팬티아 두 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요? 다 각자 얼마나 본인이 정말 쾌적하면 안 닦으시겠어요?
0: 알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양희고님의 재능. 저는 주가를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항상 장이 내려요.
1: 예. 양희곤이라 쓰고 지석진이라 읽는다.
0: 예. 석진이요, 용만이요, 다들 막 고등어처럼 세 토막, 네 토막 난다 그러던데.
1: 제주죠?
0: 예, 제주죠.
1: 제주예요? 예.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양희곤 씨를 따라서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다 하시겠네.
0: 그렇죠.
1: 예. 예. 아유, 그래요. 누군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람도 보람 있으니까.
0: 예.
1: 자, 1807님. 코를 막고 숨을 쉬면 제가 왜들 이러실까? 눈에서 바람이 나와요.
0: 예?
1: 근데 안과 의사쌤이 그럴 리가 없다네요. 아, 나 참 진짠데.
0: 아, 1807님 말이 안 되잖아요.
1: 자, 코를 막고.
0: 예.
1: 숨을 내쉬어. 그러면 입도 막아야겠네. 다 막아야지 눈에서 바람이 나.
0: 바람이 나. 에이.
1: 그러면 리트머스지는 앞에 그 종이를 한번 대봐요. 종이가 나풀거리는지.
0: 느낌일 거예요.
1: 눈에. 눈 앞에서.
0: 안과 선생님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1: 그 동영상으로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풀거리면 진짜. 저 그럼 안과 선생님이랑 싸워드릴게요. 에이. 저희도 봤다고 즐긴 일 돼서.
0: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죠 그러면.
1: 네, 진짜 단언컨대 안과 의사쌤이 네. 화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0: 그러게요.
1: 환자분.
0: 정보원님께서 저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조용한 카페나 식당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하면 또 잘 안 돼요.
1: 아니,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 장사하면 안 된다고 또.
0: 그래요? 그러더라고. 손님으로 갈 때는 장사하는 같은 분들 따라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1: 억울해. 그러면 피리 부는 사나이들은 좀 지분 참여를 하게 해주세요.
0: 진짜. 네.
1: 주변에 피리 부는 사나이 있으면 동업을 좀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0: 또는 쿠폰이라도 좀 주든가.
1: 그래, 그래. 좀 뭐 보람이 있어야지. 네. 이런 에너지가 있더라니까요.
0: 있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죠?
1: 자, 5348님이 사진하고 같이 주셨는데 나는 진짜 처음엔 이 사진을 못 알아봤어요.
0: 이게 뭐야?
1: 저는 왼쪽 새끼손가락을 손등에 밀착시킬 수가 있어요.
0: 에?
1: 왜 그런가 했더니 열 손가락 중에 아홉 개가 관절이 위로 자유롭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손가락들도 과하게 꺾입니다. 하시면서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반대로 접혀서 손등에 다 있어요.
0: 저는 지금 한 8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1: 예, 그렇죠. 저는 그래봤자 100도.
0: 정선 씨도 많이 된다.
1: 90도보다는 좀 더
0: 되네요.
1: 예, 120도 정도.
0: 더 유연하구나. 근데 이분은
1: 붙었어요.
0: 등에 붙었어요.
1: 그 상어 배 빨판 상어 붙듯이
0: 우와.
1: 새끼 손가락이 붙었어요 거꾸로.
0: 신기하다. 엄청 유연하시고.
1: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0: 야.
1: 와 진짜 유연하신 거다.
0: 안 아프신가 봐요, 그죠?
1: 그러니까는 팔도 왜 밖으로 막 꺾는 분들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그런 재능이.
0: 기회단 그런 멤버들처럼.
1: 맞아. 네. 타고난 거야 이거는.
0: 그렇구나.
1: 와, 난 못 알아봤어. 이 새끼 손가락을 네. 못 봤어 처음에.
0: 깜짝 놀랐네.
1: 네, 대단하다.
0: 1755님의 능력. 제 동생은 가족끼리 화투 게임 하다가 다리 아프다는 핑계로 다리를 쭉 뻗어서 발가락으로 상대방 돈을 몰래 집어옵니다. 여기도 또 발 쓰시네.
1: 네, 여긴 동생보다 이걸 못 알아채는 가족이 정말 재능이다. 이거를 몰라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0: 설마 발로
1: 발찌개로 돈을 가져가는데 이걸 모른다고? 이거가 가능? 진짜 야. 다른 사람한테도 실험해봐가지고 모르면
0: 신기하다.
1: 이분은 진짜 발로 크게 될 인물이다. 그죠?
0: 재능인데요?
1: 재능이야. 네. 이거는 재능이야.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이 재능으로.
0: 글쎄요.
1: 재능으로 남의 돈 빼오는 거 말고 밑장 빼기 말고.
0: 할 수 있는 게 없어.
1: 합법적인 네. 이유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인형 뽑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0: 8366님. 저는 코미디언 한무 아저씨처럼 방귀를 끼고 싶을 때 낄 수 있습니다. 연달아 3번도 가능하거든요. 남편 이것도 능력이래요.
1: 이거 저 봤어요. 꽤 봤어요. 이런 어떻게... 능력자들. 그거 봤어요? 일본의 방구 네. 연주자. 네? 한국에 내한한 거.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가족 대대로 네. 방구를 끼고 싶은데 낀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방구에 피리를 대고 방구로 피리를 불어요.
0: 어머, 미쳤나 봐.
1: 거기 나왔어. TV에. 진짜요? 그래서 물어봤어. 방구 피리 쳐봐요. 검색창에. 그럼 나올 거야. 일본 사람인데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이 연주회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0: 아, 왜요?
1: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일단 불순물이 나올 수 있어서 청결하게 3일 동안 금식을 한대요.
0: 대장 내시경 하듯이?
1: 어.
0: 우와.
1: 쳐봐. 있을걸. 민성 PD가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방구 피리. 일본인. 한국 내한했었다니까.
0: 아예 안 보고 싶은데 나는.
1: 무슨 트로트 가수들 아. 경합하는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왔었어.
0: 아예 안 보고 싶은데.
1: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네, 들어서 저요? 이렇게 C자, V자로.
0: 한무 선생님도 그렇게 했었어요.
1: 왜 네, V자로 들고 피리를 가운데 꽂아요. 그리고 피리를 근데 푸푸푸 소리가 나 진짜로 여러분 아. 난 봤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아 0241님 한수 더 뜨시네요. 저는 방귀 사운드 조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이분도 금식하실 거예요.
0: 예, 예.
1: 이분도
0: 뭐 크게 작게 다 되나 봐요.
1: 집안 대대로 이거는 유전적인 예. 어떤 재능이래요.
0: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바꾸죠.
1: 우리도 방구 연주를 예. 국내에서 도입해야 돼요.
0: 아, 예. 하지 마세요.
1: 예. 어, 듣고 싶은데. 장나라 씨가
0: 예,
1: 의문을 제기하셨네요. 예. 그게 정말이니?

0: 네, 오늘 토크 주제가 나의 숨겨진 재능인데요. 이제 통신원 연결할 차례입니다. 8468님, 저는 친정이 바닷가예요. 운동신경은 꽝인데 겨울에 석화 있죠?
1: 네.
0: 자연산굴.
1: 와.
0: 그거 따는 건 누구보다 잘해요.
1: 와. 전복, 석화 뭐 이런 거 따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감각이 좀 몸을 잘 쓰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아요?
0: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
1: 그렇죠. 석화도 네. 물에 들어가가지고 따야지.
0: 여쭤볼까요?
1: 네,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잠수, 폐활량 이런 거.
0: 신기하네.
1: 석화통신원.
0: 네,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석화통신원 이선자입니다. 친정이 네. 전남 광주인데요. 어릴 때 힘이 약해서 달리기, 철봉 이런 거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닷가에 붙어있는 석화는 잘 땄어요. 바위 사이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바위를 이리저리 들여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그건 쉽더라고요. 지금도 겨울에 석화 따서 주변에 나눠주는 재미로 살아요. 지금까지 석화통신원 이선자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선자님.
2: 네네. 안녕하세요.
1: 운동신경 뭐 달리기나 철봉 뭐 이런 거 다 못했던 거죠?
2: 네, 하나도 못합니다.
1: 근데
2: 철봉은 영초예요.
1: 진짜?
0: 아, 선장님 궁금한 게요.
2: 네네.
0: 석화를 따는 방법이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야?
1: 머구리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2: 네. 아니요, 아니요. 물 속에 들어가진 않고요.
0: 예.
2: 그 선착장 같은 데 보면은 네네. 바위들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2: 바위 위나, 예, 바위를 이렇게 굴려서 밑에 있는 거를 따면 되거든요.
1: 약간 보말처럼.
2: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그 이 따는 도구도 따로 있어요?
2: 예, 조세라고 있어요.
0: 조세.
2: 예, 그게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쪽에는 조세로 석화를 조사서 딴다 그러거든요.
1: 아, 조세로 석화를 네네. 겁나 조사서. 네네.
0: 재밌다.
2: 네, 열심히 조사해야지 따질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네네.
1: 저희는 지역 방언 네. 사랑합니다.
0: 재밌다.
1: 네. 근데 한번 가면 석화 네. 얼마 따오시는 거예요?
2: 동안 2km, 1.5에서 2km까지는 해와요.
1: 아, 손이 되게 빠르시구나.
2: 너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이선자님이 운동신경이 네. 없는 분은 아니야. 손이 빠르셔.
0: 네.
2: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 네. 체력이 좀 약할 뿐.
2: 네네, 맞아요.
0: 그렇군요. 그럼 그거
1: 맛있겠다.
0: 따서 요리도 하시는 거예요?
2: 네네, 그렇죠. 우와.
1: 어떤 요리 주로 해드세요?
2: 저희는 이제 전도 해 먹고요. 거의 석화만 넣어서 전도 해 먹고.
1: 고소해.
2: 예,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요. 어리 굴젓도 해 먹고, 뭐 신채도 넣고, 다양하게 넣고 있어요.
1: 그렇죠. 굴무침도 얼마나 맛있어요.
2: 예. 네. 그리고요, 굴소스도 해 먹어요.
0: 소스까지
1: 소스요?
2: 예. 네.
1: 아니 소스는 어떻게 뭐 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간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계속
2: 맞아요.
1: 졸이는 거예요?
2: 간장이나 예, 간장 마늘. 뭐 양파 같은 거 해가지고 졸이면
1: 예.
2: 이제 자연산이고 그 방부제를 안 넣다 보니 냉동실에 놔두고 먹으면 정말 좋아요.
0: 그렇구나.
1: 진짜 감칠맛 끝내주겠다.
2: 네, 네 맞아요.
0: 저 그냥 사 먹기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네요.
1: 그러니까 아니 진짜
2: 겨울에 보내드려야겠어요.
1: 아유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2: 네.
1: 아니 보면은
2: 네네.
1: 그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드실 네네. 때 보면은 되게 무심하게 라면에다 툭툭 썰어 넣으시고 뭐 밥에다 툭툭 근데 막 주먹만에 막 다 너무 실해.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우리는 막 보면서 손가락 빠는 거예요. 좋다. 저기서 살면 저런 거 매일 먹겠지.
0: 그 선장님은 그 사람들 그 사서 먹는 거 보면 저걸 왜 사서 먹어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그죠?
2: 맞아요, 맞아요. 살 필요가 없는데.
1: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근데 석화 따는 거랑 운동신경이 다른 근육을 쓰나요? 주로 손이 빠르다 하면은 손의 어떤 네. 부분을 좀 많이 근육을 쓰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손목이요. 손목 스냅으로 탁탁 쳐서
1: 스냅.
2: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1: 그럼 이 선장님.
2: 네.
1: 아니요. 아니 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탁구 한번 해보세요.
2: 네?
1: 탁구, 탁구.
2: 아, 탁구는 좀 못합니다. 체력이 안 돼요.
0: 그렇군요. 체력. 다른가 봐요, 체력이죠?
2: 네, 네 맞아요. 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요. 네. 탁구 공을 못 추사갑니다.
1: 혹시 그럼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저는 애들 네.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 수업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0: 네네네.
1: 아유, 석화 따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애들하고 그 기싸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0: 그러게 말입니다.
2: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요. 그거 따면서 돌을
1: 닦아요.
2: 돌을 닦습니다. 네.

0: 이랬을까, 네. 저 아이는 왜 저럴까 하면서요.
1: 네, 이사장님 전국방송 연결되셨는데 또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0: 일단 저희 가족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돌을 닦아서인지 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수업한 아이들도 항상 너무 이쁘고 가족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아, 말씀하시는데 네. 되게 품성이 막 결이 네, 고운 느낌이 진짜. 들어요.
0: 감사합니다.
2: 선생님 오늘 퀴즈도 준비해 네. 주셨죠?
0: 네네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문제 주시죠.
0: 네, 제가 손이 빨라서 굴딱이 말고 이것도 잘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돈세기, 2번 타자치기, 3번 새우 껍질 까기.
2: 네, 돈세기, 타자치기, 새우 껍질 까기 이 중에 정답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예, 잠시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10: 온 여름의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6: 백조 싱크.
1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석화통신원이 굴따기 말고 또 잘하는 것 정답은요?
3: 2번 타자치기. 였습니다. 네. 오, 정답자 중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돌아올게요.
2: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골을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과거 잇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원인 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이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주장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남북 합의서에 쓰인 만큼 새로운 시도로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991년 이후 양국의 공식 국호를 쓴 남북합의서가 100건이 넘는다며 이젠 말로 하자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하듯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는 당원의 질문에 대해 모든 정부와 여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따진다면 다 대통령 책임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어제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올라 서울에서도 올 들어 처음 40도를 넘어선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서 39.2도, 금천 39.1도, 송파와 구로 38.9도 등 서울 곳곳이 39도 안팎을 기록했고 서울의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기상관측소도 38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 내일부터는 다소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JK 롤링이 멍하니 기차 창밖을보다 해리포터를 구상한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다면 위대한 발견과 작품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동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볼일 보는 시간조차 의미 없는 정보들을 채우느라 창의력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과잉 정보에서 물러나 쉬어보세요. 새로운 생각은 여백과 이완의 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시는 날입니다.
1: 아파요?
0: 너무 설레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1: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
0: 어디가 아파요?
1: 막 아파. 사랑은 아파.
0: 네, 그쵸. 설레죠. 네. 아프고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고요.
1: 그럼요. 예, 예. 우리 신유림님도 그만큼 좋아하세요. 네. 끼악! 고 시작한다. 내 도파민.
0: 유림 씨의 제 스타일. 네.
1: 김영선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최고 인기 코너로 만들어주신 두 분입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전 맞선 본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2: 아, 네. 9352님. 네. 35년 전 맞선을 보았는데 그냥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녁을 사준다면서 갈비집으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 앉는데 앉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받았네요.
5: 왜?
2: 앉을 때 옆으로 다리를 모아 인어공주처럼 앉더라고요. 남자분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갈비도 제대로 못 먹었네요.
3: 아, 오, 왜 그랬을까?
5: 척추측만? 이게 참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땐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용서하고 싶다.
3: 아니 책상 다리를 앉으시면 되는데 왜?
5: 아니야. 책상 다리 아빠 고관절이 안 좋은 분이에요.
3: 그래요?
4: 아니 뭐 이렇게 그 수술.
3: 그럴 수도 있고.
5: 그렇죠.
3: 아니면 어렸을 때 습관이 뭐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5: 여러 가지로 네. 이해하고 싶고 이제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싶어요. 사정이 있겠지. 어릴 때는 난 운동화 구겨 신는 남자도 안 만났던 것 같아.
4: 맞아요.
5: 네, 이 주제에 또 가릴 건 되게 가렸어.
3: 아닙니다. 예. 네, 그럴
5: 아니
3: 수
5: 진짜
3: 있어요?
5: 어릴 때는 그렇게 왜 그랬지?
4: 네. 진짜 근데 그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
5: 다 사연이 있겠지라고.
4: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 이미 늦었지 뭐.
2: 네.
5: 됐어.
3: 그래요.
5: 이해만 하고 끝나는 건데 하여튼 우리 9356님 지금 뭐 다른 또 분과 좋은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2: 네.
5: 그게 있어요. 어릴 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이성의 어떤 모습.
3: 아 있죠.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뭐.
5: 네, 그 용서라는 게 뭐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앞에서는 다 솔직히
2: 네.
5: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언제 한번 그 얘기도 하기로 하고요.
5: 언젠가?
3: 자, 네.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주세요. 어떻게 보내드리는지는 이따가 안내해드릴게요.
5: 네.
3: 오늘은 누가 보내셨나요?
5: 경상남도에서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3: 어,
5: 제목이 또다시 사랑.
3: 아하.
5: 낚이지 마.
3: 그래요?
5: 제목이 또다시 사랑이라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막 제작진이 우리한테 감춰 잘 안 줘 정보를. 일단 김영선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때는 2004년 여름. 영선 씨는 싱그러운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공과대학을 다녔던 터라 동기들 대부분은 남학생이었고 영선 씨는 연애가 간절했죠.
6: 아, 어쩜 이렇게 동기들이 다 남자일 수가 있냐. 야, 문태식 소개팅 좀 시켜줘. 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7: 야, 아는 여자가 있었으면 내가 지금 너랑 놀고 있겠냐? 아, 엄마가 대학만 가면 뭐 캠퍼스 절반이 여자라는데 이건 뭐 난탕도 아니고 아, 진짜.
5: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친구 천식 씨가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7: 야, 응? 네가 하도 소개팅 타령을 하길래 네 것도 얻어왔다.
6: 뭔데?
7: 공과대 신입생 모임 초대장. 야, 공대라도 다른 과는 여학생들 좀 있단다. 가서 한번 보자.
6: 어? 와.
7: 야, 이러다가 4년 내내 너랑 나랑 둘이서 학교 다니게 생겼어.
6: 그런 끔찍한 소리. 야, 근데 언제야? 어? 가자.
7: 그래.
5: 그리고 그곳에서 영선 씨는 봤습니다. 수많은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0: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학생을.
1: 야, 뒷부분이 너무 기대된다.
2: 와, 되게 예쁘다.
3: 야, 예쁘지? 공과 내에서 제일 인기 많대.
2: 진짜?
3: 나도 건너 알게 돼서 몇 번 얘기해봤는데 얘 착한 것 같더라고. 아, 왜 예쁘고 인기 많으면 사람 좀 무시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유정이 안 그렇더라니까. 아, 진짜 그 자리에서 대시하고 싶더라.
2: 진짜? 그 정도야?
0: 그래서 영선 씨는 누가 남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천식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4: 야, 미스테리야. 유정이가 네 번호 알려달래. 야, 어떻게 내 번호가 아니라 네 번호를 알려달랄 수가 있지?
5: 어?
4: 아니, 아까 봤잖아, 신입생 모임에서.
5: 아니, 근데 내 번호를? 왜?
4: 아, 그니까 미스테리라고. 아, 짜리나 진짜. 야, 알려줘 마라.
5: 아, 됐어.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4: 아니야, 인마. 걔 오늘 술 거의 안 마셨어.
5: 아니, 맨정신인데 나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 아이, 뭐 부탁하려는 건가?
4: 야, 부탁하면 뭐 들어주다가 가까워지고 그런 거지. 야, 원래 연애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5: 오, 그런가? 아이, 그럼 알려줄까?
4: 그래, 네 번호 줄게. 야, 잘해봐라. 부럽다 진짜.
0: 그날 이후 영선 씨에게는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영선 씨는 유정 씨와 매일 밤 통화했고 공강 시간에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다양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하겠다라고요.
1: 어머, 학교 앞에 이런 데가 있었네. 근데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야?
5: 아이씨, 오늘 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1: 어? 나든데.
5: 진짜? 아니, 그럼 네가 먼저 해.
1: 영선아.
5: 어?
1: 나랑 사귈래?
5: 어?
1: 너랑 밤새 통화도 해보고 캠퍼스에서 오래 얘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너만큼 잘 맞는 사람은 또 못 만날 것 같아.
5: 와.
1: 지금 바로 대답 안 해도 되고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주면 좋겠어.
5: 아니,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1: 어?
5: 나도 오늘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사귈래라고.
1: 이거 봐, 우리 진짜 잘 통한다니까.
6: 주문하시겠습니까?
1: 돈까스요.
5: 우와, 찌찌뽕 신기해.
6: 저 찌찌뽕 이따 하시고요. 네, 스프 뭘로 하시겠습니까? 어니언 스프와 콘 스프 있습니다.
5: 어니언. 우와.
7: 해야 돼.
0: 얼마나 당황스럽고도 행복하던지 영선 씨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식 CC가 된 영선 씨와 유정 씨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릴 정도로 다정하고 깊은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5: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
1: 이거 뭔데?
5: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밤을 많이 보내오셨어.
1: 와,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5: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1: 뭔데?
0: 두 사람의 사랑 앞에 찾아온 첫 번째 고비.
5: 나 입영 통지서 나왔어.
1: 뭐?
0: 순간 유정 씨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그 예쁘고 하얀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0: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눈물 나잖아.
1: 근데 너랑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돼. 미안해.
2: 그날 영선 씨는 유정 씨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정 씨와 헤어지고 전식 씨와 술 한잔 마시며 고민했죠.
3: 야, 그래서 너 기다려달란 말 안 할 거라고?
4: 참아 못하겠어.
3: 야, 그 얘기 안 하면 더 서운해하지 않을까?
0: 야, 그렇다고 2년씩이나 어떻게 기다려달라고 해. 먼저 얘기해주면 모를까.
3: 하긴 유정의 성격에 그런 말 안 해도 기다리겠다고 할 것 같긴 한데.
4: 그래 줄까?
3: 아, 생각해봐. 사실 뭐 너 군대 가면 들러붙는 남자애들이 오죽 많겠냐. 아, 야, 내가 너 대신 옆에서 열심히 방어해볼게.
4: 진짜? 야, 고맙다.
3: 고맙기는 뭘. 야, 잘 다녀오고 마셔.
2: 그리고 마침내 입영 열차를 타는 날, 영선 씨는 기다려달라는 말 대신 잘 지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4: 잘 지내. 아프지 말고. 훈련소에서 되는 대로 편지할게.
1: 꼭? 나도 다친 바로 할게.
2: 그래서 영선 씨는 훈련을 받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유정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답장하겠다는 유정 씨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5: 자, 지금부터 호명하면 편지 받아갑니다. 강동훈, 조인성, 변우석, 유혜진, 원빈 이상입니다.
0: 아니, 저기...
5: 뭡니까?
0: 저, 김영선 앞으로 온 편지는 없습니까?
5: 없습니다.
2: 이럴 수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선 씨에게 꼭 답장하겠노라고 울며 말하던 그녀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니. 영선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0: 오늘도 제 앞으로 온 편지는 없습니까?
5: 훈련소로 온 건 지금 나눠준 게 전부입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들어가 않습니다.
2: 영선 씨는 일단 친구 천식 씨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0: 천식아, 잘 지내지? 저기 유정이하고 연락이 안 돼서 간신히 전화를 해도 안 받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학교에서 본 적 있어? 어떻게 지내? 아, 걱정이 돼서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
3: 아,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다가오는 남자들 좀 많긴 하더라. 한 번은 급하게 어디 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6: 알바가 있어.
3: 근데 너랑 만나는 동안은 유정이가 알바한 적이 없었잖아. 난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6: 몸이 고단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와서. 어, 늦었다. 나 갈게.
3: 그래서 난 아무래도 네가 옆에 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설마 다른 남자가 생... 아이, 아닐 거야. 유정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2: 영선 씨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영선 씨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함께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얘기였습니다.
7: 그래서 저는 아예 헤어지고 왔지 말입니다. 에? 아니,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게 뻔한데 그 군대 안에서 그 소식 들으면 진짜 아, 제가 탈영할 것 같아가지고요.
0: 예, 탈영이요?
7: 예, 제 친구는 실제로 탈영했다가 영창 갔어요. 우와. 아, 진짜 여자친구는 그 친구하고 제일 친하게 했던 절친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겁니다, 그게. 아.
2: 그렇다면 영선 씨는 한 번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아, 진짜 그 자리에서 대시하고 싶더라. 어떻게 내 번호가 아니라 네 번호를 알려달랄 수가 있지? 들러붙는 남자들 내가 옆에서 열심히 방어해볼게.
0: 아니야, 천식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왜 답장이 없는데?
4: 아니야 알바한다잖아.
0: 알바하는 가게에 남자 생긴 건가? 아니야.
2: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5: 김영선!
0: 네!
5: 편지가 왔습니다.
0: 정말요?
5: 그런데
0: 네? 왜요?
2: 편지를 들고 있는 조교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3: 뭐지? 뭘까요, 정선혜 씨?
2: 이게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네. 그런데라고 연락이 오는 건 직계가족 관련 아니에요?
8: 그렇죠. 네.
2: 그렇죠. 여자친구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정이의 소식이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그쵸.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9: 핑크빛 그 편지 봉투가 아니라 하얀 그 봉투 그냥
2: 아니면 이제 뭔가 일이 생겨서 빨리 네. 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9: 진짜?
2: 나왔는데 유정이가 아, 나 천식이가 좀 구려.
9: 왜요?
2: 아니 이 안에서의 천식이가 친구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아, 나는 진짜 친구랍시고 옆에서 아. 야 혹시 걔 다른 여자 만나 아 아니야 걔가 그럴 리가 없지. 어 나 이런 메소드 연기
9: 아니 설마 방어해준다고 그러고선 그렇게 에이 자기가 그럴까요?
2: 그렇게 모두가 정정당당하고 네. 모두가 정말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는 그 연애를 했다면 어? 여기 이렇게 지금 막 치정에 얽힌 사건 사고 있겠습니까?
9: 그렇죠.
2: 있겠습니까?
9: 하긴 또 그래요. 김건모 씨 노래 잘못된 만남이나 홍경민 씨 노래가 뜰리가 없죠.
2: 흔들린 우정.
9: 네, 그런 게 다 뜨는
2: 이유가 있죠. 금단의 열매를 그 욕구하는 인간의 몹쓸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9: 고모 씨를 거꾸로 쉬는 거겠네요.
2: 글쎄 천식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천식이를 의심하는 주인공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얼마나 다급하면.
9: 그렇죠. 네.
2: 그 유정 씨가 너무 뭐랄까 교태를 부려. 별로야.
9: 아, 그 정선이 스타일 아닌 뿐이지 왜?
2: 어, 내 스타일 아니야. 완벽하게 모두 계속 이렇게 웃어.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웃는 여자애들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웃는.
9: 그리고 또 예뻐가지고 인기도 많대요. 그 사실 남자들이 대체 말하지.
2: 왜 그렇게 웃지? 이렇게 웃는. 이렇게 웃으면 안 돼.
9: 장비냐고? 어? 정선호 씨. 참나.
2: 아, 뭐 폐활량 비슷한데. 그렇게 좀 시원하게 웃어야지. 이게 유정 씨가 네. 그리고 약간 알바 간다 뭐 이런 게 목돈 모아가지고 뭘 할 거 아니면
10: 아 그건 천식 씨 의견 맞아
2: 모르는 거야.
9: 그렇죠. 지연 얘기니까 네, 거기까지는 뭐 했었죠.
2: 근데 또 한 번 사랑이잖아요 제목이. 일단 갈라져. 일단 아~ 갈라서.
9: 어 그렇겠다.
2: 일단 갈라섰다 다시 만날 다시 확률이 높아요.
10: 아하.
2: 제목에 좀 의지해 봅니다.
9: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2: 왜 그 동안 유정 씨는 편지를 안 썼던 건지.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그 얘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9: 네, 박상태의 노래 들을까요?
2: 나와 같다면.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전 지난 줄거리.
2: 야, 문천식, 소개팅 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3: 야, 유정이가 네 번호를 알려달란다.
4: 나는 사귈래?
5: 이병통 취소 나왔어.
6: 들러붙는 남자애들 내가 열심히 방어해볼게.
2: 김영선 앞으로 온 편지는?
6: 없습니다.
7: 여자친구는 그 친구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절친한테 갔어요.
6: 편지가 왔습니다.
2: 정말요?
6: 그런데
2: 네? 왜요?
1: 왜 조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6: 편지가 왔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2: 예? 유정이가요? 왜요?
1: 영선 씨는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 면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
2: 아, 무슨 사고인데요? 예?
6: 우편 배달 사고가 있었습니다.
2: 예?
6: 주소는 밖에 적혀 있었는데 다른 곳에 편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다 김영선 훈련병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1: 영선 씨 앞에 놓인 묵직한 편지 묶음. 그랬습니다. 그동안 유정 씨는 분명 답장을 보냈는데 영선 씨에게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날 영선 씨는 훈련소가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그 후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6: 나이스.
1: 그건 유정 씨와 천식 씨를 의심했던 마음이 미안해서이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두 번째 고비는 대전통신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찾아왔는데요. 교육장으로 도착한 유정 씨의 편지 한 통.
4: 영선아, 아픈 데는 없지? 이런 말 하게 돼서 너무 속상한데.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2: 뭐?
4: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 미안해.
1: 저는 못 기다린다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영선 씨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왔을 때는 유정 씨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죠. 영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유정 씨의 마음을요.
6: 너 참 독하다. 어? 야, 휴가 때 그 집 앞까지 갔다 그냥 와?
5: 생각해보면 나한테 면회도 한 번 안 왔었어. 아, 너도 이렇게 자주 오는데.
6: 야, 그 남자 누군지 어떻게 뒷조사 좀 해봐.
5: 에휴, 됐다. 알면 뭐 하겠냐. 마음만 아프지.
1: 그런데 말이죠, 친구 천식 씨를 돌려보내고

0: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1: 너도 참 독하다. 휴가 때 그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와?
2: 어? 나 천식이한테 그 얘기한 적 없는데?
0: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대놓고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가 괜히 우정까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선 씨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3: 아, 여기 자리 있어?
4: 아니요. 선배님 앉으세요. 가방 치워드릴게요.
3: 고마워.
4: 와, 저 어제 선배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당 가서 빌었는데 진짜 만났네.
3: 어, 나를?
0: 이렇게 대놓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영선 씨의 후배 정선이.
3: 나한테 할 말 있었어?
4: 네. 직접 말하긴 좀 그러니까 쪽지로 할게요.
3: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0: 그래서 쪽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 제가 선배님을
4: 좋아해요.
3: 뭐?
4: 쉿. 나가서 얘기해요, 선배님.
3: 아, 그래.
0: 그렇게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후배 써니는 오랫동안 영선 씨를 좋아하고 있었노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3: 남유정?
1: 어, 영선아! 야, 그렇지 않아도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정이도 너랑 같은 과로 바꿨대.
5: 다음에 내가 직접 얘기할게.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아, 그런가? 아, 그럼 나중에 봐.
0: 유정 씨는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대신했고 영선 씨는 한동안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별의 아픔을 극복했다 생각했지만 사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은 유정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2: 저기 써니야.
4: 네.
2: 그 마음은 고마운데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
4: 잠깐만요. 아이, 좀 끌고 버리지 이렇게 다니. 잠깐 쓰다 버리고.
2: 아이, 미안해. 자, 다음에 보자. 자, 남유정 잠깐만.
4: 아이씨.
0: 결국 영선 씨는 써니를 버리고 유정 씨를 따라잡아 불러 세웠습니다.
3: 잠깐만 얘기 좀 해.
5: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해?
3: 그냥 듣기라도 해.
5: 미안해.
2: 사과 받자고 부른 거 아니야.
5: 아, 그래도 미안해. 근데 나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니야.
2: 어, 그게 무슨 말이야?
5: 솔직히 군대가 널 기다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근데 천식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1: 요즘은 군화 거꾸로 신는 경우 많은 거 알지? 뭐 고백도 네가 먼저 했었다며? 에이, 그럼 네가 기다리는 게 영선이한테 부담일 수 있지.
2: 천식이가 그런 말을 했어?
5: 응. 게다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잖아.
2: 아이, 그건 배달 사고가 있었어서. 아이, 자세히 얘기했잖아, 내가.
5: 난 핑계라고 생각했어. 훈련소 편지가 어떻게 배달되는지 난 모르니까. 그런 중에 한 선배가 다가왔고, 솔직히 잠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널 잊은 적은 없었어.
2: 그 선배랑 사귄 건 아니고?
5: 사귀었으면 지금까지 만났겠지. 내 옆엔 아무도 없어.
0: 그 얘기를 듣는데 영선 씨 가슴이 왜 그렇게 뛰던지. 결국 영선 씨는 유정 씨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다시 유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다시 닭살 커플이 됐죠. 그리고 어느덧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저녁마다 자취방 근처에서 산책하고 같이 밥을 먹으며 예전의 행복을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6: 야, 김효선, 너 어디냐?
2: 어? 회사 근처. 왜?
6: 야, 이리로 잠깐 와봐. 할 말 있어.
0: 천식 씨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들렸고 영선 씨는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했죠.
7: 아, 뭐지?
8: 뭐지 갑자기?
7: 어, 천식. 아, 별론데.

0: 소식 별론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봐봐요.
1: 왜요?
0: 자 답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천식이가 유정이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면 천식이가 정말 쓰레기고 이걸 유정이가 만약에 천식이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건 유정이가 쓰레기인 거잖아요.
1: 아, 그래도 어쨌든 둘이 안 사귀었고 네. 다시 만났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0: 아니 일단 뼈에 되게 찜찜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천식 씨가 다 알면서 질퍽질퍽 자기가 중간에서 계속 분탕질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당하지 않고 모르고 당했던 일들 여자가 빌런일 때 여자가 빌런일 땐 이 모든 걸 천식 씨한테도 대충 걸치고 영상한테도 걸치고
2: 선배한테도 걸치고
0: 문어발 아하 다 파 그러니까 왜 완전히 자기 영역으로 들이지 않는데 될 듯 안 될 듯 경계선을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놓는 애들 있잖아요.
1: 왜 그러는 걸까? 왜 여러 명을 이렇게 어장관리를 할까요?
0: 굉장히 그게 만족스러운가 보지. 다양하게.
3: 바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1: 뭐 예, 축하를, 나를 축하드려요. 예.
0: 추앙하는 거. 그게
1: 여러
0: 거야.
1: 남자가?
0: 막 나 없이 못 살겠다 막 추앙하는 거. 이런 꼴을 보면서 지금 희 낙낙하는. 좀 그렇지 않아요?
1: 저희가 맞춰주셔야 됩니다. 영선 씨와 정 씨는 결혼할 것 같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정선우 씨 말대로 뭔가 찜찜해 헤어질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0: 이상해. 둘 중에 하나 하여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식 씨 아니면 유정 씨가 쓰레기인 거예요.
1: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답 어디로 맞출까요?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드리는 선물은요.
2: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근데 역대급으로 이 유정 씨가 좀 콧소리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제 생각일까 난 그게 힘이 거슬리지? 이게 가봐요.
1: 성우분들도 결말 모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됩니다. 강수진 씨 노래 들을까요?
0: 이거 뭐지? 흩어진 나날들. 흩어진 나날들.

0: 영선 씨는 천식 씨가 오라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1: 아 뭔데 이 시간에 여기로 오래.
2: 야 너한테 할 말 있어.
0: 천식 씨 얼굴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2: 일단 사과 먼저 할게. 미안하다.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1: 뭘? 아 뭔데?
2: 아 유정이 말이야.
0: 순간 영선 씨는 억지로 눌러뒀던 찜찜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자신이 한때 의심했던 그 의혹이 사실일까?
2: 유정이 남자 생긴 것 같아.
1: 뭐? 야,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지? 네가 유정이 좋아해서 그동안도 우리 사이 갈라놓으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
2: 뭔 소리야? 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1: 아니 뭔데? 유정이한테 남자 생긴 거 어떻게 알았는데?
2: 저길 봐 임마.
1: 어?
0: 천식 씨가 가리킨 곳은 노상에 테이블을 펴놓은 건너편 술집이었고 그곳엔 유정 씨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 지나가다 봤는데 아 유정이가 맞더라고. 설마 했는데 둘이서 막 손잡고 쪼물딱쪼물딱. 아, 네가 봐야 믿을 것 같아서 불렀어.
0: 영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1: 어디야?
3: 집이지. 왜? 무슨 일 있어?
0: 유정 씨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전화를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잘 됐네. 나 지금 니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3: 어? 아, 아니. 나 사실은 밖에 있어.
1: 어디 있는데?
3: 아, 천식이가 불었냐?
1: 뭐?
3: 닮은 사람 지나가길래 긴가민가 했는데. 아, 참, 걔도 그가 고세 이르냐. 걔는 꼭 내가 나 딴 남자 만날 때마다 날 보더라.
1: 야, 남유정아.
3: 야, 그냥 잠깐 만나고 있는 거야. 직장 동료라고.
1: 아, 그럼 거짓말을 왜 해?
3: 아, 몰라. 야, 그렇게 추궁할 거면 그냥 헤어져. 다 그만하면 되잖아. 뭐, 그동안 천식이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그냥 끝내자.
0: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 다들 아시잖아요. 두 번째 헤어짐은 허무하리만큼 쉽다는 거. 저는 유정이를 잡지 않았고 그날 천식이가 그러더군요.
2: 사실 너 군대 간 사이에도 몇 번 건수가 있었어. 근데 차마 너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그때마다 유정이가 그랬어. 네가 군화 거꾸로 신을지도 모르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네가 휴가 때 자기 집 앞에 왔던 것도 알았대. 다른 남자랑 있어서 못 나간 거지.
1: 신입생 시절부터 군대 복학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되기까지 제 청춘의 전부였던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같은 사람과 하는 또다시 사랑은 없다는 거요. 아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줄 겁니다. 안녕, 나이 스무 살.

날들 하나씩 지워가는 내 지난 날들 이렇게 멍하니 이겨내보는 하루하루 내 천국 내 희망 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싸구려 정말 싸다파는 엿.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해남에서 박순예 할머니가 부르는 엿타령입니다.
2: 정말 싸다파는 엿, 홍두깨같이 굵은 엿, 탯줄같이 꼬아진 엿.
3: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아이에게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만큼 반가운 소리도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19살 묵은 큰애기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마이비가 피처링한 리쌍의 노래 썸데이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6: 자, 결말은 2번 헤어진다였습니다.
5: 아, 우리 조선 씨가 다 맞췄네.
6: 불안했어요. 이거 아주 불안했어. 껄쩍지근.
7: 웃음 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걸 맞추시죠?
6: 아, 이게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유정 씨가 네네. 굉장히 과하게 청순하고 막 발랄하고 막 좋아하는 거를 막 무조건 막다 오픈하고 이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무구한. 네. 무구한 캐릭터로 나오면 반전이 있더라고요. 아~ 담배 피고 막 야 가 꺼져. 막.
8: 저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6: 저런 거 저런 거. 혼자 되게 즐거워요 저런 거라면서 막.
5: 근데 여자분이 그 예쁘장하시고 지주 없고 뭐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잘 웃고 뭐 그냥 알잖아요.
6: 그러니까 막 그냥 살짝 소녀 같은 느낌으로 보호본능 일으키게 하는데
8: 다날 좋다는데 어떡해.
5: 다날 좋다고.
6: 연습한다 막. 집에 가서 하지도 못할 거. 방송국에서 실컷 하려다 가야지. 이렇게 웃을 때 이미 느낌 왔다고. 아, 그나저나 진짜 한 10년 정도를 완전 뜨겁게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불태웠기 때문에 미련이 없나 보다. 원래 네. 예, 미련이 맞아. 많아서 좀 질척이는 분들은 보면 중간중간 좀 후회할 네. 만큼 마음을 못 줘서인데 그쵸. 이분은 그냥 다 하얗게 불태운 거야.
5: 그리고 의외로 친구 천식이는 괜찮은 애였던 걸로 그죠?
9: 착한.
6: 그렇네 그렇네. 네. 천식이 미안.
5: 우리 네. 네. 웬일로 착하니까. 그래서.
6: 그러니까. 참. 오늘은 꼬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의혹이 캐릭터들이 꽤 있었어요. 네. 자, 2번 맞춰주신 분들 중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어떤 사랑이도 다 좋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사랑극장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6: 네, 우리 김영선 성우님 아까 그 네. 웃음소리 그 사랑에 빠져서 사람이 다소 멍청해진 그 파트 아주 좋았습니다.
5: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네.
6: 진짜 유감없이 웃으셨어요. 네,
5: 최고야 진짜.
6: 네, 그리고 오늘 유정성우님도 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 톤으로 좀 작별 인사해 주세요.
8: 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5: 진짜 잘한다. 와.
6: 저 뒤에 남자 셋 정도 깔고 있는 것 같잖아.
5: 그러니까.
6: 그리고 앞에서 둘 더 만나고. 자, 그럼 보내드리고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4: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3: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0: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8월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직전 받았던 탄핵안에 104명 의원의 서명이 모여 있다며 뜻을 함께해 주실 의원님들께 새롭게 서명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당일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취지에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며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투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단순 부실 선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 대학생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 등이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도 따라온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율 조작과 득표율 조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조속히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단 4천여 개가 실외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실외 활동 중단 인원은 총 35만 7,298명으로 사업 부문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90.3%, 노인 역량 활용 사업 8.5%, 공동체 사업단 1.2% 순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폭염 시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근무를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기 평택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서 39.2도, 금천 39.1도, 용산 38.8도 등 서울

0: 곳곳이 39도 안팎을 기록했고 서울의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 기상 관측소도 38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비 오던 어린 날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있으세요? 어느 어머니가 한 잡지에 쓴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우산을 들고 갈 일이 있을 때엔 하나라도 우산을 더 챙겨서 갑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엄마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 좋은 생각을 왜 진작 많이들 못했을까요? 올여름 우산 챙길 땐 한두 개 더 기회가 있겠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오늘이 절개상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아, 입추인데 정말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찬 기운을 가진 입자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하루였어요. 예부터 입추 무렵은 벼가 햇살을 삼키면서 알알이 익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길게 내리는 비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불청객이라서 조상들은 제발 이 시기에는 비를 멈추고 햇살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늘에 기청제를 올리고는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입추의 풍경은 정말 많이 달라요. 비는커녕 바짝 마른 저수지와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면서 얼마 전 울죽은 치술령 고개에서는 단비를 바라는 기우제까지 열렸습니다. 계절의 시기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기후 변화 속에서도 자식 같은 곡식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마음은 아주 변함없이 간절합니다. 타들어가는 논밭과 농민들의 마음을 푹 적셔줄 단비를 기다리며 8월 7일 금요일 김현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과 식수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이 추진됩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낙동강 원수 공급량을 늘려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 취약마을에는 병에 넣은 수돗물이 지원이 되고요. 농업용 저수지 100여 곳에는 긴급 용수가 공급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1200여 곳을 운영하고 도로 살수차를 최대 21대까지 확대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비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나 농업법인은 보험료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자부담 비율이 5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 피해를 보장하는 두 보험은 재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서 관할 지역 농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에서는 울산 시민이 직접 전해드리는 울산 동해 바다 맞춤형 여행 코스 또 실속 있는 여행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포 틱톡에서는 2026 볼링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울산의 저력을 보여준 울산시 체육회 남혜빈 황세라 선수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홍보나 이벤트 필요한 분들 무료로 저희가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샵

0: 2848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이 6시 10분 41초 막 지났습니다. 최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열어놓고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시거나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주택들은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소통을 늘려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잖아요. 그중에 한 아파트가 아주 특별한 안내방송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생활 속의 배려를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순수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방송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강아지 배변 처리부 부터 여름철 에어컨 사용 예절까지 작고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지는 따뜻한 당부에 주민들도 미소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딱딱한 공지를 넘어서 이웃 간의 마음을 이어준 이 특별한 안내방송. 아파트의 일일 아나운서가 돼서 주민들에게 배려 메시지를 전한 주인공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1번 어린이, 2번 강아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김은혜 시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면서 우리 동네의 일상과 숨은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시민 리포터 김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울산 사람이 직접 다녀보고 추천하는 진짜 울산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시원한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동해바다 코스를 준비했는데요.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와 대왕암 공원을 제대로 즐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 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이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제가 더 잘
0: 지금
1: 부탁드립니다.
0: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0: 자, 그러면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대왕암 공원. 여기라면 이미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죠?
1: 네.
0: 아주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즐기면 또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걸까요?
1: 네. 먼저 고래문화특구 안에 위치한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은 돌고래도 직접 보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초여름엔 수국과 라벤더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온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장생포 바다의 탁 트인 풍경과 고래 문화 마을의 전경을 둘러보고자 모노레일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0: 네.
1: 최근에 모노레일과는 또 다른 매력의 액티비티 시설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0: 뭘까요?
1: 바로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웨일즈 카트인데요.
0: 예.
1: 남구청 공무원들이 열연을 펼친 홍보 영상 덕분에 SNS에서는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0: 예.
1: 웨일즈 카트는 국내 최초 자기 부상형 순환 동력식 체험 시설인데요. 쉽게 말해 자석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용 레이싱 카트입니다.
0: 저 이거 쇼츠로 본 것 같아요.
1: 아, 네.
0: 공무원께서 여기를 직접 이용하시면서 회의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1: 네.
0: 같은데 맞죠?
1: 네.
0: 이게 실제로는 뭐예요? 짧은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최고 시속 40km로 트랙을 따라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분 30초입니다. 탑승자가 직접 레버를 조절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속도를 줄여 탁 트인 바다 전경도 보고 코너와 내리막길 구간에서는 스릴도 느낄 수 있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0: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즐기면서 진짜로 장생포를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웨일즈 카트는 예약 없이 현장 발권으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운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지만 탑승 마감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라 주말처럼 사람이 몰릴 때는 조금 일찍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웨일즈 카트를 꼭 타야겠다 생각하셨다면 현장 발권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 네, 이게 그러면은 연령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직접 뭔가 조작을 하는 거라면요.
1: 연령 제한은 없지만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는데요. 키 105cm 이상부터 보호자 동반하에 탑승할 수 있고 130cm 이상은 보호자 없이 혼자 탈 수 있습니다.
0: 네.
1: 단 두 명이 같이 탈 땐 안전을 위해 합산 몸무게가 150kg을 넘으면 안 됩니다.
0: 예.
1: 더불어 요금은 1인 24,000원, 2인 기준 30,000원입니다. 울산 시민이거나 남구 주민이면 각각 20%,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울산 시민일 경우에는 20%고 네. 남구 주민이면 완전 반값이고.
1: 네, 그렇습니다.
0: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1: 네, 그런데 혹시 조금 더 짜릿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면

0: 원하신다면 장생포 공중근의 웨일즈 스윙도 추천하고요. 느긋하고 아늑하게 장생포 앞바다와 울산대교 풍경을 보고 싶다면 9인승 조망용 레일카인 장생포 모노레일을 추천합니다.
1: 네.
0: 일정을 짤 때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네, 이렇게 액티비티를 함께 타면서 즐기면서 돌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나는 그래도 조용하게 즐기는 게 좋더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신나게 체험을 즐기신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바다에서 고래를 직접 탐사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토요일에 방문하신다면 저녁에 출항하는 배를 꼭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1: 이유가 있어요?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1: 예.
0: 고래바다 여행선 야간 불꽃 연안 투어를 예약하시면 이 장면을 배 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운항 일정은 시즌에 따라 다른데요. 7, 8월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항합니다.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홈페이지에서 예매는 꼭 하셔야 하고요. 불꽃쇼가 있는 토요일은 일찍 마감되니 여행 계획 있으시면 예약부터 하시길 추천합니다.
1: 예, 장생포 여기에서만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네요.
0: 네. 그런데 다음 코스가 또 있습니다.
1: 예.
0: 대왕암 공원으로 가볼 텐데요. 차로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1: 예.
0: 입구에 다다르셨다면 무료로 운영 중인 대왕암 출렁다리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 제가 아직 대왕암 출렁다리를 못 건너봤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0: 그럼요. 꼭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바람이 적게 부는 봄에 이용해 봤습니다. 길이가 303m라 꽤 길게 느껴지는데 막상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생각보다 다리가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면 구멍 뚫린 철망 구조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때 꽤 스릴도 있습니다. 그래도 푸른 송림 절벽과 탁 트인 바다 풍경을 개방감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라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날씨가 허락된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 바람이 적게 부는 계절에 이용하셨다고 하셔서
0: 네.
1: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리기도 해요?
0: 생각보다 꽤 많이 튼튼해서 흔들림은 예. 크게 많이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1: 아, 다행이네요. 출렁다리는 그러면 매일 운영하는 걸까요?
0: 출렁다리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시설 점검을 해서 휴무고요. 이외 운영하는 날은 오전 9시 시작,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우천이나 강풍이 있는 날은 이용이 제한되기도 해서 방문하는 날 날씨 체크는 필수입니다.
1: 네.
0: 출렁다리를 다 건너면 용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대왕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걷기가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1: 네.
0: 15만 그루의 해송이 만든 천연 지붕이 그늘막이 되어주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힘들지 않게 대왕암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에서 맞는 여름보다는 비교적 시원하겠네요. 상대적으로.
0: 네, 그렇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장생포에서 대왕암까지 하루가 꽉 찬 느낌인데요.
0: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더 있어요?
0: 네. 체력이 조금 더 남으셨거나 남들과 다른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술도까지 이동해 보세요. 대왕암 공원에서 술도까지는 자동차로 4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1: 네.
0: 술도 주차장에서 술도 등대까지 길을 따라 걸으면 바로 옆에 펼쳐진 동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술도는 파도 소리 자체가 힐링인 곳인데 여기가 또 노을 맛집입니다.
1: 바다와 노을 이거 정말 안 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0: 네네.
1: 정말 멋질 텐데.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요.
0: 네, 직접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붉은 노을과 등대를 배경으로 찍는 슬도 동굴샷은 SNS에서도 정말 핫한 사진 명소인데요. 해질 무렵 등대 뒤편으로 가보세요. 구멍난 바위 사이로 몸을 살짝 낮추고 등대를 프레임에 쏙 담아보면 바다와 어우러진 한편의 그림 같은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1: 네, 슬도 동굴샷 이것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0: 네. 울산의 바다를 신나게 즐기고 싶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코스가 될 겁니다. 만약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울산이 처음이시거나 운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0: 이동이 고민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땐 울산 관광 택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이게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택시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1: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요. 네. 많이 비싸진 않을까요?
0: 관광 택시답게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1시간당 10,000원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행 오기 3일 전 울산 시티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해서 운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제가 추천해드린 코스를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이 또 입추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시원해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또 좀 있으면 가을이 오긴 오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좋을 때 오늘 저희 김은혜 리포터께서
0: 네.
1: 추천해 주신 요 코스대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꼭 추천드립니다.
1: 예, 오늘 이렇게 울산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7: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6: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6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다들 더울 때 예민할 텐데 재미있게 보내고 있네요. 2482번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6120번님께서는 우리 앞집 새댁이 아기 돌떡도 줘서 맛나게 먹고요. 아기들 양말도 저희 선물했어요.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특별한 안내방송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방송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는 강아지 배변 처리부터 여름철 에어컨 사용 예절까지 생활 속의 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작고 순수한 목소리로 서로서로 배려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보아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서 주민들의 미소를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1일 아나운서가 돼서 배려의 메시지를 전한 이 주인공 누구였을까요? 1번 어린이, 2번 강아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매일매일 덥다 어떻게

0: 저력을 증명한 울산시 체육회 볼링팀 소속 남혜빈 황세라 선수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황세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세라 선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요즘 날씨 더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일단 평가전을 끝마치고 이제 컨디션이나 몸 회복을 위해서 조금 푹 쉬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또 대회가 또 금방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가볍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0: 예. 두 분 먼저 볼링 국가대표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경기는 언제 있었어요?
1: 7월 24일부터
0: 지난달에 있었네요.
1: 네네.
0: 얼마 전에 있었네요.
1: 네,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0: 그래서 푹 쉬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요?
1: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나름의 네.
0: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1: 네, 일단 컨디션은 괜찮고 이제 날씨가 좀 더운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이맘때 정말 뭐 일반인들도 가만히 있어도 참 더운데 선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0: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1: 올해 여름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유독 너무 습하고 기온도 너무 높고 많이 좀 더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올해는.
0: 아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오늘 남혜빈, 황세라 선수 이 두 선수가 동료이면서 경쟁자로도 평가전을 치르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이게 그러면은 선발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에게 가장 먼저 해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1: 남혜빈 선수한테 한번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남혜빈 선수.
2: 안녕하세요.
0: 예, 선발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2: 네.
0: 가장 먼저 상대 황세라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2: 언니 저희 같이 가요 카타르 했어요.
0: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경기 중에 네. 서로 경쟁을 펼치신 거죠?
2: 네.
0: 그러면은 울산시 체육회 볼링팀 안에서는 한 네. 명의 국가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명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2: 네, 그렇죠.
0: 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긴 기간 동안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평가전이.
2: 네.
0: 그럼 체력과 집중력 관리도 참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아요.
0: 이번 대회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2: 평가전 후반부였던 것 같은데 체력도 네. 체력인데 약간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지쳤었고 손도 많이 이제 부어가지고 막 아이싱 얼음 찜질해가면서 이제 평가전을 치렀던 것 같아요.
0: 네, 후반부가 아무래도 네. 언제 끝나지?
2: 네. 네, 맞아요.
0: 황세라 선수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1: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네. 워낙에 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물집도 생기고 네, 좀 이제 뭐지 슬라이딩 바를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습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걸리면서 이제 허리에 통증도 좀 오고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0: 이 습한 날씨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죠? 지금 최윤서 네. 님께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네. 보내주셨는데요.
1: 네네.
0: 선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가까이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더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가대표 발탁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고맙네요.
0: 이게 일반 볼링장에서 즐기는 볼링이랑 선수들이 대회에서 치는 볼링이 환경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치는 이제, 레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고,
0: 네.
1: 오일에 이제 발림 길이와 양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예 마찰이라든지 아니.

0: 이제 치는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쳐야 된다고 아. 생각이 되는데 일반 이제 동호인 분들이 치실 때는 이제 그냥 한 가지 단순한 이제 패턴으로 이제 볼링장에서는 뭐 하우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1: 예.
0: 조금 남들이 즐기고 재밌게 칠 수 있도록 이제 편하게 정비가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아, 그러면은 볼링에 공이 굴러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길게 굴러가는 그 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아니에요?
0: 네, 그 이제 오이 레인의 길이가 이제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오일 기름 정비가 이제 몇 피트 정비되어 있는지
1: 아.
0: 이제 뭐 숏, 미짐, 롱 있는데 이제 짧게 됐냐 길게 됐냐의 차이도 있고
1: 예.
0: 이제 총 그 오일의 도포 양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파고들면 좀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
1: 컨디션이 아주 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0: 네네.
1: 예. 그러면은 경기가 아무래도 거듭될수록 레인의 상태도 그렇고요. 공의 움직임도 달라질 텐데 선수들은 이런 변화를 다 읽으세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긴 합니다만.
2: 어, 네. 보통은 이제 투구 결과에 보면서 레인 변화도 읽고 그거에 맞춰서 공도 교체하면서 라인을 조금씩 바꾸면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1: 지금 경기 내용을 좀 봤어요. 남혜빈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1위를 네. 지켜내신 상황인데요.
2: 네.
1: 지금 목소리가 남혜빈 선수이신가요?
2: 네.
1: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2: 운도 조금 따라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제 플레이 하려고 집중하면서 이제 평가전이 길다 보니 순위보다는 컨디션에 좀 맞춰서 투구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1: 네. 황세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 후반부에 역전극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네. 경기 중에 이제 내 페이스야, 내 흐름이야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일단 초중반 경기까지는 이제 그 진천 경기장에서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감독님 손양석 감독님이랑 이제 주장이 응원차 방문을 해주셨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감독님을 뵈니까 그동안 이제 티칭해주신 내용이 생각나면서 그거를 이제 기본기랑 같이 생각하고 이제. 그날에 이제 레인 패턴의 시합을 하는데 이제 공의 움직임이나 이제 조그만한 이제 실투에도 이제 스트라이크도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아 내가 이때 좀 점수를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두 분의 사진 그리고 경기 중의 모습들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 네네.
1: 팀의 분위기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저희 응원해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평소에 훈련 분위기나 서로한테 또 어떤 동료인지 우리 팀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2: 남혜빈 선수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1: 네.
2: 일단 혜아 언니랑은 약간 좀 비슷한 라인도 쓰고 이제 팀전을 많이 치면서 이제 좀 서로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아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시합에서는 감독님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레인 정보도 잘 공유해 주셔서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팀끼리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라서 네. 팀워크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은.
1: 예. 이제 11월에 경기가 있네요.
2: 네.
1: 그러면은 카타르인 거죠. 네. 아시아 선수권 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2: 네.
1: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첫 국가대표가 선발된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후회 없는 경기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울산 시민들과 볼링팬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제가요.
1: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0: 선수에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1: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제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울산시 이제 관계자분들과 시민 팬분들 덕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로서 울산 팀 선수로서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볼링이 많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보내주세요.
0: 네, 이번 아시안 선수권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울산시 체육회 볼링팀 남혜빈, 황세라 선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북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센터의 팀장으로 있는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2026년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홍보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 단시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주일 동안 직업체험처에 가서 직접 직업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또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직업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목공예가 아쿠아리스트, 제빵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플로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올해는 신규로 간호사 프로그램, 미디어 기획자 프로그램, 그리고 항공기상전문가 프로그램, 로컬 브랜딩 전문가 이렇게 총 12가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면 좋지만 좀 더 멘토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직무당 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8월 14일까지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8월 8일 날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 때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참가자 사전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되고 8월 10일 날 학과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대학생들이 와서 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또 학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직무 활동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턴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턴제 활동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14일 날 오후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모여서 결과 발표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신청은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까지 받고요. 8월 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진로를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진로센터들이 다양하게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각 구군별로 있는 진로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참여해보면 더 진로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찾아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김양수입니다. 울산의 공간이라든가 장소를 다큐멘터리 작업을 개인 작업도 하고 전시 기획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진가입니다. 장생포 기억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울산 사진학회

단체와 그리고 초대 작가를 구성을 해서 장생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의 순환성을 통해서 옛 기억과 미래의 아젠다를 좀 제시하는 전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생포 옛 고래잡이 그리고 오래된 어떤 장생포의 모습들 대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우리나라의 60년대 모습과 흡사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시면은 옛날 기억이 많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간의 어떤 기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또 사진에서의 합성이라든가 AI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생포의 어떤 미래 이미지를 사진가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시계 하나를 보면서도 아, 이 집은 되게 애가 부잣집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관람객들이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어른 세대 아니면은 뭐 아이들 이야기하는 어떤 그 관점의 세대들이 다 다르다는 걸 느껴서 사진 한 장이 보여지는 힘이 아 이런 거구나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료 관람입니다. 전시 장소는 갤러리 이프라고 시계탑 사거리에서 미술관 올라가는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개인 갤러리 3층에 있습니다. 아마 뭐 주소를 찍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늘 일상 속에서 공유하거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동반자 같은 것들이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진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의 가치를 좀 인지하고 또 작가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작가들이 한 1년 동안 준비한 작업들 많이 관람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김입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되게 신기하고 막 떨리고 그러네요. 오징어 엄청 좋아합니다. 말린 오징어, 방건조 오징어, 그냥 냉동 오징어 종류별로 다 먹어요. 친구들은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거 먹더라고요. 초콜릿 같은 거 먹고 간식으로 오징어 먹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산물을 딱히 좋아하는 게 아닌데 오징어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완전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오징어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항상 오징어 껍질을 떼서 오징어 껍질은 할머니가 드시고 저는 그 오징어를 먹거든요. 그리고 친가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빨이 안 좋으셔서 항상 제사 때 쓰고 남은 마른 오징어들을 막 쟁여두셨는데 저는 오징어 좋아하니까 또 친가에 가면 왕창 먹고 쌓아놓고 먹고 그랬던 커서도 오징어를 먹어서 별 거 아닙니다. 공부할 때나 가만히 있는데 입이 심심할 때 배는 안 고프고 오징어 두 마리도 먹습니다. 요즘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독서실에서 소리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 계획한 일을 잘 끝내면 저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참다가 사먹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날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이 계속 안 잊혀지면 또 사먹게 되고 막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제어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먹고 싶을 때 사먹다 보니까 제어를 못해서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용돈으로 네 그것도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지만 배달비가 그 간식보다 더 비싸요. 직접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귀찮더라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어린이였습니다. 지금 2036번님께서는 우리 아파트에도 건의해봐야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AI가 하던데요. 맞아요. AI로 하는 아파트들 최근에는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으면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귀엽네. 또 아주 좋은 에너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실 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3639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4007번님께 S5일에서 드리는 주유권, 6120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내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뭄도 아주 심해서 생활용수도 모자라다, 농업용수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많죠. 다음 주 저희 울산사리에서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시원하게 내려줄지, 또 일기예보가 최근에는 워낙에 하루 전에도 확확 바뀌고 그래가지고 부디 시원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끝곡은 그래도 기분 좋은 곡으로 골랐습니다. 긱스의 어때 들으시고요. 주말 휴일 부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continue.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를 맞았지만 전국에 걸쳐 극한 더위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는데요. 차우형 기자가 전합니다.
2: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이 40.2도를 찍었습니다. 오후 3시 28분 노원구에 설치된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 장비에 40.2도가 측정된 겁니다. 서울 안에 있는 관측 지점에서 40도 이상이 기록된 건 2018년 8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관측된 40도는 에어컨 실외기 등의 영향을 받는 장비에서 나온 기록이어서 비공식으로 분류됐습니다. 경기 하남에서는 최고 기온이 40.9도까지 치솟았고 가평 40.3도, 용인 40.1도 등 수도권 곳곳이 40도를 넘겼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전북 김제에서 7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져 햇볕 아래 2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는 2,872명, 이 중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 우려에 오늘 개막한 봉황대기 고교야구 대회는 오전 경기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에어컨 화재 153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돼지와 닭, 오리 등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지금까지 가축 83만여 마리와 양식 어류 56만 6천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위는 주말부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고 다음 주 초에는 33도 선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태풍 돌핀이 한반도 근처를 지나가며 폭염의 원인인 이중 열돔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은 열기를 밀고 들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1: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영서,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전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없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4일 오전 11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 나흘 만에 폭염중대경보에서 벗어났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과거 문체부 감사에서 외국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요구받은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접대 명단엔 현재 일본 J리그 심판을 총괄하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3: 지난 2012년 쿠웨이트와의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최종전. 패하면 예선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은 2-0으로 승리해 간신히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과 부심 등 심판진 4명은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 축구협회 관계자가 심판진 중 2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2011년과 2012년 국내에서 치러진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 파견된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작성된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남 창원, 울산 등의 안마 시술소에서 일본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심판들에게 성접대가 이뤄졌고 비용은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5승 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서류 보관 시한이 지나 현재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접대일 것이라며 2013년부터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등을 결제할 수 없게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커뮤니티엔 당시 경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심지어 4강 신화를 달성했던 2002 월드컵 때도 접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을 받는 한 일본인 심판은 현재 일본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간부로 활동 중인데 일본 언론은 사실이라면 일본 축구협회와 J리그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심판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FIFA 윤리 규정은 최대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탈락에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축구협회는 심판 성접대 사실까지 알려지며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밝혔습니다. 해당 유출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6일 관계기관의 제보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원관리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은 분리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당원대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안전하게 운영 중이니 안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SNS를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폐선박이나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른바 버스하우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기존 글을 내린 뒤 버스하우스는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군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참여했고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3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가족사건 상피제가 9월부터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3시에 개정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하던 수사감찰은 인권감사관실로 개편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예정입니다.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의 가격이 하한가로 거래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하한가 상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14일에 시행할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추가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일 종가와 30% 이상 차이 나는 상한가나 하한가에서 주문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에 불과 SK하이닉스 11주가 전날 종가보다 29.98%가 낮은 116만 8천 원으로 거래됐었고 지난달에도 단 한 주가 하한가에 체결되며 투자 심리를 꺾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질 텐데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최대 80mm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4: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IQ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 오늘도 유쾌한 성대모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3부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내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코너 4부 내꺼 내알. 오늘은 내 책을 내가 직접 알리는 내 책 대알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간. IB를 넘어 KB로의 공동 저자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합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
1: 분당에서도 확실하게 파 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 스틸러입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신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돼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 대통령 어떤 입장이십니까?
2: 예, 이재명입니다. 사실 이거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0: 자, 거부권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요. 업무보고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있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도 점검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논란이 됐어요. 대통령님 아직 계시죠?
2: 예, 계십니다. 우리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가지고 100%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이죠.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이 큰 문제입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 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봐가지고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요? 예.
0: 자, 장동혁 대표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4: 달려왔습니다. 역대급 망언입니다.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0: 노 변호사님.
3: 네네. 네.
0: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다고?
3: 사실 뭐 대통령이 진짜 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네. 안 읽어봤을 리가 없죠. 이게 워낙 옛날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얘기고
0: 그러니까요.
3: 대통령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진 분인데
0: 네. 이것 때문에 1년 동안이나 지금 끌었는데
3: 그럼요. 네. 그러니까
0: 내용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3: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네. 어쨌든 사실 이 법안이 새롭게 이제 자꾸 변경 조금 되면서 통과된 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였거든요.
0: 그렇죠. 네.
3: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워낙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아주 꼼꼼하게는 그 당시에 이제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네. 이 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해달라 뭐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그러면 실수였다 아니면 일부러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의도가 있는 말이었다.
0: 의도가 있었다.
3: 예, 예. 왜냐하면 진짜 뭐 대통령이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은 뭐 아주 막 복잡스럽고 아주 어렵고 이해 못할 그런 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중간에 몇 가지 바뀐 거에 까지 뭐 따라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었는데
0: 네.
3: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대가 심했고
0: 네.
3: 그리고 당에 결국에는 다 넘겼고
0: 네.
3: 그러니까 당에서 좀 책임을 좀 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저는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네네. 보입니다. 어찌됐건 야당에는 약간 공격의 빌미가 됐어요.
3: 근데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장교 대표님.
4: 무엇이 의아스럽습니까? 안 읽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장교 대표님 읽어보셨어요?
4: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3: 뭐가 제일 중요하게 바뀐 건가요?
4: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정신세계입니다.
3: 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가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마침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번 주 하이킹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5: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제가 이틀 전에 나왔었는데요. 참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말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요. 읽고도 모른 척했다? 그럼 비겁함이죠.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고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0: 변호사님.
3: 아, 저는 이거 정말 천하람 의원의 말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0: 뭐가 잘못?
3: 왜냐하면 네.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검사들 대부분이 중수청에 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3: 중수청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지금 인력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3: 네. 네. 그래서 거의 2,800명 정도 맞아요. 지금 뽑을 네. 예정이기도 하고 네. 네. 검사들은 원하면 다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은 가고 싶으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0: 네. 여기는 무시험이죠, 검사는.
3: 네, 검사나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갈 수 네.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수사 역량을 매우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존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네. 수사관이든 검사든 즉 명칭만 검사라는 걸 쓰지 못할 것인 거지만 실제 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그 동일한 인물들이 가는데 뭐 역량이 사실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0: 네.
3: 두 번째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검사들이 지금 민주당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 민주당이 독점하겠습니까? 네.
0: 그 경찰이 비대화된다. 그리고 공룡처럼 돼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니고 무소불위 경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3: 네, 그 부분은 사실 언제든지 걱정이고요. 네. 수많은 법조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수사청에 분명히 이제 약간 구조가 다른 이원화된 집단이 사실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 네.
3: 자연스럽게 조금 구분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부 적으로도 이거 통제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정책 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5: 예, 조국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찰의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기소 제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예.
0: 자, 공룡 경찰 주의 깊게 봐야 할 때가 왔는데 장동익 대표 아직 안 가셨죠?
4: 가라고요. 하지 않아서 아직 안 갔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제 오일에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어주니까 알아서 본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인 것을 차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4: 이제 가도 네. 됩니까?
3: 아직 가지 마세요.
4: 예.
3: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0: 네.
3: 공룡 경찰 당연히 조직의 그 비대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걱정할 부분이긴 한데요.
0: 네.
3: 현재 검사들이 그대로 사실 중수청으로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0: 네.
3: 그러면 검사들이 공룡 경찰 되지 않도록 아마 할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보안 사건을 좀 줘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 생각이었지만 네. 워낙 검찰이 그동안에 스스로 자업자득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0: 네.
3: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나 이제는 이제 수사관이 될 텐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커질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제도가 이제 안착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현재에 있는 그 검사들 이제 수사관이겠죠. 이분들이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확립하는 네. 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아니 검찰이 예전에 했던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경찰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 쥐고 있고 기소권을 쥐고 있어서
3: 네, 맞아요.
0: 그런 수사는 검찰이 다 반려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고 우려는 없고 딱 우려 하나 되는 거는 암장 수사, 경찰이
3: 그렇죠.
0: 묻는 거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4: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는데 이 정권이 폐지될 것입니다.
3: 네?
4: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3: 안녕히 가세요.
4: 예, 갑니다 이제. 아휴.
0: 자, 이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역시 노스트라다무스세요.
2: 아, 같은 노씨인가요?
0: 네. 네. 노스트라다무스의 노 변호사님이
2: 네.
0: 같은 노씨.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3: 아, 이제 그 전당대회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0: 네.
3: 왜냐하면 워낙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적인 네. 모습 보이니까.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대통령도 지금 현재 지지율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뭐 마냥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지금 없거든요.
0: 네.
3: 그리고 뭐 김영건 실장 등등 여러 가지 주식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체크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하나되는 모습으로 좀 다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당하고 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율 하라 부동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안철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거 집 사는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을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고령자들이 팔고 떠난 집을 공급하려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입니다.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포대입니다. 공포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네.
0: 정치인들은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3: 말을 너무 잘 만들었네요.
1: 제가 아니고요. 학원은 아니고 왓튼스쿨 출신입니다. 네, 정규 과정입니다. 네. 아, 예.
0: 자, 오늘 마침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이게 이제 초고가 주택이 한정된 얘기여서 실제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그래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세제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네.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다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근로소득세 49.5%까지 내는데 네. 너무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득이 많은 거 아니냐 이 부분 네. 다 맞는데 좀 근로소득세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는 하실 수 없었을까요? 세금을 좀 줄여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네.
0: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 자, 홍준표 전 시장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6: 홍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평가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때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폭등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이 문제인식 발상으로 조세정을 부릅니다. 그리고 증시의 난맥상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탈탈 탈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서 국정운영을 하면은 성공하는 대통령은 되지 못한다. 네, 그래 봅니다.
0: 알겠습니다.
6: 자. 뭘 알아요? 뭘 알겠다는 겁니까? 참.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 나오셨습니까?
7: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서울 송파구에 그 올공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 참 대견하고 대단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저도 그 청년들이 강건하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길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치와 경제의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 어렵다는 편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편지를 안 쓰시네. 뭐 이메일로나마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간식도 좀 보내주시고.
3: 네. 아니 근데
0: 제가 왜 보냅니까?
3: 근데 지금 윤석열 씨는 이런 걸 얘기할 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3: 네, 본인이 그
7: 편지를 써야죠. 그래야 감동을 받고 오고 가는 정 속에 또 영치금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 지금 17억이나 모으신 분이 뭘 얼마나 더 받으시려고?
7: 땡깁니다.
3: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3: 답장해 주세요.
0: 그 변호사님, 네. 그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좀 청년들을 좀 공략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3: 그러긴 한데 저는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실제 그 국민의힘의 장제원 대표가 좀 지향하는 바가 정말 2030들을 위한 바인지 아니면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조금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2030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장제원 대표님?
4: 장동혁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0: 뭘로 바쁘세요?
4: 지금 저희 당이 비상입니다. 이 모두 윤리위로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돌려차기 발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고 안되고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 지금 윤리위 내용이 정말 네.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7인 체제 됐다가 5인 체제 됐다가 7인 체제 됐다가 다시 오늘 또 뭐 두 명 사퇴했다고요?
3: 네, 제가 물어보니까 9명 이내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는 건 나와 있는데 네.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7명이었을 때 조금 사실은 그래도 좀 그나마 균형이 맞는데 네. 이제 임명하면 또 그만두고 임명하면 또 그만두고

0: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
1: 오늘 같이 사퇴하자 그랬는데 본인은 나갔잖아요.
0: 자기 싫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장제호 대표하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윤리위원이

0: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계엄 당시 여당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계엄을 막았습니다.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책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고 수개월 동안 조사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정치 특검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1: 근데 이거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김웅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힘의 네. 전 의원. 그분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거래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하면서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사실 얘기를 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동훈 의원은 나오라 그럴 때는 안 나가고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는 자기 나가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요.
3: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3: 좀 저는 정치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1: 아니 협조가 아니라 이거는 아시잖아요. 검사
3: 그러면
1: 출신인데.
3: 정치 특검에 언론 플레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이게 무슨 언론 플레이예요?
3: 언론 플레이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아니 근데 참고인이라 어차피 안 나가도 그만 아니에요.
3: 저는 그러니까, 계엄을 막았습니다. 계엄을 막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두 책에 적었습니다.
1: 아니 게다가
3: 국민이 먼저입니다.
1: 책에 적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다 본인이 아실 텐데 왜
3: 수개월 동안 조사 한번 하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3: 그런데 이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3: 정치 특검 아닙니까 이거는?
1: 아니 지금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3: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정치 특검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동의는 합니다.
3: 제발 대본에 있는 대로 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정말 힘듭니다.
2: 자, 2차 TV 토론 민주당 열렸는데 송영길 후보 나왔습니까?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길 바래서 레임덕이 와서 이재명 정부 망해라 구호사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압도적으로 정 후보 지지세가 높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 정부가 망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 앵커님이
4: 오늘도 물병을 안 갖다 놨는데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 비판하려고 당대표 하려는 겁니까? 양파를 씹어먹고 싶습니다.
2: 그 송영길 후보의 가장 강력한 멘트는 전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쉬라.
4: 쉬어야지. 왜 또 나왔습니까? 왜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듭니까?
1: 근데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2: 네,
1: 여기?
2: 맞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2: 네, 아니 뭐 굳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네, 송영길 후보
4: 그럼 당대표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 송영길 후보는 당연히 안 되겠죠.
4: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노영희는 여기 왜 나와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정말 도와주셔야지.
1: 안 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4: 해야 됩니다.
1: 되게 상징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2: 알겠습니다.
1: 계시다.
2: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0: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만 좀 더 참으시면 내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로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더위에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도 더해지면서 주말 사이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와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경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해안가로 피서 가실 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칠곡 쪽인데요. 읍내터널 지나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이죠. 내꺼 내알인데요. 오늘은 내 책은 내가 알린다. 내 책 내알을 준비했습니다. 정답만 맞히는 교육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AI 시대에 이제는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IB를 넘어 KB로라는 책의 공동 저자 이범 교육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책을 제가 봤는데 일단 제목이 조금 저는 낯설었어요. IB 그리고 KB. 아, 이게 무슨 은행 이름인가 싶었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5: 그 IB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4: 아,
5: 즉 예. 국제 바칼로레아를 이제 줄임말인데요.
4: 예.
5: 우리나라에서 바칼로레아라고 하면 이제 그거 프랑스에 있는 대입 시험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칼로레아라는 말이 프랑스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4: 네.
5: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아. 그 제도가 있어서 바칼로레아라고 부르고 또 용어는 다르지만 이제 이탈리아에서 마투라타라고 부르는 네. 것, 독일에서 아비투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100% 논서수령 시험으로 되어 있는
4: 네.
5: 유럽의 대입 시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4: 아, 그래서 IB가 아닌 KB, 그러니까 한국의 바칼로레아 이런 얘기인가요?
5: 예. 네. IB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 특정 국가의 제도는 아니고
4: 네.
5: 스위스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구인데 전 세계 이 2천여 개 학교에 인증을 해 줍니다.
4: 네.
5: 이 학교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으로 봤을 때 IB 교육을 할 만하다라고
4: 아.
5: 인증을 해 주면 이제 IB에 걸맞는 교육을 하죠. 그럼 IB 교육은 뭐냐? 매우 수준 높은 탐구형, 토론형, 네. 논술형 교육이다.
4: 네.
5: 그럼 탐구, 토론, 논술이면 뭐가 달라? 뭐 탐구니까 이제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4: 네.
5: 자기가 직접 지식을 만들어보고 뭐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고 토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4: 네.
5: 여럿이서 동료와 그렇죠. 협력을 통해서 해낸다는 얘기고 논술형이니까 답안을 그냥 1, 2, 3, 4분 중에서 찍는 게
4: 찍는
5: 아니라
4: 게 아니고.
5: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글로 써내려가는 이런 이제 훈련을 하고 또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4: 네.
5: 그래서 IB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4: 아,
5: 왜냐하면 그 제주도나
4: 네.
5: 인천이나
4: 네.
5: 송도죠.
4: 네.
5: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여러 국제학교들에서
4: 네.
5: IB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4: 하고 있군요. 벌써.
5: 그래서 이거를 야, 이건 국제학교에서 하나 하는 뭐 굉장히 비싼 교육 아니야? 이렇게
4: 네.
5: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영국의 IB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사립 굉장히 돈을 많이 주셔야 되는 학교들인데 미국의 IB 학교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예요.
4: 네.
5: 생각보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 네.
5: 이제 언어 장벽이 있죠.
4: 네.
5: IB가 원래 영어판, 스페인어판, 프랑스어판밖에 없거든요.
4: 네.
5: 근데 2010년대 중반에 일본어판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럼 한국어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6: 네.
5: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저희가 아이비를 말한다라는 책을 7명 공저자로 냈는데
6: 네.
5: 그 공저자가 지금 8년 뒤에 아이비를 넘어 KB로라는 책의 공저자입니다.
6: 아,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네.
5: 그래서 그 2010년대 후반에 여러 교육청들을 설득하고
6: 네.
5: 그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네. 아이비 교육을 이제 한국어판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을 했고
6: 네.
5: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30여 개의 아이비 인증 학교들이 한국에 존재하죠.
6: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이제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평가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평가 전환하자 이런 논제를 던졌어요.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5: 이 대입 개편 논의는
6: 네.
5: 올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6: 올게 왔다.
5: 예. 왜냐하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 네.
5: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에 이제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6: 네네.
5: 정부가 바뀌면서 위원장이 바뀌었고
6: 네.
5: 그리고 작년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연구 자료집을 냅니다.
6: 네.
5: 근데 그 자료집을 이제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보면 수능을 논서수령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한 10번 넘게 나와요.
6: 네.
5: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집에 그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6: 네.
5: 수능이 앞으로 객관식 찍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도록 하는
6: 네.
5: 이 논서수령으로 가겠구나.
6: 네.
5: 이제 이것을 추측할 수 있었고 올해 1월에 그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대입특위가 만들어집니다.
6: 네.
5: 그리고 그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간간이 사실 새어나왔어요.
6: 네.
5: 그래서 언론 보도도 좀 되었습니다.
6: 네.
5: 기사 검색해보시면 아, 논서수령으로 간다더라.
6: 네.
5: 언제부터 간다더라. 그런데 이제 올해 이번 주 초에 모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꽤 정확한 그런 기사를 이제 냈죠.
6: 네.
5: 전과목 절대평가 그리고 논서수령으로 가는 것으로
6: 네.
5: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6: 네.
5: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새삼 다루어졌고 국무회의장에서 이제 대통령도 그리고 국교위 위원장도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6: 그 방향은 당연히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5: 그게 맞는 정도가 아니라
6: 네.
5: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네. 원하는 겁니다.
6: 원하는 거다.
5: 그래서 초중고 교육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교육감
6: 네.
5: 아닙니까?
6: 네.
5: 교육감들이 자 지금 이 객관식 찍기 이 수능 교육으로는
6: 네.
5: 깊이 있게 사고하고 조리 있게 네. 설명하는
6: 네.
5: 그리고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펴나가는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6: 네.
5: 시험을 바꿔야 된다.
6: 네.
5: 이런 생각에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6: 네.
5: 집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능을 개편해달라라는 요청을 실제로 한 바가 있습니다.
6: 논술 서술 평가 해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5: 예.
6: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우리 누구나 아는 게 바칼로레아잖아요. 근데
5: 예.
6: 거기 보면 막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상한 문제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너무
5: 예.
6: 철학적이고 도저히 저게 무슨 정답이 있어.
5: 예.
6: 뭐 지금 나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지금 나의 존재는 과거의 나로부터 뭐 존재한 것인가 뭐 이런 제가 볼 때 뜬구름 잡는 그런 문제들을 한국에서도 이걸 낼 수가 있나요?
5: 네. 그게 절대로 뜬구름 잡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6: 네.
5: 왜냐하면 프랑스는 철학이
6: 네.
5: 공통 필수 과목이에요.
6: 네.
5: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6: 네.
5: 나란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6: 네.
5: 고등학교 마지막 2년 동안 내내 배웁니다.
6: 네.
5: 그리고 나서 시험 보는 거예요.
6: 네.
5: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수업 시간에 다 다른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게 전혀 생각 안 해본 주제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는 철학 과목이 사실 없거든요.
6: 네.
5: 선택 과목이 일부 있긴 한데 거의
6: 네.
5: 개설하는 학교가 없죠.
6: 네.
5: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이제 윤리 과목에서 철학을 네. 사실 좀 다루는데
6: 거의 암기죠
5: 예, 예.
6: 우리는. 네.
5: 그와 달리 프랑스는 철학 과목이 있고 그것을 시험을 보는데 다 논서수령으로 돼 있고
6: 네.
5: 자기 생각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6: 애초에 교육과정이
5: 예.
6: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시험도 그렇게 내는 거다.
5: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시험을 보게 예, 만들어 놓은 거죠.
6: 하는 거니까 예. 문제없다. 자 그런데 저는 딱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상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맞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특히
5: 예, 예.
6: AI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평가를 누가 하잖아요. 채점을
5: 예.
6: 하잖아요. 대학 교수가 채점을 하든 누가 채점을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 안 될 수가 없지 않나. 이걸 그러자 지금 시대가 공정에 대한 이게 화두인데 어떻게 보세요?
5: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6: 네.
5: 유럽 국가들은 다 뻔히 하고 있는 건데
6: 네.
5: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0: 있다는 걸 몰라요.
1: 네.
0: 그 시스템이 뭐냐? 공정한 논서 수령 채점 시스템입니다.
1: 네. 그게 가능하죠.
0: 아니, 이게
1: 네.
0: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네. 유럽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등은 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교육과정. 네. 즉 몇 학년 때 뭘 가르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이죠.
1: 네.
0: 우리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요 국가들은 그 교육과정에 걸맞는 평가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평가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교육과정에 이를테면 의사소통력 능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네. 몇 학년 때 뭘 가르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예를 들면 국어과를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 학년 때 뭘 배우고 몇 학년 때 뭘 시키고 한 다음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 평가가 그 국가 수준으로 다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어요.
1: 네.
0: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독일의 예를 들까요?
1: 예, 예.
0: 독일의 A 고등학교 선생이 이 아이를 평가할 때나 B 고등학교 선생이 이 아이를 평가할 때나 네. 점수가 거의 같게 나옵니다.
1: 아.
0: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평가하는데 아무리 똑같은 애라지만
1: 그러니까 논서 수리잖아요.
0: 네, 논서 수령인데 이게 똑같이 나오지?
1: 네.
0: 물론 점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1: 네.
0: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성적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1: 네.
0: 이런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논서 수령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놀랍게도 선진국 중에 모르는 나라가 딱 세 나라 있습니다.
1: 어디입니까?
0: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1: 한국, 일본, 대만.
0: 동아시아 3개국이
1: 네.
0: 이상하게 대입제도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대입제도가 굉장히 절충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정한 논서 수령 채점 체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1: 일본이죠.
0: 그리고 미국도 공정한 채점이 있긴 한데
1: 네.
0: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국가 수준이 아니고 주수준도 아니고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공정한 채점 시스템이 있지만 그 단위가 굉장히 작다.
1: 근데 그 공정한 네. 채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0: 그 만드는 게
1: 채점자가 달라도 거의 네. 비슷한 점수가 나오게끔 어떻게 만들어요?
0: 만드는 게 어렵죠 당연히.
1: 네, 전 잘 이해가.
0: 21세기에 대입제도 네. 개혁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요.
1: 네.
0: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가 일본입니다.
1: 네.
0: 일본은 명문대 본고사가 있고 본고사는 원래 네. 논서 수령이 많죠. 그런데 저 일본의 센터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1: 네.
0: 그건 이제 객관식 시험입니다.
1: 네.
0: 그건 국가고시예요 수능처럼. 그런데 그 센터 시험을 객관식이 아니라 논서 수령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일본 문부성이 2010년대에
1: 네.
0: 공언을 했어요. 발표를 네. 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논서 수령으로 바꾼다.
1: 근데 왜 실패했어요?
0: 실패한 이유가
1: 네.
0: 채점 시스템을 제대로
1: 그러니까요.
0: 못 만들었습니다.
1: 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어려운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러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무기가 생겼습니다.
1: 뭡니까?
0: 인공지능입니다.
1: AI.
0: 예.
1: 아.
0: 그래서 논서 수령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꽤 보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시스템에 익숙한 전 세계 평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채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논문들이 나오는 게
1: 네.
0: 자기 나라 채점관보다 더 정확하다. 채점 인공지능 채점 결과.
1: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AI 보고 다 채점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 아 물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AI도
1: 그럼 앞으로 네. 막 재미나이가 다 채점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0: 왜냐하면 AI가 채점할 수 있는 거에 현재로서는 네.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이게 다 일종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보에서 드러나는 통계치에 좀 너무 벗어나는 것.
1: 네.
0: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무 창의적인 답변이나
1: 네.
0: 너무 엉뚱한 답변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건 이제 인간 채점관이 해야죠. 근데 이런 것은 인간 채점관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또 AI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저 하나만 더 그러면.
0: 예.
1: 이 논서술 관련해갖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거 논술 학원 강사님들만
0: 그렇죠.
1: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건 좀 선례가 있어요. 지금 논술 평가 하잖아요. 지금 논술 전형이란 게 있잖아요.
0: 아, 우리나라 논술 전형 있죠.
1: 예, 하면 그냥 정말 교과서적으로 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대 논술은 뭐 두 갈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0: 예.
1: 거의 공식처럼 가르쳐버려요. 그리고 매우 비싼 가격에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나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는 부작용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0: 있는데요.
1: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고사하고는 다른 시험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0: 네.
1: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사실 좀 족보가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논술은 과목이 아니잖아요.
0: 네.
1: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논술형 시험들은 국어인데 논술형이고 수학인데 논술형이고
0: 네네.
1: 과학인데 논술형이고
0: 네네.
1: 이런 거예요.
0: 네.
1: 그 수학이면 예를 들면 풀이과정 다 써야 되고
0: 네네.
1: 그래서 풀이과정의 논리가 맞는지 이런 걸 채점하고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논술이 무슨 과목 이름도 아닌데
0: 네.
1: 마치 과목 이름인 양
0: 네.
1: 논술고사라고 해서
0: 네.
1: 만들어놨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0: 아.
1: 이게 국어야 사회야 뭐야.
0: 네.
1: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게 돼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정답이 정해진 문항을 출제해요.
0: 네. 그러니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1: 그렇죠.
0: 이게 시비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1: 시비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걸 좀 정교하게 보셔야 되는데
0: 네.
1: 순전히 자기 채점하기 쉬워서 쉽게 하기 위해서지
0: 네. 네.
1: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0: 네. 네.
1: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봐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여태까지
0: 네.
1: 대학의 논술고사 채점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역사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술형 채점 결과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0: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고 예. 또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서술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0: 네.
1: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으니 이걸 어찌 논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0: 그거를 예. 열심히 또 학습해요. 모범 답안 예. 한 3개씩 나오면 또 열심히 학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논술에는 정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죠. 만약 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1: 아니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문항도 출제가 될 겁니다.
0: 네.
1: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어떤 문제를 풀어라
0: 네.
1: 이렇게 문항을 내면 그 다 풀이 과정 쓰면서 네. 그러니까 답이 이거다라고 이제 써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결국 답이 어느 정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다만 이제 풀이 과정까지 같이 보겠다.
0: 네.
1: 그래서 심지어 정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상당한 점수를 주겠다. 뭐 이런
0: 네.
1: 취지의 이제 시험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항도 나오고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항도 이제 나올 수 있는
0: 나올
1: 거죠.
0: 수 있다.
1: 특히 대통령이 발언한 걸 보면
0: 네.
1: 뭐 이 세상에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 아니냐.
0: 네, 네.
1: 이런 상당히 좀 과격하면서도 근원적인 발언을 하시거든요.
0: 네.
1: 이게 사실 많은 평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0: 네.
1: 사실 논술형이라고 해놓고 무늬만 논술형인 문항이 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나 적어도 그 문항 중에 일부는 진짜 네 생각을 써야 되는 이런 시험 문항이어야 된다는 거죠.
0: 저 예. 하나만 더. 절대평가 전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1: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분법에 제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상대평가 아니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다른 나라 평가제도 보면 아닌 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원점수제.
0: 네.
1: 우리도 옛날 대입학력고사 시절 또 수능에도 네. 초기에는 네. 원점수가
0: 원점수.
1: 있었습니다.
0: 네.
1: 그것도 사실 엄밀히 보면 일종의 절대평가예요. 100점 만점 중에 너 75점,
0: 네.
1: 64점.
0: 네. 그러니까
1: 절대평가거든요.
0: 네.
1: 근데 원점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정점수인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 형식의 보정이 아니라 야, 작년에는 난이도가 이랬는데 올해는 좀 쉽게 출제됐네. 출제하고 보니.
0: 네.
1: 그러면 작년 난이도 기준으로 봐서는 이거는 점수가 여기에 해당해라고
0: 네.
1: 해서 점수를 보정해 주는
0: 네.
1: 그런 보정점수제가 있습니다.
0: 네.
1: 이건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같은 절대평가를 해도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AP 시험 같은 것들은 작년 대비 난이도가 바뀌었으면 그 등급 범위를 조정해 줍니다. 이를테면 90점 이상이면 A, 1등급.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올해는 출제하다 보니 작년보다 좀 어렵게 출제됐네? 그러면 90점 이상이 아니라 87점 이상이면 1등급 줄게.
0: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적용한 모델을
1: 그렇죠.
0: 만들 수 있다라는
1: 예.
0: 얘기군요.
1: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 만들어낼
1: 예.
0: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자, 이범 교육평론가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월요일에는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흔히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면 구조대원이나 의사가 떠오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약사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이들을 생명지킴이로 지정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죠. 불안한 심리 상태의 손님을 차분하게 응대하는 건데요. 힘들었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점점 드물어지는 세상. 타인을 향한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0: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에 활용하자는 주장에 안 그래도 힘든 청년을 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상가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면 어떠냐며 청년의 삶을 포기한 정권은 청년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에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내년 7월 용인에 35조 2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 내 두 번째 공장인 신규 D램 제조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2월엔 청주에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낸드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의결했습니다. 육군이 일선 부대의 총기함과 탄약함 관리 체계를 기존의 열쇠와 수기기록 중심에서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기존 자물쇠를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반의 디지털 자물쇠 이중 잠금으로 전환하고 생체 인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 정보로 무기고 출입자를 확인하고 총기 반출 사실을 상황실 등 관리부서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스마트 무기고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국경과 인접한 북한 군사기지의 주택 수백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 시간 6일 지난달 20일에서 23일까지 황해북도 신계군에 있는 군사기지 일대의 주택 380여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군사기지엔 남한을 겨냥한 포병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천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폭우 참사 4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에 안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 전체 반지하 가구의 4.6%에 불과하다며 기후재난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4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를 맡게 된 저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 입추였죠? 가을 기운이 좀 느껴지셨나요? 네,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네요. 얼마 전 SNS에서는요, 입추 이행시 입 다물어 추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가을 기운보다는요, 가마솥 더위에 하루 종일 시달리셨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폭염 대처법을 조사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정말 팬입니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본인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사람마다 체력이 제각각이지만 제 아무리 건강해도 열 에너지에 오래 노출되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 또 집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로감, 이것도 요즘 같은 때에는 온열 질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자주 쉬어주시고요. 또 부모님, 뭐 아들, 딸, 형제, 자매, 친구, 동네, 이웃, 뭐 이참에 연락하고 싶은 모든 분들, 끝난 썸남, 썸녀까지, 더운데 잘 있지? 이런 안부 연락까지 생각나실 때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0: 네, 임재범 그리고 테이 저희 굿모닝 FM 테디가 같이 부른 겨울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겨울 노래 많이 들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겨울 노래 한 곡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4788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준디 김준상 아나운서가 오당제를 책임져 주셨고 저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여러분의 불금 그리고 주말을 책임질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이 DJ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려니까 꽤나 떨리고 긴장되고 뭔가 이 마음이 좀 두근두근한데 그래서 제가 뭐 베테랑이지만서도 조금의 실수와 어떤 그 긴장된 모습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귀엽게 봐주시기를 서두부터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DJ 오랜만에 데뷔를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범진호님 반가워요 민디 너무너무 기다려왔습니다. 주말까지 잘 부탁드려요 라고 감사합니다. 0928님 오늘 진행 누군지 찾아보고 왔어요. 흐흐 훈남이시네요. 3일간 잘 부탁드려요. 어유 이 짧은 시간에 얼굴까지 확인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현진님 가을 기운은 커녕 크크크크 39도였습니다. 크크 불지옥이 따로 없어요. 크크 이라고 뭐 웃음이 이게 웃겨서 나는 웃음이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나는 웃음을 많이 지어주셨습니다. 이경희님 가을이 뭐예요? 여기는 38도였어요. 지금도 덥네요. 점점 흐흐라고. 야 여기저기서 뭐 38도, 39도 이게 지금 이 시간에 기온이 맞아요? 야 참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더운 요즘입니다. 이혜원님 중고등학생들도 요즘 돌아가면서 몸이 안 좋은데 제 생각엔 한 번씩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모두 더위 조심합시다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더위를 느끼시는 것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매일 지금 더위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뉴스 보니까 주말엔 살짝 꺾인다곤 하네요. 뭐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니까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긴장된 마음으로 주말에는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다 열려 있어요. 문자도 있고요. 미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당연히 무료고요. 자 금요일 3부 오늘은 여러분이 그 월요일 코너 정말 유명한 코너 대한민국 라디오계 길이 남을 코너 요즘 우리는 제가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이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코너 주말엔 산으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셔볼게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본 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절기 입추였던 오늘 서울은 올여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노원구가 비공식 기록으로 40.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에서 40도 넘는 지역이 나온 건 폭염일수가 역대 1위였던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서울은 가을의 문턱 입추에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하남은 40.8도, 전남 광주 광양도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절정에 달했던 극한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35도, 모레는 33도로 기온이 차츰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닌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도 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중고차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액을 올려야 하고요.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광고된 차량 금액 500만 원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 신청 대행비, 성능 보험료 등 추가 수수료 100만 원을 더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차량 가격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만약에 구매 후 7일 이내에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소비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대책은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서 거짓 광고를 한 건강미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연예인이 제조하거나 광고한 유명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렸는데요. 얼굴 마사지기나 다이어트제, 올리브 오일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처럼 질병, 예방,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료시술 수준의 효능을 내세워서 광고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는데요.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역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예인을 앞세운 건강미용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록 밴드 토토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의 제목 맞추기 게임하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로제나라는 노래였습니다. 딱 봐도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밴드의 키보디스트 스티브 포카로의 썸녀 중에 한 분의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좋아했나 봐요. 로제나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 3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그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아침 6시에 시작하는 뉴스투데이 대타를 했거든요. 2시간의 뉴스를 매일 5일 동안 진행한 저로서 요 정도 뉴스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먼저 더위 관련해서 주말에 조금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더위도 한풀 꺾이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중고차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액을 올려야 된다 광고에 이거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서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 무더기 적발됐다. 과장 광고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경주님이 미니로 과장님들만 하는 과장 광고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과장님들 말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8311님 현재 전주 온도 36도입니다. 무섭네요. 아, 제 고향이 전주인데 여기도 이렇게 덥네요. 구혜찬님 산청은 지금 31.5도네요. 라고 오 꽤 낮은데요. 물론 객관적으로 높은 온도지만 덥긴 한데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행복합니다. 흐흐라고 해주셨고요. 470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34도라기에 달리기 하러 나왔다가 40분 뛰고 포기했어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라고 와 땀을 거의 뭐 지금 샤워하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젖어 계신데요. 뭐 제가 힘을 드린다고 이미 더 뛸 힘이 없으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본인이 미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 날씨에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열정 존경합니다. 하지만 건강부터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남지혜님 차를 장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참고하시고 조사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그룹이죠. MBC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도 임명된 리센네의 노래 Deja Vu 듣고 오시죠.

한여름밤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0: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당제가 좋다. 오늘도 당신 편 휴가 간 젠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정말 이 코앞에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저도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기다려왔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뉴스 하느라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늦잠 잘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다렸고 퇴근길 함께하는 분들도 아직 한창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지금 8시 31분인데 저녁은 다들 드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빵 먹었어요. 예, 빵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거의 빵이 주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빵 시켜서 커피랑 한잔 먹고 여기 왔고요. 지금 어디서 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누구랑 듣고 계신지 무슨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도 편하게 사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9387님께서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시원하십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겨울 노래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겨울인가요? 감사합니다. 6376님 민디 반가반가요. 흐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믿고 듣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희곡 읽어주는 코너 너무 기대합니다. 민디 파이팅이라고. 와 이분은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이네요. 왜 기대를 하시는지는 일요일날 여러분 방송을 찾아주시면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코너 희곡 읽어주는 코너. 김명자님 두 딸들하고 치맥하면서 민디 목소리 들어요. 오늘부터는 민디가 짱이에요. 흑 준디는 빠이빠이 크크. 아유 굉장히 우리 명자님은 이 갈아타시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물타기 이런 거.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민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다른 것 다 드셔도 더위만 드시지 마세요. 아 저녁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데 우리 연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서 배고픔 달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오셔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4940님 저는 내일 강릉으로 휴가 가려고 지금 딸내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야 그쪽이 조금 그 시원하다면서요. 뭐 특히나 태백 쪽. 와 강릉도 시원하려나. 어쨌든 약간 해안가니까 바다도 있고 딸내미 집으로 가고 계신다고.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정님 전 오늘 6학년 딸과 데이트했어요. 딸이 가고 싶어 했던 뷔페 가서 먹고 왔어요. 저 나이 때는 진짜 뷔페가 거의 천국이죠. 특히 디저트 뭐 타르트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뷔페 가서 적당히 먹으라 할 수도 없고 돈 냈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 간섭 없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아주 천국 같은 그런 곳 잘 다녀오셨습니다. 1935님 저녁에 콩국수 먹었어요. 옥수수는 디저트. 아 맛있는 거 드셨네요. 시원한 콩국수, 뭐 냉면 이런 거 뭐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죠. 김금수님 처음으로 보내요. 친구들과 모임하고 걸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삼겹살 먹었네요. 처음으로 지금 이걸 보내셨는데 그게 저네요. 그걸 받는 주인공이 저예요. 너무 영광입니다. 금수님 조심히 걸어가시고 지금 더우니까 약간 그 좀 시원한 곳 에어컨 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 가게 문 열린 데 막 그런 데 앞으로 좀 지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5941님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놀러 왔어요. 어제는 중국에서 준디 방송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민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고 있네요. 사연도 미니로만 보냈었는데 오늘은 문자로 길게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작년 8월에 오고 오랜만에 한국을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게 지내다 갈게요. 캐스커의 원더풀 신청해 봅니다. 웃음 웃음. 와 해외에 계실 때부터 이 오당제 방송을 들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오셔서 환영하고요. 계시는 동안 주말에 제가 계속 방송하니까 하시는 거 하시면서 이렇게 라디오 틀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고사 하나님 제가 기억할게요. 찾아오세요. 예. 신청곡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캐스커의 원더풀 듣고 오시죠.

오구사 하나님의 신청곡 캐스커의 원더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구사 하나님께서 문자를 하나 더 주셨어요. 어제는 중국, 오늘은 한국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는 바로 그분인데, 꺅! 당연하죠? 주말도 꼭 듣고 있을게요.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한국 일정 시작이 너무 좋아요. 라고.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셔서 굉장히 만날 분도 많으시고 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 이 라디오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도 되나요? 이게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인데,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본인 하실 거 하시고, 시간 날 때 뭐 돌아가셔서 들으셔도 되니까요. 너무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모님, 여기는 태백입니다. 아, 태백, 저녁 공기 시원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당제 듣고 있어요. 이 날씨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태백 현재 온도 25.8도라고 합니다. 와, 정말 시원하네요. 부럽습니다. 25.8도는 뭐 에어컨 안 틀고 잘 수 있는 그런 온도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태백은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좀 서울 가까이에도 이렇게 시원한 곳이 있었으면은 뭐 운전해서라도 제가 바로바로 가볼 텐데, 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가지고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이사모님 대리만족하겠습니다. 신학규님, 거창 덕유산 산골에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라고. 야, 이쪽도 굉장히 시원한가 봐요. 부럽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곳이 시원한지 또 궁금한데, 혹시 본인 계신 자리 너무 시원하다 싶으신 분들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5619님, 김해에 사는데요. 저는 확실히 덜 더운 게 느껴지네요. 지난주에는 하루에 옷을 5벌에서 6벌 갈아입었는데 오늘은 한 벌로 끝! 좀 살 것 같아요. 흐흐. 김해도, 아,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온도가 많이 내려갔나 봐요. 다행이에요. 전국적으로 정말, 특히 서울은 뭐 오늘 최고 온도 아까 찍었다고 했잖아요. 40도가 넘는 이 엄청난 날씨인데. 아, 잠깐만요. 김해 지금 32도라고 하네요. 물론 뭐 서울권에 비교해서는 시원한 날씨긴 한데 환불로 끝날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더위를 많이 안 타시나? 0401님, 가족 여름 휴가 아이들과 대구에서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5시에 출발했는데 9시 도착이네요.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강릉으로 확실히 좀 시원한 이 곳으로 많이들 휴가를 가시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이들과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702님, 진짜 퇴근길에 달콤한 라디오입니다. 저는 저녁에 유명한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오늘 휴가인 남편이 당직하는 제 직장으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감동.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 퇴근길이 더 달콤합니다. 라고. 저는 뭐 제 목소리 들어서 달콤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 그것보다는 우리 남편분이 아주 달콤하게 샌드위치 사오셔가지고 오늘이 아주 지금 달콤하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샌드위치가 정말, 아까 빵 좋아한다고도 얘긴 했지만 최애 메뉴거든요. 저는 진짜 뭐 쌀보다 샌드위치, 빵 이런 걸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샌드위치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도파민이 솟는데요. 부럽습니다. 특히나 남편분이 사온 샌드위치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없지만. 6502님, 여기는 지하 1층인데 라디오가 잘 안 나와서 안테나를 문틈으로 내어서 간신히 듣고 있어요. 저는 라디오를 친구 삼아서 듣고 있어요. 라고. 야, 요런 열정. 이 더운 날, 아, 이 문틈으로 안테나 이렇게 내는 것도 땀날 일인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엔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나오지 마시고 지하 1층에서 아늑하게 제 목소리 10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고객님,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엘리 굴링의 Love Me Like You Do,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BTS가 함께한 My Universe,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두 곡 함께 하시죠.

떨어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강릉의 한 아파트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택배 차량 전용 배려 구역을 지정해서 훈훈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기사 배려 구역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동 현관과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에 주황색 주차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택배 차량, 특수 차량 배려 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글 작성자는 한 아파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것 자리를 양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오랜만에 듣는 정말 very very good news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good news 퀴즈 문제 나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님들에게 양보한 자리는 일명 이것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요. 좋은 자리를 일컫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당, 2번 황당, 3번 숭구리당당. 자, 힌트는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고요. 아, 이게 너무 그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더 힌트 드리면 유재석 같은 이 유느님 가르쳐서 명 MC라고 하고, 저 같은 아나운서를 가르쳐서 명 아나운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명당, 2번 황당, 3번 숭구리 당당 있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5시 5분에 깔끔하게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소리치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승철의 노래 2037님의 신청곡입니다. 소리쳐 듣고 오시죠.

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텐션을 높인 나머지 5시 5분에 발표한다고 너무 늦게 발표하는 것 같아서 9시 5분 잠시 뒤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K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면서 냉방기기와 승강기가 멈추는 등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해 인근 약 50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2시간 1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배전 설비에 새가 부딪혀 복구 작업을 위해 잠시 전기를 끊은 뒤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북구 미아동의 백화점에서도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10분쯤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다는 소방신고가 접수돼 15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농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폭염 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국장급이 총괄하던 재해 대책 상황실을 차관 총괄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폭염 가뭄 특별관리기관을 운영하고 농진청의 온열질환 예방활동 확대와 산림청의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확대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군내 사이버 도박을 확산을 막기 위해 장병 불법 도박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진신고 시 행정 형사 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 유해 사이트 차단 앱을 개발하고 디지털 윤리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수 겸 작가 이랑이 에세이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로 올해 나가이가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자신으로 이어지는 여성 가족의 삶을 통해 반복되는 폭력과 상처를 다룬 작품은 지난해 11월 일본에 출간되자마자 5,000부가 팔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본 근대문학 거장 나가이가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상은 1년간 일본에서 출간된 모든 문학 작품 중 작품성이 뛰어난 한 편에게 수상하는데 우리 국적 작가가 일본에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출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올해도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참고할 만한 교육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상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만들었죠. 기후변화의 원인과 위험성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래프나 도표로 전달되던 정보를 점자 문장으로 풀어 써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들이 지식을 얻어서 대응력을 키우도록 맞춤 교육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김민호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너무 빨라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공동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이것 자리를 양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습니다. 자, 과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5270님 실수하는 것도 귀엽네요. 정답 1번 명당입니다. 폭염에 택배기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파이팅! 이라고 저도 칭찬해주시고 택배기사님들도 칭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저 계속 귀엽고 싶은데 이거 실수를 계속할 수도 없고 어려웠네요. 5270님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저도 정말 맘대로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이네요. 오늘의 끝곡 어떤 거 듣고 싶으신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말 훈훈한 사연이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헬멧 벗고 들어가라는 아파트랑 너무 비교된다, 인성이 명품이다, 이런 따뜻한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말 명당 자리 주차하시는 분들,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빨리빨리 실내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문에 가장 가까운 자리 선점하는 게 이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한 숙제인데, 이것을 택배 차량 또 특수 차량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3, 4부는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수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 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들어오시자마자 첫 인사가 산 좋아하세요 라고 하시고, 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저랑 가시죠 라고, 만난 지 10초 만에 산에 가자고 제안하시는, 산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윤성중 기자님 반갑습니다.
1: 네, 함부로 제 앞에서 뭐 산에 안 간다, 아니면 혹시 산에 좋아한다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지실 거예요.
0: 아, 제가 처음부터 무례를 범했군요.
1: 네, 아마 제가 계속 산에 가자고 조를 테니까요. 아,
0: 알겠습니다. 몇 번 조르시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니카 휴가를 가서 오늘부터 1월까지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저는 5당제 월요일 코너를 맡고 있는데, 기자님은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수식어가 없는데, 뭐 등산 리더, 젊은 산신령까지, 특히 젊은 산신령이라는 타이틀은 누가, 왜, 어떤 연유로 이걸 달아준 건가요?
1: 네. 한 청취자분이 갑자기 여기 댓글로 젊은 산신령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0: 보기에는 제 목소리가 산신령처럼 좀 울렸나 봐요.
1: 아.
0: 네, 산에 갑시다. 나처럼.
1: 아, 약간 느낌이 있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확실히 산에 올라가셔서도 항상 메아리를 이렇게 좀 훈련하시는 편이신 건가요?
0: 아, 아니요.
1: 요즘, 아, 그건 아니에요?
0: 네, 요즘 산에서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1: 아, 그런가요? 제가 진짜 산 초보자인 게 여기서 티가 나네요.
0: 네. 네. 동물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1: 아, 맞네요. 맞네요. 네. 여기서라도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메아리 치시길 바라면서.
0: 어, 그래도 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입추가 찾아왔지만 이 이름과 달리 아직 더위는 여전한데 이 무더위에도 기자님은 산에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0: 어, 네.
1: 아니 근데 이 날씨에는 산에 가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덥잖아요.
0: 어, 뭐 저같이 좀 단련된 사람은 예, 산에 가도 되긴 하겠지만
1: 예.
0: 어, 저처럼 단련되지 않는 분들은 아, 가급적이면 산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산을 그냥 어,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1: 네.
0: 시원한 카페 같은데.
1: 아.
0: 예, 통창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을 그냥 시원하게 바라보면서 그 여름을 이 더운 여름을
1: 네.
0: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0: 네.
1: 근데 왠지 카페에 앉아 있으면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산에 가셔야지. 약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0: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어, 좀 거리를 두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올해만큼 입추 매직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0: 네, 올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1: 예.
0: 매년 입추가 되면은 기온이 살짝 낮아지면서 가을인가 싶을 만큼 계절 변화가 느껴지긴 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오늘 어제만큼 더워요.
1: 예.
0: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월간산 기자들도 더울 때 산에 잘 안 간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예외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1: 와.
0: 네, 설악산에 갔다 왔거든요.
1: 와.
0: 좀 길게 갔다 왔어요.
1: 진짜요? 이렇게 네. 더운데 어, 대한민국의 그 명산 설악산에 다녀오셨다고요?
0: 네.
1: 짧게도 아니고 길게요? 며칠이나 다녀오셨어요?
0: 어, 뭐 하루 만에 갔다 오긴 했는데.
1: 아, 하루 만에.
0: 네, 좀 길게 산을 탔어요.
1: 예.
0: 네, 다행히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 네.
0: 제 얼굴이 좀 많이 탔죠?
1: 그러네요. 입술도 살짝 부르트셨는데요.
0: 네.
1: 예.
0: 많이 피곤했습니다.
1: 아, 그만큼 네. 산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군요.
0: 네. 예. 길게 아주 산을 탔는데 코스를 설명드리자면은 설악산 대종주라고 부르는 코스예요.
1: 오, 들어봤어요.
0: 또 들어보셨어요?
1: 네. 대종주.
0: 오.
1: 예.
0: 네.
1: 이거
0: 어떻게 알고 계시죠?
1: 마라톤처럼 산악 마라톤 하시는 분도
0: 오,
1: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오, 그런 네. 거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0: 오, 트레일 러닝을 하시나 보죠?
1: 어, 하진 않는데.
0: 네.
1: 러닝을 좋아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도.
0: 그렇군요. 언제 네.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1: 자, 한 번 나왔고요. 같이 가자는 얘기.
0: 네.
1: 계속 얘기해 주시죠.
0: 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이제 남교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 네.
0: 설악산 서북능선을 거친 다음에 대청봉에 올랐다가
1: 와.
0: 공룡능선을 지난 다음에 속초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네, 거리가 40km 이르는데
1: 네.
0: 아주 힘들었는데 그만큼 또 좋았습니다.
1: 이게 하루에 가능한 거리인가요?
0: 어, 네, 가능하긴 해요.
1: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0: 저는 18시간 정도 오? 걸렸어요.
1: 아니, 거의 밤새 이게 해야 되는 거네요.
0: 네,
1: 아침부터 뭐 거의
0: 새벽에
1: 밤,
0: 출발을 새벽까지. 해가지고 네, 밤까지, 아, 저녁 때까지.
1: 대단하십니다.
0: 네.
1: 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날씨에는 등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셨는지 후회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0: 어, 네. 후회는 안 했고요.
1: 와.
0: 저도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이 날씨가 더웠거든요.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네.
0: 저는 괜찮았습니다.
1: 어, 괜찮은 이유가 그냥 네. 자신감뿐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가
0: 네.
1: 있나요?
0: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악산에 간 날이 아래 도시 기온이 36도가 됐어요.
1: 네.
0: 진짜로 더웠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설악산 정상부 기온이 그때 25도 정도 됐어요.
1: 와, 지금 딱 태백 온도와 비슷하네요.
0: 네.
1: 네.
0: 아, 비교적 진짜 선선한 가을 날씨 같았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해발 100m를 올라갈 때마다
1: 예.
0: 기온이 약 0.6도 정도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1: 와.
0: 이게 기압 때문인데
1: 네.
0: 위로 갈수록 이렇게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즉 공기 입자들이 서로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지하철역에 사람이 많으면 덥잖아요.
1: 그렇죠. 막
0: 적으면
1: 예.
0: 네, 적으면 좀 시원하고요.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열 때문에 이 지표면이 많이 데워진 상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시원한 기분도 들고요.
1: 네.
0: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 공기가 그 위로 올라갈수록 단열 팽창을 한다는 것 때문에
1: 네.
0: 기온이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높은 곳에 가면 덥지 않다는 뜻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려면 높은 산에 가는 것도 꽤 좋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 되려면 예. 해발 1000m 정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1: 시원함을 느끼려고 1000m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꿀정보 감사하고요. 설악산 정상부가 기온이 25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렇게 높은 산이 더운 날에는 피서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혹시 다녀오신 설악산인가요?
0: 네. 설악산인데 그 설악산 중에서 어디냐?
1: 네.
0: 바로 귀때기 청봉이라는 곳입니다.
1: 이름이 굉장히 재밌네요.
0: 네, 이름 재밌죠?
1: 귀때기 청봉.
0: 네, 이 재밌는 이름과 달리 여기 산 높이가 무려 1578m예요. 꽤 높죠?
1: 네.
0: 꽤 높죠? 이게 이름 뜻이 뭐냐면 말이죠. 정상에 서면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귀때기 청봉을 이루는 능선이 가로로 놓여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 한반도를 기준으로.
1: 네.
0: 그래서 남북으로 부는 바람을 이렇게 딱 막는 바람막이 역할도 해요.
1: 예.
0: 그래서 바람 길목이기도 한데 그 봉우리 이름 그대로 여기 정상에 서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1: 와.
0: 아랫마을이 막 이렇게 더위에 시달려도 여기 서면은 진짜 시원해요. 마치 그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커다란 선풍기를 최강으로 틀어놓은 것 같은 기분.
1: 진짜요?
0: 네. 여름에 가기 딱 좋습니다.
1: 와, 저 선풍기 강으로 틀고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여기 한번 가셔야 되겠어요.
1: 같이요?
0: 네. 날짜 한번 잡아볼까요?
1: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네. 하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산이고 1578m 그리고 바람도 세게 불면은 저 같은 등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을까? 뭐 아까 또 18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네. 있는데
0: 네.
1: 갈 수 있어요?
0: 물론 여기 초보자도 갈 수 있는데
1: 네.
0: 좀 조심해야 돼요.
1: 예.
0: 정상부가 온통 너덜지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너덜지대, 너덜너덜한 지대인가요?
0: 네, 예. 이게 좀 다리가 좀 너덜너덜해진다 그래서 너덜지대라고도 하는데.
1: 그래요? 네. 네.
0: 큰 바위가 풍화작용을 받으면 이렇게 갈라져서 돌기둥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돌기둥이 또 풍화작용을 받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이가 쌓인 지대.
1: 예.
0: 여기를 너덜지대라고 합니다.
1: 위험하네요.
0: 예, 이 귀때기 청봉이 바로 이렇게 너덜지대로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돌틈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풍열 현상에
1: 네.
0: 대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풍열 현상이 뭐 나타나는 지대이긴 하지만
1: 예.
0: 그걸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1: 왜죠?
0: 왜냐하면 이 주변이 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1: 이미 시원해서.
0: 네.
1: 그렇게 시원하군요.
0: 네.
1: 그 돌 틈에 갇힌 온도보다 공기 온도보다 바깥 기온이 더 시원해가지고
0: 네, 그래요.
1: 느낄 새가 없다.
0: 네, 맞습니다.
1: 훌륭하네요.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지난주에 이곳에 가실 때 동선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멀지 않나요, 설악산이?
0: 네, 제가 간 코스는 전문가들이 가는 코스니까
1: 예.
0: 섣불리 가면 안 되고요. 여기로 갈 수 있는 비교적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는 강원도 인제하고 양양 사이에 있는 한계령하고 좀 가까워요.
1: 예.
0: 한계령까지는 차를 타고 가면 되고요.
1: 네.
0: 여기서 귀때기 청봉까지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꽤나 가까운데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1: 네.
0: 근데 경사가 많이 가팔라요. 그리고 너덜지대를 통과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등산로가 덴비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덴비알 우리나라 말인가요? 영어인가요?
0: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요.
1: 네.
0: 힘들 때 아이고 되다 하잖아요.
1: 하죠.
0: 네, 그 되다를 쓰고요. 비알은 우리나라 말로 순 우리나라 말로 경사지를 뜻해요.
1: 진짜 그 된 비알 이렇게 띄어서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0: 아주 된 경사지. 아주 센 경사.
1: 예.
0: 네, 그거를 뜻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초보자라면은 한계령에서 귀때기 청봉까지는 한 4시간 잡고 가는 거를 추천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넉넉하게 왕복 한 8시간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1: 그러네요.
0: 예, 길은 물론 잘 나 있어요.
1: 네.
0: 아주 잘 나 있어요. 그런데 한계령에서 여기서 대청봉까지도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1: 네.
0: 한 거리가 8.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 두 배 정도 되네요.
0: 네. 예. 빨리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많은 초보자들이 한계령에서 이제 설악산 왔으니 대청봉까지 한번 가보자 했다가
1: 네.
0: 너무 힘들다 하고서 방향을 틀 때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가는 곳이 귀때기 청봉입니다.
1: 예.
0: 네. 저번 주에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등산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1: 저희까지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막 나누시는.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 네.
0: 그 귀때기 청봉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1: 네.
0: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1: 그 전문가 기준 아닙니까?
0: 전문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원래 전문가들은 5분 걸

0: 올린다 그래요. 아. 네, 얼마 안 남았다고.
1: 아, 네, 그래서 좀 늘려서 말씀해 주셨군요.
0: 네, 저는 솔직하게 늘려서 좀 말씀.
1: 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0: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1: 아, 20분도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네,
0: 기특기 청봉이 살짝 이런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네, 쭉 가기가 많이 쉽지는 않아요.
1: 그렇군요. 네. 뭐 경사도 가파르다고 하시고. 네. 왕복 8시간. 사실 저는 8시간 산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0: 아, 이게 시간이 8시간이라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막상 산을 가다 보면은 8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1: 그래요.
0: 네, 그리고 물론 이 길이 힘들 수가 있는데. 예. 기때기 청봉에 서서 맞는 이 산바람. 아. 이걸로 모든 힘든 게 다 보상이 됩니다. 네, 산 아래가 덥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거예요.
1: 그 정도예요?
0: 네. 실제로 제가 설악산 꼭대기에 있을 때 그 아래 설악동 기온이 36도였어요.
1: 네.
0: 저는 이렇게 더운 날인지 몰랐어요.
1: 위에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0: 네. 그래서 아. 추워서 재킷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이었거든요.
1: 네.
0: 네. 어떤 사람은 그 기때기 청봉 아래 그 바위 그늘 밑에서. 네.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1: 어, 진짜요?
0: 네. 이불을 덮고.
1: 이 날씨에 밖에서 잠자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사실은 도심에서는.
0: 네.
1: 그 정도로 시원하군요.
0: 네. 엄청나게 시원했어요.
1: 예.
0: 좀 부럽더라고요.
1: 네.
0: 물론 여기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0: 정상에 서면은 그 설악산 중청부터 대청봉까지 쫙 보이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할 거예요.
1: 아, 이렇게 많이 다녀보신 전문가 입장에서도 경치가 그렇게 좋아요?
0: 아, 네. 한참 와. 바라보게 됐고요.
1: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설악산의 봉우리 이름 끝에는 모두 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 네.
0: 저기 밑에 마을에서 이 대청봉을 보면 봉우리가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설악산의 대표 봉우리를 한번 읽자면 대청, 소청, 끝청, 귀때기청이라고 해요.
1: 네.
0: 이 귀때기청은 또 귀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때기청봉에 올랐다고 하면 설악산의 대표 봉우리 하나를 오른 거거든요.
1: 예.
0: 나중에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됩니다.
1: 이게 약간 이름이 너무 귀엽고 특이해서 이런 어린 좀 MZ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제가 그때 산에 갔을 때도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1: 오, 뭔가 자랑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맞아요. 말씀대로.
0: 네.
1: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고 너덜지대도 있고 경사도 있다 보니까 이곳을 오를 때 그냥 맨 몸으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거 챙겨갈 게 있을까요?
0: 아, 네. 여기 가려면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1: 예.
0: 왜냐하면은 지대가 높아서 기온이 낮거든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가도 되는데. 네. 되도록이면은 얇은 긴팔하고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고요. 추울 수 있거든요.
1: 그 정도군요.
0: 예, 그리고 바위에 피부가 긁혀서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1: 아...
0: 예, 상처가 안 나려면 긴팔 긴바지를 꼭 입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늘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1: 예.
0: 그 햇빛에 그 살이 바짝 탈 수도 있으니까.
1: 아이고.
0: 예, 긴팔 긴바지 필수입니다.
1: 네, 선크림도 좀 꼭 바르셔야 되고.
0: 네,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어야 돼요.
1: 좀 미끄러운가 보죠?
0: 예, 여기. 예. 바위 구간이 아주 길고 많기 때문에.
1: 아이고.
0: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1: 네.
0: 밑창에 그 노란색 마크 붙은 게 있어요. 비땡땡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1: 와우 와우.
0: 예, 그 마크가 붙은 그 고무창으로 된 등산화를 신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리고 등산화는 가능한 발목까지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1: 예.
0: 바닥이 좀 딱딱한 게 좋아요. 바위 지대가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곳을 디디려면은 물렁물렁한 신발보다 단단한 거를 신는 게 그 발에 오는 피로감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먹을 거는 충분히 챙기시고요. 지금 날씨에 물은 최소 1리터 정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물통 1리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보온병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가져가세요. 얼음만 넣어서.
1: 얼음만. 어차피 조금 녹으니까.
0: 네. 그 보온병에 얼음을 넣으면 거의 안 녹거든요.
1: 예.
0: 그래서 물을 준비해간 1리터 물을
1: 보온병에다 부어서,
0: 예, 부어서 마시면.
1: 예.
0: 예, 계속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1: 1리터 정도면 왕복 8시간 충분히 버틸만 합니까?
0: 아,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2리터 정도가 낫겠네요.
1: 갑자기 두 배가 되는데요?
0: 네. 아, 8시간이라 그러니까.
1: 올라갈 때 기준으로 1리터.
0: 아, 예, 그리고 여기 주변에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1: 아.
0: 약수도 같은 게 없어요.
1: 어쨌든 충분히. 네. 챙겨가셔야겠네요.
0: 네, 그래서 물은 가능한 많이 자기가 질 수 있는 한 조금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그중에서도 귀때기 청봉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녀오신 분이 혹시나 계시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0: 대처수의 산꼭대기 올라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는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중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기자님께 혹시 배철수 DJ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혹시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웃음소리를 따라 하실 수 있다고요?
1: 네, 제가 배철수 DJ님의 오랜 팬이거든요. 예. 아, 중학교 때부터 방송을 들었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한 번도 이 성대모사를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0: 오늘입니다.
1: 네. 웃음소리는 좀 따라 하실 것 같아요.
0: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우리 윤성중 기자님이 들려주시는 배철수 DJ의 웃음소리 큐! 오, 비슷한데? 네, 광고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해드려요.
1: 네, 아, 죄송합니다.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산으로 윤성중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

0: 주셨고요. 신학규님, 기자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2009년 10월 18일 우리 부부가 백두대간 한계령에서 미시령을 넘던 중 마등령에서 낙엽을 덮고 자던 추억이 아스라이 생각나네요. 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계령에서 귀때기청 12선녀탕으로 이어지는 산행을 했는데 아들이 장수대에 서서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게 생각납니다. 여름에는 고산이 피서지로 최적입니다 라고. 와, 신학규님은 거의 뭐 기자님과 비슷한 그 전문가신데요?
1: 그러게요. 예. 이게 10월달이면 그래도 살짝 썰렁할 텐데 낙엽을 덮고 주무셨다니. 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0: 부부가 함께 낙엽을 덮고 주무시는 이 추억, 평생 네. 가져갈 수 있는 추억이잖아요.
1: 네, 그 아들이 그 장수대에 서서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0: 예.
1: 네, 아, 저는 여기 동감합니다. 여기가 꼭 그 미국 요세미테 국립공원. 그런 분위기가 나요.
0: 그 정도요?
1: 네.
0: 제가 진짜 좋아요. 자연을 좋아했는데.
1: 네, 한번 꼭 가보세요.
0: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김경준님, 내설악 외설악 중에 한 곳을 20대에 다녀오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귀때기청은 안 다녀온 게 확실합니다. 혹시 그 기억하셨을 때 귀가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지 아닌지를 기억해 보시면 거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1: 네, 그 바람을 못 느꼈다면은 기억이 안 난다면은 예. 아마 귀때기청에 안 올라간 게 확실합니다.
0: 귀때기 한번 날아가 봐야 귀때기청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거죠.
1: 귀때기뿐만 아니라 이 뺨때기까지 그냥 바람이 세차게 그냥 때립니다.
0: 그 정도군요.
1: 네.
0: 네. 다음 7505님.
2: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귀때기청봉을 다녀왔어요. 이름부터 오. 만만치 않죠. 귀때기 정도는 귀여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정상 올라가면서 알았어요. 아, 귀때기 자꾸 올라가라는 뜻이구나. 이것도 맞네요. 네. 올라갈 땐 내가 왜 왔지? 내려갈 땐 다시는 안 와야지. 집에 와서는 근데 또 가고 싶네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멋졌는데 그 순간만큼은 감동보다 이제 내려가도 되는 거죠? 가 먼저였어요. 야. 그래도 다녀오고 나니 뿌듯합니다. 다음에 조금 덜 힘든 산으로 가겠습니다.
0: 예. 어쨌든 힘들긴 했지만서도 올라갔을 때 그 풍경,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네요.
1: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력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은 그 대단한 풍경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0: 예, 우리 네. 산귀신 윤성종 기자님이 7505님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 네, 산에 같이 가시죠.
0: 오, 김준상 준디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민호 아나운서는 젠디가 가자고 하면 갈 거예요. 기자님은 모르겠어요. 이유는 비밀이.
1: 아, 무슨 이유죠?
0: 뭐,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1: 예. 네, 그러면 젠디를 가장 먼저 설득하는 게 빠르겠군요.
0: 이야, 역시 기자님 전문가다우시네요.
1: 네,
0: 사람을 데려갈 줄 알아요.
1: 네, 철벽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0: 하지만 저희 김준상, 준디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듣고 계시면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다른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산 하면은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게 풍경도 풍경이지만 맛집. 이 내려왔을 때 먹어야 하는 그 식사 이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오늘 만나본 곳이 설악산 귀때기청봉이었는데 여기를 내려와서는 어떤 걸 먹으러 가면 좋을까요?
1: 네, 귀때기청봉에 아까 갔다 오면 한 8시간 왕복 걸린다고 했을 예.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0: 와.
1: 멀리 가지 못할 거예요.
0: 진짜
1: 멀리 가서 너무 힘들어서. 맛있는 걸 먹자라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0: 예,
1: 예. 한계령 휴게소에 그 먹을 데가 많거든요. 먹을 데 메뉴가 많아요.
0: 예.
1: 특히 뭐 산채백반 같은 게 있긴 한데 산에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물로 이루어진 비빔밥 같은 거.
0: 네.
1: 네. 뭐 여기서 일단 배를 채우고요.
0: 네.
1: 저는 이번에는 그 정서적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오.
1: 예, 이번에 갔다 온 데인데 야영장이에요.
0: 야영장이요.
1: 예, 이 야영장이 한계리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0: 예.
1: 한계 1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름이 시웃 비웃 야영장입니다. 이 캠핑장 앞에 한계천이 흐르고 있어요.
0: 오.
1: 이 개울이 아주 커다랗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물이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0: 우와.
1: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이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머무는 게 아주 좋습니다.
0: 너무 좋다.
1: 네, 캠핑장에서 놀다가 한계천에서 풍덩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죠. 이 차가운 개울 안에서 이 가만히 풍경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서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번 여행 진짜 좋았다. 아, 집에 가기 싫다. 여기 좀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고요. 그 귀때기청봉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생했던 흔적이 싹 씻겨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그 에너지가 100% 충전이 될 거예요.
0: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 눈앞에 막 펼쳐지는데요.
1: 아, 여기 대본에 써있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0: 대본을 잘 쓰셨는데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산을 즐기고 내려와서는 이 개울까지 즐기는 물까지

0: 즐기는.
1: 네.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제가 저기 이번에 취재를 갔다 오고 나서
0: 네.
1: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오랜만에.
0: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네, 여기 이 캠핑장에서 개울 안에서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0: 풍경 때문에.
1: 네. 아, 집에 가기 싫다. 네. 느꼈습니다.
0: 근데 늘 어떤 산행을 하고 나시면 집에 가기 싫다는 마음은 늘 그 디폴트처럼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1: 네, 뭐 그렇긴 한데 이번엔 예.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0: 얼마나 좋으셨으면 네. 그럴까 싶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데요, 이제? 설득이 막 거의 됐어요. 95% 된 것 같습니다.
1: 네, 날짜 잡을까요?
0: 날짜는 방송 끝나고 잡는 걸로 하고.
1: 네.
0: 김혜정님께서 오늘 두 분 케미 너무 좋은데요? 라고. 야, 산에 가야겠네요. 안 되겠어요. 결정했습니다.
1: 네. 네. 다음 주 갈까요?
0: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다다 다음 주 저기 좀 누그러졌을 때 더위.
1: 다음 주에 제가 젠디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서
0: 맞아요. 젠디를 먼저 설득하시고 네.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악산에 다녀오셨고 이번 주말 산행 마지막으로 좀 엽줄게요.
1: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좀 힘든 산행을 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네, 집 뒤에 있는 산에 그냥 잠깐 올라가가지고 예. 1시간 정도 가가지고 뭐 계곡에서 발 담그고 온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산을 네. 포기는 못하시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발은 걸치셔야 되는 우리 네. 윤성중 기자님 훌륭하십니다. 덕분에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과 함께 라디오로 떠나는 산 여행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젠디와 함께 또 다른 산 여행해 주십시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종신의 노래 6316님의 신청곡입니다. 지난 날 듣고 오시죠.

네, 6316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지난날 듣고 왔습니다. 다행히 윤성중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날짜는 아직 안 잡았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640님, 어머, 집 가는 길에 오래간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민디네요. 목소리 듣고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요. 일주일간 아침 뉴스에 나오신 거 잘 봤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그 MBC에 제 얼굴과 목소리가 많이 나가서 매우 행복한 요즘입니다. 감사하고요. 주말까지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714 하나님, 가족들이랑 거제로 휴가 갑니다. 거제 야호! 바로 여기 아주 유명한 동네. 근데 목이 많이 붓고 아파서 물놀이는 다 했네요. 유유. 아, 이게 꼭 어디 휴가 가거나 놀러 갈 때 몸이 가끔 좀 성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놀러 가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조심히 다녀오시면 휴가 끝나고 다 나으실 겁니다.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1790님, 부산에 66년 살면서 장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매일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더운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제부터 살짝 기온이 내려가서 숨을 쉴만 합니다. 취수원인 낙동강도 녹조가 어마어마하다던데 다행히 일요일 비가 온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라고. 맞습니다. 아, 오늘까지 정말 더웠는데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기온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보니까 평일에도 약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뭄 때문에 많은 지역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기우제까지 내릴 정도라고 제가 요즘 우리눈에서 말씀드렸었죠. 비 빨리 오길 저도 기우제를 한번 스스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913님,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인데요.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해요.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주도는 시원하군요. 와, 이렇게 뭐 제주도, 태백, 강릉, 김해 소개해 주신 시원한 지역들이 꽤나 있네요. 놀러 가고 싶다. 아, 너무 부럽네요. 예, 대신 좀 즐겨주시고 뭐 사진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3116님, 저는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침은 빵 먹었고 점심때는 막국수, 저녁은 짜장면 먹었거든요. 하루 종일 밥 한 그릇 못 먹은 제가 불쌍하지 않나요? 흐흐라고. 아니, 말이 밥이지 식사는 다 하셨는데 빵도 드셨고 막국수, 짜장면, 기가 막히게 탄수화물 3개 연속으로 때려 드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 쌀만 안 드신 건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전 청취자한테 공감하는 DJ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쌀은 챙겨 먹어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하루 종일 쌀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쌀 과자 이런 것도 쌀로 쳐드리겠습니다. 이구 하나님, 저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라디오는 언제나 MBC라고 MBC 라디오 홍보대사를 스스로 말해주셨습니다. 야, 라디오가 이렇게 삶에 가까이 있으신 분이 쉽지 않은데, 많지 않은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요. 늘 함께해 주시고 저는 오늘도 229 하나편, 내일도 229 하나편, 모레도 229 하나편 하겠습니다. 9960님, 여긴 목포입니다. 29도인데 좀 더워도 이열치열이라고 멍멍이와 함께 산책 중입니다. 땀나고 좋긴 하네요. 와, 목포도 29도. 약간 해안가 쪽이 상당히 그래도 온도가 좀 낮은 편이네요. 이게 평소 같으면 29도도 덥다는 사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29도만 돼도 야 시원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날씨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이 정도 날씨면 저도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정말 기다리시고 고기다리시던 바로 주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는 것도 계획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노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8457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노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저는 MBC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4부 시작을 진작에 시작을 했군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8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MBC 라디오와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바깥은 너무 더워요. 야,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가면 고생이죠. 예, MBC 라디오에서 또 더위 타파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이 또 준비해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원한 노래도 나올 거고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신학규님, 내일은 경남 거창 북상면 서출류동 서쪽에서 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뜻하죠. 으로 부산에서 산행오는 부산 산림조합 산행팀 가이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창 북상 계곡 여름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놀러오세요. 야, 여기도 굉장히 시원한가 봐요. 계곡을 이번 여름에 단 한 번도 못 갔는데 야, 계곡이 갑자기 좀 땡기네요. 요즘 그 계곡 관련한 뭐 너튜브 이런 거 보니까 수영하기도 굉장히 좋고 풍경도 좋은 계곡이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창 북상계곡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영님, 내일은 퇴근하고 조카 장난감 반납하러 키즈카페에 다녀올 거예요. 또 도서관에 가서 책 구경도 하고 오겠습니다.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다 시원한 곳이네요. 키즈카페, 도서관. 바깥으로 이동하실 때는 꼭 그늘을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기사 보니까 어떤 서울대생이 그늘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앱을 개발했다고. 신기하더라고요. 똑똑한 분들은 달라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야외 활동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546님 DJ가 뉘신지 참신합니다. 운전 중인데 안 졸리네요. 웃음 웃음. 저는 MBC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월요일 코너 요즘 우리는의 코너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실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소리를 너무 좀 크게 내지 않나 이런 자기 반성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운전 중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3970님 민디의 위트 있는 진행 참 듣기 좋네요. 일요일에 진행하는 희곡이 들린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배우로 한번 변신해가지고 이 프로 배우에게 밀리지 않는 아나운서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이네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270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박상민 가수가 부른 지중해 끝곡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박상민의 지중해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일요일에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불금 보내시고요. 내일도 당신 편 저는 스페셜 DJ 김민호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영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기준 약 220만 달러, 파생상품

0: 약 4억 3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폴리실리콘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업계와 함께 점검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임금 보상 갈등이 벌어진 지 두 달 만에 연봉 인상과 특별 경력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카카오는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2026년 임금 협약을 최종 타결했는데 이번 합의안은 연봉 총액 인상률 재원 기준 6.3% 적용, 특별 경력금 300만 원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그동안 연봉 인상률 6.9%와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인 1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해왔는데 최종 합의안은 노조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절충에 이루어졌습니다. 취임 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한 상태로 내각 인사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행정부에 정통한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이며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이란 정권 수뇌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맥스 기종 항공기의 동체 균열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현지 시간 7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달 강진이 덮쳤던 일본 구마모토현 인근 해역에서 어제 또다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도 5강 이상의 지진이 또 찾아올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서 나타나는 전진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에 있었던 지진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됐다는 점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0: 사태를 단순히 이웃나라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구마모토 지진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신호. 잠시 후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구마모토 지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저야 교수님 워낙 뵙는 거 좋아하지만 교수님이 오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아, 또 뭔 일 터졌나 이런 시그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3: 네, 저도 좀 방학 되고 조금 쉬고 몸조리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쉴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자, 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구마모토 지진, 이게 발생한 단층, 어느 단층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3: 네, 그 전반적인 개요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던 정확한 시점은 그 7월 28일 오후 4시 27분이었습니다. 규모가 7.1,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은 7.1로 발표를 했고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6.8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7.1이었다라고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지진의 규모가 있고 진도가 또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2: 네.
3: 지진의 규모는 단층이 움직일 때 발생된 에너지의 양을 수치화한 거고 진도는 뭐 특정 지역에서 그 지진에 의해서 얼마나 흔들림을 느꼈느냐입니다. 지진이 난 곳에서 가까울수록 많이 흔들리고 멀어지면 적게 흔들리는데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그 자체 규격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MMI, 뭐 Modified Mercalli Intensity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두 진도 계급의 어떤 차이를 좀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이제 일본 진도 계급이고 0에서부터 7까지 있고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미국과 우리가 사용하는 진도 계급에는 규모 12까지 예, 존재를 합니다.
2: 네.
3: 이번 지진에서 느껴졌던 최대 진도는 일본의 기준으로 봤을 때 7, 그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봤을 때는 9니까 7과 9가 오버랩되는 이 부분 정도의 진동이 있었다. 7이 범위가 엄청 넓으니까요.
2: 네.
3: 그렇죠?
2: 네. 엄청난 강도네요.
3: 네, 여기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네. 규모냐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육상에서 느꼈던 진동.
2: 아.
3: 그리고 이 구마모토에서 정확히 10년쯤 전에 예, 똑같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7.3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그때 진도하고 동일 규모의 진동이

0: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 예.
0: 이 정도의 진동이 나게 되면은 내진성이 낮은 건물들은 다수 붕괴를 하게 되고 내진성이 높은 건물도 균열가거나 붕괴하게 되고 도로 균열, 파손, 고가도로 파손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 네.
0: 이번 지진이 난 단층은 희나구 단층대.
1: 희나구 단층대.
0: 네. 북쪽에서 쭉 내려와서 약간 남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여기가 딱 정확하게 7.1 지진이 발생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설이라고 해서
1: 몇 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0: 네네네. 네. 이제 그 난카이 해곡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일본 주변에는 그 남쪽에는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1: 예.
0: 해양을 구성하고 있는 지각이 하나 있고
1: 예.
0: 또 동쪽에는 태평양 판이라고는 또 다른 판이 있습니다.
1: 예.
0: 이 태평양 판의 경우는 일본 열도와 우리나라를
1: 예.
0: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1: 예.
0: 매년 8cm의 속도로 밉니다.
1: 와, 굉장한 속도네요.
0: 네네. 필리핀 해판은
1: 예.
0: 일본 서남부하고 우리나라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1: 예.
0: 4에서 5cm 매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판이 미는 힘의 합력이
1: 예.
0: 일본의 지진을 유발하고
1: 네.
0: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고 난카이 해곡 지진도 유발하는데 그 미는 힘 자체가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해구에서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그리고 또 난카이 해곡에서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거기를 넘어서 후방부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힘이 전달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보면은 난카이 해곡이 있지만 그 너머에 보면 일본 서남 일본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서로
1: 예.
0: 중앙구조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 예, 중앙구조선.
0: 예, 중앙구조선 이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거의 뭐 도쿄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쫙 열도를 가로질러서 지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큐슈 지역, 구마모토 지역 그리고 그걸 또 지나서 더 남해 우리나라 남해 바닥까지도 이제 내려가는
1: 예.
0: 단층선이 존재하는데 이 중앙구조선의 서쪽 부분에서 예.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 중앙구조선도 단층인 거죠?
0: 수많은 단층들이 모여있는 지대라고 보시면
1: 예,
0: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 중앙구조선을 결국 그 이번에 자극한 게 아까 보여주셨던 필리핀하고 태평양 쪽에서 계속 밀고 왔던 힘의 합력이 영향을 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이거는 제 그냥 기본적인 궁금증이라서 하나 여쭤보면
0: 네.
1: 만약에 일본 열도가 없으면
0: 네.
1: 그 힘을 온전히 우리 한반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1: 예.
0: 있는데 그 우리 동해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 그래요?
0: 예, 지질학적 타임스케일에서
1: 예,
0: 봤을
1: 예.
0: 때 동해라는 바다는 나이가 한 2천만 살밖에 안 돼요.
1: 아, 그게 저 지질학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군요.
0: 왜냐하면 신생대 말기
1: 예.
0: 중반 후니까
1: 예, 예.
0: 그 지질학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해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일본이 우리 그 부산하고 그 저기 남해안 쪽에 일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1: 예.
0: 예. 그때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그냥 열도의 일부였어요.
1: 아.
0: 예. 그냥 화산 호의 일부였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때는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나는 지진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았고 화산 활동도 매우 활발했었죠. 하지만 동해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은
1: 예.
0: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1: 네.
0: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해했습니다.
0: 네.
1: 다시 돌아와서요. 난카이 해곡과 아까 말씀 주셨던 중앙 구조선
0: 네.
1: 이런 단층들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0: 뭐 난카이 해곡이라는 게 필리핀 해판이 꽝 충돌하는
1: 네.
0: 예. 자동차가 정면 충돌했다. 그러면 버닛 부분이 되겠죠.
1: 예.
0: 예. 그러면 이제 중앙 구조선이라는 거는 운전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넘어서 더 뒷좌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 뒷좌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아주 광역적인 전단대가 있는데 그걸
1: 예.
0: 이제 우리는 돌고래 산인 전단대라고 부르거든요.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대마도를 지나갑니다. 정확히 대마도를 지나가고 필리핀 해판이 이제 북서쪽으로 미니까 그 힘이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이 중앙구조선이라는 곳을 우리가 단층이 보면 수직으로 미끄러지는 단층이 있고
1: 예.
0: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단층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1: 예.
0: 수직으로 미끄러지는 단층을 경사이동 단층이라 부르고
1: 아, 기억납니다.
0: 정단층, 역단층
1: 예,
0: 아시죠? 그런데
1: 예.
0: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단층을 주향이동 단층이라 그러고
1: 예.
0: 이게 시계방향으로 미끄러지느냐 반시계방향 미끄러지느냐 해서 우수향, 좌수향으로 하는데
1: 예.
0: 지금 여기에 우리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쪽의 중앙 구조선하고 이쪽을 보면은 다 보면은 우수향 주향 이동 단층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고 이 우수향 주향 이동 단층은 일본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또 일본 북쪽에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돌고래 산인 전단대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의 방언이 꽝 들이받으니까 충돌한 부분이 난카이 해곡은 보닛이 되고 중앙 구조선은 앞자리 운전석이 되고 뒷자리 같은 경우는 돌고래 산인 전단대가 위치를 하는 거죠.
1: 네. 그래서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운 단층 구조로 비교했었을 때 네. 각각의 단층은 지금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해파는 얇아요. 예. 해양 지각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으로 가라앉을 수 예. 있어요. 예. 필리핀 해파는 충돌을 꽝 하니까 이게 얇고 무거워서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지진 난 곳인데 중앙 구조선이거든요. 이번에 지진 난 곳입니다.
1: 예.
0: 판의 두께가 좌우가 똑같잖아요.
1: 예.
0: 무언가가 무엇 하나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1: 없군요.
0: 그러니까 수평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주향 이동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쪽에 돌고래 산인 전단대 여기가 예. 여기도 이제 주향 이동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 난 곳에서 뭐 10년 전에도 똑같은 곳에서 예. 단층에서 지진이 유사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돌고래 산인 전단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6일
1: 네.
0: 예. 여기서 이제 규모 6.2의 지진이 심한해현 지진이라고 또 발생을 했었고
1: 예.
0: 또 여기 돌고래 산인 전단대의 서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2024년도 1월 1일에 발생했던 노토반도 지진. 여기가 노토반도거든요.
1: 네.
0: 여기 7.6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1: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평으로 단층 활동이 일어난 것과 수직으로 일어난 것. 우리 개인들에게는 어느 게 더 위험한 겁니까?
0: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볼게요.
1: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과학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만약을 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흐름을 끊네요.
0: 아닙니다. 일단 예. 그 예를 들어서
1: 네.
0: 지금 이 수직으로 발생한 지진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오모리 지진이라고 올해 6월 25일 날 발생을 한 네.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은 이렇게 태평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가는 현상을 섭입작용이라고 하는데
1: 예.
0: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한 50km 정도 되죠.
1: 어휴.
0: 예. 50km 정도 되는데 규모는 더 커요.
1: 예.
0: 예, 7.6이었는데 50km라는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사실은 예. 사람이 사는 곳에서 보면 거리적으로 봤을 때 멉니다.
1: 예.
0: 그래서 에너지 자체는 더 크지만
1: 예.
0: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더 적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었죠.
1: 예.
0: 하지만 이번에 그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네. 발생했던 심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USGS도 그렇고 일본 기상청도 지하 10km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1: 예.
0: 주향 이동 단층의 지진 발생 심도가 굉장히 약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수직으로 미끄러지는 동일본대 지진 같은 그런 지진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는 작지만
1: 예.
0: 진동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이 지진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했던 것이 올해 6월 달에
1: 예.
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지진인데
1: 예.
0: 여기 이제 카라카스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여기서 좀 카라카스까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1: 160km는 멀죠.
0: 그런데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전파해가지고 단층의 파열이
1: 예.
0: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깨지기 시작해서 쩌쩌쩌쩌쩌쩌 가는 영화 보면은 이제 보면 주인공이 자동차 타고 단층이 막 따라오고 막 도망치는
1: 예, 봤습니다.
0: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1: 예.
0: 음속에 막 몇십 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층 파열
1: 빠르군요.
0: 속도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라카스 쪽에서 했던 거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1: 예.
0: 미얀마 대지진 혹시
1: 예.
0: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예.
0: 미얀마 지진도 보면 미얀마 북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동일한 주향이동성 지진이었습니다.
1: 예.
0: 깊이가 똑같이 여기도 10km 아주 얕은 곳에서 지진이 났죠. 사망자가 3천 몇백 명 나왔었고 심지어 이때는 1,300km 떨어져 있는 방콕에서 이제 태국 방콕에서 건물이 무너졌던
1: 네.
0: 사례도 있었죠.
1: 아.
0: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단층이 그 지진 규모 면에서 더 큰 어떤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쓰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또 광역적 피해를 줄 수는 있는데 어떤 지진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 어떤 게 더 위험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는 이 주양이동 단층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0: 그러면 이 단층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필리핀 해판하고 이런 데서 왔다라는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아무리 봐도 몇십 년 안에 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경고해 주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그 강도 7에 가까운 지진이 중간중간이라도 일어나면 큰 압력밥솥에
1: 네.
0: 스팀을 한 번씩 빼주는 효과가 있어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그 힘의 에너지가 좀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건지
1: 네.
0: 아니면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는 건지 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1: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해소되는 거
0: 네.
1: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은
0: 네.
1: 어떤 식으로 받는 힘을 해소하냐면 오늘 일만큼의 힘을 받으면 오늘 당장 일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0: 예.
1: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100일 동안 힘을 받는데 참아요.
0: 예.
1: 예, 해소 안 하고.
0: 예.
1: 그래서 한 100일을 참으면 100의 힘이 쌓일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렇게 한순간에 해소됩니다.
0: 한순간에.
1: 네네네. 이게 탄성적인 거동을 한다고 말을
0: 네.
1: 합니다. 네. 이게 버티다가 탁 끊어지는 거. 예, 그런 식의 거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필리핀 해판하고 경계에서 이제 난카이 회곡이라는 데서 규모 9짜리 지진을 예상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올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지만 이제 홋카이도 쪽 그러니까 네. 일본 북쪽에서 또 9점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 아주 매우 높은 상태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9점대 지진이 발생하기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7점대 지진은 1000번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양이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0: 예.
1: 규모 7에서 규모 8이 되는데 33배 정도가 되고
0: 예.
1: 그리고 규모 7에서 규모 9가 되는 데는 10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점짜리가 한두 개가 일어난다고 해서
0: 예.
1: 근본적으로 9점대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0: 네.
1: 오히려 7점짜리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동안에 버티고 있었고 에너지 그 꽉 맞물려가지고 뭔가를 잘 버티고 있는 어떤 부분에 금이 하나 가거나
0: 예.
1: 균열이 생겨가지고 어떤 힘을 버티는 능력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고
0: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밥상다리가 있는데 한쪽 밥상다리가 약간 부실해졌어요.
0: 예. 예.
1: 그럼 뭔가 와장창 넘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위험을 초래하면 초래했지 그거 자체가 여기 쌓이고 있는 응력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야, 그럼 진짜 이거 7의 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이 더 큰 지진을 막는 그런 역할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1: 네.
0: 그러면 지진이라는 게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면 그다음 어디 뭐 약간 순서가 우리 예측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0: 혹시 이번 난카이 회곡에서 시작되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다음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을지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뭐 7.3 정도의 지진이 먼저 발생을 하고
0: 예.
1: 이틀쯤 후에 동일본 대지진 9가 발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일이 또 근처에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과학적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너무 한 번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는 이 아오모리 대지진 때도 그렇고 7.6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이 7.6짜리가 이미 충분히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9점대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후발 지진 경보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미 과학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거예요. 지금 뭐냐면 과학자들이야 7점대 지진 났으니까 동일본 대지진처럼 9점대 올 거야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일단은 과학적으로 완결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들은 과학적인 어떤 예상을 빗나갈 수 있으니까
0: 예.
1: 네, 빗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빗나가는 경우까지도 대비를 하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0: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적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완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뭐 제가 과학자라는 어떤 생각을 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재난 방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마모토 이번에 발생했던 7점대 지진이 지금 처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10년쯤 전에
0: 네.
1: 10년쯤 전에 2016년 4월 16일 날 구마모토 동일한 곳에 동일한 단층에서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어요.
0: 예.
1: 네. 뭐 지금 다 기억에서는 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지진이 발생을 하고 3개월 후에

0: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 네. 약 53km 정도 네. 동쪽 해역에서 규모 5짜리 지진이 3개월 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울산 앞바다 지진 2개월 후에 네. 경주에서 규모 5.8짜리 지진이 또 발생을 했죠. 그 우리가 이 단층 하나하나 지진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냥 우리가 이게 개연성이 있을까 하면은 그 쉽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중앙 구조선이라든지 그 울산 앞바다 지진을 일으킨 돌고래 산인 전단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리핀 해판이 미는 힘을 동시에 수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옆에 있는 구조선과 또 그 앞에 있는 뭐 난카이 해곡이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을 하고 있고 힘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돼요. 이게 과연 서로 물리적으로 예. 아래 있는 있나? 중앙 구조선의 네. 움직임이 북쪽의 돌고래 산인 전단대의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구 동력학적으로 예. 수치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잖아요.
1: 예.
0: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네, 된다라고 나오는데 예. 그러면 되니까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났으니까 또 몇 달 후에 날 거냐.
1: 예.
0: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뭐 마치 이런 겁니다. 이번에 태풍 돌핀이 네. 지금 서진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서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상륙 이후에 지금 한국 쪽으로
1: 갈지
0: 갑자기 우회전을 네. 할지 남쪽으로 대만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1: 예.
0: 네,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네.
0: 과학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고요. 예.
1: 그럼 만약에 나중에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되면 그럼 그때는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1: 예.
0: 사실 우리가 그 연역적 추론
1: 네.
0: 그 수치를 바탕으로 수식을 예. 바탕으로 예, 물리학적으로
1: 예.
0: 유추하는 거 그 결국엔 그것의 첨단에 있는 것이 슈퍼컴퓨팅입니다. 그런데
1: 예.
0: 슈퍼컴퓨팅이 컴퓨터 성능이 모자란 것을 떠나서
1: 예.
0: 우리가 이 현상을 제어하는 컨트롤자, 제어인자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뭐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1: 예.
0: 알잖아요.
1: 예.
0: 이거는 왜냐하면 이 물건의 떨어짐을 제어하는 인자가 중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 예.
0: 예. 그런데 태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진이 어떤 지점에서 정확히 어떤 시점에 날 거냐 이거는 지구 내부의 컨디션이 그걸 제어하는 인자들이 너무 많고 그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수치화
1: 네.
0: 시킬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1: 한계가
0: 이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모시고 구마모토 지진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4: 네네.
3: 왜냐하면 구마모토가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도 한번 지도를 슬쩍 봤더니 부산에서는 한 30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번 지진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4: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3: 예.
4: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실제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0: 태국 방콕에 있는 고층 건물이 무너진 거 기사화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1: 그 브릿지로 이어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제
1: 그렇게 높은 건물에 브릿지까지 부러질 정도면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0: 맞습니다. 여기가 진원지인데 완전히 생뚱맞게 지금 태국의 방콕에서 여기 거리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이게 100킬로 스케일 바니까 1300킬로.
1: 그렇네요.
0: 여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그냥 쉽게 장담을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라카스 6월 달에 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지진 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사실 카라카스에서 160km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 정도의 거리냐면 대전하고 서울 거리거든요. 대전에서 지진 났는데 서울에 있는 뭐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무너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번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지진 때 카라카스에서 느꼈던 진도가 이번에 오히려 구마모토에서 느꼈던 진도보다 훨씬 낮아요.
1: 네.
0: 구마모토에서는 그 진도 규모, 메르칼리 진도 규모로 9 정도였거든요. 진도가 9였는데 카라카스 때는 진도가 8이었어요. 오히려 낮은 진도임에도 불구하고
1: 피해는 카라카스가 더 컸잖아요.
0: 그렇죠. 이 진원지에서 훨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카스는 사실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6천 몇백 명 정도에서 더 이상 사망자 수를 발표하는 걸 멈췄습니다. 지금 사실 다 건물에 파묻혀서 이제 뭐 실종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똑같은 메커니즘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이 발생할 때 심도도 똑같고 오히려 진원지에서부터 거리가 더 가까웠고 진도도 더 큰 일본 지진의 경우는 현재 사망자 한 38명 정도 건물도 이온몰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밖에 이렇게 안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진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떤 지반 위에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내진 설계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원지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줄을 갑자기 그냥 제 손으로 팍 튀겼을 때 그게 막 파동이 줄을 타고 쭉 가잖아요.
0: 네네네.
1: 지진은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100km 떨어진데 1000km 떨어진 데서 갑자기 확 뭔가 그 에너지가 응축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그걸 타고 가는 겁니까?
0: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 전파는 구형으로 전파된다고 봐요. 점을 기준으로 모든 3차원 방향으로 다 전파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너지가 점에서 시작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의 표면적만큼
1: 넓어지겠네요.
0: 그렇죠. 그 면적들이 에너지를 나눠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 원리인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형으로 에너지가 전파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 방향으로 더 에너지가 잘 전파하거나 더 집중되어서 전파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카라카스에서 지진이 발생했어도 했을 때도 진원지가 백몇십 킬로 떨어졌는데 진원지보다도 오히려 훨씬 떨어진 곳에서 더 피해가 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미얀마 지진 때도 진원지보다도 한참 떨어진 곳에서 피해가 컸단 말이죠. 그 말은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들이 더 집중적으로 또 매그니피케이션 돼서 증폭돼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암석의 종류들도 차이가 있을 거고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를 어느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더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진이 나고 나서 이 진도를 표시하는 어떤 이런 지도들을 보면 진원지는 북쪽에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일한 진동을 느꼈던 영역은 남쪽으로 길쭉하게 존재하죠. 특정 방향으로 진동이 더 쉽게 멀리까지 진동 전파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는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전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봤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집안 자체가 이 지진이 전달됐었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집안이 특히 많나요? 특히 남부지방이에요. 어떻습니까?
0: 사실 그런 스케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있는 부산도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금정산 같은 경우는 화강암입니다. 뭐 서울로 치면은 뭐 북한산, 관악산 다 화강암 덩어리. 그런 곳에 지어진 건물들은 단단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같은 경우에는 충적지라고 해서 우리 뭐 한강 하구 같은 데 가면은 모래들, 뻘들 막 쌓이잖아요. 그런 곳을 이제

0: 풍적 평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고화되지 않은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이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지진 발생하기 전에는 모래 알갱이들, 진흙 알갱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합해서 에너지 힘을 분산시키는데 이것들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양 자체가 마치 죽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잘 뭐 이렇게 다져가지고 했다라고는 예. 하는데 지진 나버리면 흔들어버리면은 이게 죽처럼 돼버려. 이걸 토양 액상화라고 하는데.
1: 예.
0: 그래서 카라카스에서 왜 그렇게 피해가 컸냐를 또 이야기할 때
1: 네.
0: 이 지역이 충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진동에도 훨씬 더 취약하다.
1: 예.
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북한산 같은 경우는
1: 예.
0: 되게 단단할 겁니다.
1: 그렇겠죠. 바위산이니까.
0: 그렇죠. 그런 데는 단단하게 청와대는 아주 안전하겠죠.
1: 아, 인왕산이.
0: 예, 예. 안전하겠는데 어떻습니까? 한강 주변은 어때요?
1: 아, 여의도는
0: 예, 다 모래입니다. 모래.
1: 그렇네요.
0: 예.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1: 예.
0: 부산은 다 화강암으로 돼 있는 산, 또 아주 오래된 단단한 암석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1: 해운대는
0: 낙동강가 이런 데 가면
1: 네. 아.
0: 낙동강에 뭐 있습니까? 그 에코 델타 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1: 예, 알죠.
0: 예, 그게 델타가 뭐냐면 삼각주라는 뜻이에요.
1: 예.
0: 삼각주가 뭐냐면 모래가 쌓여져 만들어진.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겁니다.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 곳은 똑같은 진동하에서도 서로 다르게 건물들이 어떤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네요. 일본에서 원거리든 근거리든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원거리가 우리 피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0: 그렇죠.
1: 그 지진의 여러 가지 에너지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경로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0: 네네네.
1: 또 스케일을 그냥 부산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0: 부산에서도
1: 네, 그렇죠. 어디 안반이 단단한 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 데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0: 맞습니다.
1: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실제 지진이 전달돼서 피해를 입었던 과거 사례들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주기였는지 이것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1: 네.
0: 쉽지는 않고 뭐 사실 학계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완결성이 너무 떨어진다.
1: 아.
0: 논리적 완결성이든 통계적으로도 이건 너무 작은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1: 네.
0: 저는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거나
1: 네.
0: 그 방제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과학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1: 네.
0: 정부 차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런 부분이 더 크죠.
0: 네. 사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과학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을 막고 이제 정부가 굉장히 크게 뉘우친 부분이
1: 예.
0: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동일본 대지진 같은 9.대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더 많은 수의 학자들이 그거는 픽션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그래도 아직 학계 대세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다. 이게 과학자처럼 판단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항상 과학적 예측은 빗나가게 마련이고
1: 네.
0: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1: 네.
0: 그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소수 의견이다. 가능성이 낮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배척하지 않겠다라고 한
1: 네.
0: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돌핀 태풍 오는데
1: 네.
0: 과학자들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 낮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1: 네.
0: 우리 뭐 기상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0: 맞아.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예.
0: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학계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 예.
0: 우리나라에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 예. 대지진이 2016년도에 발생을 했을 때
1: 예.
0: 3개월 있다가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울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기사화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당시 기사를 가져온 거고
1: 네.
0: 이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울산 앞바다 바로 여기서 지진 난 겁니다.
1: 예.
0: 규모 5고 진동은 4 정도까지 부산 지역에서 느껴졌고
1: 예.
0: 여기 5.0 지진 났을 때 부산하고 울산에서 7천 건에 가까운 지진 신고가 있었고요. 해운대 유리창 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지금 다 까먹고 아무도 기억을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서 2개월 있다가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죠. 울산 지진하고 경주 지진이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1: 아.
0: 혹은 이 울산 지진하고 그 전에 3개월 전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은 개연성이 있을까?
1: 예.
0: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1: 그렇네요.
0: 심지어 이 울산 지진은 발생을 했는데
1: 예.
0: 어떤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도 우리 정부에서 결과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떤 단층에서 발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게 부경대학교 강태섭 교수님 연구팀에서 2023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1: 한참 뒤네요.
0: 그게 무슨 정부가 주도해서 논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일반 학자가 그냥 자기의 개념. 관심사로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기 전까지는 네. 이 지진이 어떤 단층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어떤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1: 예.
0: 구마모토 지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일본 기상청에서 바로 나오죠. 무슨 히나구 단층에서 네. 깊이 어디에서 이 단층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해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일 단층 지대에서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진이 어떤 단층에서 왜 났느냐, 어떤 움직임에 났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운동에 의해서 났으니까 주변의 다른 단층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1: 네.
0: 우리나라는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 예. 발생하고 뭐 며칠 안에 또 여진이 올 수도 있고 후발 지진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판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 네.
0: 불가능하다는
1: 예.
0: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뭐 이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구마모토 지진 나고 16년도에 울산 지진 나고 뭐 경주 지진 이거 개연성 없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1: 네.
0: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역사 지진 그리고 고고 지진 고오 지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이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를 약 400년 정도로 봐야 된다.
1: 네.
0: 이런 의견들이 지금 여기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 울산 지진 났을 때 규모 7 이상 대지진 대비해야 된다.
1: 한번 볼까요? 어떤 네. 기사에 뭐라고 써 있나요?
0: 네, 지금 네. 제가 가져온 자료 여기
1: 예.
0: 보시면은
1: 예.
0: 네, 여기 그냥 뭐 이때 당시 2016년 당시부터도 나왔던 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막 꺼내는 허풍이
1: 예,
0: 아니고요.
1: 예.
0: 그 조선왕조실록에 예.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장계가 올라오니까
1: 예.
0: 그걸 보면은 1643년에 동래에서 규모 6.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부산 동래 아시죠?
1: 예, 알죠.
0: 그리고 나서 울산에서 규모 7.4 정도의 지진이 예. 발생합니다. 그리고 울산 대지진이라고 발생을 해요. 그리고 거기 기록들 보면은 쓰나미로 유추될 수 있는 어떤 바다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거. 예, 그리고 땅에서 땅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게 토양 액상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1681년도 강원도 양양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해요. 예, 역시 이것도 7.5 정도까지도 예. 보거든요.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여기도 쓰나미가 보고가 되고 있고 바닷물 끓어오르는 거. 이게 뭐 설악산에 있는 거암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첩 붕괴되고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겠습니까? 성첩
1: 예.
0: 그 당시에 예, 그런 성첩들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가보니까 어제까지 바다였던 부분에 육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1: 예.
0: 땅이 들어올려져가지고
1: 예.
0: 이런 기록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 지진 때도 그렇고 이런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보면 후손들한테 기록을 남겨서 경고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 울산 지진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지진이었고 해운대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아서 어느 정도 경고를 준 거에도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경고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큰 지진 나잖아요. 그럼 뭐 우리 정부 뭐라고 발표하겠어요? 이건 뭐 예측할 수 없었던 재앙이라고 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증거들이 남아있고 이미 경고가 주어졌던 상황이라는 거죠.
1: 저도 공공기관에서 한 15년 근무를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예산 신청하러 가면 근거 가져오라는 얘기를 꼭 하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정부의 그 예산이라는 건 뻔하고 빠듯하니까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건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기 위한 방역, 방제, 뭐 방진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 좋은데
0: 네.
1: 그게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풋을 넣어야 되는지 그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러면 그냥 대충 이건 내가 생각하니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왕창 여기 방진에 난 그냥 엄청난 돈을 써야지 이렇게 그냥 담당 공무원이 예산처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학자들이 얘기한 그 근거를 가지고 뭔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1: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다. 지진 활동이라는 걸.
0: 네.
1: 그러면 그렇다고 국가 예산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무조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 투자를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사실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의

0: 평균적인 수준을 모두 다 끌어올리자.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1: 그렇겠죠. 네,
0: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진이 나야죠.
1: 예.
0: 지진이 나면은 그땐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난 거고
1: 나버린 거니까
0: 난 거고 무너지고 막 사람 막 대량으로 사망자 나오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알아서 무슨 뭐 부처도 해산시키고 무슨 경질시키고 뭐 난리를 치겠죠.
1: 예.
0: 그때 가선 저 같은 지질학자의 역할이 작용하는 시대가 아니고 제가 무슨 여기서 어떤 내진 설계 수준을 올리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단층이 있고
1: 네.
0: 그 단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이 어느 정도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나라 경주에서 2016년에 지진이 꽤 큰 게 났잖아요.
1: 네.
0: 5.8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전까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 네.
0: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1: 예.
0: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냥 배웠습니다.
1: 아.
0: 조선왕조실록에 7점짜리가 기록이 돼 있는데도
1: 예,
0: 불구하고
1: 예.
0: 그냥 전 역사 시간에도 그 조선왕조실록을 만약에 우리가 좀 가르친다면 그런 거 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냥 안정적인 곳이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곳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잘 잡아가지고
1: 예.
0: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2016년도에 경주 지진 나고 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육상 활성 단층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1: 예.
0: 이제 한 10년 조사했는데
1: 네.
0: 택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육상을 조사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1: 예.
0: 사실은 바다 쪽에 있는 건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해역에서 지진이 지금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진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는
0: 국민들한테 예보할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을 이런 건물 안 된다. 새로 지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1: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좀 하자.
0: 그렇죠.
1: 예.
0: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1: 네. 네. 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가야 될 길이 많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아,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정부는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0: 정부요?
1: 예.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주문을 해 주시는 게 또 학자 역할이시잖아요.
0: 네, 정부가 뭐 자기가 자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바뀌지는 않고 어떤 정부야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원래 관료주의라는 것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일 실제로
1: 네.
0: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집단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무언가라도 좀 고민을 하라. 인식 자체라도 가져달라.
1: 네. 네,
0: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대형 지진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우리의 대응 방법과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0: 네.
1: 아 우리가 좀 이런 데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아까 사실 힌트가 몇 번 말씀 중에 나왔죠.
0: 네.
1: 단층 조사를 한다든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쓰져 나왔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0: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육상의 지진계가 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깔렸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일본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또 해저에도 수백 미터, 천 미터 이상 해저에도 깊은
1: 지진계가 있어요.
0: 지진계를 유선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1: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음파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된다고 했는데
0: 네네.
1: 그럼 그 지진계는 예보해서 대응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보죠?
0: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즉시
1: 예.
0: 바로 실시간으로 경보가 바로 발령이 됩니다.
1: 아, 예, 예. 예.
0: 바로 발령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쓰나미 경보를 그래도 쓰나미가
1: 아,
0: 도착하기
1: 예,
0: 전에
1: 예, 그러네요. 예,
0: 그렇죠. 지진파는 그래도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 예.
0: 지진파라는 건 결국 음파랑 비슷한 파이기 때문에 땅속을 거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1: 네.
0: 하지만 그 지진이 발생한 근처에 지진계가 있다면
1: 예.
0: 그 즉시 알아서 어떤 유선으로 전기를 통해서 바로 아, 육상으로 갈 테니까
1: 네.
0: 지진보다 더 빠를 거고 쓰나미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1: 예.
0: 경보가 내려질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사실 그런 체계들은 아주 옛날부터 일본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1: 네. 경보체계 이제 이해했고요.
0: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에서도 이런 9점대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 예.
0: 아 이거는 너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이상의 불안감 조성인데 이런 태도를 이제 유지해 왔었어요.
1: 예, 예.
0: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 네.
0: 전까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고 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일본 내각부에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동일

0: 일본 대지진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강도와 그로 인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상정해서 대비책을 마련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난카이 회곡 그 100년 주기설이 나오는 겁니다.
1: 예. 예,
0: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뭐 90%다. 30년 내에 거기서 90% 확률로 9점대 지진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집 살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땅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고려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치가 더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가장 최근에 수상까지 나와가지고
1: 예.
0: 그 아오모리 쪽에 7.6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후발 지진 경계령.
1: 네.
0: 그런 거는 사실은 저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지진이라는 거는 모든 이벤트들이 다 끝나고 뭐 전진, 본진, 여진이 다 끝나고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아 이게 전진이었구나. 이게 본진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미 7점짜리 지진이 났는데 더 큰 게 올 거다. 이거는 마치 그냥 전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측을 해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국민들한테 일주일 동안 그런 지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지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1: 네.
0: 이렇게 사망자 20만 명 쓰나미. 그렇게 사망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예.
0: 그럼 무서워서 누가 거기서 살겠으며
1: 그렇죠.
0: 누가 여행을 가겠습니까?
1: 예.
0: 거기 상권들 다 망가진다. 바로 이 말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1: 예.
0: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이것은 동일본 지진을 교훈으로 해가지고
1: 예.
0: 최대 규모의 지진 그 매그니튜드를 상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도 겨울철 한겨울에 한밤중에
1: 네.
0: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1: 네.
0: 지진경보나 쓰나미경보를 들어도 도망갈 수조차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1: 네.
0: 여러분한테 최대 사망자를 공개하는 거다.
1: 아.
0: 그리고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희망적 예상을 바탕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최악 엎치고 덮친
1: 아.
0: 경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쓰나미 사망자 20만 명을 3만 명 규모까지 줄일
1: 줄였다.
0: 것으로 우리는
1: 아.
0: 예측하고 있다.
1: 그리고
0: 겨울철에 동사자는 아예 영으로 만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믿음이 가냐고요.
1: 아,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0: 네.
1: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를 모두 최상급으로 대비할 수는 없겠죠. 이건
0: 그렇죠.
1: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과 달리 원전을 또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중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떤 최악의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그것만이라도 시공하고 설계하고 준비를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0: 일단 뭐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기 수급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뭐 위험하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1: 예.
0: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1: 네.
0: 지어진 가장 튼튼한 건물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 미사일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니까.
1: 예, 그건 사실이죠. 예,
0: 그거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까지 굉장히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수력 원자력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1: 네.
0: 이런 조직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1: 네.
0: 여기가 이제 울산 단층이라는 곳입니다.
1: 네.
0: 그 전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1: 아.
0: 이거 25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울산 단층 활성 단층이라는 거 밝혀진 거예요.
1: 예.
0: 이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
1: 예.
0: 이 단층 끝에 가면은 원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원전이 활성 단층 옆에 지어진 것은 맞아. 알아. 우리도 인지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 어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가감없이 다 받아들였고 그거에도 견딜 수 있게 지어졌다는 거 우리가 확실해. 그냥 일본처럼 하자고요.
1: 네,
0: 일본처럼.
1: 네.
0: 그런 지진까지도 다 예상해서 진 거니까 괜찮아요.
1: 네.
0: 그게 아니거든요.
1: 네.
0: 과거에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런 거 못 들어보지도
1: 몰랐는데.
0: 못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아, 지금까지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지처럼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 8시에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과감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이번 주말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경복궁 수문장 교대 행사가 재개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늘 오후 6시

0: 6시 기준 서울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내일부터 수문장 교대 의식 행사를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지난 5일 행사를 중단한 지 사흘 만입니다. 광화문을 지키는 군사를 점검하는 파수 의식도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8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달리던 버스가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마약이나 음주를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가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 3천 명 줄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7월 고용이 8만 3천 명이 늘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4.2%보다 감소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 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유복자를 한자 있을 유, 복복으로 착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한자 남길 유, 배 복을 쓰는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처럼 쓸 수 있겠죠. 유복자에서 복은 이복동생, 이복남매라고 할 때의 복과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캐나다의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는 1959년 11월생. 그러니까 1969년 여름에는 겨우 만 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죠.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고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렸으며 60년대를 수놓은 비틀스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으니까 미국 팝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는 1969년이 꽤나 의미 있는 해였어요. 브라이언 아담스가 1984년에 69년의 여름을 노래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꼭 69년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이 상징적인 연도에 더하기도 했다네요.

8월 7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Summer of 69.

2026년 08월 08일 00시 00분 제주동부 앞바다, 제주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 발효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높은 파도가 칠 위험이 있는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은 접근 금지합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대피하고 수산증식, 양식시설은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 Summer of 69이었습니다. 김경원님 신청곡이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음악이죠. 브라이언 아담스도 강렬한 태양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그런데 그 사운드가 그 태양이 아주 시원한 파도에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여름을 위한 여름 음악이었습니다. 자, 2026년의 여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여름을 겪을 때마다 올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덥다, 역대급으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2026년의 여름이 또 한 번 역대급을 달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계절이라는 건 항상 돌고 돌기 마련이라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 곧 또 가을이 올 거고 그리고 또 겨울이 와서

0: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고 그런 날들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여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잘 보내는 게 그게 참 또 중요하잖아요. 2026년의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올 여름은 어떻게 기억될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 듣고 싶은 추억 속 음악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예요.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미니는 뭐 미니 게시판에 바로바로 뜨니까 내 사연이 잘 갔는지 그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해둔 약 20가지의 자동 답장이 랜덤으로 갈 겁니다. 골든디스크에서 답장 받으셨다면 잘 접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기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 FR 데이빗 월즈였는데요. 7817님이 친구와 하숙하면서 너무 늦게 전축을 틀어댄다고 반상회에서 경고받고 쫓겨났던 그 시절. 같이 음악 듣던 친구도 보고 싶고 그 노래도 그립네요. 그 곡 꼭 부탁드립니다. FR 데이빗 월즈 해주셨어요. 밤늦게 이 노래를 아주 크게 들으셨나 보군요. 네. 또 음악이 크게 들어야 맛은 맛인데 또 이런 시간에는 네, 아무래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사실 FR 데이빗의 월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추억을 갖고 계신 음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 선정하는 거 보면은 조금 눈치채시겠지만 이렇게 추억이 같이 묻어있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연이 이렇게 드러나는 신청곡들은 제가 왠간에서는 지나칠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듣는 음악이지만 오늘은 7817님만의 추억으로 FR 데이빗 월즈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남미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처음 들어요. 이 시간에도 고생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으러 올게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미성님이 신청해 주신 딱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앞으로도 이 시간에 골든디스크 그다지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한번 밀어보고요. 0744님, 너무 덥지만 혜림씨 편안한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덜해집니다. 샤데이의 Haunt M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기분 탓이죠. 그럼요. 제 목소리가 기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 탓인데 아니 기분으로라도 약간 좀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나름 성공이죠.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드릴게요.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리고 샤데이입니다. Haunt Me.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3년에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티나 터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티나 터너는 남편이었던 아이크 터너와 함께 그 부부 듀오였죠. 아이크 앤 티나 터너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식 데뷔곡은 1960년에 나왔었던 A Fool in Love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는 이후로 뭐 리버티 마운틴

결혼을 했고요. 솔로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노래를 잘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어떤 음악을 부르든 락으로 만들어내는 그 강렬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티나 터너, 록노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1999년까지 이제 솔로 앨범으로는 9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2000년 이후에도 싱글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노르웨이의 DJ이자 프로듀서인 카이고가 그 티나 터너의 히트곡이죠.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이 노래를 리믹스한 버전의 목소리를 더해주면서 이 노래가 이제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싱글로 남게 됐어요. 물론 2023년에 이제 티나 터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작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듀서들이 과거의 음악을 다시 리믹스해가지고 싱글로 낸 음악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사후에 나온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작업한 그런 결과물이었고 생전에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은 이 카이고와 함께한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이어서 오늘은 이 카이고와 함께한 버전으로 티나 터너의 마지막 싱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곡 이어갈게요. I can Tina Turner, A Fool in Love 그리고 카이고 티나 터너입니다.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티나 터너의 데뷔곡이었던 아이크 앤 티나 터너의 A Fool in Love 그리고 티나 터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원곡보다 좀 더 시원한 버전이었죠. 가이고 티나 터너의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이었습니다. 2652님 에릭 클랩튼의 기타 연주곡 데니 보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오랜 선율을 에릭 클랩튼이 특유의 기타로 다시 연주를 했죠. 정말 아름다운 연주곡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칠이사님, 이 시간에는 누워서 쉬거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주문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가끔씩 듣고 있어요. 잔잔한 노래 신청합니다. The Smashing Pumpkins의 Landslide 해주셨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 있던데요?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장소, 침대 위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물건 검색해서 가격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또 결제하고 그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밖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쇼핑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보다가 뭔가 결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칠이사님도 뭐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거 구매도 하고 좀 쉬고 책도 읽고 그럴 때 골든디스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더 스매싱 펌킨스의 랜드슬라이드 원래는 플리트우드 맥의 원곡이죠. 그 노래 저도 이 랜드슬라이드라는 곡을 진짜 많이 아끼고 애정하는데 특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를 어느 날 봤는데 너무 시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참 좋아하는 곡인데 더 스매싱 펌킨스 버전도 유명하고 또 딕시칙스 버전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신청해 주신 더 스매싱 펌킨스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2652님이 신청해 주신 에릭 클랩튼의 데니 보이 들으시고요. 이어서 더 스매싱 펌킨스 랜드슬라이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791님이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기타가 귀를 사로잡는 이 세 곡의 음악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김나현 님이요. 지난 8월 3일이 생일이셨다고요. 만으로 20살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10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저의 20대는 10대보다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신청곡 오랜만에 남겨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괜찮을 때 한번 들려주세요.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해주셨어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날 생일 뭐 즐겁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뭐 아직은 생일 주간이잖아요. 예, 생일 주간도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20대는 10대보다 더 행복했으면 한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20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좋은 시기니까요. 진짜 하루하루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고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좋은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연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돌이켜보니 저의 20대에게 해줬으면 했던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신청해주신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오늘 골든디스크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노래와 함께 8월 7일 금요일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남기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y say.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필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Oh man, what do you expect? The guy's a gigolo, man. You know, I'm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관철도 좋아.
1: 다시는 친구 차별내지도 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 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780여 가구가 열대야 속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갇혔다는 신고도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늘어난 전력 사용량을 차단기가 감당하지 못해 내려갔던 곳으로 파악하고 40여 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엔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총 12개 동 중 5개 동만 3시간 만에 복구되고 남은 7개 동엔 밤새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한국전력이 비상발전차를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변압기가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고장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전달인 6월에 비해 2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만 3천 명 증가 전망과 비교하면 격차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지방정보교육부문에서 고용이 5만 명이나 감소한 게 7월 고용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방학 기간 일시적인 고용 감소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난 재고량이 이란과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자사 선박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사 소속 선박 15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19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화장실에 가두고 불에 달군 공구로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중감금 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라인강 가뭄으로 인한 물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와 소음 피해 방지 목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던 화물차 운행 금지를 당분간 해제하면서 화물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독일 주간 슈피겔이 전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들어선 독일 서부 공업 지역들은 최근 저수위의 화물선들이 적재 용량을 크게 줄이면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mm이며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김경일의 물음표.
3: 자, 오늘은 MBC 라디오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과 함께 물음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지만 너무 자주 뵈서
4: 네.
3: 게다가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진행자인데 네. 진행자가 교수님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4: 아, 설마요. 네.
3: 실물 투자 분석 학과 교수시잖아요. 예.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전공이거든요.
4: 맞습니다.
3: 실물 투자 분석학. 얼추 어떤 느낌인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어떤 학문인지 좀 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4: 학교의 처장님들이 네. 배려해 주셔서 학과 이름을 제가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3: 예. 대한민국에서 교수는 그렇게 많아도 예. 학과 이름 스스로 정하신 분 거의 없죠.
4: 저도 이게 무한한 영광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책임 무겁습니다. 근데 처음 정할 때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주식이나 이런 금융자산만을 가르치는 학과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부동산 만을 가르치는 학과는 너무 많습니다.
3: 그렇죠.
4: 그런데 이 두 개가 하이브리드 되고 있습니다.
3: 사실 떼려야 될 수가 없잖아요.
4: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금융화되기도 하고 금융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광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이 학과 만들고 나서 한 1, 2년 뒤부터 금값 치솟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부동산 학과도 아니고 뭐 광물이나 기타 뭐 문화예술품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다 투자 관련한 뭐랄까요 인사이트를 가르치는 게 우리 학과의 목표인데 그리고 금융은 당연히 백그라운드 깔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물 투자 분석학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윗분들에게 이렇게 학과 이름을 정해봤다 했더니 흔쾌히 좋다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걸로 가자 정해주셨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간 대학원이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예, 저희가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립니다.
3: 사실 우리가 대학에서 예전에 배워보지 못했던 네. 내용들이잖아요. 네. 어우,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다양한 그 경제와 예. 투자가 있지만 뭐 일단 주식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알 수
4: 그렇죠.
3: 없죠. 네. 주식 투자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4: 아, 그럼요. 이건 네네. 직접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말이 떠 있습니다.
3: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의무적으로 이것도 하려고 애를 쓰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주식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구력이 있는데 요즘은 정말 저도 힘듭니다. 진짜 제 투자 인생 한 20여 년 이상 된 이 인생 중에 이렇게 변동성 큰 거는 사실 처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의 개똥 철학과 같은 원칙들 이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컨설팅하거나 연구 프로젝트 같이 하는 기업들, 산업들 이 중심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자금 배분을 하는데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변동이 크더라고요.
3: 제가 그런데 이거는 청취자분들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4: 네,
3: 박정호 교수님이 저한테 형님 심리학자시잖아요.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4: 오늘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3: 그 정도로 근데 네. 대부분의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네. 유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4: 그럼요.
3: 네. 근데 저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1000포인트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4: 네.
3: 얼마 전에.
4: 예.
3: 근데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박을 쳐봤는데 실제로 근데 뭐지? 제 와치가 지금
4: 예.
3: 제 와치가 그 왜 요즘 스마트워치들이 정서 상태를 얘기해 주잖아요.
4: 예.
3: 제 와치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더라니까요. 당신 지금 스트레스가 평균보다 높다.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의 변동성은 사실 상상을 초월해본 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농담을 서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걸 알고 도망갔나 하는 네. 정도로 사실 뭐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변동성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사야 되나요?
4: 그럼요. 당연히 사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AI로 인해서 가장 바뀔 게 뭘까 했었을 때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20, 130 근처까지 높아질 것 같습니다.
3: 어우, 저희는 그것보다도 높게 보는 연구자들이 이제 그렇군요. 나오죠. 얼마 전에 제가 또 읽었던 논문은 140 들어가는 논문들.

0: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1: 지긋지긋하네요.
0: 네. 제 아내한테 그 논문 네. 보여줬더니 네.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0: 저를 앞으로 잘못하면 70년을 봐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 해서 있지.
1: 자, 진짜 벌써 우리 최빈 사망 연령은 여성 같은 경우 90이 가까이 됐고
0: 벌써 넘었죠.
1: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AI 시대 120, 130, 140까지 바라본다니 이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0: 근로소득. 네.
1: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가가 우리 노후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1: 각자의 책임과 각자의 방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로소득 말고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투자소득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교육, 투자에 대한 관심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변동성 너무 크고 막 전문가들도 막 뒤죽박죽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던 결과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아유 주식시장은 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처도 안 있어야 돼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아니면 동경대나 서울대나 도박 노름에 대한 학과는 없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세계적인 탑티어의 대학들 모두 투자와 관련된 학과, 박사과정, 과목들은 다 개설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하면 결과가 달라지고 성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성 큰 거에 대해서 실기했던 전문가들도 있지만 분명 공부한 만큼 그게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난이도 있는 시점에 내가 학습을 시작하게 됐다면 오히려 이 척박한 환경이 잘못된 습관이 안 배양되기 쉽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부터는 투자에 정말 관심 가져주시면서 평생 옆에 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0: 공부해야 되는 게 네. 정답이잖아요.
1: 네.
0: 사실 레버리지 문제 심각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요 문제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에 대한 그래도 교수님의
1: 예.
0: 이건 사실 이제 답이 없는 건 저도 압니다만
1: 네.
0: 네. 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0: 네. 욕 먹을 각오하고
1: 예,
0: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한다.
1: 예.
0: 네, 네.
1: 일단 하이라이트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0: 네.
1: 우리가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던 7월 가장 마지막 주 그때를 보면 정말 황당했어요. 월요일 시작했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그 평지풍파 난리가 났는데 금요일 종가를 딱 봤더니 거의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0: 네 맞아요.
1: 그 이게 뭐야?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은 이제 한풀 꺾일 거다.
0: 네, 네.
1: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7월 마지막 주를 비롯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높은 변동성을 보면 그냥 장중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딱 세 고비가 있었습니다. 장 시작할 때 그리고 12시 넘어서 그리고 끝날 때쯤.
0: 네.
1: 그런데 이 세 고비가 각각 이유가 달라요. 끝날 때쯤 있었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높아진 게 있어요. 그런데 시작점에 일어났던 변동성은 우리가 신용 쓴 거에 대한 반대 매매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반대 매매할 때가 대부분 시작 그 할 고쯤에 대부분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요. 12시 넘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신용 쓴 것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일부 일어나요.
0: 네.
1: 물론 EFD라고 해서 CFD라고 해서 그 또 독특한 신용이 있는데 그건 장중에 있긴 하는데 그건 전체 신용 쓴 거의 5%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가 지금 변동성을 장중에서 가장 컸었던 시점인데 그럼 그 얘기가 뭐죠? 아 이번에 일어났던 이 높은 신용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땡겨 쓴 거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전체 이번 변동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3개를 기본으로 했었을 때 마지막 국어는 온전히 그걸로 봐도 되니 그게 변동성의 지금 요인으로 야기한 비중은 뭐 단순 계산하면 한 반은 안 되고 한 4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포모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 해약하고 정기 예적금 해약하고
0: 제 주위에도 많아요.
1: 예, SK 하이닉스 넣고 심지어 전세 자금을 투자에 넣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넣고 이런 경우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게 장 시작할 때와 12시의 변동성을 야기한 요인이었어요. 그럼 이것들 다 합쳤을 때 우리들도 일부는 포모 때문에 변동성을 일으킨 것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0: 제가 그거 관련해서 너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즈음에 바로 그 시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군의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네. 어떤 부대에 계신 부사관 한 분이 되게 친한 분인데 실제로 월요일 날 도피 및 침투와 관련된 훈련에 들어가셨대요.
1: 네.
0: 당연히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모든 미디어가 차단되죠. 그리고 한 다음에 금요일에 복귀하셨는데 네. 부대에 원래 남아서 상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모든 간부들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왜 그래라고 했더니 전부 다 주식 때문에 라고 했는데
1: 열어봤더니 별일 없는데 네,
0: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로 치자면 태풍 해일이 다 일어났는데 도시 모양은 그대로인
1: 예.
0: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변동성이 거시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거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그 우리를 드러났다 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면서 사실은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냈는데 레버리지가 그만큼 언론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ETF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비롯한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건가요?
1: 이번에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목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그와 과정, 그 관련해서 진짜 1년 만에 10배 이상 하나는 또 6, 7배 이상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몰빵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맞물렸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대서사 AI. 이제 세상이 바뀐데 이게 천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혁명이래. 여기에 대해서 이 서사를 타고 주목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사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서사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다 달라요. 이제 시작이다. 가장 강한 긍정론자부터 아니다 닷컴 버블 때처럼 한번 곤두박질 쳤다가 그 다음 갈 길 갈 거다 너무 갈짓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각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라기보다 민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조금만 소식 이상한 거 들리면 이게 호재인데도 그냥 돈부터 빼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심도도 높았는데 관심도 높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 일천한 거죠. 그러다 보니 민감도 높으니 변동성을 극대화시켰고요. 그런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찰나에 레버리지까지 써서 이거 레버리지
0: 레버리지
1: 그러니까요.
0: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1: 맞아요.
0: 네네.
1: 그런 찰나에 레버리지까지 써서 ETF를 사라고 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기관들이 관심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개인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0: 진짜.
1: 그러면 아니 신입생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상품을 지금 덜컥 줘버리면 이게 될까 걱정들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책임이 일부 금융당국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신입생한테 기관총을 준 거군요.
1: 그렇죠.
0: 신병훈련 받으러 온 사람한테.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지금 뭐 자이든 타이든 대책이 나오고
1: 네.
0: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또 그것과 관련된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탁금.
1: 네.
0: 네. 지금 뭐 3천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1: 네.
0: 뭐 더 늘려야 돼. 어떻게 보세요? 이 예탁금에 관해서.
1: 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7월 마지막 주로 인해서 제도가 얼마나 정치한 제도냐를 떠나서 우리 개인들의 총알이 끝났습니다.
0: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이슈.
1: 예.
0: 그렇네요.
1: 가장 중요한 게 월요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일주일만 돌아갔지만 그 사이에 다 털린 거예요. 반대 매매 당하고 그다음에 사팔사팔 하다가 내 종잣돈도 줄고 그리고 시장에 실망했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예탁금으로 넣어놨던 거 다시 빼서 저 그냥 다시 정기 예적금 가겠습니다 해서 이미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너무 뒤늦게 시행이 된 꼴이 돼버렸고요. 우리 총알이 말라서 아니면 총알을 더 이상 장전하기 싫어서 변동성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 거다. 하지만 우리 또 크지는 않지만 변동성은 아직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 더 잘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난 무조건 본전 찾아야겠어.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무리수를 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본전을 찾기 위한 데모.
1: 예.
0: 본전을 찾으려면 사실은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데 예.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1: 그러니까요.
0: 데모가 나오죠.
1: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은 과거보단 덜하지만 여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본전을 찾기 위해 오히려 더 큰 모험을 취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예. 그걸 도박이라고 한다. 아. 그런 얘기를 저희들.

0: 가끔 예.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그것으로 인한 투자할 만한 여력이 이제 상당히 줄어든 건 느끼는 게 예.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F&B부터 이제 주류까지 다양한 그 분야의 분들이 모이는 매출과 관련된 회의인데요. 우유는 맛인데요. 네. 매출이 안 떨어졌대요. 주스나 우유. 예. 근데 확실히 술은 떨어졌대요. 전년도 동월 대비.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 최소한의 것들로만 할 정도로 네.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야, 그거는 또 다른 이슈인데 그것도 정부나 아니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1: 감안을
0: 이슈가
1: 해야죠.
0: 되겠죠.
1: 특히 네. 걱정되는 건 우리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시 9,000포인트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인이 돌아와야 줘야 되거든요. 외국인 그렇죠. 투자자들.
0: 네.
1: 그런데 요즘 외국인 투자 기관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가진 거예요. 아니 이 시장은 무슨 진짜 도뜨기 시장처럼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불안해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일부 유럽계 자산운용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싫어지는 이유 하나가 더 뭐냐 하면 본사에서 자꾸 리포트하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본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묵직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0: 네.
1: 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야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오른 거야? 계속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0: 야, 직장인들한테 얼마나 싫은
1: 아,
0: 일인데
1: 그럼요. 그래서 아,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안 하겠다. 이거 몇 푼 번다고
0: 그쵸.
1: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보이지 않은 이번에 우리가 놓친 뭐 실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네, 네. 교수님께 진짜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네. 여쭤보려고. 이런 포모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옆에서 나 3배 벌었어, 나 4배 벌었어 하니까 원래 주식 투자 관심도 없고 열심히 회사 일하고 그냥 차근차근 돈 모으려고 했던 우리들조차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가 갑자기 돈 땡겨다가 늦는 거거든요. 특히 벌써 3, 4배 난 재산이 늘어났다는 사람을 따라잡을 방법은 지금 들어가봤자 많이 올랐는데 그걸로 못 따라잡으니 레버리지 써서 단숨에 복구하거나 나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거에 무리수를 주게 되거든요. 이런 심리적 기저를 어떻게 막을 뭐 테라피 이런 거 없습니까?
0: 사실 외부 환경이나 그다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기 진짜 노력 요인 몇 가지로 구분을 네. 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사실 그런 포모와 관련된 투자 게임에서 야 도박적으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있긴 있죠.
1: 네.
0: 첫째, 그 전날 잠을 안 잤다. 둘째, 지금 식사 전이다. 배가 고프다. 셋째,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쓸데없이 바쁘다. 네 번째, 내 인생은 지금 상승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이라고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전망을 어둡게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사실 그것과 또 별개로 되게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1: 네.
0: 좀 더 길게 보면
1: 예.
0: 한 번만 하는 실험 요인이 아니라
1: 예.
0: 근데 그걸 박종호 교수님이 제가 얼마 전에 열차 타고 가면서 박종호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대답을 하시던데요.
1: 뭐라고 했나요 제가?
0: 트레이딩 일지를 쓰지 않는 자가
1: 예, 그건 네, 중요한데 예.
0: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1: 네.
0: 그러니까 자기가 포모를 느꼈을 때 그
1: 예.
0: 포모로 인한 행동과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상세히 담담하게 그래서 대부분 실패잖아요.
1: 맞아요.
0: 실패담을 담담하게라도 일지화해서 기록하는 사람은 다음에 포모를 느낄 때 그걸 보면서
1: 맞아.
0: 내가 이때 그래서 바보같이 됐겠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든 일기를.
1: 예.
0: 심지어는 기업도요.
1: 네.
0: 일지를 쓰는 기업들이 이후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 업무 일지 꼭 써야 된다.
1: 예.
0: 이런 거 하거든요. 박정호 교수님 그 이유를 한두 가지만 쓰지 말고 최대한 많이 쓰라고
1: 예,
0: 보통 얘기하시죠.
1: 예.
0: 저희 심리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쓰냐면
1: 네.
0: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최대한 많이 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네네. 그러면 내 포모가 3년 전에 걔네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1: 예.
0: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자라고 뭐 별 수 있나요?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할 뿐이죠.
1: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네.
1: 사실 아니, 저도 모처럼 형님 만났으니까
0: 네.
1: 여쭤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우리 증시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0: 네.
1: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투기적이냐를 물어봐요. 진짜 저희가 선물 옵션 거래량도 전 세계에서 1등 찍었던 적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분들도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 이건 투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우리가 유달리 투기적인지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0: 이게 문화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투기적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몇 가지만 연결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말이 되는 것들은 꽤 있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못난 행동이 예. 그 사람의 장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A라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부적응적이라면 사실 그 사람의 역량에서 나오거든요. 예. 심지어 그 사람이 외롭다? 창의적인 사람일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자꾸 괴롭다? 아, 그 사람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니 혼자 있는 시간을 안 줘서 그렇다.
1: 예.
0: 한국 사람이 투기적인 경향이 지금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 예.
0: 그게 사실은 문화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주체적이고 주인공 의식이 강해서
1: 네.
0: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서 요건 이제 문화심리학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합니다만 예. 연구에 따라서는 이게 너댓배가 아니라
1: 예.
0: 일본 사람들의 60배 가까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라는 거라기보단
1: 네.
0: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1: 네.
0: 그 행동의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1: 아, 그렇네요.
0: 사실 한국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네.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되는 거에도 바로 그 비현실적 그러네. 낙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산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투자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예. 어찌 보면
1: 그렇네요. 네,
0: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찌 보면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왜 이런 연구들은 꽤 있죠.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은 될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될 거야. 라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에너지가 동시에 예. 되죠. 근데 근거가 약하잖아요. 양쪽 다 한국이 되게 셉니다. 굉장히 강하죠.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든 크게 본다. 아. 강하게 본다.
5: 예. 네.
4: 그래서 왜 예전에 박태웅 의장님이 예. AI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예.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큰 빅테크가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결과를 과대평가하고 예. 장기적으로는 그 결과를 좀 과소평가한다.
5: 네.
4: 그래서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사실 미래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한국의 이제 사회심리학자들한테 그 주제를 가져갔더니 예. 한국은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결과를 단기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 더 과대평가한다.
5: 반성하기는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박정호 교수님 모셔놓고 제가 오히려 아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언제 네. 형님 뵈면 꼭 여쭤봐야지 했었거든요. 네.
2: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금 특별한 그런 패턴들이 네. 나와서 저는 외국과 좀 다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염두에 두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은 재밌고 좋은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1: 저도 오늘 네. 엄청난 성찰을 하고 가네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이런 비교 분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정책적인 거 새로 도입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해외 사례 가지고 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하니 이렇게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특수성도 고려하면서 그것도 벤치마킹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야겠네요.
2: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는 네. 외국이 우리를 먼저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자, 이 반도체 얘기를 그럼 또 안 해볼 수가 없네요.
1: 네.
2: 반도체 고점이 지금 고점을 뚫은 거다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또 반도체는 AI와 또 무관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도체 고점 뚫었나요 안 뚫었나요?
1: 아 저는 전고점까지 가는데 좀 걸리겠지만 저는 그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고점 갈지 갈 때까지 좀 길이 좀 멀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서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아주 특이해요. 이제는 진짜 전통 제조 산업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한 성장률을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 보여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의 어떤 뭐 재료라고 하죠. 저희들은 재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화될 피지컬 AI라든가 AI 에이전트들 이런 시장까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정말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은 아직 꺾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유 교수님 좋은 소리는 우리도 알고 나쁜 소식에 대해서 방어를 좀 해봐라. 네 의견을. 네. 그럼 대표적으로 요즘 나쁜 소식들이 저 AI 회사들 지금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계속 묻지마 투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데요. 자기 부정할 때 진짜 쟤네들 돈 없어서 다 중단하거나 이러다가 순환 출자하고 연쇄금융하고 있다는데 줄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는요. 향후 한 천년의 패권을 다투는 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들어가 있어요.
2: 진짜 100년 아니라 천년이라는 말씀이 예. 너무 와닿습니다.
1: 저도요. 네. 그리고 AI를 교수님이나 저처럼 매일 너무 많이 점점 더 즐겨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더 실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절대 패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순수출도 전년 대비 줄었어요. 미국의 민간 소비도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런데 뭐가 미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계속 견조하게 유지시키느냐. 정부 투자가 엄청 늘었고요. 기업 투자가 엄청 늘은 거예요. 정부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성하고 뭐 할 때 전후방적인 전력이나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 다 챙기고 있고 지금 절대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고 지금 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계속 더 해라. AI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그 AI 분야의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승자가 되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반도체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빅테크 기업도 유망한 데가 꽤 있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금캐로 왔는데 곡괭이는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괭이 사겠다고 온 업자들이 이거 나 말고 쟤한테 곡괭이 납품하면서 나한테 곡괭이 못 줄까 봐 걱정되니까 장기 계약으로 반도체 계약 다 바꿔서 원래 사이클 산업인 것도 플랫하게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악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은 소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들어본 AI 대서사에 너무나도 많은 돈도 넣고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까 그냥 아주 소소한 이슈만 터지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0: 그래서 저는 반도체 문제는 실적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도 우리의 심리적인 기저와 그리고 약간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실기했던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 전고점 가는데 좀 길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그 길을 결국 갈 것이다라고
0: 예.
1: 뭐 사실 그런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조금 그럼요. 더 대세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리고 네. 제가 저희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사제지간이니까 5만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제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투자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조건 아 이게 또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만 투자할 때는요. 무조건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네, 네. 우리나라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하고 미국 시총 1등부터 10등, 일본의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세워보면요. 업종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독과점 그렇죠. 기업이에요. 글로벌 독과점성이 있거나 그 나라에서 독과점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도 내가 정하고 서비스 해줄지 말지도 내가 정하고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했었을 때 투자자는 성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말고 반도체 어디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TSMC 갔다가 그렇죠. 번호표 네, 뽑고 네. 3년 뒤에 오라고 네. 해서 온 손님들이에요. 저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짓지도 않았는데 그거 완공되면 첫 산출물은 우리 거부터 만들어줘야 돼 하면서 계약서부터 썼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유 중국의 창신반도체 뭐 메모리 이런 데 이제 막 치고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도체가 들어간 물건들인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피지컬 AI 로봇들 전부 국가 기관 시설망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진짜. 일이에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중국 반도체가 들어간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쓴다고요?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중국 기업들만 쓸 수 있겠죠.
0: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투자할 때 가장 안정지향적인 매력도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입니다. 너무 마음들 많이 상한 건 아시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요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표들, CEO들이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1등 웃기고 있네. 독점.
0: 네.
1: 우리 기업의 목표는 1등 아니야. 독점이야.
0: 네.
1: 그래야만 결과가 나오는
0: 그렇죠.
1: 거야. 그렇죠.
0: 그렇죠. 네.
1: 아, 그런 면에서는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요.
0: 네.
1: 저는 또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AI 반도체 그다음에 막 주식 시장에서의 엄청난 변동성 이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그래서 저 약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0: 뭐예요?
1: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부동산 얘기를 좀 덜해요.
0: 그렇네요. 그렇네요.
1: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경제방송을 들면 이게 무슨 경제방송이야. 부동산 방송이지.
0: 네.
1: 일개부도 아니고 이걸 매일매일.
0: 맞아요.
1: 그러니까 부동산을 얘기 듣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뭐 오늘 말씀을 정말 길게 들으면 좋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자금으로부터 나오는데 방향이 다른 것뿐이잖아요.
0: 예.
1: 한국에서의 주식과 부동산은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질까요?
0: 아,
1: 이 너무... 질문 정말 이제 네. 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은 제가 지금 드린 건데
0: 네.
1: 훗날 각오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사실 똑같습니다.
1: 네.
0: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MBC 100분 토론 나갔을 때 네. 방청객들한테
1: 예, 네.
0: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방청객분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하는데 눈을 멀리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계시길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사부터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천지실 겁니다 했더니 다들 쓱 웃으세요. 사실 우리 사람의 삶의 지향점은 비슷하죠. 가족들하고 그냥 뭐랄까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아늑한 공간 만들고 뭐랄까요 살기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은 욕구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

0: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 여러 경로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근로소득이 탄탄해서 근로 가고 누군 그게 모자라니까 내가 어떻게든 시간 쪼개가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떻게든 화장실에 앉아서 매매도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모자란 거 벌충해서 우리 애들 방 하나 더 장만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거든요. 근데 또 누구는 운이 좋았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그냥 근로소득을 적극 모았던 부동산 가지고 또 조금 더 좋은 동네 가자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불로소득이라고 쳐보시면요. 사실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 이자와 부동산으로 인한 집가 상승으로 얻은 이득은 다 똑같은 불로소득으로 규정짓습니다. 땀 흘려 일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거든. 그런데 왜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냐 했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남다른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쨌든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죠.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식을 대할 때보다 부동산 문제를 대할 때 좀 더 예민해지는 것도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에 의해서 그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일 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정부든.
0: 모든 정부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저는 그런 정부 간담회에도 직접 가서 제 의견도 얘기하고 실제 일부 연구 영역은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저희 팀에만 발주한 건 아니고 몇 개 팀에게 발주해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이제 뭘 하겠죠. 그런데 저랑 회의에서 얘기했던 그 논조 그리고 현실 파악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최종 보도 자료를 보면 많이 정서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건 제가 느낌이 확 왔어요. 왜냐하면 이성만 가지고 국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인데 이성만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어느 정부든 다 있는 것이고요. 특히 뭐 최근이 더 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모든 정부에서 다 확인됐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0: 네.
1: 주위에 있는 친구, 지인, 뭐 선후배들이 야, 경희라. 너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 사실 이 부동산도 주식도 결국은 이제 돈과 관련된 거니까요. 너는 보면은 순진한 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수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제가 교수님 같은 분들이랑 또 이제 친분이 많으니까 이게 주워 듣는 것도 좀 있겠지만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보면은 유난히 똑똑한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0: 예.
1: 또 보면서 그렇게 뭐 대단히 공부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흐름을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0: 예, 맞습니다.
1: 이게 어디서 갈리는 것 같으세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0: 예.
1: 감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0: 네. 사실 진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1: 타고난 사람.
0: 예. 이 뭔가
1: 연구해야 되겠다. 심리학자니까 연구해야 되겠다. 타고난 거.
0: 예. 그 상인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투자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그렇죠. 결국 그 자기 자본 가지고 비즈니스에 투자한 거잖아요. 내 비즈니스에.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을 선대 회장을 두고 지금 자녀분들에게 물어본 인터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정주영 회장 아버님을 봤을 때 할아버님을 봤을 때 경영자는 타고난 걸로 보이냐? 아니면 교육받으면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이냐 했었을 때 아 물론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그 경제에 대한 이치와 물리를 잘 깨칠 수 있지만 정말 특정 수준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내추럴 본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기업에 컨설팅 다니고 보면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스포츠맨들과 비슷하게. 근데 그걸 떠나서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진짜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돈 얘기하는 걸 터부시역이고 아 어떻게 돈 얘기 먼저 하나.
1: 그렇죠.
0: 이게 좀 문화로 배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굉장한 또 선입견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집필하는데 참여했었는데 한 챕터를 가지고 이런 거 집필할 때는 대학에 있는 분들과 현직 교사분들하고 이게 여러 가지 디스커션에서 이제 목차도 정하고 내용도 정하거든요. 근데 한 챕터 제목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갈렸어요. 현직 교사분들과 학교에서 대학에서 오신 분들하고.
1: 아, 유난히 그 챕터에서.
0: 예, 그게 제목이 뭐냐면 네네. 바람직한 소비 생활이에요.
1: 오.
0: 아니, 어떻게 바람직한 소비 생활이 정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를 대학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현직 교사님들은 저축 많이 해야죠. 알뜰살뜰 해야죠.
1: 소비 생활인데.
0: 예. 저축하면서 그 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이거를 당연히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네, 네.
0: 아,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 많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람직한 소비 생활할 때 그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그 소비로 인해서 내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예요. 근데 그렇죠. 누군가는 네. 먼 미래의 소비까지 땡겨서 지금 이 소비를 하는 게 평생의 소비의 그 총 밸류를 다 합쳤을 때 더 커진다면 지금 이걸 소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소비할 돈을 땡겼으면 저축해서 더 큰 돈 모아서 더 크게 소비할 수 있는 걸 줄이게 되겠죠.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나에게 큰 밸류를 준다고 생각한 사람은 현실 선호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개인적인 스타일 다 무시하고 아니야 저축부터 해야 돼. 이거는 저는 영미권 교과서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지금 모으고 쓰지 않고 저축하고 심지어 벌고 네. 그리고 더 벌고 네. 더 불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사실 중요한 축이지 유일한 축은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네네.
0: 결국 더 벌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좀 넉넉한 소비도 있는 건데.
1: 저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지금까지 사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받으셨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 이 질문,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네. 실물투자 분석학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박종호 교수님.
0: 네.
1: 돈을 벌어서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위해 보통 예, 투자를 하시는지.
0: 예.
1: 이건 사실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좀
0: 그렇지만요.
1: 저는 인간 박종호.
0: 예. 네네. 당연히 영순위는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평생 안 바뀔 것 같은 영순위는 가족을 위한 겁니다.
1: 가족.
0: 네. 저 한 사람은요. 저도 열심히 살고 또 다채로운 활동합니다. 저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아유 뭐 더 안 벌어도 될 정도까지 그냥 뭐 저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 정도면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내 가족들까지 풍족하게 살기를 가장으로서 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정부 과제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앞에 한마디 더 하려고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위상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면 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일 하나 하고 싶은 것들 제 주변 지인들은 좀 알고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꼭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슈퍼 애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과 정말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 일부 일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요. 뭐 그런 쪽으로는 기부도 좀 하고 있었고 또 좋은 일 하러 현장을 가봤는데 아 그거는 이건 또 제 이기심인지 모르겠는데 아 현장을 갔는데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몸을 써서 뭔가 하는 선행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트라우마로 마음이 너무 쓰여서 제 생활이 한 1, 2주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부로는 현실 부정을 하게 돼요.
1: 네. 네.
0: 그냥 도네이션만 하고.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결국 아무리 뛰어난 박종호 교수님도 사람을 위해.
0: 그럼
1: 나 외에 또 사람들을 위한 돈이 의미 있는 돈이다.
0: 왜냐하면요. 저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받았습니다. 저도 갚아야죠.
1: 그렇죠. 네. 사실 왜 항상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박종호 교수님이 돈을 버는 목표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
0: 네.
1: 뜬금없는 순간에든 아니면 개연성 있는 순간에든 꼭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박종호, 인간 박종호는 그 돈을 결국은 어디에 좋은 의미로 쓰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해져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요? 저는 왜 예전에 한번 저희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강연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예. 식당에서 예. 예, 저는 제 가족 아내랑 같이 갔는데 예. 그때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이랑
0: 예, 맞습니다. 예,
1: 저녁 드셨잖아요. 예. 그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불고기 드시고 계셨는데
0: 맞습니다. 네.
1: 저분이 박정호 교수님이구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네. 근데 저분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아... 불고기 먹는 박정호 교수님 진짜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0: 먹는 거 좋아합니다.
1: 네. 행복 타인을 위한 의미 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큰 꿈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꿈을 하나씩 네. 조금씩 그래서 뭐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도 반드시 네. 자본주의 사회 왜냐면 모두가 공존을 해야 되는 사회니까요.
0: 그렇죠. 그때 강연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 네. 제가 강연에서 질문 받았던 거 그때 그 답변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해 주실 거예요. 방청객에서 뭐 질문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1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그렇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직장 동료가 선배가 후배가 잘못돼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지랖 넓게 그렇다고 감히 후배들에게 야 너 여기 앉아봐. 내가 너 대충 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랬다간 그 친구하고 관계 또 깨지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이 이걸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제가 뭐 조금 남길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공동체 사회로 복구하는 데 좀 일조해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공존의 의미가
0: 그럼요.
1: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정말 따뜻한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별 말씀이요.
1: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손경제 플러스를 진행하고 계신 박정호 농지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가 지난 1년 우리가 여당인데 남들은 야당인 줄 안다며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오후 전남 영광 당원 토크 콘서트에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하기 전까진 좋았는데 당이 흔들리면서 부산선거도 평택선거도 이상해지고 전체가 흔들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겉으론 말을 못하지만 삐그덕삐그덕 당정관계가 흔들려버리니 지지율도 떨어지고 증시도 떨어지고 대통령은 걱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몸인데 이것이 한몸인지 두몸인지 삐그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건 얼토당토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권리당원 간담회에서 당대표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당을 잘 이끌겠다며 레임덕이 온다는 말하는 사람은 당을 망친 사람이니 찍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호남 기업의 부품을 써서 공장을 짓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이 있는 정청래가 대표가 돼야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4, 15년 전 국가대표팀 전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준호 의원실에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2016년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부적절한 심판 성접대 혐의를 적

0: 적발해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로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에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성접대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 8시에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과감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mm이며 강원 동해안 산지엔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회 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알고리즘은 분노를 강력한 동력으로 삼습니다. 분노에 이끌려 댓글을 달고 공유할수록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험악해 보이고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죠. 분노를 먹고 사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화면을 끄고 숨부터 고르세요. 반응을 늦춰 되찾은 평온 속에서 우리의 냉철한 판단력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일부에선 지난달 약 7만 명의 모로코인들이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요. 2부에선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이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분입니다. 장휘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교수님 혼자 휴가 갔다 왔는데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6: 저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3: 오. 피자 이런 거 많이 드셨겠네요.
6: 피자보다는 이제 와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3: 오, 좋으셨겠다.
6: 예.
3: 그 뒤통수가 가렵진 않으시던가요?
6: 아, 저 방송 잘 들었습니다. 휴가 중에.
3: 아, 와인 마시면서 예. 방송 들으셨습니까?
6: 예, 잘 들었습니다.
3: 너희들 고생한다 이러면서?
6: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 아, 가슴이 예. 아프셨다고?
6: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 거짓말 처음 들죠?
4: 아니, 우리가 고생했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6: 네, 감사합니다.
4: 없으시면 안 돼요.
5: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고생했다고.
3: 지금 김영미 대표 이 발언에 지금 가시 돋쳐 있는 거 느끼시죠?
6: 예,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휴가 다녀오셨으니까 다시 원기 충전하셨으니까
6: 네.
3: 달리도록 하고요. 자, 새우 타러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5: 모로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4: 네. 이게 이렇게 뭐 언뜻 생각에 스페인 땅일 것 같지만
5: 그렇진 않죠.
4: 모로코 땅과 붙어 있어요.
3: 쉽게 말하면 스페인 령.
4: 네,
5: 그렇죠.
4: 자치구. 그래서 이렇게 모로코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하나의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근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의료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5: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모로코에서 이 스페인 자치 도시인 세우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국경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항상 통제를 해 왔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SNS 등을 통해서 어떤 루머가 돈 겁니다.
3: 뭐라고?
5: 국경이 열렸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불법 인신매매단이라든지 뭐 불법 그 국경 넘는 걸 도와주는 브로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달라붙고 이러면서 갑자기 수만 명이 헤엄을 쳐서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원이 이제 뭐 7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이제 한꺼번에 넘어갔는데 세우타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한 70% 정도가 갑자기 그 헤엄을 쳐서 며칠 사이에 넘어 들어온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7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네, 그 통계도 있습니다.
3: 쉽게 말하면 이제 세우타가 이제 관타나무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쿠바 땅에 요만큼이 이제 해가지고 미국 땅인 그죠?
4: 맞아요.
3: 이런 것처럼 모로코 땅인데
5: 그렇죠.
3: 저 끄트머리에 조금 세우타라고 하는 게 여기는 근데 스페인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그렇죠.
4: 근데 이 루머가 이제 시작된 게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 이제 자의적 해석이 있었어요. 그게 해상으로 입국한 이주민은 육상 국경 철조망 넘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즉각 강제 송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3: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4: 네. 그런데 이게 같은 이제 육로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그 영상 보면 왜 바다를 헤엄을 칠까라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거길 입국해야지만 강제 송환이 안 된다라고 루머를 돈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이걸 이제 자의적 해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루머로 된 거에는 그 입국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국 브로커 중에 이제 모로코 쪽 브로커, 뭐 리비아 쪽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취재를 해 보면 모로코 쪽에 이제 있는 브로커들이 제일 좀 스케일이 커요.
3: 어떻게 크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4: 스페인하고 모로코하고 가까이 이렇게 되게 지브랄티 해협해 갖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3: 마주 보고 있는 거죠.
4: 네, 예. 그래서 입국하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뭐 리비아만 하더라도 트리폴리에서 이렇게 출발해 되게 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하기 쉽고 그러니까 좀 하는 업체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3: 불법 입국을 시키기에 용이하다.
4: 맞아요. 이게 금액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여기서 이제 입국 시켜주려면 한 500유로 안에서 입국을 시켜주는데 가면 오리발 같은 거 줘요. 아니면 좀 되게 낡은 고무보트 같은 거 주거든요. 왜 간첩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것 같은 그런 고무보트 이렇게 주거든요. 돈 조금 더 내면. 근데 이제 돈 더 주게 되면 뭐 다른 뭐 더 안전한 것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고무보트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 중에 타고 가는 자기네들의 고객님 중에 네가 운전해라 노를 저어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넌 공짜로 해줄게 이런 말도 해요.
3: 그러면 그래요?
4: 근데 이제 잡혔을 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얘는 주도자가 돼버리는 거죠. 운전한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입국 브로커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걸 딱 소식을 듣고 아 이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SNS에 계속 허위 정보를 확산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스페인을
5: 넘어간다.
4: 못 간다. 바다를 건너서 헤엄쳐서 가면 스페인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10대들 뭐 이런 그 젊은 친구들부터 20대 청년들까지 막 대거 갑자기 그때 아니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헤엄쳐서 갔는데 이것도 입국 브로커들의 약간 작전인데
3: 일부러 이제 그렇게 유언비를 퍼뜨린 건가요?
4: 네. 근데 이제 해양 경비대가 이제 막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때로 가면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약간 조연인 거예요. 엑스트라. 아. 몇 사람들을 위한 조연이고. 그래서 영상 보면 되게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입국 브로커들이 연출한 장면이에요.
3: 아, 그래요?
6: 모로코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뭐 세우타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서부사하라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서부사라 이제 그 사실은 2021년에 모로코에서 한 8천 명이 또 세우타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로코 정부가 그걸 조장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 서부사하라에 대해서 스페인이 이제 약간 미지근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이제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그걸 사용했다라는 이제 해석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모로코 정부가 이게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서부사하라에 대한 그 지금 이제 스페인 정부 입장은 2021년 이후에 모로코가 제안한 자치령 정부를 승인한다라는 그 모로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알제리를 방문한 이후에 아 그러면 다시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모로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스페인에서 법원 판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법원 판결도 바다로 통해서 스페인으로 넘어온 사람 무조건 살게 해라가 아니라 바다로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적법한 하나하나 심사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스페인 국경이 열렸다는 것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유럽 각국에서 쉥겐 조약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불법 이민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우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그렇게 스페인이 그 영토를 갖고 있는 곳이 세우타랑
4: 멜리아
6: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쉥겐 조약에서 예외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세우타나 멜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로 통해서 그 이민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유럽의 국경이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적법한 방법으로 스페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지금 이제 크게 나오는 얘기들이 아 스페인 국경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가도 돼.

0: 타고 모로코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 그러니까 유럽 국경이 뚫려서 스페인이 유럽을 위협하고 있어. 이 두 가지들이 좀 더 사실은 이렇게 그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들로 지금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는
1: 점. 그런데 지금 있습니다. 넘어간 그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도 많다면서요.
2: 미성년자도 많고요. 그리고 그 어차피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지만 부모가 그 동반한 어른이 없이 들어온 미성년자는 곧바로 추방할 수 없게끔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런 법이 있어요?
2: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들도 따로 그래서 저희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국경에다가 아기들만 따로 뚝 떨궈놓는 그 브로커들의 영상이나 사진이
1: 그러면
2: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면 이 미성년자들은 가족이 없어서 그냥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법을 타고 들어가려고
2: 부모가 보낸 겁니다.
1: 부모가 보낸 거예요?
2: 네네. 이야.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세우타에 들어간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모로코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실상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뭐 돌아가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호소에 임시 보호소에 이제 지금 거주하게 하고 있지만 임시 보호소도 굉장히 비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인도주의적 위기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무튼 일은 벌어졌잖아요.
2: 네.
1: 스페인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 일단 이게 모로코 당국에서 사전에 계획된 거냐라고 했을 때 아 그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 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뭐 모로코 당국이 사전 계획하든 안 하든 이 입국 브로커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저들이 분명히 결심을 해서 저런 식으로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경으로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기 스페인 언론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각자 막 다 어떻게 그러니까 대책 마련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나서 이제 스페인 대법원이 이제 앞으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1: 그러면 스페인
3: 합니다.
1: 정부가 알아서 니네 도로 가 해갖고 다시 뭐 모로코 추방한다 이렇게
3: 일단 추방했어요.
2: 네, 보냈어요. 한 4만 명 정도.
0: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1: 거의 다 돌아갔고. 그런데 아까 했던 미성년자 이런
2: 그 친구들은 다시 바로는 못 갔고.
1: 바로는 그러니까 네. 못 돌려보내는 거고.
3: 근데 이제 계속 그 스페인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아이들이 휩쓸려가지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1: 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3: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모로코가 워낙 실업이 많다 보니까 다 놀아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 가야 돈을 번다는 게 너무 팽배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부모님한테 말 안 해도 가서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애들.
1: 아, 가족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2: 네, 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든 아니면 뭐 한 20살 갓 넘은 친구들이든 자녀를 못 찾아서 그 실종신고 비슷하게 내고 이제 애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모로코 내부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모로코가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돈은 벌었고 일정 부분 돈을 벌었고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의 어떤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가 이 학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졸업했는데 그에 마땅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대학 졸업장을 갖춘 청년들이 뭐 노점상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전전해야 돼. 이렇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유럽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유독 많은 청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 근데 트럼프 배우설은 왜 나오는 거예요?
2: 트럼프 배우설은 사실 트럼프가 배후에 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정확하고요.
1: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정부 때도 우리는 세우타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민자를 막지 못해서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전 정부 때 일이고 우리도 이 국경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세우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3: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모로코의 왕이신 무함마드 6세하고 엄청 친하세요. 근데 이 무함마드 6세도 거의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서로 코드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함마드 6세가 최근에 고속도로에 트럼프 웨이를 만들었어요.
1: 아, 고속도로 이름이 트럼프예요?
3: 네, 네. 트럼프 하이웨이라고 안 부르고 트럼프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서로 코드가 맞는 왕인데 이제 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의 그 상황은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그러면서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브로커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뭔가 이중적인 자세인 거죠.
1: 지금 그러면 왕실하고 브로커 쪽하고 뭔가 결탁 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3: 아, 그럼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에서는. 그래요? 그게 아니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무함마드 육세가 굉장히 무서운 왕이거든요.
1: 어, 그래요?
3: 예.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봐주는 거다.
3: 봐주는 정도에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아프리카 가서 이런 입국 브로커는 우리가 봤을 때 범죄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비즈니스
2: 산업이죠.
3: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이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1: 아니, 자국 국민들을 빼내는 건데.
3: 돈 벌어서 본국에 붙이잖아요.
2: 근데 지지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1: 그러니까 이제 뒤로.
2: 그렇죠. 묵인하는 분위기가 그럼, 있는 거죠.
3: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돼 있어갖고 입국 브로커들 다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1: 아니 사무실까지 내고 있어요?
3: 어, 그럼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는 건데 SNS로 여기로 와라. 그럼 우리가 바다를 넘기는 방법을 알려주마. 뭐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무실이 없으면 어떡해요?
0: 그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게 북아프리카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걸 보통 우리가 죽음의 항해라고 부르는 그게 지중해를 통해서 가거나 네. 아니면 아까 리비아로 해서 가는 게 제일 먼 길이고 여기 세우타나 여기 그 지브롤타를 건너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탈리아 그 교황이 이번에도 그 람페사다 섬에 방문했었는데
3: 람페투사
0: 섬에 네. 그 전에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처음 방문한 곳이 거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글로 그런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오다가 1년에도 1,000명 이상이 거기서 그 오는 와중에 사망하는 그런 예. 끔찍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거 이런 이민들이 산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2: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 말고 스페인 자체는 유럽 연합의 남쪽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뚫리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겐 조약에 따라서 다 유럽이 뚫릴 수 있는 관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스페인 너희들이 그렇게 문을 자꾸 열어주면 그 이민자들이 그럼 과연 어디로 오겠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나라로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사실 지금 유럽연합이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 내년에 이 총선을 합니다. 유럽이 전체가 다. 네, 프랑스도 있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전부 다 예,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선을 앞두고 유럽에서 가장 크게 내미는 거는 결국 반이민 정책일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지금 훨씬 반응을 하고 있죠.
3: 근데 그 영상 뭐 보고 사람들 막 몰려오고 막 불법 이민자가 스페인에 상륙하는 거 같고 이런 영상 보고 약간 겁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입국 브로커예요.
1: 그러니까.
3: 스페인 정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근데 모로코는 좀 특이한 게 원래 그 모로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통해서 왜 보합들이 쫓겨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보합들의 어머니가 사내답게 울지 말고 가자. 그리고 간 게 모로코였거든요.
1: 옛날 찰튼헤스턴이 주연했던 건 뭐 영어도 있고 한데.
3: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알함브라 궁전을 내놓고 왔던 그 아픔들이 있어서 모로코 사람들은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스페인 입장에서 세우타나 멜리아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3: 땅이잖아요.
1: 아니, 오히려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오히려?
3: 아니 거기 부동산이 얼만데

0: 거기에 그 땅이라는 건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 그냥 모로코한테 그냥 니네 가져오고 니네 국경 관리 잘해 이렇게
0: 그런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브랄테 해협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 지중해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워요.
1: 아 가까운 거 아는데 여기 물살 예. 엄청 센다고 하던데요.
0: 물살이 세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은 죽고 반은 산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예.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모로코에 그냥 준다? 저는 좀.
1: 거기에 뭐 그럼 이제 정권이 위기가 되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해양경비대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해양경비대가 그동안 좀 많이 단속도 하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브로커들이 이번에 열렸다라는 말을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준다 한들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1: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1588 9376.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5: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유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재난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까?
6: 네. 워싱턴주 스포케인에서 지난 2일부터 산불이 시작이 돼서요. 총 3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700채의 건물이 소실되고 6만 7천 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요. 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여의도 면적의 7.2배 정도가 소실이 됐습니다. 어휴.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화율이 세 화재 모두 0%였습니다. 조금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이 워낙 좀 공기가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가둬져 있는 어떤 열돔 현상 때문에 47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산불을 키웠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5: 바짝 말라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6: 그렇죠. 그리고 산불 세 건 중에 하나는 지금 방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0대 남성이 이 산불이 시작된 지점에서 좀 몸을 숙이고 있었다라는 걸 본 목격자가 있었고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에도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우리 근데 이곳은 우리 장 교수님 잘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7: 그 워싱턴주에 그 시애틀에 가까운 뭐 가깝지 한 3시간 가야 되는데 여기가 한국

0: 여기는 곤자가 대학이라고 농구 잘하는 대학으로 유명하고요. 여기가 네. 완전 산악 지역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워싱턴주는 대부분 사실 시애틀 있는 그 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워싱턴주에서 시애틀 빼고 제일 큰 도시인데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워싱턴주 그 밑에 오레곤주 캘리포니아 전체가 지금 다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월 초 기준으로 지금 현재 90건 이상의 대형 화재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지금 그 발생 건수나 피해 범위가 모두 10년간 평균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올해에만 4만 5천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대한민국 전체 면적 한 21%가 탔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이 워싱턴 지역이 그 오레곤이 제일 많이 불타고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위기로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공기에서 계속 그 나무나 흙에서 물을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VPD라고 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목마른가. 그렇게 되니까 불이 나게 되면 그게 자연 발생을 하게 되든 아니면 지금처럼 사람이 불을 내게 되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고 혹시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그 불폭풍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네.
0: 산불이 나면 그런 불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최근 한 20년간에 일어난 발생한 산불이 그 태운 면적이 그 이전에 수십 년간 태운 평균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진화가 어렵고 그런 점에서 강풍과 그런 건조한 숲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사실 지금 캐나다에서도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도 스페인 뭐 지금 그리스 프랑스 이런 데서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처럼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1: 캐나다 산불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불 대응 전담기구가 없어요?
2: 네. 왜냐하면 이 제일 문제가 캐나다 같은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캐나다가 연방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헌법상 이 산림이나 천연자원 관리는 각 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산불 피해가 큰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라든지 엘버타 주가 각각 알아서 자체적으로 산불 대응 조직이나 뭐 장비나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1: 네.
2: 연방 정부가 하는 역할은 직접 산불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위상 감시를 해준다든지 뭐 기상 예보를 해준다든지 연구나 예산 지원을 준다든지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주 단위로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있단 말이에요. 뭐 국립산림청이나 연방 재난관리청 들이 있어서 전국 차원의 어떤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캐나다에만 없었냐면 그동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서. 왜냐하면 산불이 각 주마다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B 지역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로 뭉쳐져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 발생하는 문제가 커진 거죠.
1: 그러니까 그 영상 뉴스 영상 보면 와 산불 그 작년인가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도
2: 엄청났죠.
1: 거의 뭐 이거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막 가버리던데.
3: 그 제가 이번에 미국 취재 갔을 때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연기가 뽀얀 거예요. 그게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연기가 1000km 넘는
2: 그래서 관습 때렸잖아요.
3: DC까지 연기가 내려온
1: 월드컵 결승전에서 뭐 열린 애 만에 뭐 그랬던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2: 맞아. 그리고 관세도 그래서 맞았고.
3: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도 연기가 올 정도면
1: 예.
3: 캐나다는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1년에 8개월이 비가 와요. 그래서 산불이 웬간해서 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산림이 우거져 그런데 산불이 나는 그렇죠. 거 보면 기후 위기가 되게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1: 아, 1년에 8개월 동안 비가 온다고요?
0: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에 보면
3: 우울한 거예요.
2: 우울한 비가 계속.
1: 아,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3: 아 그래도
0: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개월 안 오는
3: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지 않고 완전 춥지 않고 사람도 온화하게 살 수 있어요.
1: 건기 우기.
0: 네, 비가 사실 많이 오는 곳은 시애틀이고요. 저쪽 그 산 쪽은 이게 거기 산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죠. 팬 현상으로. 예. 이 시애틀 쪽 서부 쪽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쪽은 약간
2: 산맥이 막혀서
0: 그 산 쪽은 좀 그 고온 하고.

0: 굉장히 지금 엄청 말라 있어요. 지금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뉴브강이라는 게 독일이 발원지고 뭐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러니까 한 거의 10개 이상의 나라를 거쳐가는 그런 강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 네. 최근에 이 다뉴브강 수위가 이제 가뭄 때문에 낮아지면서 일단 독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선박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수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 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원전이 있었는데 원전은 냉각수가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냉각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강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1: 강물 잡으려고 폭파하고 말했더니.
0: 네, 안반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안반 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터뜨리고. 헝가리도 원래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력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전기를 좀 아껴 씁시다. 이제 이런 캠페인 같은 걸 하면서 이 원전 가동을 멈추는 날을 하루 정도는 지연을 시킬 수 있었어요.
1: 물론. 하루?
0: 네, 하루. 근데 이 보면은 자발적 피크 시간이라고 해서 절전 운동을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뭐 전기 사용을 줄여라.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밤 늦게 써라. 뭐 이제 이런 네. 것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너무 덥잖아요. 덥고 힘드니까 이런 정부의 요청을 패러디한 어떤 영상들도 밈도 굉장히 많이 현지에서 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에어컨 그 이 리모컨을 붙들고 고민을 해요. 아, 켜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막 고민을 해. 아니면은 선풍기 앞에만 있어요. 선풍기 앞에 있고 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내용의 과장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밈이 저는 그거였어요. 그 원전은 있는데 강물은 없다. 라는 이제 밈이 굉장히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뉴브강이 사실상 원전의 스위치를 오프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 원전이 있는데 냉각수가 없어서 멈추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워낙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도 이제 많았습니다.
1: 원전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쿠시마.
0: 그렇죠. 그럼요.
1: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거잖아요.
0: 아무튼. 다들이 부어야 되잖아요. 물을.
2: 이 다뉴브강 가뭄이 헝가리 정치계 에도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페테르 헝가리 총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정권 교체를 이룬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그 가뭄 나서 다뉴브강이 말라버린 게 굉장히 큰 타격인 게 다뉴브강을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가 되게 많은 게 여기는 관광지이고 거기에 이제 유람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말랐으니까 여기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헝가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 강물을 어디다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영업은 계속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1: 저 옛날 생각난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뭐냐면 지원활동 나갔어.
0: 누굴 지원해요?
2: 뭘 지원해요?
1: 농가로 전교생이.
0: 어떤
1: 그래갖고
0: 걸...
1: 땅 파는데 지원하고 너 니네 가서 흙이라도 날라라. 그다음에 뭐 양수기하는데 그 저기 그 호스라도 들어주라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았지 수업 안 하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2: 근데 그러면서 물을 구해요?
1: 응.
0: 그러니까 관계 농수를 끌어오는 거죠.
1: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 간척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쫙 이제 위에 저수지에서 이제 그 농수되는 농수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는 논에 뿌리는 한참 동안 그랬는데.
0: 저는 가뭄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는 가뭄이 심해서 강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혹은 강바닥이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 진짜 오래전에 어떤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뭐 석상이라든지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다뉴브강 마르면서도
1: 뭐
2: 메모드가 나왔어요.
0: 네, 메모드가 나오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어떤 포탄 이런 게 나왔고요.
2: 이게 유럽에서 네. 두 번째로 그 긴 강이다 보니까
0: 별게 다 나온
2: 사람 유골부터 뭐 차부터 뭐 실종 사건 지금 막 그런 게 활발하게.
1: 유럽 얘기 한 김에 우리가 일찌감치 짚었지만 그 유럽의 그 폭염에 따른 에어컨 설치 문제. 그거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0: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주였던가요? 기온이 갑자기 확 낮아졌어요. 네, 확 낮아지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봐라. 에어컨 필요 없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또 이런 여론들.

0: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괜찮아졌다가
1: 다시
0: 지금 또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38도 40도예요 지금. 네, 이거는 그 에어컨을 이제 그들은 다시 또 원하게 되겠죠.
1: 이제 이게 뭐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라는 거는 정말 기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는 게 40도 가까이 되는 이런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 사실 이거 뭐 에어컨을 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좀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고.
2: 근데 지금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뭐 산불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 생산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서남권 그 AI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시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이런 기후 위기에 대비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런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이거를 과거 방식으로 그냥 해서는 우리도 이런 위험들에 처할 수 있다. 특히
3: 그러니까 이제 예. 유튜브에 보면 국뽕 채널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동남아의 어떤 분쟁 가운데 하나가 강.
0: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상류에서 댐을 어마어마한 댐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0: 물을 가두죠.
3: 물을 가둬버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강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원해서 우리나라를 흘러가서 이게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은 나라다.
0: 그렇죠.
3: 그것도 전국이 화강암이라 다 자연 정화 정수가 된다.
1: 아니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더 혜택 받은 나라 아니에요? 중국 그 황화강부터 시작해서.
3: 근데 국뽕 채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0: 맞아요. 엄연히 물 부족 국가고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 국제 쪽 기사를 쓰다 보면 특히 요즘처럼 날씨 관련된 관심이 많을 땐 관련된 그 연구 기사들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유럽 그 연구 기관에서 지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어떤 폭염이나 이상 기후를 가져올 거라는 그 예측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강한 멘트고 누구나 봤을 때 정말 할 만한 건데도 안 봅니다, 사람들이. 네.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뭐 강제를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3: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0: 맞아요.
3: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게 문제죠. 아, 근데 좀 사례를 좀 더 짚을게. 폭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까?
0: 네, 이게 이상기후하고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3: 네.
0: 남극의
3: 남반구 쪽,
0: 네, 네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제 브라질 남부 지역들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 보통 남극의 차가운 공기는 남극 부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대기 흐름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넘어오는 겁니다. 남극 대기의 그 차가운 기운들이.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바다나 대기에는 당연히 수증기가 더 많이 저장이 되고
3: 그렇죠.
0: 이 수증기와 아까 그 남극의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 폭설이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절반, 그러니까 끝에는 폭설이 오고 반대쪽에는 폭염이 오는 아주 극단적인 기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물론 그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곳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안데스 산맥 고지대 기준으로 좀 폭설이 많이 내려서
3: 네.
0: 한 13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7일 동안 4.6m가 내렸다고요.
3: 4.6m?
0: 네, 4.66m가 내렸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발생을 하죠.
3: 네.
0: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산티아고나 해안 도시에서는 이 정도 눈이 내린 건 아닌데 저지대에서는 또 폭우랑 홍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극단적인 두 날씨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지구 어떻게 해요, 진짜?
1: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심각한데 앞으로 예측이 불가하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나고 폭염이 되다가 이건 반드시 폭우를 불러올 거고 게릴라성. 이게 어디서 어떻게 기온이 변할지 그걸 잘 모르고 지구는 굉장히 옛날부터 날씨가 이렇게 계속 변화해서 왔대요. 그래서 빙하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현대 과학에서도 얘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간이 쓰고 있는 물량도 너무 많고 인간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면서 과거에

0: 지구의 기후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폭설이 사실 우리가 겨울 되면 또 우리가 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여서 어떻게든 엘니뇨 현상이 덜 나게 하려면 우리가 열을 좀 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덥게 느껴지는 건 한국 안에 에어컨이 많아진 거죠. 실내 안으로 가면 굉장히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두 배로 더울 수밖에 없어요. 이 에어컨이 내품고 있는 열기를 더 플러스 플러스 하고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 덥다고 느낀 거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에어컨의 절대적인 보급인 거예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프랑스처럼 안 쓰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쓸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계속 기후의 악순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커뮤니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적응력이 너무 좋아요. 적응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뭐 30도까지 나는, 아 60도까지 나는 국가. 왜냐하면 한겨울에는 영하 30도, 그리고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근데 연교차가 60도까지 나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 도대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은 방법은 그거죠. 반팔 위에 패딩을 입는다입니다. 반팔 위에 패딩을 입고 반바지를 입는 거죠. 또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나라는 또 우려들도 그러니까
2: 이게
1: 있습니다.
2: 이게 여러 각도로 뭐 짚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갈수록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도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찾고 있고.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
3: 폭설이 오니까 남미를 보면 지구가 온난화 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죠. 실제로
2: 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3: 그러니까 뭐
2: 아이고.
3: 그런 왜냐하면 그 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건데 그러면 강추위는 왜 오니 뭐 이런 얘기를
2: 그 유럽이나 이런 데 폭염 보면서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3: 큰 생각 없을 거야 아마 자기
1: 나도 더워 그러겠죠.
0: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각 국의 정치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헝가리의 그 총리님도 그렇고 그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라인강이 말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각 서유럽 국가들도 기후와 관련한 정치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정부가 뭘 동원해서라도 뭐 이렇게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아프리카예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비가 안 와서 땅이 대리석처럼 변했더라고요. 그 비가 와야 그 땅이 뚫려서 씨앗이 들어가는데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럼 농사를 못 지면 식량 위기로 바로 이어지는 거고
2: 그렇죠.
0: 거기는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뭐 비용도 없고 뭐 하려는 의지도 없고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떠나서 조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그러니까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 우리가 뭐라고 조금 아까 저 일부에서 짚은 것도 결국은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3: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기후위기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거는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유럽인 특히 북유럽이나 유럽에서는 이 파리 협약 같은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 노골적으로 탈퇴를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아 우리도 이거를 달성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전 인류가 합의해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고 했던 파리협약도 지금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의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0: 예언인가 그렇죠. 싶습니다.
1: 뭐 탄소 배출 규제를 하네 뭐 하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0: 저 미국 처음에 가서 가장 놀란 게 그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걸 쓰레기를 버리려고 봤더니 다들 그냥 음식 남은 거 통째로 다 그냥 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1: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미국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하면 뭐하나 여기서 제일 큰 나라 사람들
1: 아 그렇다고 묻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죠?
2: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중국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국한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좋은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석탄 발전도 열심히 하고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공급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그 꺼내드는 게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좀
3: 기후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국민이 다음번에 대통령을 설치할 때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구는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라고 유명한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만 한 곳은

0: 결국 풀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OL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은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악화돼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2% 상승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와 1.3% 올랐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에어비앤비가 17% 넘게 급등했고 낙관적인 투자 전망 보고서가 나온 스페이스X도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4% 내려 약보합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는 3.92% 하락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상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 대비 1.3% 올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 수수료로 화물 가치의 5에서 7%를 원하고 오만은 3% 수수료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난 재고량이 이란과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고령 4터널에서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 뒤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780여 가구가 열대야 속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갇혔다는 신고도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늘어난 전력 사용량을 차단기가 감당하지 못해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40여 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0: 어제 오후 8시쯤엔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총 12개 동 중 5개 동만 3시간 만에 복구되고 남은 7개 동엔 밤새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한국전력이 비상발전차를 지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mm이며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습도가 더해지며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죠.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하지연 교수에 따르면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욕망은 끝이 없어서 95점을 맞고도 100점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쩌면 좋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에 일리가 있답니다. 배가 똑바로 나가려면 바닥에 근심과 슬픔 같은 짐이 필요하다. 어차피 다 없앨 수 없으니 동행하자. 걱정이 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운전할 때 졸릴 경우 있죠?
3: 네,
2: 어떻게
3: 있죠.
2: 하세요?
3: 일단 창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번 크게 틀어놓고 또 부릅니다.
2: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해요?
3: 아, 그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2: 그치?
3: 약간 수다라도 떨면 잠이 조금 달아나거든요.
2: 졸릴 때 잠깐 쉬어가면 돈이나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 에? 그럼 준다. 무조건 쉬어야죠. 잠도 깨우고 뭐 돈도 받을 수 있는데 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자,
3: 그런데 줘요?
2: 줍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식포인트 제도인데 위드라이브 앱을 깔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방문하면 위치 기반 휴식 안내 알림이 옵니다. 이 알림을 누르고 15분 이상 휴식하면 50에서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오, 이 포인트 어떻게 쓸 수 있나요?
2: 기프티콘으로 교환해서 전국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사실 졸음운전 사고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2: 네.
3: 휴식으로 잠도 깨우고 커피 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도 준다니까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2: 와, 이게 지난해 62만 명이 참여해서 190만 회 휴식을 유도했고요. 참여한 운전자가 1억 8천만 원 규모의 포인트를 받았다고 해요.
3: 여러분 혹시 지금 졸리세요? 당장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가서 휴식하시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2: 저는 졸리면 집에다 전화해서 싸운 겁니다.
3: 자, 포인트 받으시죠 이제는.
2: 이제 받아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받은 포인트로 커피 한 잔 사서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정재욱 시즌 인더선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월드카는 자동차 제조에 눈독 들이는 철강회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휴가철 사고 통계 관련 내용, 또 세금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 이야기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이모션 플레이스 이혜련 대표와 함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최근에 달라졌잖아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0: 돌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안전화.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뒤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강회사 이야기라고요?
3: 네, 철강회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철강회사가 이제 포스코가 있잖아요.
1: 네.
3: 그 인도에 가면 JSW 스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인도의 포스코죠. 포브스가 집계한 이 창업자 가문, 이름이 이제 진달인데 진달 가문의 재산이 이제 5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철강을 인도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창업자 옴 프라카시 진달의 집념이 인도를 대표하는 철강기업의 모태가 됐던 거죠. 갑자기 웬 인도의 철강 이야기냐. 재밌습니다. 그 창업주였던 이 진달은 기계 되게 밝았고요.
1: 네.
3: 어린 시절에 자동차 정비공장 다녔어요. 기계 배우면서 강관사업 창업 때 필요한 장비를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기도 했다고 하죠.
1: 오.
3: 그래서 이제 강관 제조로 시작된 사업이 점차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현재는 필요한 철광석까지 직접 캐내는 광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SW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내에서 시선을 이끈 이유가 완성차 시장 진출 가능성 때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포스코가 자동차 만들겠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3: 여기서 이제 실제 의미는 철강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1: 네.
3: 직접 자동차 제조를 해서 본인들이 판매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1: 음흠.
3: 그 인도 내에 폭스바겐이 소유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
1: 네.
3: 이 공장을 이 철강회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지 언론을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은 이 철강회사와 손잡는 것 자체가 인도 내에서 입지 강화 방안이고 이 철강회사는 폭스바겐 공장은 완성차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JSW 철강회사가 공장의 지분 절반 이상을 소유하려는 것도 결국은 완성차 진출의 서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동화 전환 시대에 새롭게 자동차 제조나 판매에 진출하는 기업이 은근히 많다고.
1: 네.
3: 전자제품 만드는 중국의 샤오미, 로봇 청소기 시작해서 전기차에 뛰어든 로보락,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 다양화를 일궈낸 베트남의 빈페스트, 배터리 제조로 기반 닦은 중국의 BYD.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 네.
3: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두 곳이나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0: 급기야 이제는 이제 강판을 공급하는 최강기업까지 완성차 회사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수가 성사되면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차 플랫폼은 이제 폭스바겐이 제공하고 이 철강 회사는 새로운 차종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다 붙이겠죠. 차카차카 쓰면 참 좋을 텐데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인도 전기차 시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폭스바겐도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내에서 자동차 생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경쟁력이 별로 없으니까 공장 내에서 어쨌든 50% 지분을 넘겨주면 그만큼 비용 부담을 적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전기차의 직접 진출 흐름은 물류기업도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덱스, DHL 이런 기업들 있죠.
1: 네.
0: 그리고 아마존도 사실은 물류기업이잖아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내 모듈식 전기차 표방하면서 온라인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 슬레이트에 투자를 했고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했고 그 결과 픽업과 SUV로 마음대로 전환이 가능한 겸용 형태의 전기차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페덱스도 중대형 전기 트럭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기 트럭 회사를 직접 보유해서 자신들의 물류 사업에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물류 회사에 많은 자동차를 공급해왔던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기존 고객이 경쟁자로 전환되는 거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는 누구나 자동차 만들어 판매하는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차 브랜드 우리 차카차카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창업주를 우리 권칼럼이 하시고 어떻게 재산 좀 있으신가요?
0: 공동 창업은 강다솜으로.
1: 지금까지 그려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1: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사고 건수 자체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사망자와 부상자는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으니까 늘어날 텐데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1: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544.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평상시 541.3건보다 0.6%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하루 평균 7.8명으로 평상시 7.2명보다 8.3%나 늘었고요. 예. 부상자도 785.6명으로 평상시보다 2.1% 증가했습니다.
0: 이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 많이 하잖아요. 네. 렌터카 사고도 많았나요?
1: 네. 렌터카 사고를 보면 20대 운전자가 전체의 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평상시와 비교한 사고 증가율은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이 많은 4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2: 이게 혹시 그 도로 종류에 따라서도 사고 위험의 차이가 있나요?
1: 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을 보면 예. 군도는 평상시 3.1에서 휴가철 3.6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지방도는 2.3에서 2.5, 일반 국도는 2.3에서 2.4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0: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서울이나 대전, 울산 같은 대도시는 오히려 휴가철 사고가 줄었는데요.
2: 그렇죠. 도심에서 빠져나가니까.
1: 네. 반면 강원과 제주, 전남, 경북 등 대표 관광지는 사고가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가해 운전자의 주거지가 다른 이른바 타지역 운전자 사고가 강원에서는 32.7%나 급증했고요. 제주도도 18.4%나 늘었습니다.
2: 강원도로 이제 많이 놀러 간다는 얘기죠.
1: 네.
2: 제주도 많이 놀러 간다는
0: 그렇죠.
2: 얘기고.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휴가를 온 타지역 운전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휴가철에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세요.
1: 무더위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와이퍼 등 차량 상태를 꼭 점검하시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기본입니다. 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쉬어가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관광지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시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자, 즐거운 휴가를 교통사고로 망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전기차 관련 세금 얘기예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얘기인데요.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개 전략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 일단 국내 생산세액 공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1: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판매한 물량에 비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미국의 IRA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입니다. 앞서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보조금만으로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공세를 막기 어렵다면서 생산세액공제 대상의 전기차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이 됐고요. 전기차는 막방까지 검토가 됐는데도 결국 제외가 됐습니다.
0: 왜 빠지게 된 걸까요?
1: 정부는 전기차가 이미 구매보조금이나 투자세액 공제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2: 그렇죠.
1: 점 그리고 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기차 자체보다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국내에서 생산하면 그만큼 세금을 조금 덜 받던가
1: 네.
2: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어차피 배터리 쪽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 혜택 보는 거 아니냐
1: 네.
2: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금 혜택도 줄어들겠네요.
1: 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2: 예.
1: 이 혜택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2027년에는 200만 원, 2028년에는 100만 원으로 줄고 2029년에는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0: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2: 돈 안 주니까 약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에 생산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은 빠지고 소비자 구매 부담 덜어주는 개별 소비세 감면도 축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뭔가 지원 안 해주면 약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가격을 낮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최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국내 공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1: 맞습니다. 최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국내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응하려면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대상의 전기차를 포함하고 개별 서비스의 감면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 정부가 전기차 보급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잘 찾아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 성격 자체가 다른 만큼 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브라이언 애덤스가 부릅니다. Summer of 69.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계시거나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 꼭 들으셔야 합니다.
7: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과 요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이모션 플레이스 이혜련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이모션 플레이스 이혜련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8: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네.
8: 흔히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수치를 말할 때 차충비라는 용어를 많이
7: 차충비라는
8: 사용하거든요.
7: 차충비라는
8: 말입니까? 네. 차와 충전기의 비율이라고 비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뭐 보통 이제 가성비.
8: 네. 맞습니다. 네. 흔히 한 대가 전기차 몇 대를 커버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차충비가 1대 1.85 정도 됩니다.
7: 네. 그러면 충전기 하나가 전기자동차 1.85대를 네. 커버한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8: 약 2대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네. 보통 평균 한 1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충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7: 아니 그 얘기는 다르게 들으면 네. 충전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10대가 와서 충전하는 게 돈 버는 건데 2대가 충전하니까 돈 못 버는 거네요.
8: 네.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아마 수익이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 동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자, 그래서 일단 보급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급만큼 관리도 잘 되고 있나요? 가끔 저 가보면 고장난 것도 있고.
8: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 충전기 관리 수준을 사실 수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보급된 속도에 비해서 관리 수준을 보자면 네. 조금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과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모든 충전 사업자들이

0: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정책 보조금에 맞춰 투자를 하고 뭔가 양적인 성장에 질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네. 추종되다 보니 지금까지는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편입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점점 충전 사업자가 덩치도 커지고 이제 양적으로 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충전 사업자가 몇 곳이나 있어요?
0: 아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충전 사업자는 정말 500개 정도 되고요.
1: 그렇죠. 많죠.
0: 네, 너무 많습니다.
1: 근데 그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에서 많이 쓰는 네. 그런 충전 사업자는 한 10곳 되나요?
0: 아, 순위를 매기자면 10곳을 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40개 회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회사는 그래도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뭔가
1: 관리가 좀 되는 거고
0: 관리가 된다라고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환경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정해놓은 회사가 40개 정도 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충전 사업자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운영이 된다라는 건 10개사 이내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확언을 해주세요.
0: 네. 또 확언을 막 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요. 네.
1: 확언입니다.
0: 그리고 네. 그것보다 또 큰 문제는 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0개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 가까이가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자들은 들어와 있고
1: 치고 빠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0: 치고 빠지기는 제가 직접 뭐 언급은 못하겠지만 있겠죠. 그런데
1: 그러니까.
0: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치고 빠지면 다행이잖아요. 성공한 거라. 사실 시장 경제에서 못 살아남아서 어려워지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아예 관리가 안 되겠군요. 그런 회사들.
0: 죽어있는 충전기. 쉽게 우리가 말하면 전기가 끊어져서 사용이 안 되는 충전기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회사들이 경쟁에서 아무래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 이따금 보이는 고장난 충전기가 그런 충전기일 수도 있겠네요.
0: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최근에 저희 쪽으로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같은 관리소에서 저희가 잘 쓰고 있었던 충전기였는데 갑자기 한전에 돈을 못 냈다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한전이.
1: 충전 사업자가.
0: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도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자로 이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정부 차원에서
2: 네.
0: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자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 공공전기차 충전 요금이 바뀌었어요.
0: 네.
2: 그 급속. 중속, 완속 등 다섯 가지로 세분화가 됐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2: 쉽게 설명해 주세요.
1: 언제 해야 돼요, 충전?
0: 아, 충전은 네. 가장 용이한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요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싼 충전 요금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전기차 충전 요금은 급속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0: 급속, 초급속.
1: 예.
0: 기후부는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완속 충전기는 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요금을 결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 금년 초에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민간 사업자들 다수가 완속 충전 요금을 급속에 가까이까지 인상을 한 사례가 생겼었습니다.
1: 사부작 올렸군요.
0: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어느 일부 아파트들은 체감되기에 두 배 가까이 인상됐다라고 느낀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2: 네.
0: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전사업자가 비난을 받았었지만 저는 여기에 배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인천 청라에 있었던 화재 사건을 네. 들을 수 있겠는데요.
2: 네.
0: 그 사건 이후에 충전기 안전관리 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모든 전기점검이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라 이런 관리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한 측면도
1: 원가 인상 요인이 있었군요.
0: 네. 그리고 그것보다 또 한 2년 동안 전기차 충전 업계 전기차의 모든 부분의 캐즘 구간이 굉장히 심각하게 네. 지나갔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충전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충전기를 열심히 설치했지만 막상 캐즘 구간에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다 보니 충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1: 그렇죠.
0: 관리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많은 사업자들이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전 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1: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이런 거 아니에요. 네.

0: 뭐냐?
1: 그렇지.
0: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충전기 안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뎀을 장착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배터리의 상태를 충전기와 주고받으면서 이걸 과열도 좀 막아주고 과충전도 막고 그리고 화재 예방의 안전성을 좀 높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정부에서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요. 이거의 취지는 누구나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재어냐 재한이냐 네.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바깥에 눈에 보이는 논란들을 좀 얘기해보자면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는 사실 멀쩡한 충전기들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1: 그러니까.
0: 문제 없는데도 왠지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이미지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었고요.
2: 불안한
0: 또 하나는
2: 거군요.
0: 네. 그 이용자들이 혹시 나도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사실 불안감이 많이 느끼고 그거에 의해서 충전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충전기가 멀쩡하냐. 네. 아직 이용에 문제가 없다.
2: 그렇죠.
0: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운영도 잘 돼. 근데 그거를 굳이 왜 바꿔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내용적인 안내가 없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는 이름만 가지고 화재 예방 충전기라고 불렀었어요. 전에는.
1: 처음에 불렀어요?
0: 네,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내세워지다 보니 그냥 사용자들은 이거 바꿔야 되나 보다.
2: 우리 거는 화재 예방이 안 된다. 이렇게
0: 그렇죠.
2: 생각이 되니까.
0: 그래서 수많은 아마 사업자들이 그런 문의 전화 받았을 거예요.
1: 여기서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 그 화재 예방 기능이 뭔데?
0: 네.
1: 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때 100%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기름 넣어주는데 가득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가득 채워서 200km 가야 되는데 왜 가득 안 채워주지?
2: 이게 무슨 일이야?
1: 이미 진짜? 자동차에서도 일정 부분은 덜 받게 돼 있는데
0: 네.
1: 이미 여기서 덜 받게 되는데 또 덜 주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아지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 네.
1: 라는 이제
0: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1: 생각하게 된 거죠.
0: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다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충전기가 멀쩡하게 있는 거를 교체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국가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충전 요금에 결국은 운전자들이 부담하게
1: 그렇죠.
0: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구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었고요.
1: 네, 안세영 작가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신가요?
1: 전기차 타면서.
0: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네. 제가 한참 이제 눈에 불꽃나게 네. 전기차 얘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라서.
1: 아주 지금 저 귀가 쫑긋하고 듣고 있잖아요.
0: 네, 그리고
2: 그러면은 이 충전기 교체로 요금이 오른 곳은 아직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0: 아, 네. 다행히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래요?
2: 다행이네요.
0: 가장 큰 건 8월 1일자로 환경부가 295원이라는 완성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미 요금을 할인을 해서 적용한 사업자도 있고 또 다른 사업자들은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 일단 환경부가 기준 요금을 제시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요금 격차가 그동안 좀 제법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요금 격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이 신청곡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2: 네.
0: 전 주말에 가족들하고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면 누구나 다 음악을 많이 듣 잖아요. 그때 꼭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떠올라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오랜 날 오랜 밤 저하고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가족 조씨 부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고마움과 함께
1: 조 선생님 들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악뮤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0: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함께 들었습니다. 이모션 플레이스 이혜련 대표와 함께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1: 그 이제 가끔 이제 신축 건물도 있고 또는 공공주택이나 또 단독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지 않은 빌라 같은 곳에서 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아, 네. 그 단독주택은 사실 굉장히 설치가 간단한 편입니다. 네, 주차장만
0: 그래요?
2: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본인 개인 주차장만 있으면 그냥 한전에서 전기 인입받고 신청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충전기 설치하고 사용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일부 제조사에서는 지금 홈충전기 차량을 구매하면 네. 홈충전기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사실은 단독주택은 쉽고요. 반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공용전기를 쓴다든지 혹은 전기를 인입받을 때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동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0: 그러네요.
1: 아니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게 충전기를 설치할 때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2: 아 보조금이 2019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1: 아, 그래요?
2: 그러나 지자체에서 가끔 지자체마다 뭐 100대 한정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행사 그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개방형이 돼야 되잖아요.
2: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네.
1: 아, 폐쇄형도 가능해요?
2: 네.
1: 나만 쓰는 거?
2: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사업이 지자체별로 가끔 지금은 올해는 아직 제가 발표된 내용을 잘 못 보긴 했는데 네. 매년 그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의 경우에는 뭐 여수와 순천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지방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지방이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1: 그러겠죠.
2: 충전기 설치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그래서 사실 설치가 시도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301호 아저씨가 나는 안 할 거야. 난 내연기관 들은
0: 그렇죠,
1: 내가 왜 찬성해줘야
0: 그렇죠.
1: 돼?
0: 그렇죠.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2: 80% 이상의 동의는 필수고 그 대신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전이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2: 80%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 20%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난 동의한 적 없어요.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서
1: 주차장을 충전기를 줘야 되잖아. 난 동의할 수 없어.
2: 네,
1: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죠.
2: 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뭐 좀 더 쉽게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강다솜 아나운서가 전기차로 바꾸지 않는 이상 반대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0: 아 제가
2: 오늘 방송 끝나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게 바로 검색하실 것 같습니다.
0: 근데 단독주택은요 설치는 용이한데 요금은 이 공동주택보다 비싼 거 아닌가요?
2: 아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1: 반대예요?
2: 단독주택은 저도 단독주택에서도 쓰고 있고 아파트도 쓰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쓰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 단독주택은 내가 쓴 전기세를 한전에 바로 납부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포함된 내가 매일 쓴 전기요금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간 시간대 심야는 또 할인되는 전기
1: 그렇죠,
2: 시간이잖아요.
1: 할인되죠.
2: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공용 전기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먼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뭔가 회수해야 되는 기점도 있다 보니 요금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야, 이게 충전도 단독주택에서는 내 돈 내 산이군요.
2: 아, 그런데 초기에 네. 공용 충전기는 사업자가 투자해서 설치해 주지만 네. 개인용 충전기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들여서
1: 그러니까.
2: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수익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니 최근에 그 기후부에서 네. 그 이음카드 내놨잖아요.
2: 네네. 네.
1: 이게 이제 충전기 회사마다 별도로 회원 가입하고 저도 초창기에 전기차 쓸 때
2: 네.
1: 회원 가입을 그때 제가 13곳인가 했을 거예요.
2: 아 맞습니다. 네,
1: 카드가 13개예요.
2: 네. 저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긴 한데.
1: 경험지가 이만큼 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개선이 된 거죠.
2: 아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전히 네. 불편합니다. 여전히 불편하나 예전에는 실물카드를 이용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앱으로 사용하는 게 많아졌기
1: 네.
2: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그래도 익숙해져 있어서 괜찮은데 새로 전기차 사는 분들은 늘 이게 큰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저는 오래 탔잖아요 전기차를.
1: 네.
2: 저는 집에서 쓰는 거 회사에서 쓰는 거 그리고 급할 때 밖에서 급속 쓰기 위한 이음카드 이렇게 쓰는
1: 아니, 편이긴
2: 합니다.
1: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쓰면 편한 거 아니에요?
2: 로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로밍이
1: 그래요?
2: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1: 손발품을 팔아야 조금 싸게 충전하는군요.
2: 네. 그리고 요즘은 회원 가입하는 게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해졌습니다. 어플로 간단히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싫으면 환경부 이음카드만 사용하시고 근데 이음카드에 이음에서 295원보다 싼 곳이 있다. 그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한 장 정도 더 발급하시는 게 어떨까.
1: 싼 곳이 있어요?
2: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네.
1: 그래?
0: 잘 찾아보세요.
2: 회사가 이은카드보다 싸기 때문에 회사는 민간 사업자 걸 쓰고 있습니다.
1: 정부 충전기가 제일 싼 줄 알았네요, 저는.
0: 네.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충전하기 전에
1: 그래.
0: 이 정확한 충전 요금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2: 아, 네.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사실 주유소는 들어가기 전부터
0: 딱 보이죠.
1: 딱 보이죠. 네.
2: 근데 전기차 충전기는 가서 터치를 해야 보이거나 보였다 하여도 이게 실제 적용되는 요금이 아니라 평균 요금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미리 가시기 전에 요즘 충전 플랫폼에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뭐 전국에 있는 위치 안내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인지 요금은 얼마인지 현재 사용할 수 바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1: 아니 그런 거 보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네. 그 고장 정보도 올라오나요?
2: 아 고장 정보가 실제로 지금
1: 네, 갔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뚜껑 열린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0: 아 정말요?
2: 예, 네. 네, 그 뭐 저희 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저희도 좀 고장 정보를 표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아마 많은 곳에서 고장 정보까지도 다 이음하고 연계돼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1: 지금은 고장 정보를 막상 제가 가가지고 이게 고장났습니다라고 플랫폼에 올려주거나 네.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네.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아. 자동으로 이거 고장났습니다라고 통신 통해가지고 네. 나 지금 작동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2: 아 지금 사실 보여지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있고요.
2: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아무래도 오픈된 공개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뭐 한전에서 충전 한전에서 전기가 계속 인입이 돼 들어가지 않고 끊어져 있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뭔가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내용들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기차 이용자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상 갔는데 고장 났어. 아. 지금 급해 죽겠는데.
0: 난감하죠.
1: 기름 다 떨어졌는데 그렇죠. 주유소에 주유기가 고장 난 거야.
2: 이게 사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실시간 업데이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시간 이내 정보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충전기 안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2: 충전기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통신을 통해서
1: 그러니까
2: 네, 통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1: 충전기 안에 통신 기능이 맞아요. 들어가서 나 지금 작동 제어 기능이, 안 합니다라고 해서 네. 이제 알려주면
2: 네, 제어 기능이 좀 들어가서 이 충전기가 만약에 1시간 정도 멈춰 있다 그러면은 이제 로컬 서버 같은 곳으로 보내주겠죠.
1: 그렇죠.
2: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라고 보내주면 사실은 그 알림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1: 아니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고장이 났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충전기를 깔았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여기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2: 아 현재 그래요. 사실 네. 그래서 충전 사업자들의 비용은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1: 아 그러면 네. 제 그냥 아이디어인데 네. 이것만 AS 해주는 통합회사 하나 생겨도 되겠다.
2: 아 있습니다. 통합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0: 그래서 늦었어요. 네.

0: 늦었어. 네. 이미 있는 아이디어예요.
1: 플레이트.
2: 사업자들이 그걸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유지보수 전문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고장이 생기는데 사람이 현장까지 움직이는 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1, 20분 만에 혹은 뭐 1시간 만에 이렇게 처리되기는 좀 어렵지만 충전기가 물리적으로 고장나는 케이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3: 그렇죠, 보통 그쪽이
2: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보다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정상화되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이 말씀은 저기 전기차 구매 예정자분들 두려워 마시고 충전에 전혀 문제 없으니 과감하게 구매하세요.
2: 아, 맞습니다.
3: 그 얘기입니다.
4: 네, 지금까지 이모션 플레이스 이혜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네,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으세요.
3: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2: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3: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문이 열립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한여름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환전소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제재를 취한 건 올 들어 8번째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으로 세탁된 가상화폐를 혁명수비대에 공급해 정상적 결제망으로는 석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이란 정권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통제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자사 선박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사 소속 선박 15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전달인 6월에 비해서 2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만 3천 명 증가 전망과 비교하면 격차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지방정부 교육 부문에서 고용이 5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 7월 고용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 방학 기간 일시적인 고용 감소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에 습도가 더해지